0: 보물 만파식장.
1: 만파식장.
0: 그걸 꽂은 게 아닐까라는 아,
1: 상징적으로
0: 주장도 있기도 한데
1: 네네네.
0: 이제 그걸 떠나서 제일 예뻐요. 그래서 신라종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몇 개, 그다음에 한국에 몇 개가 있는데 네. 한국에 한 3점 정도 남아있고
1: 3점밖에 없어요?
0: 신라 때 거잖아요.
1: 귀한 거네.
0: 아주 귀합니다. 예. 그래서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에서 이제 출토된 동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네.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성덕대왕 신종 봉독사종 그렇죠. 또 일명 에밀루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이 이제 유명한데요.
1: 네.
0: 이들 신라 범종은 또 굉장히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종보다 아름답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일본에도 몇 점의 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대 어느 시기에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1: 일본으로요?
0: 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성원사 동종하고 성덕대왕 신종이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에 남아있으니까 이 둘을 중심으로 예. 감상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성덕대왕 신종 알아보기 전에 그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하셨던 성원사 동종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못지않다기보다는 성원사 네. 동종이 더 예쁩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좀 커요.
1: 성덕대왕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0: 좀 섭섭해하셔도 좀 할 수가 없는데
1: 예쁘다 근데
0: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을 이제 그 보면은
1: 네.
0: 위에 아까 용으로 만든 용유라고 하는 게 있고 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용 위에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고리가 그 띠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뭔가 위에도 묶고 아래도 묶고 했던 느낌으로 해서 지금 요 위에 거를 상대, 그다음에 밑에 거를 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띠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옛날 악기의 흔적이었던 그 유두라고 하는 것이 9개씩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딱 칠만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당자라고 해서 연꽃 무늬로 밑에서 한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당자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묘사해 놓은 비천상 그림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비천상 그림이 정말 예쁘고 화려합니다. 저게 저 비천의 얼굴이 손톱만한데 저 손톱만한 얼굴의 표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화려하고
1: 예.
0: 이게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저 상원사 동종을 가까이서 보면 아까 상대 그다음에 그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유곽 그다음에 하대가 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 띠에 반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1: 예.
0: 이 반원형 패턴은 신라 종에는 모두 나타나고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신라 종에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신라 종입니다. 물론 신라 종에 저게 없는 것도 있긴 한데
1: 아 네. 있으면 무조건 신라 종.
0: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 반원형 패턴을 통해서 저게 신라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저 세밀한 거를 또 어떻게 또 반원형 패턴을 만들었을까 볼 수가 있고
1: 예.
0: 전체적인 윤곽도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1: 네.
0: 참고로 저 위에 있는 용유에 해당하는 용을 포레라고 하는 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1: 포레.
0: 네, 그러니까 이 용 가운데 이 용은 되게 겁이 많아서 잘 울어요.
1: 예.
0: 그런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은 네.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1: 아, 용인데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0: 네, 납득이 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1: 예. 우리가 붙는 걸 못 봤으니까.
0: 네,
1: 예.
0: 그런데 우리가 그 범종을 치는 이렇게 당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1: 아, 예.
0: 이 나무가 나무. 언뜻 보면 고래의 전체 윤곽하고 비슷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고래가 와서 딱 하고 달려드니까 얘가 크게 울 거 아니에요. 무섭다고. 아, 아. 그래서 종소리가 크게 울리라는 뜻으로 포레라고 하는 용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데 그
1: 용의 소리를 듣는 거네.
0: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명나라 때 진주선이라는 책에 보면 용 구자설 가운데
1: 네.
0: 저 포레라는 용 이름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 되어서 종 위에 있다. 이렇게
1: 네.
0: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성덕대왕 신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어주시죠.
0: 네, 성덕대왕 신종은 아름다운 면에서는 상원사 동종에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그 규모 그리고 그 내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역사 사실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무엇보다도 크기가 남다릅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었다고 하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고
1: 상원사 동종보다 훨씬 큰가요?
0: 훨씬 큽니다.
1: 훨씬 커요?
0: 네. 예.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동아시아에 만든 그러니까 쇠종 빼고요.
1: 네.
0: 구리종으로는
1: 동종 중엔
0: 저게 제일 큽니다.
1: 제일 커요.
0: 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네. 높이가 3.75m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입구 부분이 2.27m 그리고 무게가 18.9톤 그리고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은 또 저쪽에도 그 명문에도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구리를 한 27톤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조를 하는 기술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19톤 정도의 종을 만들려면 25톤에 30톤의 구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도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 그러네요.
0: 이제 문제는 이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니까 아들이었던 경도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또는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인데 네. 이게 경도왕 때 완성을 못하고 또 그 아들인 해공왕 때까지
1: 해공왕 때.
0: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대략 그 기간이 한 34년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1: 시기가 석굴암이랑 비슷하네요.
0: 비슷해요. 예, 예.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걸로 보여지고요.
1: 예, 예, 예.
0: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저렇게 큰 종을 왜 만들었으며 이제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저게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종입니다.
1: 신라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종인 건 분명한데
0: 네.
1: 저 종에 글자가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의 기록을 보면 삼국 그 불국사나 석굴암은 약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전설이 있다.
1: 이런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때 쓴 거니까
0: 네, 1200년대 쓴 건데 네.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쓰셨어요.
1: 확실한
0: 거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 명문을 봤어요.
1: 정보 출처 뭐 이런 게 확실해.
0: 명문하고 일치하거든요. 기록이
1: 기록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종 표면에 1037자의 글자가 있는데 한 20여자를 제외하고는 다 판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를 통해서 이런 스님이 가만히 봐서 해갖고 그 내용을 일부를 그냥
1: 술술 쓸 수 있어요.
0: 네. 예. 그래서 771년 12월에 완성했다. 그 기록까지도 이제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 그 천자가 넘는 명문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은 이제 종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1: 예.
0: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도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어떤
1: 업적을
0: 기리고 또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불교 교리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시처럼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그 밑에 명단이 수십 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사람 누구, 기술자 누구, 후원자 누구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1: 아,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0: 맞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1: 이름 올라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뭐 비석을 만들거나 무슨 큰 건축물을 만들면 그 옆에 보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앞면은 무슨 비, 하지만 뒷면에 보면은.
1: 만든 이름.
0: 예, 쭉 이름 적혀 있는 것과 네. 비슷해서 이게 네. 이제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1: 고맙네.
0: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아, 이 성덕대왕 신종의 내력은 다른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비해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 저 명단에 좀 눈에 띄는 인물도 있습니까?
0: 네, 뭐, 김양상이나 이런 어떤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는데,
1: 네.
0: 눈에 띄는 인물은 만월태후가 될 것 같아요.
1: 만월태후?
0: 네, 이제 경덕왕의 왕비인데, 당시는 그냥 태후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월태후 또는 만월왕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 네.
0: 이분이 이제 해공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경덕왕 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완성된 거는 해공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완성의 막바지 어쨌든 굉장히 힘든 작업을 이때 했을 거다. 왜냐하면 해공왕은 8살에 왕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섭정이었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종이 아 경도왕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종교적이었겠구나.
1: 네.
0: 이렇게 보다가 아닌가 경도왕과 해공왕의 효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 만월태후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정권의 주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봉덕사도 성덕왕 경덕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이거든요.
1: 네.
0: 이 종을 만들어 걸었던 절.
1: 예.
0: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1: 네.
0: 한편으로는 경덕왕의 전비, 그러니까 왕비가 두 분이었나요? 처음에 한 분이셨다가 이분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다시 이분이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컸던 황룡사의 대종이에요.
1: 아, 그러니까
0: 네 배 컸다고 합니다. 무게 기준으로.
1: 그러니까 경도왕의 첫 번째 부인이 만든 게 네 배 컸고
0: 네.
1: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을 올린 건
0: 성덕대왕
1: 신종이고.
0: 그러니까 막 약간의 경쟁심도 발동이 돼서 훨씬 더 잘 만들어야겠다. 네 배 이거는 만들었으니까. 예,
1: 네 배 컸지만 황룡사와 함께 소실됐겠죠?
0: 아니요, 중간에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걸로 보여요.
1: 다른 이유?
0: 네, 그래서 그게 종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 예. 어쨌든 그 종과도 좀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에밀레종 설화. 그러니까 이제 종에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아이를 그 쇠물에 같이 녹여서 종을 만들면 소리가 날 것이다 해서 해봤더니 뭐 에밀레, 에밀레.
0: 어미일레. 그래서 줄여서 에밀레.
1: 어미,
0: 엄마.
1: 아, 엄마라는 뜻이에요, 에밀레가?
0: 네. 엄마 이렇게 부르죠.
1: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설화가. 네, 아, 네. 아이의 울음이죠.
0: 네, 아이의 울음이어서.
1: 좀 기괴합니다,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0: 기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20년대 70,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 동화책에 다 나왔어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0: 그때는
1: 네.
0: 동화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잔혹 동화들이
1: 많죠.
0: 많았었던 네. 거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죠. 어머니가 이제 시주를 해서 아이가 들어가서 아이가 엄마를 울면서 찾았다.
1: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주를 한 거구나. 네. 아이를. 아.
0: 그러니까 이 그렇구나. 부분이 이제 역사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언제쯤이냐면 이제 막 그 역사도 그냥 처음에는 그 사실 기록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전달 하다가 깨섞고 보면서 이게 진짠가? 라고 돌아본 때가 한 90년대쯤인 거예요.
1: 1990년대요?
0: 네. 이게 진짜겠어? 어. 라고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1: 예. 예.
0: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러면서
1: 사실일
0: 이제
1: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0: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닐 거야를 이제 믿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이제 찾아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이 종 안에 성분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사람 뼈에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인 성분이
1: 인이 나오면
0: 여기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 거의 출처되지 않는다.
1: 아, 해본 거예요?
0: 네, 해봤어요.
1: 성분 분석을.
0: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 네.
0: 이 사실은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전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다를 가능하면 믿고 싶어하고 네. 그쪽으로 결론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정리된 게 네. 일제강점기 전후라는 점에서
1: 아, 그래요?
0: 그 전 예를 들어서 동경잡기라든지 신증동국여지 승남이라든지 이후에 네. 지리지에 에밀레 종 설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고려 조선 사람들 이런 내용 찾았으면 분명히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 삼국유사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1: 그럼 구전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0: 그러니까 문제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돌출하는 건 좀 독특해요.
1: 그것 좀 이상하죠.
0: 왜냐하면 네. 이게 뭔가 창작을 했으면 처음에 그래서 창작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에 이 에밀레종 관련된 전설을 여러 기록과 책으로 일본까지 전달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창작설이 등장을 했어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1910년에 영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1: 에밀레종 설화가.
0: 프레이스 알렌 이런 사람들이 네. 여러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네. 현지에서 또 민담을 체록을 한 거예요.
1: 그럼 에밀레 번역 뭐 마미로 하나요?
0: 마미
1: 아, 궁금하네 그것도.
0: 그러니까 예. 1910년대의 영어 기록이 더 먼저인 거예요.
1: 어떻게 봐야 되죠?
0: 그러니까 이제 한글 기록은 1935년에 송석하라는 분이 신화전설의 신라라는 데서 처음으로 한글 기록으로는 등장을 하지만 예. 이미 1910년에 체록이 됐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이거 민담으로는 전해졌구나. 그러면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
1: 저 끔찍한 이야기가.
0: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면서 또 다양한 연구가 이제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이제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1: 어떤 게 있습니까?
0: 바로 뭐냐면 이게 뭔가 이 전설이
1: 네.
0: 한국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1: 네.
0: 그리고 보통의 민간 설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전설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단군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른 나라에 있는지 좀 찾아보자.
1: 비슷한 설화가
0: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1: 네.
0: 중국에 이와 비슷한 설화가 있다는 걸 찾아냈고 그것도 그 설화가 종과 관련됐다라는 설화를 찾아낸 겁니다.
1: 중국 어디요?
0: 중국의 감숙성의 무이시라고 하는 곳에 대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1: 예, 예, 예.
0: 여기에 대운사 대종과 관련된 설화가 이 성덕대왕 신종 설화, 에밀레종 설화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1: 어떤 내용입니까?
0: 그래서 대운사에 어떤 얘기가 전해지냐면은 원래 이 절은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황제입니다. 황제가 내 공이 크니까 전국의 절에서 큰 종을 만들어서 그 덕을 널리 펼쳐라.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감숙성의 무의시에 있었던 태수가
1: 예.
0: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1: 가장 멋지고 크게 만들고 소리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
0: 그렇게 하려면 예, 이제 예.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1: 그렇죠.
0: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승려와 함께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주를 강요하는 승려, 이제 시주를 받는 승려를 모연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연승이 가난한 집에 와서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라고. 거의 시주를 받는 거지만 약간 협박조로 했나 봐요.
1: 예, 예.
0: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이 가뭄으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시주할 게 뭐가 있느냐. 있으면 하죠.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승이 들어가서 막 이불도 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애라도 줄까요?
1: 라고 했다는 거죠.
0: 했죠.
1: 예, 그랬더니, 울분에 차서.
0: 울분에 차서. 예. 그랬더니 그 승려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1: 뭐가 좋은 생각이야? 아,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0: 네. 예. 그러더니 저녁 때 관리들하고 온 겁니다. 군인들하고.
1: 애기 데리러?
0: 네, 애기 데리러. 당신이 애라도 바칠까요? 라고 했잖아요.
1: 이야, 폭력적이네.
0: 굉장히 폭력적이죠.
1: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이 아이를 뺏어가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태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넣으면 더 종소리가 좋아질 거다.
1: 아, 얘기가 비슷하네요, 진짜.
0: 네, 승려가. 예, 여기서는 예. 이제 조금 내용들이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수가, 그래, 아이 넣자. 라고 허락을 해서
1: 네.
0: 그 아이를 넣어서 큰 종을 만드니까.
1: 소리도 나나요?
0: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네. 랑 하고 소리가 납니다. 랑이 아이 랑 자거든요.
1: 아이 랑 자예요?
0: 똑같네요,
1: 그럼. 아이고, 진짜 큰 줄기에서 비슷하네.
0: 네. 그러니까 랑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고 댕, 덩, 랑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1: 근데 큰 종소리가 랑은 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작은 종이었나 봐요.
1: 고증이죠. 네. 랑 이런 느낌인데.
0: 그러니까 이제 랑이라는 소리가 나서 그게 엄마를 부르는 또는 아이의 안타까운 소리다라는 게 이곳 감숙성 무위 시에 전해지고 대운사라는 절에 전해지고 있었던 건데.
1: 그럼 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대운사 이야기가 성덕대왕 신종의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나요?
0: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영향을 끼쳤을지 저쪽에서
1: 그렇죠,
0: 영향을
1: 그렇죠.
0: 끼쳤을지도 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대운사종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게 전설에는 황제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무측천 시절이고요. 측천무후 시절이고
1: 예.
0: 그리고 대체로 한 70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700년 전후.
1: 네, 네, 네.
0: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이 771년 만들기 시작한 건 한 740년 50년경에
1: 오호.
0: 만들었으니까 이게 한 3, 40년 먼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번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성덕왕 경덕왕 때 특히 경덕왕 때 한화 정책이라 그래서
1: 맞아요.
0: 중국의 제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명도 다 바꿨다고
1: 말씀드렸었잖아요.
0: 네, 네, 네.
1: 한족할 때 한자죠.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중국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중국의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고
1: 예.
0: 신라의 승려들이 가장 폭넓게 활동했던 시기도 요 700년부터 77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승려들이 가서 여러 절들을 봤을 텐데 네. 이 무의시의 대운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1: 예.
0: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대운사도 갔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져 오면서
1: 예.
0: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그렇지 않네요.
0: 그러니까 실행 여부와 별개로
1: 예.
0: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지금처럼 OTT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0: 네.
1: 직접 가서 듣고 온 사람들이 구전하는
0: 그렇죠.
1: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일정 부분 신라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1: 흥미로운 연구네요, 진짜. 아, 이런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문화재를 빨리 좀 진작에 사실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0: 그럼요.
1: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보고 싶어져요.
0: 국립경주박물관 가면은 언제든지
1: 아,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0: 네, 들어가자마자 아.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큰 그 본관 보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저는 항상 가면 이제 한 바퀴를 삥 돌고 본관을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제 그 봉덕사라는 절이 한 700년 정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다가 조선 초에 큰 홍수로 이제 절이 허물어지면서 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게 됐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세조 때 그 근처에 영묘사라는 절로 옮겼는데 그게 바로 또 얼마 뒤에 불에 타요.
1: 네.
0: 그래서 중종 때는 우리가 큰 무덤 봉황대라고 하는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짓고
1: 네.
0: 이제 경주 읍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려주는 아, 역할을 하다가
1: 중종 때.
0: 네.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이거는 국가유산인데 그렇게 막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많이 치면 저것도 안 됩니다. 네. 관리가. 예.
0: 그래서 이제 경주 고적 보전회로 옮겨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1975년 이제 지금 경주박물관을 지으면서 네. 다시 원래 자리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자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고요.
1: 예.
0: 지금은 이제 녹음 소리로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1: 그렇죠.
0: 한국 예. 범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종소리도 함께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대박입니다.
0: 네.
1: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또 성덕대왕 신종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라 범종과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물론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특별할 텐데요. 1992년까지는 뭐 성덕대왕 신종 제야 타종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의 보존을 위해서 중단했고요. 이후로는 아주 간헐적으로만 가령 2025년 9월 24일에는 국민 771명을 초청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2번 타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측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2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타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국보의 보존이 물론 최우선이겠습니다만 뭐 이왕 타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민들이 직접 에밀레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스피치 14기 수료생 송아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명함입니다. 저는 이 명함을 얻기 위해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글로벌 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하며 아시아 지역 임상시험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 명함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왠지 안심이 됐어요. 나 꽤 괜찮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도 저마다의 명함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부모라는 역할, 전문가라는 이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력들. 우리는 그렇게 역할과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명함은 저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누구인지는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 계기는 대학 은사님의 은퇴식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생각보다 오래 망설였어요. 갈까? 말까? 그 자리에 오는 선배들은 대부분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연구자의 길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늘 묻잖아요. 요즘 뭐하고 지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이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지역 임상시험 리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혹시 몰라 명함도 몇 장 더 챙겼어요. 은퇴식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굳이 먼저 명함을 건넸어요. 교수님도 선배들도 좋은 일을 한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분명 인정도 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명함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은사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명함을 증명하러 갔다는 것을. 돌아보니 저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익숙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할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냈고 승진도 했고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어요. 분명 잘 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느낌이었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노트북을 열고 하루를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이와 나눈 대화,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그 문장을 쓰고 한참 동안 손이 멈춰졌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이 원하는 답을 찾느라 바빴지 정작 제 마음의 질문에는 한 번도 대답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질문 하나가 바뀌자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쓰고 있고 퍼스널 코치가 돼서 저처럼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질문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민합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누군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명함을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함은 저의 15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책임이 담긴 소중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명함은 저를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설명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역할로, 전문가라는 직함으로 서로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직함이 바뀔 수도 있고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명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명함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명함 뒤에 있는 나에게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뭐하러 말을 할까요? 뉴욕이 가을을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오늘입니다. 밖으로 나와 올려다본 하늘엔 구름이 태양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푸르고 여린 하늘이 높기만 한데 아침 태양이 일찌감치 도로에 차들의 그림자를 길게 눕게 만드는 가을의 풍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력엔 아직 가을의 시작을 다음 달 9월 22일에 올려놓고 있지만 뉴욕 센트럴 파크를 걷는 사람들의 발끝에 닿는 떨어진 낙엽들이 아직 초록으로 생생한 나뭇잎들과 함께 계절이 만나는 순간을 느끼게 하는데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비선거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오빠 린지 그레엄 연방상원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엄이 오빠의 뒤를 이어 오늘 예비선거에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와 오랜 정치 리더로 익숙한 그 이름 그레엄을 그리워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잠시도 쉴 새 없는 우리들의 도시 뉴욕에 헤드램프를 착용한 3명의 사람들이 어제 이른 아침 맨해튼에 번화한 펜스테이션 근처 맨홀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 지금 소셜미디어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야단이 났습니다. 너무 심심한 걸까? 여름은 아직 8월과 함께 얼마 남아있는데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 이 남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특별한 테러 조직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모험심에 이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뉴욕시에 수도를 뚫는 그래서 밖으로 어떤 맨홀까지 나오는 그런 모험이 히말라야 등반대처럼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저의 그냥 게스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또 우리가 듣겠지만요. 뉴욕은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시에는 US 오픈 테니스가 올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대회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 워싱턴으로 향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룰 기차 역시 시간이 그러니까 테니스 경기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시? 새벽 4시부터 스탑이 한 번 더 머물게 되는 US 오픈 테니스 사이트에 대한 소식들도 듣고 있고요. 이번 주는 US 오픈 테니스 팬들을 위한 또 특별 주간으로 온라인에서 이 패스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서 예선전이 오늘부터 본선이 시작되지만요 하루를 더 연장한 이 혼합복식 경기들을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저 페더러 그 이름도 대단한 로저 페더러를 비롯해서 앤디 로딕 등 존 맥켄로도 시범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티켓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경기인데 많은 사람들을 US 오픈 테니스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래서 퀸즈의 초입이 아주 바빠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볼 것들도 많고 또 가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뭔가 집에만 있기엔 그런 날씨지만 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소식으로 들리긴 합니다. 저도 오늘도 K라디오 스튜디오 오늘은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우리 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너무나 고즈넉해서 혼자 살고 있는 이 세상 같기도 한데 듣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K라디오 들으시려면 운전하다가 내리실 때 차에서 듣는 라디오가 이제 없다. 라디오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된 우리 K라디오의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나 아니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K라디오.us K라디오.us로 하면 우리
우리 웹사이트가 펼쳐집니다. 거기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영어로 두 단어가 보이는데 클릭하시면 거기서 앱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가 되는 때는 유튜브로도 보고 아니면 최소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날씨는 어제와 거의 비슷한데 어제는 구름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름의 스펙타큘러 쇼가 펼쳐져서 하늘에 자꾸 눈을 빼앗긴 그런 멋진 구름 쇼가 있던 날이라면 오늘은 구름들이 최소한 아침에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쇼를 펼쳤으니까 오늘 피곤하겠다. 쉬나 보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연을 하고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잘 수 있는 또 아이비 시카고 뮤지컬을 록시 하트를 열연하고 있는 아이비 대한민국에서 온 가수 뮤지컬 배우를 또 떠올립니다. 오늘 저녁 공연이 있고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부터 다시 들어가고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두 번씩 공연을 하는 이 엄청난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 아이비 박은혜에게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카고 뮤지컬을 또 한번 이렇게 찾아서 티켓이 어떤가라고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구름들이 쉬고 있는 오늘 아침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0도 화씨로 그리고 섭씨로 27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최저 기온은 섭씨로 18도까지 내려가서 새벽녘에 열어놓은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좀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구름 보기가 힘들겠지만 밖에서 놀기에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다 혹은 일을 하기에 비가 올 찬스는 1%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구름이 다시 돌아오겠지만 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내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되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르릉쾅쾅 비가 올 확률이 80%나 됩니다. 온도는 뭐 오늘처럼 그 정도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서야 비가 한번 오고 금요일은 다시 개인 날이 되는 건가요? 조금 아침 무렵까지는 비가 오겠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보는 어디까지나 예보니까요. 또 변할 수도 있죠. 이번 주말 비가 내릴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날씨도 오늘 정도 온도가 되는 아주 기분 좋은 이번 주말 밖에서 뭐 행사할 일이 있으면 모이기에 아주 좋은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여러 가지 또 나이를 먹게 되면서 오는 우리가 걱정할 만한 여러 질병들에 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하는데 정말 한 시간 정도 더 자고 온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말이 너무 많아지고 빨라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slow down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 한 시간 차이가 이렇게 기분이 다르네요. 오늘 8월 25일 역사적인 사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1609년 8월 25일은 인류가 우주를 제대로 보게 된 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는 뭐 노래 속에도 나와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베네치아,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때 이 작은 한 과학자로서 금속 튜브, 금속관 하나를 들고 베네치아 의회 앞에 선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쥐고 있는 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천문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 열쇠가 아니고 튜브인데요. 바로 망원경이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보다 한 해 전에 네덜란드의 안스 르피쉐라는 사람이 이미 망원경을 발명해서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갈릴레오가 그 설계를 받아들이면서 성능을 8배나 더 올린 망원경을 들고 이 의회 앞에 섰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의원들은 그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놀라운 걸 지금 감추지를 못했다. 멀리 있는 배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군사적인 가치도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됐고 이 시연이 끝나면서 베네치아 정부가 갈릴레오 과학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을 내렸는데 대학 교수로서의 연봉을 2배 인상해 했습니다. 그 작은 망원경 하나가 과학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인류가 우주를 보는 것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시연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날짜 1609년 갈릴레오가 이걸 보여준 이후에 갈릴레오의 밤하늘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렌즈를 더 갈고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망원경의 성능을 20배율까지 끌어올렸고 그래서 달을 보니까 달이 매끄러운 완벽한 그 공처럼 된 모양이 아니라 지구처럼 산과 계곡 같은 것이 있는 거친 달이다라는 걸 또 밝혀냈고요. 그리고 목성 있잖아요. 수금, 지화, 목,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다섯 번째 이 행성이 거기에 이렇게 여러 그 거대한 위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그 다섯 개의 위성을 또 발견했어요. 이걸 보게 된 거죠. 이런 발견이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천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기심과 찬사를 받아서 로마 방문을 했을 때도 고위 그 로마의 성직자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 태양아 멈춰라 라는 이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을 전제로 하고 있던 그때 당시의 믿음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이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성경에 반대하는 이단적 주장이다 해서 갈릴레오에게 침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지 않고 계속하네요. 아무튼 갈릴레오는 하마터면 과학자로서 이런 발견에 대해 따라오는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형이 내려질 뻔했지만 사형을 면제받으면서 평생을 그 대신에 가택연금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마 후대에 만들어진 일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0: 군사 훈련 미국과 한국이 같이 해오던 이거 대폭 축소하라는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내려진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날 시작된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어제 대한민국 한국군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예정돼 있던 한미 연합 상륙 훈련, 이게 쌍용 훈련, 쌍용 트윈 드래곤즈를 취소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뭐 갑자기 듣는 소식이 아니라 지난 6월에 그렇게 통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한미 합동 훈련으로 쌍용 훈련을 해와서 양국의 해병대 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 작전, 연습 작전인 거죠, 훈련. 그런데 이번에 취소한 이유는 중동 전쟁, 정확히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미군의 자원이 부족하다, 인적, 그리고 무기에 있어서도 이걸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벌써 6월에 중동 작전의 많은 수요 때문에 병력을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의 그 임기 동안에 한미연합작전 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례는 두 번째가 된 거죠. 미군의 무기와 탄약 재고가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이번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이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전쟁 억제력, deterrence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또 의문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여러 군데 파병하고 무기를 보내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라디오를 떠나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오시면 됩니다. kradio.us 미국이 캐나다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지금 관세로 인한 전쟁, 무역 전쟁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200억 달러 물품,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50% 관세 적용이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관세를 조정해보자 해서 협상을 한 것이 붕괴가 됐죠.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아주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국가의 정체성까지 건드리고 있는 미국 측의 요구다라고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French culture, French language 이것까지 제안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그냥 협상단을 철수시켰다는 카니 캐나다 총리.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맘때쯤에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캐나다는 entitled 된 것 같은 그런 의식에 젖은 국가다. 이 말은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일종의 특권의식에 젖은 나라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 없다. 캐나다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 표현입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트럭, 부품, 철강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게 이르렀는데요. 캐나다 이미 50% 관세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지금 상황인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의 그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액수고 대단한 변화인 것 같지만 물론 대단히 큰 관세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격화된 양국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JD 밴스 부통령, 뭐 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부통령이 돼도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의 이 그림자 쉐도잉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가진 모습이 제대로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JD 밴스 부통령이 캐나다가 메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메인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캐나다가 불합리한 막판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캐나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우산이 없으면 외국에 침략을 당할 나라다. 이렇게까지 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뭐 어떤 시점에서 그랬는지 제가 정확한 의견은 모르지만 캐나다를 스테이트, 주라고 잘못 부르기도 했는데 실수였다라고 정정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보고 미국에 신 한 번째 주로 들어와라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그 배경으로 봐서 캐나다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참 이웃 나라들로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지내왔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단정을 했는데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중재를 지금 나서고 있는 멕시코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쨌든 캐나다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부드러운 말을 더하고는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미국과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상태를 표현한 카니 총리. 미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서명은 연필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합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미국이 요구한 막판의 조건은 프렌치로 이 레이블, 라벨 하는 것을 그걸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였다. 프렌치 랭귀지 언어뿐 아니라 캐나다의 그 문화 콘텐츠 자체를 뭐 출판, 영화,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해 제한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미국의 기업이 들어갔을 때 프렌치 랭귀지 때문에 이게 장벽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었겠지만 이러니까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요. 이해는 가죠. 아무튼 캐나다 사람들이 누군가는 그럽니다. 미국의 이 비행기 말고 자동차를 타고 뉴욕이든 어디든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판을 달고 가면 캐나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화를 난다. 근데 뭐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커니 총리가 9월 8일에 그러니까 레이버데이 후에 캐나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철강 제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장비, 펄프, 종이, 전자제품 등이 포함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AI를 우리가 걱정하고 또 AI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책들을 수립하는 정치 리더들을 뽑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뭐 세상이 우리와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들의 그 한 표가 중요한 권리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식들과 미국의 미래,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나가느냐. 최소한 나 하나의 유권자로서의 그런 힘이 있지 않나요?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일단은 그렇게 해도 된다. 6-3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연방대법원이 찬반 주장을 듣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는데요. 미국의 헌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법부 의회에서도 대통령이 원하는 유권자 아이디 법안 이거 뭐 굉장히 이걸 강조하잖아. 유권자 아이디 이거 법안 만들어라. 안 그러면 나는 이거 다른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의회가 뭐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하원이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죠. 그러자 지난 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결책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아닌데 우편으로 투표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아주 극도로 소수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의도적이 아니라 몰라서 하기도 하고 오니까 뭐 하기도 했고 뭐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알고 있나 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전국적인 유권자 명단을 만들라고 행정부에서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그렇게 하라고 일단 이 지금 이 하급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라고 이 emergency opinion 긴급 opinion이 나온 겁니다. 연방 대법관들이 이걸 행정 명령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일단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우편을 받을 때 어떤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행정부에 따라,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국토안보부가 시행하는, 네. 그러니까 유권자 명부를 감시하는데 또 그 국토안보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미국 시민의 명단을 작성해서 움직이는.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하급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어쨌든 우편 투표용지 사용을 제한하는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면 선거일까지 두 달 정도 남았고 많은 주들에서 사전투표, 조기 투표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보다 훨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번 중간선거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급법원의 별도 금지 명령이 있어서 문제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우체국이 행정명령의 일부 부분을 시행하는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지금 여러 케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급법원이 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이걸 중단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아무튼 그 케이스도 곧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유권자들로 한번 들어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이세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때 가장 사실 관심이 많은 이민자들의 최고의 또 바람이고 목표죠. 그런데 지금 AI가 등장하고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나서부터 college applications, 대학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통해서 이걸 또 AI를 직접 움직이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압력, 또 대학의 행정은 물론이고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넣으면서 대학 입학이 그 양상이 또 바뀌게 된다. 어쨌든 standardized test, SAT, ACT 같은 그 시험이 팬데믹 동안에는 그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시 요구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규모의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공립학교 또 top college들의 private college들에서도 지금 보완이 되고 있다는. 어떻게 해야지 대학 입학에 있어서 유리하게 새롭게 바뀌는 이 체제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세하게 들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제출하는 에세이가 그 학생을 알 수 있는 자신들의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 standardized test, SAT, ACT 등을 다시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시에 살면서도 다니는 곳만 늘 다녀서 이렇게 어제 발표된 남단이 시장의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 그리고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던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BQE 혹은 278 이렇게 쉽게 부르는 그 일부 구간에 대한 이 재건 픽스하겠다 고치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K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런데 거기 그 구간에 이 3중 트리플 캔틀레버라는 구간 때문에 너무나 시장들마다 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걸 픽스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하지 못했는데 만만한 시장이 2030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거 고치겠다라는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던가요? 진짜 이게 트리플이었나요?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BQE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1957년에 개통돼서 원래 수명이 5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좀 낡기도 하고 이게 수명이 다했다? 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BQE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 고치는 구간 이 공사 중에는 여기 Furman Street로 기존 그러니까 이 하이웨이 옆으로 하이웨이라고 느끼진 못하지만요 하이웨이 옆으로 임시로 2층 우회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을 이 대안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또 저쪽 시애틀의 알라스칸 웨이 그때 그것과 같이 완전히 뜯어고치지 못하나라고 상당히 여러 가지 독자 의견들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건 뉴욕타임즈의 독자가 알라스칸 웨이 고가도로가 이 바로 1950년대 지어진 오래된 구조물을 도시의 중심부를 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처럼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그래서 이걸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신 아주 엄청나게 밑으로 터널을 건설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걸 건설할 때 우회할 수 있는 alternative way가 있었기 때문에 뭐 I-5라고 하나요? 그 고속도로도 있고 그랬지만 여기 뉴욕의 BQE는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참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맨해튼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보석 찾으십시오. 재택은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제2판으로 지금 초판이 완판됐습니다. 이게 무슨 판을 제가 쓰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 발행한 기념주와 골드코인 실버코인을 소장하고 있던 것을 세일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그게 다 팔렸다는 거죠. 오늘 2판 두 번째로 킴스보석 소장품 세일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려면 킴스워서 세일 상품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나 정말 가을인데 이 가을 타는 마음에 또 부엌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면 오늘도 늦어지 한남 최인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장만하세요. 성이모랑 성애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네, 음식도 장만하나요? 온갖 나물에 국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폴리의 한남 최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누군가가 받습니다. 기다리는 상담원이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로 한밤중에도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퀸즈 플러싱 154가 노던 볼러바드에 위치한 홈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이죠.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가 만나는 곳 2층에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로 문의해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어요. 검색창에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퀸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몽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바닥 쿨링 매트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요. 관련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16-331-2250, 516-331-2250으로 전화해 주세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컬러니 군체가 개봉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아시안 팸, 그러니까 영화제, 뉴욕에서 펼쳐졌던 영화제도 또 그때 프리미어 했던 영화 군체인데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전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되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군체. 이번 주 금요일인 건가요? 네, 오픈하는, 개봉하는 극장들은 뉴욕의 AMC Bay Terrace 6, 뉴저지 AMC Richfield Park 12입니다. 군체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킹스 보석의 김남표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번에 그 들고 나오신 킹스 보석에서 1980년대부터 준비하시고 소장하셨던 그 기념 주화들, 골드코인, 실버코인이 다 팔린 거예요?
1: 네. 많은 분들이.
0: 네.
1: 제가 놀란 게. 네. 이 정품을 알아요.
0: 정품.
1: 예,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 가게로 다 연락이 왔습니다.
0: 네.
1: 그날로.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아침 방송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0: 네.
1: 의외로 이런 금, 또 이런 코인, 이런, 예, 서티피켓이 있는 정품들을 알아보시고.
0: 네.
1: 예, 그래서 몇 분은 구입을 못했어요. 한정품이 돼서.
0: 한정, 갖고 네. 계신 게 한정, 어차피 나오는 게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었고, 소장하시는 것도 일정 품목, 한정판. 그러네요.
1: 그래서 이제 오늘도.
0: 네.
1: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2탄.
0: 네.
1: 있는 걸 다 갖고 나왔어요. 저희 네. 소장품을요. 그래서.
0: 네.
1: 오늘은 더 아끼던 건데요.
0: 더 아끼시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금은도 다 이제 신용을 하지만은
0: 네.
1: 특히 그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그 실버 미국 정부 발행 그 민트를
0: 네.
1: 다 실해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왜냐면 하도 유사품 많아가지고 인터넷에서
0: 그렇죠.
1: 잘못 구입하고
0: 네.
1: 특히 한국에서도 지금 금을 잘못 구입해가지고 아주 많은 보석상에 손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0: 네.
1: 이게 지금 그 NGC라는 그 미국 신용기관이 제일 알아주는 건데
0: NGC 여기 보이네요. 네.
1: 이 실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코인도
0: 네.
1: 여기서 한 거는 보증이 돼요.
0: 네.
1: 예, 그래서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0: 금을 또 은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은
1: 네.
0: 그 첫 번째 이게 sealed했다는 말씀대로 제가 지금 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이 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골드 코인이죠. 1 ounce United States Liberty 골드 코인입니다. 인증서 있고요. sealed 되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이 민트인데 시중 가격이 6,000달러라고 그러면 킹스 보석에서 이거 소장하고 계셨는데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1: 그렇죠. 오늘은 제가 더 낮게
0: 네.
1: 예, 두 점을 갖고 나왔는데요.
0: 네.
1: 여기 지금 한 점은 여기 있고 근데
0: 네.
1: 예,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6,000불에서 7,000불 정도
0: 네.
1: 연도 수달아 틀리거든요.
0: 네.
1: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2021년하고 2022년도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게 그 보증기관 NGC에서는 사인까지 다 들어있는
0: 네.
1: 아주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아주 그 신뢰 있는 그 코인이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원 아운스가 조금 넘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이 리버리가 있고 독수리가 들어간
0: 네.
1: 예, 순금 골드 코인이에요.
0: 네.
1: 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오늘 두 점을
0: 두 점을
1: 예.
0: 그 코인 두 점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6,000불, 7,000불 정도 되는데 4,800불에
1: 네.
0: 4,800불에 킹스 보석 소장하고 있던 이 코인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께 기회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국 밖에 줄을 서실까봐 걱정되네요. 빨리 달려오셔야지 되는 이 두 점인데요. 네. 그리고 이건 지금 조금 크기가 작네요. 이건 half ounce.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코인보다는 골드는 똑같은 코인인데 이건 역시 United States Liberty 코인으로 골드 코인으로 발행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이게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은 연도가
1: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거는 아주 박스까지
0: 그러네요.
1: 아주 박스에서 미 전국 서티피켓이 있는
0: 예뻐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건 진짜 아끼던 겁니다. 그래서
0: 정말요. 여기 인증서가 들어있고
1: 네, 인증서 있고
0: American Eagle 네,
1: 네.
0: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half ounce가 있고 그 옆에 또 quarter로 골드로 사실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나와 있는 거죠.
1: 네.
0: 네, half ounce 그리고 quarter ounce 미국 정부가 발행한 건데 킴스에서 이거 사면 조금 더 할인 가격으로 그동안 소장해 오신 거니까 시중에서 좀 얼마나 거래가 되나요?
1: 지금 이 정도로 구입하시려면 3,500에서 3,000불 최저.
0: 네. 하프하우스
1: 예.
0: 같은 거.
1: 그리고
0: 네.
1: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0: 네.
1: 정품이 많이 없어요.
0: 와.
1: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저렴하다고 구입했었다가 낭패를 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제대로 된 이게 진품이 아니고 속아서 산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네. 믿을 수 있는 네. 네, 믿을 수 있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NGC라는 그 인증기관에서 나온 거 네. 또 정부의 서티피켓이 있는 걸 구입하는 것이 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뭐 금은 골드바도 스위스 네. 골드바가 좋다 그런 식으로
0: 네.
1: 이 코인도 지금 한참 이게 안전한 재산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 조정 기간 끝나서 올라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려고 그러는데 걱정하는 게 이게 진짜 정품인지 진품인지를 네. 걱정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더 우리 앵킴 씨하고 네. 더 조심해서 네. 좋은 물건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아끼던 소장품이지만
0: 네. 킴스 보석 그래서 45년 넘어가는 이 킴스 보석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게 진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드가 가자가 들어가면 어떡하게나 싶은데 진짜 그렇게도 또 팔기도 하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half ounce 그리고 quarter ounce 지금 시중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킴스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이 하프는?
1: 하프는 지금 금 시세가 지금 거의 5,000불이에요. 네. 온수당. 근데 네. 그냥 거기에 이제 레버가 들어가고 그 연도수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0: 네.
1: 하프 온수는 2,400불에 측정을 했고요.
0: 네.
1: 호로 온수는 1,200불에 네. 측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잔여기도 물릴 수 있고
0: 네.
1: 이게 나중에 해를 거듭할수록 네. 가격이 상승하는 안전한 재산입니다.
0: 네, 이게 벨벳으로 정말 예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골드 코인만 세일된 거 인증서하고 저도 너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래, 너 결혼만 해라. 나 이만 줄게. 이렇게 하면 진짜 금방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실버로 옮기는 거예요. 실버인데 익숙한 얼굴이 있네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얼굴인데, 이 전 대통령을 여러 개의, 버전으로 이제 코인이 나온 건가요? 똑같은 존 F. 케네디에다가, 그 다음에 지미 카터, 그리고,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 얼굴이 세 개. 그래서 세 종류의 실버 코인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예, 지금 이건 역대 대통령 그 코인인데요.
0: 네.
1: 이거를 진짜 미국 이것도 정부에서 그 기념을 위해서 발행한 건데요.
0: 네.
1: 진짜 이건 어렵게 우리 앵킴 씨하고 경매장 가서 네. 구입을 했는데 네.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진짜 희소품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0: 네.
1: 그 대통령의 그 연도수하고 뒤에 히스토리를 네. 다 적어놨어요.
0: 그렇네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여기 적혀 있고 뒤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33대 대통령으로 이러이런 대표적인 업적을 여기다가 코인에다가 일일이 새기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34 맞나요? 네.
1: 네.
0: 그렇게 해서 저 34대 대통령으로의 업적.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역시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실버 코인이 발행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 또 이쪽에 맨 끝에 있는 건 이건 리버티 코인이 실버로도 나온 건가요?
1: 그것도 서티피켓이 있는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서티피켓 오브 오전 시디라고 그렇게 시디된 거래야지 나중에 예, 판매할, 재판매할 적에 네. 프리미엄을 받고 네. 인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 이제 자녀에게도 물릴 수 있고 네. 나중에 안전한 재산대라고 이제 앵킴 씨하고 어렵게 입수한 건데 이것도 네. 은값으로
0: 네.
1: 그래서 시중에서는 보통 4, 500번씩 가요.
0: 네.
1: 1원수가 넘는 건데 1.3원수인데 네. 네. 이것도 저희가 그냥 은값 1.3원수에 150불에 측정을 해서
0: 와.
1: 예. 아주 진짜 좋은 선물이고 좋은 재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존 F. 케네디 골든 실버 이것 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골드는 네.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버. 그래서 500불에서 실버 코인 같은 경우에는 150불에 진짜 이거 은값이네요.
1: 그럼요. 또 네. 150불에도 구할 수도 없어요. 이건 네. 왜냐하면 그 한정판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예, 저희가 아주 큰 경매점 가서 네. 앵김 씨하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0: 정말요?
1: 네, 아주 네. 힘들게.

0: 간판으로 나오는 코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골드와 실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더구나 이 의미가 있는 기념주와 코인들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네, 미 정부 발행 리버티 골드 실버 코인 세일 2탄 골드 코인 실버 코인 1판 완판 됐습니다. 3주도 안 돼서 이렇게 완판이 됐는데 전화를 어디로 드리면 되나요?
1: 예, 저희 맨하탄 가게 212-840-3412
0: 네, 212-840-3412로 전화해 주시고요. 두 번째 김수버석이 소장해온 진품 명품 정보 발행 공식 골드코인, 실버코인이 특별 세일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했을 뿐더러 이게 봉인이 돼서 세일된 진짜 이건 시중에서 잘못 구하시면 아차하면 또 진짜 힘들 수 있는 그런 속아서 산다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인데 실제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벨벳 케이스까지 이렇게 물로 너무나 눈이 시리게 이건 진짜 그리스나 가야지 볼 수 있는 지붕 색깔인데 이 아름다운 이 벨벳의 케이스에 담겨있는 골드코인 정말 좋습니다. 오늘 김수보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예, 212-840-3412
0: 212-840-3412 김수보석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수보석 김남표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어제 공원을 걷다가 대추 같은 크기의 뭔가 초록에 열매가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대추인가 싶었는데 도토리 맞죠? 길다란 도토리를 봤습니다. 다람쥐가 쫄 와서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0: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쓰고 애를 태우면서 걱정한다는 뜻인데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정말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직 걱정하지 말자. 오늘은 오늘만큼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사랑하면서요. 오늘 하루는 걱정보다 웃음이 더 많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8월 25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께 투데이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화요일 아침이네요. 이번 마지막 한 주, 8월의 마지막 한 주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이제는 뭐 거의 초가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햇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세상의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우업이라는 건데요.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다, 뭐 멋있어졌다, 혹은 스타일이 좋아졌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보면 단순히 외모가 달라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나 성숙함처럼 그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글로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0대 아주 젊었을 때의 글로우업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사실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시기잖아요. 좀 더 예뻐지는 것, 뭐 좀 더 날씬해지는 것, 좀 더 뭐 피부가 좋아지는 것, 여러 가지 아니면 아주 멋있게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중년으로 접어든 분들은 이 시기에 글로우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조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내면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예전 같으면 정말 1초도 못 참고 왁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성숙하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뭐 굳이 이렇게 내가 다 설명하지 않는 그런 일에는 조금 여유 있게 조용히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줄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는 거를 원치 않고 그냥 다 정말 다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조금 먹어갈수록 아 내가 그냥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라내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년의 진짜 글로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남의 시선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 괜찮은 사람으로 너무너무 보이고 싶어서 애쓰기보다는 아 내가 나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지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중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뭐 인정해주나 막 여기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노심초사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한 명일지라도 두 명일지라도 얼마나 정말 따뜻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중년의 그 얼굴은 자기 인생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기 인생의 모습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뭐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뭐 반질반질한 얼굴이 아니라 많은 일을 겪어도 주름이 정말 자글자글해도 웃을 수 있는 얼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물론 뭐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 얼굴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눈 옆에 패인 그 주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못나 보이지 않습니다. 참 좋아 보여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뭐 그런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더 이상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러한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이런 얼굴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아름다운 글로우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 또 화장도 하시고 할 텐데 아 하나 더 이렇게 생긴 그런 주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늙었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아, 전혀 개의치 않을 순 없지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음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흐려질 수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그런 삶의 경륜 있잖아요. 여유, 따뜻함, 깊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 빛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글로우업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더 예뻐지는 것보다 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나답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글로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대마다 나의 그 나이마다 기준이라는 게 좀 바뀌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요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까지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지금 빨리 구입해 놓으시면 좋겠죠?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텍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하고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에서 상영하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팍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점.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9-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네,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곧 더워지면, 곧 더워지는 게 아니라 이 더위가 끝나면 바닷가 갈 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올여름에 어떻게 바닷가에 가서 좀 발도 담가보시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늘 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 곁에 있는 것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걸 잘 모르고 새롭게 싹 다가온 것들에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오래된 그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무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의 집 앞을 딱 지켜주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큰 그늘을 만들어주었고 또 비가 오면 비도 막아주었고요. 바람이 새게 아주 세차게 부는 그런 날에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그 나무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 저 나무는 항상 그냥 저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예쁘고 반짝이는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화분은 정말 예뻤고요. 아주 화려했고 향기도 좋았어요. 볼 때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향기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작은 화분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렸죠.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고 물도 주면서 얼마나 사랑을 주었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나무는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비와 큰 바람이 몰아쳤어요. 작은 화분은 바로 쉽게 그냥 넘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오래된 나무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묵묵하게 비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아, 이렇게 화려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오래 알고 지낸 사람, 뭐 내가 힘들 때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주었던 그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 내가 뭘 좀 잘못했을 때 듣기 싫은 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줬던 그런 사람, 내가 잘될 때 당연히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좀 이렇게 무너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내 편이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언제든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홀딱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내 말에 맞아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내 기분도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 당연히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그런데 잘 분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달콤한 말들을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마음만 뺏겨버리면 안 되겠죠. 물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진짜 관계는 내 기분을 항상 좋게만 만들어주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좀 쓴 약처럼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런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말을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될 때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막 무너질 때도 흔들릴 때도 그 자리 지켜주는 그런 오래된 사람들 아마 주위에 있으실 거예요. 조금 심심할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인연보다 오래된 그런 진심이 훨씬 귀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주위에 그런 분들 좀 찾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희 잠깐 시간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오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0: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특별히 건강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혈관 청소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이비스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청소하시느라. 네, 어떻게 지내세요?
1: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진 것 같아요.
0: 많이 그렇습니다. 가을 느낌 나죠?
1: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0: 네.
1: 그 언제 그렇게 더웠나
0: 그러니까요.
1: 정도로 참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한 또 우리 가을을 준비하면 참 좋은데 어젠가 그젠가
0: 네.
1: 어떤 고객분하고 그 후코이단 우리 이제 회사 제품 후코이단에 네. 대한 상담을 했었습니다.
0: 네네. 네.
1: 그래서 방송 말미에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70세입니다.
0: 70세. 네.
1: 남편은 70대 중반이신데
0: 네.
1: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0: 아, 지금도요? 정정하시네요.
1: 대단하시네요. 네. 그랬더니 네. 정정하시게 연세가 높으신데도
0: 네.
1: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또 우리 가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환절기 바뀔 때 네네 굉장히 네. 중요한데 지금 뭐 70대, 80대면은 너무너무 정정하시죠, 사실.
1: 아, 그런가요? 너무 네. 정정한가요?
0: 네.
1: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83세라 그랬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근데 훌쩍 넘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네. 건강하신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제가 자료 보다가 너무 놀라서 그때 얘기했더니 아마 우진숙 씨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네.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마 들었던 분들은 1970년도
0: 네.
1: 지금의 우리 평균 수명은 83세인데.
0: 그렇죠.
1: 1970년도의 평균 수명이.
0: 네.
1: 남자가 그때 제가 몇 살이, 59세.
0: 와, 너무 젊어요. 진짜.
1: 그러니까.
0: 네.
1: 그리고 여자가 66세, 평균이 62세니까.
0: 네.
1: 지금은 우리가 83세, 우리가 1970년도에는 62세, 남자는 59세였으니까.
0: 네.
1: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수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0: 그렇죠.
1: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늘은 만큼.
0: 네.
1: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이제
1: 네.
0: 60대, 70대, 80대 너무너무 청년입니다.
1: 청년입니다.
0: 네. 네.
1: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장수의 감사함도 있지만
0: 네.
1: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하고
0: 네.
1: 우리 우진숙 씨도 건강하셔야 돼요.
0: 아우, 네. 감사합니다.
1: 또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0: 네.
1: 또 좋은 가을 날씨를 앞두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0: 네.
1: 제가 이제 후코이단 뭐 송보관 뭐 다양한 제품들을 상담을 합니다만
0: 네.
1: 요즘에 후코이단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0: 그렇죠.
1: 우리 뉴욕 뉴저지뿐만이 아니고 제가 있는 이쪽 버지니아 또 뭐 아틀란타, 시애틀, 네. 시카고
0: 네.
1: 전 지역에서 이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딴 거는 다 빼고요.
0: 네.
1: 후코이단에 대해서
0: 네.
1: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이 후코이단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저도 뭐 네. 누가 물어보면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그동안 세월이 있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정확한 정보 필요합니다.
1: 네. 후코이단의 모든 것.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0: 네.
1: 아마 운전 중이신 분들도 조금 귀 기울이시면 좋은데
0: 네.
1: 후코이단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우진숙 씨를 괴롭힙니다.
0: 네.
1: 후코이단은 일본 말이다? 아니다.
0: 아니죠. 아니죠. 성분 이름이죠.
1: 네, 맞아요.
0: 네.
1: 아직도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0: 네.
1: 제가 이렇게 우정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후코이단은요, 스웨덴의 식물학자입니다. 킬린 박사가
0: 네.
1: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스웨덴의 킬린 박사가 발견했을 때는 후코스 또는 후코이딘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다가
0: 네.
1: 후코이단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0: 네.
1: 후코이단은 일본 말이 아니고 성분 이름이다. 비타민 A, 비타민 B 같은 거요.
0: 네.
1: 그다음에 바닷속에 미역기나 다시마에 있는 아주 소량의 성분 이름입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후코이단은 뭐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0: 네.
1: 많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0: 네.
1: 지금은 다양하게 제품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는데
0: 네.
1: 우리 투병 중이신 분들
0: 그렇죠.
1: 또 면역력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후콩이 나는 많은데
0: 그렇죠.
1: 혹시 아포토시스 기억하세요?
0: 아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아포토시스. 네. 비정상세포를 자멸하게 하는 스스로.
1: 맞습니다.
0: 그쵸?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후코이다는 최근에 그 투병 중이신 분들 많이 드시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그 재발을 걱정하시는 이제 분들이
0: 네.
1: 후코이다는 꾸준하게 복용하면서
0: 네.
1: 면역력을 관리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런 분들 많고요.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출장 갔을 때도
0: 네.
1: 출장 갔을 때도 그런 분들과 몇 분 또 상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0: 네.
1: 후코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0: 네.
1: 바닷속에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개발이 되고 지금은 항암 효과뿐만이 아니라
0: 네.
1: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간 기능 개선, 그러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
0: 그렇죠.
1: 간 기능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 중에 후코이단을 꼭 기억하면 좋은데 제가 예전에 원산지 얘기 많이 했었어요.
0: 많이 하셨죠. 그렇죠.
1: 그래서 네. 후코이단이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그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바다가 아무래도 뭐 과거에는 어느 바다든지 다 청량했는데 깨끗했는데 요즘에는 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0: 네.
1: 이 바다에 대한 또 이 원산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0: 네.
1: 후코이다는 함량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당연히요.
0: 네.
1: 워낙 귀하니까 그다음에 순도가 높아야 되고
0: 네.
1: 원산지를 꼭 체크업하시는 게
0: 그렇죠.
1: 좋다.
0: 맞습니다. 네.
1: 네.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0: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다 충족하는 바로 이 세종의 후코이단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능도 말해주셨는데 좀 다른 효능도 있다면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후코이단은 제가 좀 전에 뭐 아포토시스 기억하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나는 그거 알아요. 이렇게 계실
0: 네.
1: 텐데 아포토시스는 우리 몸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후코이단의 효능이 되기 때문에 뭐 면역력, 항암 이런 쪽에 여러분들 꼭 뭐 복용하면 좋고요.
0: 네.
1: 그다음에 후코이단을 조금 넓혀보면 최근에 발표되는 많은 자료에는 소화기 개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죠. 네.
1: 조금 쉬운 얘기로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0: 네.
1: 위에 헬리코박터균 억제를 통해서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0: 아, 좋은 효능이네요, 아주.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0: 네.
1: 단백뇨를 보시는 분들은 단백뇨를 줄여주고
0: 네.
1: 또 신장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신장에도 큰 도움이 돼. 제가 아까 피곤하신 분
0: 네,
1: 이런
0: 그렇죠.
1: 말씀도 드렸는데
0: 네.
1: 그런 분들에게도 좋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후코이다는 항응혈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피가 뭉치는 거
0: 네.
1: 항응혈작용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뭐 면역력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0: 네.
1: 우리의 기초건강을 위해서 후코이단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0: 네.
1: 가을을 준비합니다.
0: 그렇죠.
1: 이제 후코이단을 통해서 건강을 조금 셋업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네. 네, 드시기도 좀 편해야 될 텐데 세종후코이단 같은 네. 경우는 알약으로 되어 있죠?
1: 그렇습니다. 한 캡슐이 500mg이고요. 그중에 400mg이 후코이단.
0: 네.
1: 또 100mg은 표고버섯 분말로 되어 있어서
0: 네.
1: 또 순도도 높아서 85%
0: 그렇죠.
1: 최고 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우리 우진숙 씨나 저나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0: 네.
1: 한 알씩 이렇게 복용하게 되어 있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0: 그렇죠.
1: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이제 면역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죠.
0: 네.
1: 그런 분들은 하루에 두 알, 아침에 두 캡슐, 저녁에 두 캡슐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0: 네.
1: 참고로 그 투병 중이신 분들은
0: 네.
1: 별도로 저희들과 상담을 하시면 조금 이제 복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1: 후코이단을 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래서 특히나 투병 중이신 분들이 많이 문의하신다고 들었는데
1: 네,
0: 네 이세종
1: 네.
0: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후코이단의 함량 순도
1: 네.
0: 그리고 원산지까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후코이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1: 원산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청정 대서양 지역에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돼서
0: 네.
1: 함양, 순도 그리고 원산지까지
0: 맞아요.
1: 최고의 후코이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 후코이단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일 같은 맞아요. 경우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렇죠.
1: 후코이단 세일이 없죠.
0: 예.
1: 보통 세일이 없는데
0: 갑자기?
1: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도 세일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가격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혹시 이 시간에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격 세일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격 세일도 한번 안내를 해보는데
0: 좋습니다.
1: 후코이단은 아침 저녁으로 한 알 드실 경우에 한 박스가 4개월분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4개월분에 380불이고요.
0: 네.
1: 뭐 혼자서 꾸준히 드셔도 되고 또는 부부가 함께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박스가 380불인데
0: 네.
1: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진숙 씨 그 네. 방송 듣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지금 선착순 하면은 운전 중에 힘들어서 안 됩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 중에 전화를 주시면
0: 네.
1: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서
0: 네.
1: 가격 세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0: 와, 이건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1: 그렇죠?
0: 감사하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 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 후코이단의 세일 정보가 참고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후코이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상담을 하시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오늘 중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은 가격 세일을 해드리고 또 쇼핑도 프리입니다.
0: 좋습니다. 네.
1: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세종 후코이단은 한 박스가 4개월 380불이고요. 한 박스를 구입을 하시면 가격에 10% 할인해드리고
0: 네.
1: 무료 배송해드리고
0: 네.
1: 보너스로
0: 네.
1: 유산균도 한 병을 드립니다.
0: 이야, 이거 진짜 처음이에요. 가격을 세일해 주시는 거. 네.
1: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드실 분들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0: 네.
1: 20%입니다.
0: 20%? 네.
1: 그다음에 유산균 물론 같이 드릴 거고요.
0: 네.
1: 세 박스 이제 투병 중이시거나 이제 드시는 양이 많은 분들
0: 네.
1: 세 박스 이상 구입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0: 네.
1: 가격에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0: 와, 너무 감사하네요. 설마 했는데. 네.
1: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요 세일은
0: 네.
1: 오늘 중으로 전화를 주시면
0: 네.
1: 제가 방송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박스 구입하시면 10%, 두 박스 구입하시면 20%,
0: 네.
1: 세 박스 이상 구입하시면 30% 세일 혜택을 해드리고 유산균, 우리 네. 회사 유산균은 아주 유명합니다.
0: 그렇죠.
1: 500억 유산균도 같이 드리는데
0: 네.
1: 전화번호 메모해 놓으세요.
0: 네.
1: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 조금 있다가 전화 주셔도 됩니다. 703-256-7671 다시 한 번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든 또 세일 정보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아, 진짜 이 가격 자체를 세일해 주시는 거는 처음인데, 저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세조 후코이단에 오늘 중으로입니다. 한 네. 박스 구입하시는 분들은 10% 가격 할인에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난 두 네. 박스 사겠다 하면은 20%, 세 박스 네. 이상 사시는 분들 미리 사놓으시면 좋잖아요.
1: 네.
0: 30% 가격 할인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500억 유산균까지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네. 이제 네. 9월도 다가오는데 나 지금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하는 분들 가능해요?
1: 네. 그 한국에 보내시는 분 잘 들으세요.
0: 네.
1: 한국에 조금 힘드신 시간 가진 분들 또는 재발을 걱정하시는 어른들 또 면역력을 관리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요 세일로 구입해서 한국에 보내줄 수 있어요.
0: 네.
1: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미국이나
0: 네.
1: 한국이나
0: 네.
1: 요 가격 세일을 통해서 여러분 후코이단을 어디로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0: 네.
1: 전화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해드리고 배송해드리는데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네.
1: 여기는 본사고요. 703-256-7671 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참고로 이 세일은 회사 홈페이지는 없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세종바이오텍.us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 네.
1: 제품을 쭉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전화하셔서 오늘 방송 들었어요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2: 네.
1: 가격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 좋습니다. 아, 항상 사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제가 한번 네. 후코이다는 일본 뭐죠? 말이다 아니다.
1: 아니다.
2: 기습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니죠. 네.
1: 네,
2: 이 후코이단의 효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예방 목적으로 혹은 네. 지금 좀 편찮으신 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그렇죠. 많이 네, 사용하시는데 네. 오늘 주신 이 가격 세일은 진짜 놓치기 너무 아깝습니다. 네.
1: 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까요?
2: 아, 좋았으면 네. 좋아요.
1: 후코이단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가격의 10%, 두 박스 구입하시면 20%, 세 박스 이상을 구입하시면 30%의 가격 할인해드리고 유산균, 세종 유산균을 함께 드리는데 요거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전화들 하실 텐데요.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또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네.
1: 오늘 방송 드린 요 특별 세일은 대리점이나 약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2: 네.
1: 본사에서 드리는 세일 정보니까 전화로 예약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화창한 가을을 준비하면서
2: 그렇죠.
1: 행복과 건강은
2: 네.
1: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네. 정말
1: 가을이 앞에 왔으니까
2: 네.
1: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 네, 좋습니다. 행복과 돈은 정말 건강은 돈으로 이게 렌트가 안 되죠. 정말 지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세종 후코일단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 또 상담하실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에 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중으로 이 혜택을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또 이 할인 혜택 주셔서
1: 네.
2: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 네, 고맙습니다.
2: 네.
1: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또한 시간 이렇게 훌쩍 갔네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내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방 또 주말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잠자고 딱 일어났을 때 굉장히 나는 너무너무 상쾌하다 이런 신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어제 밤새 뭐 악몽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성 오전 11시 이제 어디 가지 마이소.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챙겨가세요. 여러분, 일이 많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이 많다는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는 거니까, 뭐 또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정작 내 삶에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순간 아닐까? 뭐 오늘 하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오늘의 게스트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0: 좋은 아침입니다. 예. 일이 많은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1: 어떤 일이냐 따라 다르죠. 좋은 일로 말하면 좋은 거고요.
0: 자신의 업무라고 칩시다. 네.
1: 업무도 똑같아요. 네. 케이스가 꼬여서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많으면은 제가 보기엔 힘들고요. 근데 일이 많은데 진짜 잘 풀려서 하나하나씩 해결이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 네. 그러면 신나는 일이고.
0: 맞다. 진짜 그러네요. 와, 일이 많은데 좀 지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일이 좀 안 풀렸네요. 네. 이것도 좀 꼬이고 그 다음 것도 좀 이상하고 네. 그 다음 다음도 이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안 꼬이게 해야죠. 네.
0: 반대로 돌리면 되겠죠? 꼬인 거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과 뉴저지에 살다 보면 뭐 출근길 교통사고부터 직장에서도 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리 와! 하고 도움의 손길 덥석 잡아줄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1: 네.
0: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헷갈릴 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특히나 들어오시자마자 뭔가에 산뜻해지셔 이발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1: 이발...
0: 셔츠 새로 산 건가요? 뭔가 좀 산뜻한데?
1: 셔츠는 한 서른 개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야, 네. 빨래 잘 안 하시네요.
1: 그렇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빨래를 자주 안 해서 네, 뭐 셔츠가 많아요.
0: 네. 어쨌든 오늘 이 산뜻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면 K-Radio 라이브 들어오시면 김동석 변호사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1: 예. 안녕하세요.
0: 변호사님 항상 활짝 웃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시잖아요.
1: 네.
0: 저희 사무실 옆 사무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제 성함 모르는데.
1: 네. 파인모게지 사장님, 네. 제프 전 사장님이세요.
0: 아, 네.
1: 저하고 친한 형님.
0: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만났을 때 보니까 완전 그냥 웃음꽃이 몽글몽글 피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네. 형제같이 지내는 형님. 저한테 크게 멘토를 해주고 되게 네. 좋으신 분이세요.
0: 와.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1: 웃으시죠?
0: 수가 없어요.
1: 네. 네. 이 해피 바이브가 네. 전염이 돼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러니까는 일하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인상도 쓰고 뭐 집안에서도 나쁜 일이 있을 그쵸. 수 있고 이러잖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사무실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0: 야.
1: 웃으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꼭 막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0: 거기 어디 일할 자리 없어요? 아니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1: 네.
0: 앞서서 또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점심만 먹는 것도 못 참다셨어요.
1: 저요?
0: 네.
1: 예, 아니 저는 일 때문에 밥 못 먹고 일하고 막 시간도 막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0: 네.
1: 잠깐은 괜찮은데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쳐요.
0: 지치죠.
1: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0: 네.
1: 예. 일은 즐거워야 돼요.
0: 아, 즐겨야 되는데.
1: 예, 왜냐면은 자는 거 빼고 일터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0: 맞아요. 가족들하고 뭐 노는 것보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어쩔 때는 제 와이프보다 우리 직원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0: 네. 네.
1: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인데 그 자리가 스트레스 받고 진짜 일이 노예가 되고 이런 자리가 되면 삶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제가 오늘 뭐 김동석 변호사님 오자마자 이런 행복 얘기를 많이 이렇게 던진 이유가 김동석 변호사님이 항상 저한테 주는 이미지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이 어떤 사건을 맡겨도 맡기 의뢰하신 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제가 노력해요. 왜냐면은 이 사고가 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사람마다 좀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사고 났으니까 변호사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걱정 먼저 시작하세요. 아이고 내 보험이 올라갈 테고 내 몸은 어떡하고 내 차는 어떡하고 상대방의 보험이 없으면 어떡하고 보험이 조금 있으면 어떡하고 나는 많이 이렇게 언앤언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0: 네.
1: 그분들이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든데
0: 네.
1: 그분들한테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0: 네. 샌더스댄 김동석 법률 그룹입니다.
1: 네.
0: 진짜 어떤 일이 나서 이제 변호사님을 찾게 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까 싶은데 그 상황을 이렇게.
1: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잖아요.
0: 네.
1: 그중에서 이제 나쁜 일이, 그러니까 꼬이는 일이 많으면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예 많이 들었어요. 첫 단추를 잘 해야지.
0: 네.
1: 아무리 비싸고 예쁜 옷도 단추 제대로 안 끼면 안 예쁘다고.
0: 네.
1: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일도 처음에 잘 시작해야지.
0: 네.
1: 그때까지 잘 끝나요.
0: 아하. 깔끔하게.
1: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팀이죠. 그러니까 네. 여의땅 시작할 때 내 의뢰를 내가 받아서. 그 의뢰 받은 건 이제 우리 직원들이 클레임 셋업을 하고 의뢰인들 치료 잘 받게 이제 도와주고
0: 네.
1: 치료가 끝나면은 리리게이션 팀에서 그걸 받아서 그 케이스 바탕으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고 뭐 스페셜리스트나 뭐 디맨 패키지 해가지고 상대방 보내서 그걸 이제 변호사가 싸워서 해결을 한다든지 소송을 해서 판사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 절차적으로 간다고요.
0: 네.
1: 그게 이제 seamless 그 플로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쭉쭉쭉 잘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상금도 잘 나오고요.
0: 네.
1: 빨리 끝나고요.
0: 네.
1: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0: 기분도 좋겠네요.
1: 네. 네.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축제 분위기라고 사무실에.
0: 네. 네. 야, 상상해도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네. 그 첫 단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첫 단추에 그 첫 단추가 김동석 변호사님이면 그게 잘 이끌어낸다.
1: 네.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0: 네.
1: 상담을 하면 제가 첫 단추를 잘 시작을 해야 되니까
0: 네.
1: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 상대방은 생각하기에 많이 물어봐요.
0: 네. 네.
1: 많이 물어봐요.
0: 혹시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짜증내지 네. 않습니까?
1: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0: 뭐 그것까지 막 이렇게
1: 네. 네.
0: 네.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1: 첫 단추.
0: 아, 예.
1: 잘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지 케이스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0: 네.
1: 예.
0: 네,
1: 근데 그거를 뭐 귀찮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다 꼬여요.
0: 아 뒤로 갈수록.
1: 네. 네. 아 그때 내가 제대로 또 물어봤을 거 이런 것도 나오고.
0: 네.
1: 예.
0: 네.
1: 그러니까 그 지금 의뢰인들도 지금 다른 변호사님 의뢰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0: 네.
1: 내가 지금 사고 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변호사님이 부탁하는 거 잘 따라주셔야 돼요.
0: 네.
1: 질문하는 거 잘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본인 케이스가 잘 풀려요.
0: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지름길일
1: 그렇죠.
0: 수 있겠네요.
1: 네. 네. 상대방한테 너 제대로 빨리 합의 안 하면 오래 걸리지만 더 크게 의도 터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합의하자고 그럴 때 빨리 해야 돼.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0: 네, 메시지가. 네,
1: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 돼요, 변호사가.
0: 오, 네.
1: 그 의뢰인에 대해서.
0: 그,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의외에 이런 질문도 사실 물어본다. 뭐가 있을까요?
1: 누가? 제가요?
0: 네.
1: 그러니까
0: 사건이 일어났을 때.
1: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 이머지스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약, 무슨 약 처방받았냐도 되게 중요해요.
0: 나 기억도 없고 버렸어요. 이런 것도.
1: 그러면 안 처방 픽업 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0: 네.
1: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0: 오?
1: 집안에 계단 있냐 없냐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0: 계단?
1: 네. 네.
0: 우리 집은 3층인데?
1: 그러니까요.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그 사고 나가지고 허리 아파, 뭐가 어깨 아파, 무릎 아파, 몸도 안 좋고 이런데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사고 나고 그 후유증 있고 이런.
1: 그게 전달이 돼야 돼 상대방 쪽에.
0: 네. 네.
1: 그 계단하고 뭔 상관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사시는 데 개인집입니까? 그러면 아, 저 렌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제가 집을 가지 있나 안 가지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스타일의 집에 사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0: 네.
1: 그 누구랑 사냐도 되게 중요해요.
0: 누구랑 사냐까지요?
1: 네.
0: 누구?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인지,
0: 네.
1: 아니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이프랑 애들이랑 같이 화목한 가족을 있는 분인지,
0: 네.
1: 아니면 뭐 신혼부부인지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요.
0: 네.
1: 당신 가해자 때문에 내 피해자가 내 의뢰인이 삶이 바뀌었다. 화목한 가족이 너 때문에 파괴됐다.
0: 네.
1: Shattered. 그러니까는 옛날 같지가 않다.
0: 어허.
1: 원상복귀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도자기 깨지면 다시 원상복귀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붙여도
0: 깨진
1: 금간 거는 금간 네. 거잖아요. 뭐라 요새는 과학이 좋아가지고 또 붙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 같이 사고 때문에 몸이 다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 퀄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0: 삶의 질이.
1: 네. 네. 그럼 그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아, 이 사람은 보니까는 결혼했겠지? 다 예측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안 돼요.
0: 그랬다가는 상대 팀하고 해야 돼. 결혼하는데 뭔 소리예요? 뭐 이럴 수 있겠네요.
1: 네, 그거를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네. 일은 무슨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만큼 벌고, 뭐, 취미는 뭐고, 봉사하는 거 있는지 이런 거 다 적어 놓고,
0: 네.
1: 상대방하고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0: 네.
1: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는 다친 것만 얘기해서는 그냥, 아, 이거 다쳤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5만 불 줄게. 그런데
0: 네.
1: 이 사람이 다친 거로 지금 가족이 애가 둘 있는데 애기들이야. 네. 근데 엄마가 못 안아줘.
0: 예.
1: 그건 어떡할래?
0: 아,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피해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 그거 어떡할 내가 배심원들을 갖다가 설득하면은 그때 가서는 누가 이길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0: 예.
1: 그러면 그 다음에 흥정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이스탈런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 못해.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이렇게 버는데 이것뿐이 못 벌어. 신분은 없어가지고 세금 보고는 그래 안 해. 그렇지만 에이. 버는 건 사실이잖아.
0: 에이.
1: 이거 못 벌면은 가족 제일 지장가는 게 가족이야. 어떡할래. 둘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리고, 예. 네. 옛날에는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가족들하고 등산도 가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허리하고 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0: 오.
1: 몸무게가 아니, 늘었어.
0: 어, 네. 어떡할래?
1: 예, 네, 어떡할래? 이거 너 때문이야. 너, 네. 너 가해자 때문이야.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야.
0: 예.
1: 그런데.
0: 아, 또?
1: 많아요. 끝도 없어요.
0: 오, 네.
1: 그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0: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단추 네. 꼼꼼하게.
1: 예. 네. 그러면 그 내가 다 쓰, 내가 물어보는 건 안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0: 네, 와.
1: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배심원 앞에 갈 때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0: 네, 그렇죠.
1: 다 구체적으로. 예, 다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다큐멘트 만들고 그러겠지만.
0: 네.
1: 배심원까지 거의 안 가잖아요, 케이스가. 네. 그 전에 합의가 합의를, 되잖아요.
0: 네.
1: 합의될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귀찮아서, 아유, 내가 누구랑 사는 거, 변호사님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다친 거 보상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의뢰하신 분들 있으면, 변호사님, 제가 지금 신혼부부인데, 거기다 깐난 애기가 있는데, 지금 어깨가 다치고 수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애를 못 안아요. 그래서 애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0: 애가 막 엄마를 피해 막.
1: 네. 네. 그리고 관계가 이상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적으로도 힘듭니다.
0: 네.
1: 전달이 돼야 돼요. 변호사님 얘기하면 몰라요.
0: 그렇죠. 그거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겠다.
1: 그렇죠.
0: 네. 네. 그게
1: 첫 잔치예요.
0: 네. 언제나 참 해피바이러스를 이렇게 뿜고 다닌다 해서 유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철두철미 하시네요.
1: 그렇게 안 하면 보상금 많이 못 받습니다.
0: 네. 네.
1: 그 은행인의 권한은 다친 것만 받는 거는 쉬워요. 치료 기록 병원에서 좀 치료 기록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다친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상금을 받을 때 다친 거 3분의 1.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 3분의 1.
0: 네.
1: 삶이 바뀐 거, 뭐 계단 올라갔다 내렸다, 가족, 뭐 취미생활, 뭐 축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그런 거 못하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거 3분의 1.
0: 네.
1: 그렇게 계산을 해요.
0: 오, 야.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나서 뭐 치료받고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1: 네.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0: 대신 결과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시간 좀 걸리더라도.
1: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싸우다 보면 이제 오래 걸릴 때가 있다고요.
0: 네. 자,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네. 이쯤 되면 궁금하셨죠?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님. 뉴욕에 사무실 있거든요. 플러싱 163-07 디팔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 요 번호도 꼭 저장해 두시고요. 막 새벽에 갑자기 사고 나서 당황스러울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입니다. 8087375번입니다. 잠시 후에 케이스별 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J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최신 시설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쏟아집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1: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여기 뉴욕에 자외선 신호가 따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1: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0: 네, 네. 신호등에. 네. 근데 자외선 신호가 끝나고 직진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눈치껏 비보호 자외전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1: 트래픽 패턴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아예 자외전 시그널을 받고 자외전하는 데가 있고.
0: 네.
1: 자외전 시그널 없으면 못 가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0: 네.
1: 파란불인데 그냥 그러니까 반대쪽에 차 없으면 자외전 해도 되고.
0: 네.
1: 그러다가 자외전 시그널을 바뀌고 그런 데도 있고 다 달라요.
0: 예.
1: 네, 그러니까 그냥 단정 짓고 아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0: 네.
1: 봐야 돼 어떻게 돼 있는지 트래픽이.
0: 네. 네. 한국의 경우는 자외선 신호가 있어 무조건 자외선 신호 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비보 자외선이 되기도 하고
1: 안 되기도 하고
0: 안 되기도 네, 하고
1: 자외선 시그널 없는 데서 또 자외선 되는 데도 있고요.
0: 네. 네.
1: 다 달라요.
0: 굉장히 헷갈리면서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대신 운전자가 위험은 감수해라 이건가요?
1: 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좀 일관성 있게 하면은 사고가 덜 날 텐데.
0: 에이.
1: 어떤 데는 좌회전 시그널 받고 무조건 가게 됐고, 어떤 데는 뭐 아무 때나 좌회전 해도 되고 다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에이. 헷갈려서 사고 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리고 뭐 요, 미국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특히 뉴욕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우회전 좌회전 하는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0: 우회전 좌회전 사람하고.
1: 특별히 맨하탄.
0: 예.
1: 맨하탄 사람 많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요번에 많죠. 저희가 타임스퀘어에서 지금 봉사를 했어요.
0: 네.
1: 우리 선교팀이
0: 네.
1: 그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고 이제 전도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 짐이 많으니까 이제 제 SUV를 끌고 네. 맨하탄에 들어간 거예요.
0: 네. 아이고.
1: 와.
0: 아이고.
1: 머리에서 지나는 줄 알았어요.
0: 와.
1: 사람 많잖아요. 타임스퀘어.
0: 네.
1: 근데 거기에 턴을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직진하고 있고
0: 네.
1: 차는 거기를 사람을 피해서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1: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천천히 거기는 뭐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천천히 가고 그런 건 있는데 너무 긴장. 거기도 또 자전거도 다녀요.
0: 야, 참. 네.
1: 네 거기도 또 타임스퀘어는 그 자전거 이제 사람 태워가지고 이렇게 노래 빵빵 틀어놓고
0: 인력거 네, 비슷하게.
1: 네. 네, 리어카 같이 생긴 네.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니고.
0: 아.
1: 네. 사람들 막 무단횡단 막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날 것 같더라고요.
0: 맨하탄에 무단횡단은 불법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다 하더라고요.
1: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 제이워킹? 제이워킹 한다고 이제 딱지 안 먹어요.
0: 네.
1: 왜 그렇게 법을 바꿨니? 뭐 인종차별 뭐 바탕으로 그렇게 한 건데.
0: 아, 맞아요. 그 딱지를 끄는 인종이 뭐 이렇게 네, 특정 인종에
1: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딱지는 안 먹는데 그래도 과실은 과실이에요.
0: 예.
1: 무단횡단 해가지고 차에 치였다.
0: 사고 났다.
1: 네. 그러면은 당연히 차 운전한 사람이 차 사람 오나 안 오거나 잘 보고 가야 되는데.
0: 네.
1: 이 무단횡단 한 사람도 과실이 되는 거예요. 아, 딱지 안 먹었으니까 나는 책임 없지. 그게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0: 과실도 일부 있다.
1: 그렇죠. 네. 과실이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거는. 딱지만 안 먹는 것 뿐이에요.
0: 예. 네. 가끔 가다가 참 요란스러운 운전자들이 있더라고요. 막 팡팡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1: 예. 네.
0: 그러니까 물론 나는 무단횡단은 아니었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1: 네.
0: 비켜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과속하고 사람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단횡단 사람이라도 이 차가 negligent driving으로 그러니까는 한국말을 뭐라 하지? 그냥 negligent driving. 난폭운전?
0: 예.
1: 난폭운전은 아니고 하여튼 과실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다 권한 챙길 수 있어요.
0: 오, 예.
1: 옛날에는 이 사고 보행자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청취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0: 네.
1: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요.
0: 네. 일단 하지 마시고요. 네,
1: 걸어갈
0: 안
1: 때
0: 되는 거 안 되는 거
1: 제발
0: 거예요.
1: 핸드폰 좀 그만 보고요.
0: 아 이어폰 빼시고요.
1: 네. 네.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신 분들도 많아요. 많이
0: 맞아요.
1: 봐요, 제가.
0: 네.
1: 네. 그래,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옛날에는, 뭐, 무단횡단 한다는, 뭐, 그래서 이제 그,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80% 과실이고.
0: 네.
1: 차도 사람 못 봤으니까 너 20% 과실이야. 그럼 20% 과실인 사람한테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보상금까지.
0: 네.
1: 이제 법이 5월 26일 2026년 바탕으로, 거버너 호콜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0: 네.
1: 아주 comparative negligence를 바뀌어버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차가 그런 situation에서 차가 50% 이상 과실이 돼야 돼요.
0: 만약에 차가 49다 이러면
1: 안 돼요. 못 받아요. 그럼 배심원 앞에 가서 많이 다쳤어요. 이 사람 많이 다쳤으니까 보상금 주세요. 그게 안 돼요. 배심원들이 아, 이 사람이 와, 차가 49% 과실이고 보행자가 51% 과실이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다친 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아예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케이스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지는 거예요.
0: 와, 그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예. 1% 때문에 정말 별의별 맞습니다. 자료를 다 모아야
1: 네. 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지 마시고요.
0: 네.
1: 만약에 보행자 걸어가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본인 권한을 챙기셔야 돼요.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네. 사고 났고 어디 건넜고 이런 것 좀 해 놓으셔야 돼요.
0: 예.
1: 예. 이, 그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당연히 애매하다 그러면 싸워서 입증 만들어야죠.
0: 네. 그래서
1: 과실 상담이 더 많다는 걸 만들어내야죠.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차에 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차, 그 친차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어요.
0: 아,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1: 네, 치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뉴욕 치료는.
0: 네.
1: 뉴저지는 좀 달라요. 뉴저지는 본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는데.
0: 본인이 보험이 없으면 못 받나요?
1: 그러면은 프리가라고 보험이 네네.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뉴저지도.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된다는 치료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포인트는 과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0: 네.
1: 그게 더 중요해졌으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0: 예.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그거 챙기기를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많이 찍어줘야겠어요.
1: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 선한 민족이잖아요.
0: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네.
1: 선한 민족이. 저는 한국 분들 선한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만약 그런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0: 네.
1: 주변에 사진이나 찍고 막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0: 네.
1: 연락처 줘가지고 필요하면 아무 때나 연락해 내가 줄게.
0: 네.
1: 아니면 차에 블랙박스 있으신 분은 내가 블랙박스 찍혔으니까 원하면 내가 아무 때나 줄게. 그 정도는 해주시면 도움 돼요. 귀찮아요. 네. 한 2, 30분 시간 보내야 돼요.
0: 그렇죠. 네.
1: 그래도 그 한 사람의 그
0: 억울함.
1: 모든 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꼭 도와드리세요.
0: 네.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진짜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또 우리의 그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그 정도의 도움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게스트는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K-Radio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많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뉴욕 플러싱 163-07 디팟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희 잠시 후 돌아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맘다니 실장이요, 본인의 그 SNS에 헬멧, 그 자전거 헬멧 쓰고 네. 있는 모습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항상 그 이바이크를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SNS에 네. 올리나 봐요. 네. 근데 헬멧을 안 써서 댓글에 헬멧을 쓰라! 네. 실장님을 위하여! 이런 댓글이 달렸대요.
1: 아유. 제발 좀.
0: 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0: 그래서
1: 와이프하고 동네 이제 좀 살도 빼고
0: 예.
1: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소화도 될 겸 이제 걸어 다녔는데
0: 네.
1: 그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네. 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 집에 걸어다니면서 나왔는데 다 좋았는데
0: 네.
1: 우리 동네 좀 농아랜드다 보니까는 이 퀸즈 같이 전등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게
0: 예.
1: 어둑어둑하거든요.
0: 네.
1: 헬멧도 쓰고 다 잘했는데 자전거에 리플렉터 하나 없이 그냥 그런 자전거예요.
0: 오,
1: 밤에
0: 네.
1: 막 신나게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0: 네.
1: 그리고 그것도 안 좋아요.
0: 오.
1: 그러니까 라이트도 달고
0: 네.
1: 이 반 그 차 헬라이트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거 달아놔야 돼요, 자전거.
0: 옷이라도.
1: 그렇죠. 네. 옷도 도움되죠. 다 검은 옷 입으면은 네. 걔네들 멀리서 보면은 그 그림자만 보였어요.
0: 맞아, 예.
1: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와이프하고 많이 해줘요.
0: 네.
1: 저거 봤지? 저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 애들 자전거 못 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그, 청취자분들, 자제분들 자전거 타신 분들이 있으면.
0: 네.
1: 자제분들 밤에도 탈 수 있으니까 헬멧은 당연한 거고.
0: 맞아, 예.
1: 리플렉터 같은 거 자전거 달아놓고. 요새는 키면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제 리플렉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0: 예.
1: 그런 거랑 라이트, 플래시라이트 같이 앞에 달려있고 이런 것 좀 달아놓으셔야 돼요.
0: 네. 어쨌든 헬멧 안 쓰면 자전거는 타면 안 되잖아요.
1: 위험하죠. 아니야, 저는 안 탔으면 좋겠어요.
0: 네. 성인은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지 미성년자는 써야 네. 되는 건.
1: 미성년자는 네. 16살 미만은 무조건 써야 돼요.
0: 네.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성인이면 머리가 더 큰데.
1: 제가 보기에는
0: 것 같은데.
1: 내 머리보다 젊은 애들 머리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0: 어쨌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바이크든 뭐든 자전거든 이렇게 탈 때 헬멧은 진짜 챙기셔야
1: 네.
0: 그렇게 딱 챙기고 있는 게 멋있어 보여요 진짜.
1: 네 멋있어요.
0: 네.
1: 좀 매열과 딱 헬멧 쓰고 다니면 네. 얼마나 멋있어요.
0: 맞아요. 네,
1: 존경스러워지잖아요.
0: 네. 큰 캠페인이 아닌가 싶네요.
1: 네.
0: 자 이제 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저녁 7시쯤인데 한인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 차량을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 오던 SUV가 이 신호등 앞에 멈춘 그 속도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혔어요.
1: 네.
0: 충격으로 앞차가 밀리면서 다시 앞차까지.
1: 네.
0: 네. 사고 직후에 운전자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차량부터 사람은 어떻게 누가 치를 3중 추돌인데
1: 네.
0: 이거 51% 어떻게 찾죠?
1: 당연히 되죠. 우리 차는 중간차잖아요.
0: 네. 우리 네.
1: 이제 입증해야 될 게 앞차가 느낀 게 쾅 한 번 느꼈다.
0: 그렇죠.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0: 예.
1: 네. 뒤에 부딪힌 건 명확하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뒷사람 잘못한 건 명확한 거예요. 중간차 난 잘못 없다. 나도 같이 서 있었는데 같은 피해자다. 앞차랑 중간차랑 이 뒷차가 쳐가지고 밀린 거지.
0: 네.
1: 내가 앞차 쳐왔는데 또 뒷차가 우리 차 친 게 아니다. 그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건 문제 없으세요.
0: 내가 앞차를 쳤는데 뒤차가 치면 맨 앞에 차가 두 번 쾅쾅하게.
1: 네, 쾅쾅 느꼈을 거 아니에요.
0: 와.
1: 네, 그러면은 뒤차도 가실 있고 네. 중간차도 가실 있는 거예요. 앞차한테는.
0: 예.
1: 예. 네.
0: 혹시 또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 뒤차가 앞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쾅이었는데 쾅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1: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0: 아 예.
1: 그렇죠? 그러면 그건 거짓말.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게 뭐가 있잖아요. 그만큼은 좋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0: 아.
1: 그거는 와일드카드예요.
0: 예.
1: 내가 카드 뭐 꺼내면서 합의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0: 네.
1: 저는 블랙박스 이미지 봤잖아요.
0: 예.
1: 그냥 보면서 곧바로 안 보내요.
0: 예.
1: 내 말로, 그냥 다큐멘트상 이렇게 다 하고, 거짓말 할 때까지 기다려요.
0: 예.
1: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이실 짓고 하면은 뭐, 다행이고.
0: 네.
1: 거짓말 하면은 그때 이제 블랙박스 이제 꺼낸다고요, 와일드카드. 그거를 거짓말했던 걸 입증을 시켜놔요.
0: 네.
1: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뭘 말하든지 잠깐만 너가 말한 거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거짓말한 사람이잖아.
0: 네.
1: 배심원한테 가서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되면.
0: 안 믿겠네 그쪽을.
1: 그렇죠.
0: 네.
1: 예.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0: 예.
1: 근데 미리 줘버리면은 그 카드를 못 쓰잖아요.
0: 그렇죠.
1: 함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 함정을 만드는 거지. 좀 비도덕적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뢰인에 의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아니 비도덕적이지 않죠. 내 편에 섰는데 내가 유리하도록 도와줘야죠.
1: 그렇죠. 이실 짓고 고대로는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실 짓고 고대로 말했으면은 블랙박스가 뭐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블랙박스 보여준 거잖아요. 거짓말 했으니까 주변에 CCTV 보여주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러면 거짓말한 게 입증이 되잖아요.
0: 게임이 끝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그래서 이 중간에 사고 난 사람은 네. 상대방이 앞에 차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걸 예측을 하고 안 네.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뭘 만들어 놔야 돼요.
0: 네.
1: 중간에 증인을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사고 났을 때 말이랑 2, 3일 있다가 말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잠깐만 양쪽으로 보다 좀 양쪽으로 봤는데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0: 그렇구나.
1: 그러면 현장에서는 보통 다 이실 짓고 해요.
0: 네.
1: What happened? 나 쾅 한번 느꼈는데 저 뒤 차가 너 차 밀려서 내 차 쳤나 봐.
0: 네.
1: 리코딩 해놓는 거야.
0: 예.
1: 네. 너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거짓말 했잖아. 제일 좋은 거는 블랙박스 있으면 뭐 실컷 너 실컷 떠들어. 난 증거물 있어. 이게 되니까.
0: 네가 거짓말 할수록 내가 유리해지네요. 네. 블랙박스 있으면.
1: 예.
0: 네.
1: 네. 그렇게는 조치를 해놓으시면 되고.
0: 네.
1: 차는 뒷차가 다 책임지게 됐고, 만약에 입증이 됐으면.
0: 네.
1: 그 다음에 치료는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는 거고요.
0: 네. 네.
1: 보상금도 뒷차가 이제 책임져서 이제 보상금을 중간차하고 앞차하고 많이 다쳤으면은. 네.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0: 네. 만약에 이분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 다치긴 다쳤는데. 이러면은.
1: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고 났을 때.
0: 네.
1: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막 혈압도 막 올라오고, 막 힘도 없고, 구토도 하고, 네. 어지럽고 막 이래요.
0: 네.
1: 그런 분들 앰뷸런스 타고 빨리 가셔야 돼. 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0: 네.
1: 근데 사고 딱 났는데, 너무 멀쩡해요. 놀라긴 했죠. 심장만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0: 네.
1: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잘 만들었어요.
0: 어떻게.
1: 예. 네. 이 사고가 나잖아요. 놀라잖아요.
0: 네.
1: 그러면 몸에서, 내가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이 저절로 호르몬이 올라와요, 몸에.
0: 네.
1: 어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와서 몸을 이렇게 다 덮어싸요, 호르몬으로.
0: 네.
1: 그러면은 호르몬 그 성분 때문에 아픈 걸 못 느껴요.
0: 아, 예.
1: 예. 네. 근데 이제 호르몬이 그게 떨어지잖아요? 어드레날린이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몸. 왜 이렇게 몸이 쑤시지? 어지럽고, 미르지, 몸이?
0: 아유, 그날은 괜찮았는데.
1: 예, 네. 힘도 하나도 없네? 이건 이제 차사고예요.
0: 예.
1: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났을 때는 안 아팠으니까 병원 안 갔죠.
0: 네.
1: 그 다음날 아팠으니까? 그때서는 이제 김동석 변호사 찾아가서 치료받고 보상금 받고 이제 다 절차대로 이제 가는 거라고요.
0: 네.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정도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아픈 것도 괜찮습니까?
1: 법적으로 뉴욕은 30일 안에 접수를 하게 됐고요.
0: 예?
1: 나 아픕니다. 치료받겠습니다. 뉴저지는 45일이거든요.
0: 네.
1: 근데 통상적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수천 명 이제 의뢰인들 만났잖아요.
0: 네.
1: 제 경험으로 사고 나고 한 2, 3일 있으면은 증세가 다 나타나요. 통상적으로.
0: 네.
1: 가끔씩 당일날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0: 예.
1: 가끔씩 2, 3주 후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0: 어떡해요, 그럼. 3주 후면.
1: 30일 아니잖아요.
0: 네. 네.
1: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0: 예.
1: 네. 뭐, 크로스 하는데 딸 태우고 가다가 길이 막힌데 뒤에서 모르고 쾅친 거예요.
0: 네.
1: 당연히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가 사고가 났는데 갔죠. 가가 네. 다 도와줬는데 괜찮대요. 딸도 괜찮대요. 우리 딸은 어렸으니까 애들은 유연해서 잘 안 다쳐요. 다행히.
0: 오, 예.
1: 딸도 괜찮아요.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한 2주 후서부터 몸살기 나고 막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말려가지고 이거 몸살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검진을 해봤더니
0: 네.
1: 이제 차사고유증을 이제 다친 거예요. 손목도 많이 피아노 우리 아이프 피아니스트예요.
0: 예.
1: 이제 피아노 치면 손목 얼마나 많이 써요.
0: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죠.
1: 네, 이제 차사고로 손목을 다쳐가지고 한 5년 고생했어요.
0: 네.
1: 예. 네.
0: 와.
1: 그 손목을 써야 되니까 피아노 쳐야 되니까. 근데 뭐 손목은 아프니까 치료 받고 오면은 조금 나아지다가 치료 피아노 많이 치면 손목 다시 아프.
0: 예. 아유, 예.
1: 고생하시네. 지금 많이 건강해졌는데.
0: 네.
1: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교통사고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도 2주 후에 아프다는 거예요.
0: 사람에 따라 다르다.
1: 그렇죠. 다 다르다는
0: 증상은?
1: 거예요.
0: 증상은. 네. 그리고 일단 뉴욕은 30일 안에
1: 접수하면 된다. 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0: 유전자는 45일.
1: 45일, 그렇죠.
0: 네,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저지인데요.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랑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입니다. 네. 퇴근 시간에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랑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호등과 네. 비슷하네요. 충돌했습니다. 양쪽 운전자가 전부 내 신호가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1: 자, 좌회전하는 사람은 본인 신호가 파란불이든 안 파란불이든 좌회전 시그널에서 턴 안 했으면
0: 네.
1: 그러면은 직진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0: 무조건.
1: 네, 좌회전하면은 좌회전할 때는 직진한 반대쪽에서 직진한 차가 있나 없나 보고
0: 네.
1: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면 좌회전 시그널 left turn arrow,
0: 네.
1: left turn only 다 서 left turn만 네. 할 거야. 네. 그 신호등을 바꿔 left turn을 하다가 빨간 불을 무시하고 빨간 불을 서 있는 거 무시하고 나가서 쳤다. 그러면 빨간 불을 무시한 사람이 잘못이겠죠?
0: 그렇죠.
1: 자 네. 그러면은 left turn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0: 아,
1: 예. 내가 left turn error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빨간 불을 지나갔다. 입증을 해야 돼요.
0: 블랙박스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입증하지?
1: 그러면 그 교차로니까 뭐 주변에 뭐 CCTV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블랙박스 다르시라고.
0: 네.
1: 제가 지금 블랙박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고장난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우리 아들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어요.
0: 오, 예.
1: 예, 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요.
0: 네.
1: 근데 당장 보스턴을 가야 돼요.
0: 예.
1: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럼 멀잖아요.
0: 그쵸.
1: 운전도 오래 해야 되고.
0: 많이 해야 되는데.
1: 근데 저번에 저 여행 갈 때 일회용, 휴대용 그 블랙박스 샀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거 달고 갔어요.
0: 아, 예.
1: 예.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꼭 다르세요.
0: 무조건.
1: 얼마나 그러니까. 휴대, 네. 이거 뭐 선 껴가지고 하고 그런 거 귀찮으시면 그냥 그 USB 꽂는 거,
0: 네.
1: 뭐 시그널째 꽂는 거 그런 휴대용으로 된 그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0: 네.
1: 뭐든지 그거 하나 다르세요. 앞만 나와도 괜찮아요. 없는 거 보잖아요.
0: 아 앞쪽만 찍어도 괜찮다?
1: 네. 네. D도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 귀찮으시면 앞만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거라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0: 네.
1: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 일 편하게 위해서 블랙박스 꼭 다르세요.
0: 그리고 듣고 계시죠? 확인하고 계시죠? 예.
1: 블랙박스 다르신 분, 아, 네, 김 변호사가 한 5년 전에 블랙박스 해가지고 다 달아놨어. 그런 분들은 블랙박스 잘 작동하는지 체크하세요.
0: 아, 왜요?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1: 네, 예.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기계니까 고장나더라고요.
0: 예.
1: 그럼 바깥 끼면 돼요.
0: 아, 네.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블랙박스도 있다는 거 사실 저는 변호사님 통해서 알았거든요.
1: 네, 진짜 블랙박스가 얼마나 조그마하냐면요. 제 네. 엄지손가락이 좀 못생겼는데 이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커요.
0: 예.
1: 네, 그렇게 진짜 가벼워요.
0: 와, 엄지척이네요. 그야말로.
1: 네, 요만 엄지손가락만한 거라서 선도 길어가지고 꽂는 데도 문제 없고.
0: 네. 네. 와, 진짜로 블랙박스 없이 에이, 그 무슨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몇 번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꼭 장착을 하셔야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운전 미숙하게
0: 네.
1: 갓 배우신 젊은 친구들, 아들, 네. 자제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면은 이 젊은 애들이니까는 좀 상황 파악 잘 못하고
0: 네.
1: 사고 나고 말 잘못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0: 예.
1: 예, 또 착한 애들은 또, 아, I think I had a green light,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0: 아,
1: 착하다 보니까.
0: 예.
1: 그러니까 겸손한 거, 겸손하게 말을 한 거잖아요.
0: 예.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0: 아.
1: 다 싸워야 되는 일인데, 내 생각엔, 너 생각 안 중요해. 너가 팩트가 중요한 거지.
0: 예.
1: 그렇잖아요. 뭐가 진실인 게 중요한 거지, 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방하고 싶으면 자제분들 차에.
0: 예.
1: 블랙박스도 꼭 달아주시고요. 그래도
0: 네.
1: 부모님, 어르신들 사고 나면 연세도 안 많으신데 말하기 힘들잖아요.
0: 네.
1: 블랙박스 있으면 효자 노력하거든요.
0: 네. 맞아. 네. 아유, 어르신들 사고 났을 땐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 드네요.
1: 네.
0: 얼마나 놀라시고.
1: 그러다 보니까 블랙박스 파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0: 아니, 근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아, 싫어요.
0: 아니, 근데 제가 그 옆에 조그만 자리에 펴놓고 거기다 하세요.
1: 싫습니다. 필요없습니다. 네, 또 꼭 네. 하세요. 아마존 가니까 많더라고요.
0: 예.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진짜 아마존 있으니까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거 아니에요?
1: 네, 금세하고 다는 것도 본인이 달아도 되고, 되게 쉽게 돼 있으니까.
0: 옛날에는 분명히 뭐 차 문을 뜯어가지고.
1: 그렇게도 달 수 있고요.
0: 예. 네. 네.
1: 그건 이제 정비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0: 네.
1: 저희 이제 의뢰인들 오잖아요. 근데 이제 차 고치시잖아요. 차 고칠 때 블락버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정비소 직접 연락할 때도 있고요.
0: 네.
1: 은행한테 꼭 말씀드려요. 에마존 가서 블락버스 사서
0: 네.
1: 정비소 사장님한테 이거 고칠 때 네. 애니메이 뜯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할 테니까 아, 네. 할 때 수고스럽죠. 이거 좀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서비스로 달아주세요. 그냥.
0: 네.
1: 차지 안 하고.
0: 예.
1: 네.
0: 꼭 그때 뭐, 너무 예. 늦었지만 그때라도 달아야
1: 그렇죠. 늦, 다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난 블랙박스 다음에 이제 사고 나면 달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0: 예, 꼭 달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자회전 신호, 뭐, 초록 부를 때 눈치껏 이렇게 가는 그 자회전일 때, 뒤에서 막 빵빵해요.
1: 예.
0: 내 눈에는 저 차가 다가올 것 같아서 지금 가기 싫은데, 빨리 가라고 자회전하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1: 그러면 한 길을 뜯고 한 길을 빼면 돼요.
0: 아, 버티면 된다?
1: 네. 네. 그 사람이 사고 나면 빵빵한 사람이 해결 안 해주거든요.
0: 네.
1: 사고 난 거 뒤에서 봤어도 그냥 갈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뒤에 빵빵거린다고 신경 쓰지 말고요.
0: 네.
1: 본인 생각하기에 제일 안전하다. 그럴 때 턴하셔야 돼요.
0: 아, 네. 저는 강박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빵빵거린다.
1: 아니, 아니요. 그러다가. 네. 이 오는 차는 못 봐도요.
0: 네.
1: 그 좌회전할 때, 차하고 사고 날 때 제일 흔한 사고가 뭐냐면요.
0: 네.
1: 트래픽이 좀 있어요. 반대쪽 길이 레인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0: 네.
1: 이제 레인, 예를 들어서 이제 노던블로버드 퇴근길이에요.
0: 네.
1: 이제 퇴근길에 이제 이스트반드로 노던블로 차들이 많이 가잖아요.
0: 네.
1: 나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0: 네.
1: 첫 번째 차 가라고, 트래픽이 있으니까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0: 네.
1: 두 번째도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아, 네. 되는구나 갔어요. 세 번째 차 레인에서 그냥 와봐가지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0: 아, 네. 네.
1: 세 번째 차는 옆에 차들이 많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0: 그러네요. 네.
1: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좌회전하는 거 허락했다고?
0: 네.
1: 세 번째 차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0: 와.
1: 그렇죠?
0: 진짜 상상을 해보니까 저라면 갔을 것 같아요.
1: 네.
0: 가세요, 가세요 하니까.
1: 뒤에서 또 빵빵빵 하니까. 네. 그래, 가도 천천히 가서 세 번째 레인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 세워놓고.
0: 네. 확인하고.
1: 네, 그러고 가셔야 돼요.
0: 네. 네, 와. 그런 부분은 진짜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이, 사고 예방하는 건요, 이기주의 운전을 해야 돼요. Selfish driving.
0: 예. 네. 어떻게 이기주의
1: Selfish, 뒷사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빵빵 거리고 남 배려해 주는 게 아니고,
0: 네.
1: 내 안전이 먼저 해야 돼요.
0: 예.
1: 예. 네, 그 다음에 defensive driving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네.
1: 보호를 해서 운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래. 너, 니들 착한 거 아는데, 딴 사람들 배려해서 뭐 빨리 가주고, 빨리 턴해주고, 그거 하지 마라. 너가 먼저야.
0: 네.
1: 뒤에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빵빵거려도, 너가 판단해가지고 갈 때 돼서 가야지,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가고 이러면 사고 난다.
0: 예.
1: 네.
0: 와.
1: 되게 중요합니다.
0: 저 오늘 크게 하나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네. 네.
1: Selfish driving을 해야 돼요. 운전, 네. 사고 예방하려면.
0: 네. 다른 부분에 다 selfish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아이, 괜한 배려를.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신호등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1: 네.
0: 파란불이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빨간불인데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 그때 우회전 차량이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가도 되나요?
1: 돼.
0: 다 사라질 때까지?
1: 기다려야 돼요. 네. 한국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0: 네.
1: 그 교차로에
0: 반드시 섰다가
1: 사람이 있잖아요.
0: 네?
1: 저쪽에서 한국이 길 넓잖아요.
0: 네.
1: 저쪽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0: 네.
1: 그래도 털 못하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바뀌어가지고. 네.

0: 네. 어떤 분은 저쪽 긴 차선, 왕복 8차선이더라도 네. 저쪽에서 신호등 파란불이 돼가지고 한 마리라도 내려서 이 사람 걸어오고 있으면 여기서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또 하시는 분이에요.
1: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길을 그러면은 트래픽이 마비가 될 거예요.
0: 그죠. 네. 뒤로 막.
1: 네, 마비가 될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진짜 특별히 그 미국 할머니들 이상한 거 워커 같은 거 네.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걸어가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0: 기다려야 돼요.
1: 완전 클리어 될 때까지. 네.
0: 네. 그리고 또 괜히 나가니까 뒤차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다가 이분 걸어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네.
0: 자, 여기까지 말씀을 또 나눠봤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 상담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1: 네.
0: 오늘도 곳곳에 해피바이러스 전해주시고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생활백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0: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이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제주도에서 경찰이 허위로 종결했던 실종사건 사망자들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사표 수리 이후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나란히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배추 한판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오늘도 정옥희 의원님 그리고 장은미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지난주까지는 대변이신데 전이 됐네요.
4: 네, 전당대회 끝나면서 바로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알고
1: 조금
4: 있습니다.
1: 조금 서운하네요.
4: 아, 아닙니다. 네.
1: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개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주문하면서 총리실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이것은 경찰이 장미란 씨 실종사건 때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오늘,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고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검찰청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1: 오늘 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됐죠?
3: 네, 어제 경찰은 합동 집중수색 나흘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실종된 지 104일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부검은 오전 8시 반쯤부터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10분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외부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견 당시 지문은 부패가 심해 모두 사라진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벌였고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로 인해서 관련 지휘 라인이 전원 재기발령 조치됐고 문제의 해당 경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3: 네, 실종신고를 허위 처리한 경찰관 A모 경장은 긴급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었는데요.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모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허위 종결한 경찰관 A모 경장에 대해서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또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의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 전원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1: 예, 워낙에 이번 뭐 사건이 그 전해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는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경찰개혁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장현미 대변인님.
4: 경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경찰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이 사건 자체가 뭐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식을 확대해서 경찰 이대로 괜찮아? 네. 우리 수사 괜찮아? 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없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 식으로 암장되는 거야. 그 물음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이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경찰 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네. 국가경찰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눠 따라서 기능을 정확하게 분산해서 각각의 기능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담지하게 해야 되고 네. 정보라는 것도 모이지 않고 분산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일각에서는 뭐 소일고 양간 고치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이게 예상됐던 문제인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경찰 개혁에 나서는 게 좀 뒤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우리 정옥 의원님.
5: 네. 딱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1: 네.
5: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1: 네.
5: 근데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 개시도 안 하고 그냥 암장시켰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1: 네네.
5: 가족이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시신으로 지금 발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네.
5: 근데 우리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찰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2인 1조로 움직이잖아요.
1: 그렇죠.
5: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동안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향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제주도뿐일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안 들 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앞으로 경찰이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하고 감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1: 네.
5: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우려가 크다.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1: 네.
5: 이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변호사들은 참 신날 것 같아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에서 이 신변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 보장해주거나 도와주지 못하면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정부에서 제시해야지
1: 네.
5: 이런 공자 말씀 같은 게 무슨 위안이 됩니까? 저는 네.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1: 김지민 평론가, 어떤 대안이 나올까요?
3: 네, 일단 이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가
1: 네.
3: 했을 때 굉장히 초보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일단 담당 A모 경장이 혼자서 처리하고 검증하는
1: 네.
3: 이걸 뭐 별도로 어떤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주요 또 쟁점이나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뭐 검찰 보안사건 문제를 떠나서 경찰 내부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1: 네네.
3: 이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3: 사실 경찰에 대해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또 최근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여러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경찰 쪽으로 기능이나 역할을 또 권한이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할 때 경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했었어야 된다. 이게 뭐 차례차례 기관별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1: 예.
3: 준비됐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갖는 게 그 실종 그 신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4: 믿어지지가 않죠.
1: 그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처리하는지.
4: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뉴욕감찰관 나오신 자리에서
1: 네네네.
4: 들었는데 이게 경찰의 업무잖아요. 실종사건이 이제 검찰까지
1: 그렇죠.
4: 가진
1: 네.
4: 않으니까.
1: 네.
4: 근데 제가 이제 경찰서 출입 기자를 할 때 진짜 실종신고가 이제 많은 거예요.
1: 네.
4: 그냥 단순 가출도 이제 가족들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일단 신고하시고 아니면 뭐 주치로 이제 잠깐 이제 집에 귀가가 늦어질 때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무사 귀가를 하거나 가출 사건이거나
1: 그렇죠.
4: 뭐 이러니까
1: 예.
4: 아주 안일하게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 네네.
4: 이 사람이 이 다 관리했던 사건이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1: 네.
4: 지금 드러난 것만 몇 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 건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한서만 정권 이 다 그 들여다볼 게 아니라
1: 네.
4: 확대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 298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4: 네.
1: 근데 지금 그 이 사건의 파장이 이 정도라면 전국경찰서에서 실종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네.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5: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실종신고와 관련해서 경찰도 애를 먹는 게 단순 가출일 수도 있고 또 장난 전화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이 안 되니까
1: 네.
5: 이런 식으로 그냥 암장을 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 경악스러운데요.
1: 네네.
5: 제가 그 최근에 일선 경찰하고의 소통 내용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6: 네.
5: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져서 좋아할 사람들이 경찰 지휘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6: 네네.
5: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몇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전부 매도가 되잖아요.
6: 예.
5: 마치 또 일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6: 네.
5: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정 구에서 그 경찰이 소위 뭐 행정이든 수사든 다 하려면 현재 있는 인력에서 5만 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물론
6: 네.
5: 과장법이 들어갔겠지만
6: 네.
5: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고
6: 네.
5: 모든 수사의 역량과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라는 이 정치적인 결정이 실제로 내부에서 또 안에서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탁상 정치를 한 결과라고 앞으로 이런 게 여기서 끝나겠어요?
6: 네.
5: 저는 전수조사에도 또 나온다고 봐요.
6: 네. 어쨌든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맞물려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가집니다. 28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하고 오찬도 함께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3: 네,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대표 경선 주자였던 김 대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과 만찬을 나눈 지 6일 만에 만찬이고요. 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5명,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6: 네.
3: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아직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 참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네네.
3: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나 대법관 재청 문제가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노출된 당내 분열을 대통령이 어떻게 치유 수습할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6: 네.
3: 오는 28일 또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직후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전원에 청와대 영빈관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6: 네, 정부와 여당이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3: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등 여당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전략 등 다양한 재정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6: 네.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5개 집중투자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6: 네.
3: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 지원, 그리고 국민안전 강화 등이었습니다.
6: 네.
3: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방향성이 제시됐고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6: 네.
3: 0세에서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등을 예산안에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6: 네.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6시 30분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네요.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의원 전원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에 출마했던 세 분의 후보자하고 이 모임을 가진 이후에 연쇄적으로 지금 당 통합을 위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4: 네.
6: 잘 될까요? 당 통합?
4: 잘 돼야죠. 집권 여당이니까요. 접촉면을
6: 네.
4: 넓혀가는데 사실 보통은 전당대회 끝나고는 새로운 지도부와 식사자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워낙에
6: 그랬죠.
4: 뜨거웠고
6: 예.
4: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당내 행사다 보니까 저희 당원들끼리 어떤 갈등이 노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6: 네네.
4: 대통령도 사실 당권주자 세 분을 다 모아서 첫 그 식사 스타트는 끊은 거잖아요.
6: 그랬죠.
4: 그만큼
6: 네.
4: 이제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혀 지는 부분이 있고
6: 네.
4: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 이 의원들 새 지도부 만나면서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육회도 각 당권 주자들 떨어진 그 지역 그러니까 본인의 그 특산물
6: 그런 메뉴가 나왔었죠. 네.
4: 기도 했고 그러니까 엄청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당의 뒷받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6: 네네.
4: 거고 저희의 정통 지지층과 뭐 새로운 지지층 할 것 없이 정확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 네.
4: 이거는 잘 해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6: 네.
4: 생각합니다.
6: 근데 정 의원님 밥 먹는다고 통합되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5: 네.
6: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배추 한 판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또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해서 통합은 거의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대표 체제가 조기 안착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 김민석 체제의 조기 안착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6: 아.
5: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나오든지
6: 네네.
5: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6: 네.
5: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쪽은 친명 쪽이 아니에요. 친청 쪽이죠.
6: 네.
5: 뭐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잘못했느냐고 막 흥분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6: 네네.
5: 그리고 예산은 지금 800조나 된다 그러잖아요.
6: 네.
5: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으로라도 원팀을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유시민 작가도 생각하고
6: 네네.
5: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은 복잡하겠죠.
6: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대통령의 원팀 노력 성과가 있을까요?
3: 근데 오늘 신임 지도부하고 첫 만남이고 또 밥을 먹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6: 네. 네,
3: 이거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이미 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개혁 저항도 높이게 된다. 실용적으로 네.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로 이번 만찬에서 또 주고받을 수 있을지
6: 네.
3: 이거를 한번 관건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아마 신임 최고위원 특히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든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 간에
6: 네.
3: 개혁은 원래 진통이 따르는 거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6: 네.
3: 개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조용히 하냐
6: 네.
3: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 있는데
6: 네.
3: 뭐 그런 대화들이 또 오고 가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6: 마침 대통령이 이런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 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와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판했던 수위보다 훨씬 더 수위를 높여서 저격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운데 우리 장윤미 그 변호사께서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평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이게 상당히 회자가 되길래 두 시간을 다 들어봤어요.
6: 네,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
4: 예,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가라는
6: 네.
4: 대안이 좀 공백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6: 네.
4: 박홍근 장관이 함께 판 우물이란 표현을 썼는데
6: 네.
4: 사실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6: 네.
4: 처음에 착근하는 이 과정 중에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6: 네.
4: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판 우물의 일정 축을 유시민이라는 정치인, 사실상 정치인인 거죠. 이런 역할을 담지한다면 그런 부분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뒷짐을 지고 훈수를 두고 평가하는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6: 네.
4: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과 책무가 본인에게도 있는 것인가
6: 네, 네.
4: 저는 후자의 색채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6: 네.
4: 그거를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6: 그 상당히 유화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뒤에 배추 한판 순서에서 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현우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네. 소개해 주시죠.
3: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어제 늦은 저녁에 통화를 가졌고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데 이뤄졌고요. 조현 장관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정세 및 영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화가 끝난 후에 양국 부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 국무부는 간략하게 낸 자료에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이렇게만 썼습니다.
6: 자, 이 이슈는 우리 국제정치 전문가 정호기 모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미 외교 담당자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 우선 누가 먼저 통화를 원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6: 네.
5: 그냥 어제 늦은 저녁 통화를 가졌다 그랬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먼저 통화를 시도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6: 네네.
5: 저 개인 추정으로는 한국에서 했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정확치는 않아요.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조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지원 안 했다고 툴툴거리는가 하면은 네. 뭐 쿠팡 문제도 있고 김정은을 계속 그 언급하면서 네. 우리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북한의 핵무기 57이라고 정확하게 57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6: 네.
5: 그런데 어제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장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훈련, 이 미진한 연합훈련이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6: 네네.
5: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6: 네.
5: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그냥 한미 동맹과 관련한 현안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6: 네.
5: 만약에 정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그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로 썼다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비겁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6: 네.
5: 이거는 외교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 우리 안보 그리고 의원님이나 저나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6: 네.
5: 그 얘기를 북핵 문제 해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용어 문제지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밤에 잠깐 얘기해가지고 뭐 결론이 났다는 말이 없잖아요.
6: 네, 예.
5: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에요.
6: 네. 그 한미관계에 대해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조금 복원이 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상기류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5: 네.
6: 물론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그런 뭐랄까 그 성향이랄까 혹은 약간 돌출적인 이제 그런 행동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게 전략이 있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우리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뭐 대미 투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난관이 있는 거고
6: 네.
4: 또 대북 문제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일방 통보를 받은 셈인 건데
6: 네.
4: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넘어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중간선거에서의 토대로 이제 북한 이슈를 끌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끌려온 상황인 것 같은데
6: 네.
4: 거기에서 제일 저희가 국민으로서는 우려하는 게 그럼 대한민국은 뒤로 제껴진 채 이게 북미 이런 우려감이 있었단
6: 패싱이죠.
4: 말이에요. 예, 패싱. 네. 그런데 아 그래도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 내용으로는 조현 장관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워딩이
6: 네.
4: 그냥 의미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주 직선적인 태도에 있어서 북한을 대하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6: 네.
4: 그런 점에서는 그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기대를 갖고.
6: 자 끝으로 김수민 평론가 비핵화 표현이 빠진 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양쪽 다 비핵화라고 안 넣었거든요.
6: 네.
3: 어느 정도는 왜 빼는지에 대한 교감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비핵화라고 목표를 박아놓고 대화를 추진을 하면 북한에서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벤트라도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인 것 같고
6: 네.
3: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비핵화를 논의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좀 적극적인 개입이나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6: 네 여론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배추 한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지금 오시는 중이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6: 오늘 홍준표 시장이 돌연 급발진을 하시던데 시장이 왜 그러셨어요?
9: 급발진이 아니죠. 박원석이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6: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9: 이게 급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6: 알겠습니다. 자,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대변인님도 함께합니다.
10: 네.
6: 유시민 작가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강한 평론을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오늘 그 유시민 작가의 비평을 두고 여권뿐만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잠깐 그 장윤미 변호사의 평은 들었고 정욱 이모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5: 우리나라 시사저널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뷰 인터. 3년 내내 그랬대요.
6: 네.
5: 그 뭐 대단한 거예요.
8: 오차 범위가 좀 높고 1, 2일 사이에 오차 범위 내에 다 있다고는 뭐 신입까지. 네.
5: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분기 탱찬에도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 못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6: 네.
5: 그리고 결국은 그 언터처블이 되려면.
6: 네.
5: 본인은 더 세게 해야 될걸요? 이게 어중간하게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정치판에서. 그래서 더 앞으로 더 세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6: 예.
5: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위 이제 친청계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6: 네.
5: 뿐만 아니라 그 우파 중에 또 일각에서도.
6: 네.
5: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있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6: 네.
5: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의 독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 to be continued.
6: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독설이 있었는지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준석 쫓아내고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6: 예.
10: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6: 일단 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잠깐 들은 것만도 표현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인 건 사실인데 그냥 권력자가 아니고 오만한 권력자다. 웬만해서 저런 표현은 진영 내부에서는 안 쓰거든요. 이를테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주할 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오만한 권력자는 표현은 거의 마지막에 갔었지 잘 안 썼어요.
5: 어휴, 죽으려고 그 얘기 했어요.
6: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과연 저런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유시민 작가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뭔가 쌓인 게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발언 시점도 좀 묘해요. 전당대회 끝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저녁 만찬 내일 오찬 뭐 이래서 나름의 전당대회 과정에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산통 깨듯이, 산통 깨듯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논란이 지금 글로 확 집중이 되고 대통령의 통합 노력은 묻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8: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이 저는 재현되고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그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ABC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를테면 ABC론의 아예 끼지도 못하는 D, E, F가 있어요. 그건 보수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국민 선택을 받았느냐. 과거에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6: 네.
8: 그런데 정통 지지층, 과거의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인지 그 네. 이후에 이른바 구조적 다수에 대한 대단한 비토감을 갖고 있다고 전 느꼈어요.
6: 네.
8: 그 뿌리가 거기에 있고 이 현상을 평가하는 건 이 근저에 깔려 있는 이 부분이 뿌리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6: 네.
8: 그랬을 때 대통령은 그러면 민주당이 장기 집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인 다수 그리고 1.5당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니까
6: 네.
8: 보수 일부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다고 진단을 해요.
6: 네.
8: 그 근거를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6: 네.
8: 유시민 작가의
6: 네.
8: 인터뷰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이야기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거든요.
6: 그랬죠.
8: 예, 네. 약간 대먹지 않은.
6: 대먹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8: 이런 네. 표현까지 쓰면서 이건 실패한 길이었고 영국 에서 참패로 끝났다라고 네. 진단하면서
1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2: 제1회 홀 19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마트,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1.5당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자기 확신의 이 구체적 근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의원님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들었던 느낌이 그런 겁니다. 46%를 정청래 후보가 득표했어요. 유시민 작가는 그 46%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그 후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당을 직할 통치하려고 한 것을 이제 왕정과 귀족정에 비하면서 왕정과 귀족정으로부터 공화주의를 지켜낸, 공화정을 지켜낸 그런 당원들의 위대한 선택. 뭐 이런 관점에서 그걸 대비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46%의 그런 투표가 당원들의 상당한 자율성에 기초한 그런 투표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당대회 구도에서.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은 54%의 당원들의 선택은 자율적 투표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 유시민 작가의 그 큰 장점이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네. 제가 볼 때는 지식인이면서 약간 그 종교인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설교 같은 거 해가지고
3: 부흥사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막 이런 식으로
3: 진영의 부흥사
4: 그래서 지금 보면 위대한 당원의 선택이라고 그래갖고 정청래를 뽑은 46%는 졸지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 시민과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메가 프로젝트가 작동했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애둘러 얘기를 하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가치 투표가 아닌 이해 투표를 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를 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소위 46%를 끝끝내 나는, 잡고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뭐 평론이 됐든 비평이 됐든 앞으로 계속 하리라. 나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를 압도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희열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도 신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서운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그 앞으로 계속될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3: 자, 우리 장 대변인님. 아직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어요. 네. 물론 유시민 작가가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공식적 반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판단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 후보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네. 묻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나 지도부에서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2: 그러면 그 피치를 확 끌어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 오히려 이게, 키워준다?
2: 예, 이를테면 여기저기서 소통되고 유통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 선을 당 지도부가 나아가서 김민석 대표가 더더군다나 말씀 주신 대로 전당대회 때 이런 히스토리 이걸 십자가 밝기라고 또 표현까지 나왔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돼버렸는데 이걸 뭐 직격이나 저격 형식으로 비평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무적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종전에도 이거 동지의 언어가
3: SNS에 쓴 의원들은 꽤 있더라고요.
2: 예, 그런
3: 그다음에 박홍근 장관도 썼고
2: 그렇죠. 박홍근 네. 장관은 이전부터 계속 이 문제의식을 좀 일관되게 드러내오고 있고
3: 네.
2: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를 넘어서는 당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아마 안 할 거라는 생각이
3: 근데 이제 그 당대표나 이른바 친명계 지도부의 반응이나 입장 못지않게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세 분이 친청계 그 최고위원이 입성했잖아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인가? 이분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최민희 최고위원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이 보니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비평가로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 작가 말이 다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다소는 조금 유보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청계 최고위원의 반응.
4: 저는 속물인 것 같아요.
3: 네.
4: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진 팩터.
5: 아하. 박용진
4: 변수 때문에.
5: 지켜보고 있다.
4: 미리 왜 비밀을 잡힐 이유는 없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 그 수석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이 정도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반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라고 레코드를 남겨놓는 거 아닐까? 제가 속물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3: 아니, 속물이 아니고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이에요.
4: 진지한
5: 분석이면.
3: 네네네. 자, 그러면 졸지에 대통령의 아바타, 대통령의 대리인에 불과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6: 예, 안녕하세요. 김민석이고요. 아바타라니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펴보니까 유 작가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요. 당이 떨어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초코 당대표니까 초코 아이스크림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저는 초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따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4: 오.
7: 아몬드 얼공. 엄마는 정강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2: 아몬드.
7: 당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장정혁이었습니다.
6: 아, 예, 들어가셨네요. 예. 저는 초코를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 제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한판 승부의 보배예요.
2: 아, 완전 보물입니다.
3: 네. 더 나아가서
7: 대단히 고맙습니다.
3: 한국 정치를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7: 아무것밖에 없습니다.
3: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전망이 중요한데 그 유시민 작가가 그냥 비평가로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지만 비판적 지지자로서 이제 저런 어떤 조언 또 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입에 쓴 약 역할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정도 비평의 수위도 그렇고 제가 좀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게 당원들한테 탈당하지 마라. 오히려 권리당원 숫자를 두 배로 늘려서 이 탄환과 같은 투표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 탄환과 같은 투표를 쓸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저 정도면 저거는 일종의 전면전, 선전포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권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에서도 보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2: 그런 분석이 말씀 들으니까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는데 들긴 한데 그러려면 왜냐하면 본인이 이 접촉면을 이야기해요. 이 지금 대통령과의 과거 2년
8: 네.
2: 그러면서 이른바 친노가 또다시 대통령을 세우고자 했을 때 우리가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역사가 있는데 또 하는 거는 과욕일 수 있다.
8: 네.
2: 지금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주목해서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어떤 흠결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이건 상처 같은 거다. 훈장 같은 거다. 이 살아오면서 이런 평가를 대단히 하면서 이 인연을 맺어오게 된 그 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더 권리당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8: 네.
2: 이 상황이 펼쳐져야 되지
8: 네.
2: 근데 그런 건 사실상 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성을 띠고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8: 네. 예. 말씀 중에 우리 배추도사 우리 배추 한 판에 주여 배추도사께서 늦게 도착을 하니
9: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버스에 이 서울의 또 노른자위 목동으로
8: 네.
9: 버스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배추잎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2: 아이고야.
8: 늦게 오신 페널티로
9: 네네.
8: 유시민 작가의 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대한 논평을 할 기회는 안 드리고
9: 네.
8: 바로 여론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9: 짧게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 한 말씀 하시죠.
9: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4명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유시민, 김민석, 이재명, 정청래. 무려 100% 기준으로 할 때
8: 네.
9: 관심도가 유시민이 74%입니다.
8: 74%.
9: 예.
8: 네.
9: 나머지
8: 대통령 얼마였습니까?
9: 4%. 그다음에
8: 74대4.
9: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자릿수라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
8: 네.
9: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층이고 아니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8: 자,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서 40.2%가 나왔어요. 최저치입니다. 지금 취임 이후에. 부정평가는 56.9%고요. 우리 배 소장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9: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대통령의 60%였던 지지율이 3단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빨간 등이 아니라 매우 빨간 등이 들어왔다.
8: 네.
9: 일단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여파로 선거 결과의 여파로 중수층이 빠졌거든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왜? 이게 멸칭이니까 제가 줄여서 문조 땡땡땡 그다음에 한강 땡땡땡땡땡 이 서로 싸우면서 이른바 이 여기서 뭐 좀 털도 떨어질 테고, 뭐, 깃털도 떨어질 테고, 뭐, 오물도 떨어질 테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빠졌는데, 이 조사에서 다시 호남이 더 빠졌어요. 그 호남은 더 왜 빠졌을까?
8: 네.
9: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8: 네.
9: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는 좀 수습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뭐, 민주당 TV, 김어준 방송 간에 뭐, 대결 구도도 나오고,
8: 네.
9: 또, 친정과 친명 사이에, 친석 사이에, 갈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도 사건도 터지고 물론 이 제주도가 뭐 포함됐다는 건 아닙니다.
8: 네.
9: 장미란 사건 관련해서 왜 결단을 못 내릴까? 검찰 보안수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 물론 이게 안보 전문가인 우리 정호김 또 의원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습 안 되다 보면 호남도 좀 빠지고
8: 네.
9: 최근에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흔들리지
8: 네.
9: 않았던 40대와 50대도 좀 배추잎이 떨어져 나가는
8: 네.
9: 그런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8: 네.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수치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호남의 수치입니다.
9: 네.
8: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8.8%, 정당지지율 21% 이렇게 빠졌어요.
9: 그렇죠.
8: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 이완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구조적인 이상기류 같은 게 흐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한 번의 조사만으로 저희가
9: 뭐 그렇죠.
8: 단정할 수는 없겠죠.
9: 워낙 탁월한 또 우리 박완석 앵커시니까요. 이걸 한 번으로 우리가 이게 구조적인 이상기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이게 고기압과 또 저군 또 층운 이런 또 한이구름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있는 이런 반 뭔가를 좀 내다보기가 간단치가 않은
8: 네.
9: 여기에 좀 외부 변수인 또 안보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느닷없이 북한이 핵탄두가 57개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왕과 외환, 내후 외환이 겹쳐버린 거죠.
3: 네.
9: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구조적인 걸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다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 믿고 결정하면 돼요.
3: 네.
9: 그러면은, 아, 그래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구나. 따라줘야지. 우리가 힘 실어줘야지. 또 호남 반도체도 쉽지 않은데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네. 호남도 밀어줘야지. 호남 지지도 올라갈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구조적인 부분을 빨리 짚어야 됩니다.
3: 네.
9: 신속하게.
3: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9: 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에 착수했다 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한성숙 총리가 이제 총리로 임명되면서 중기벤처부 장관도 공석이고 그 밖에 몇몇 그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폭개각 전망이 나와요. 우리 저 장인미 부대변인 대변인님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2: 그러니까
3: 시점이나 폭.
2: 근데 이 법무부 장관 공석도 오래 둘 순 없어 보이고요.
3: 그렇죠.
2: 네. 워낙에 큰 현안이 마무리가 돼야
3: 그렇죠.
2: 되는 부분이
3: 네.
2: 있고 하위 법령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게 정부 몫인 부분이 상당히 커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뭐 박균택, 이건태, 박주민 의원 등인데
3: 네.
2: 뭐 한간에는 정성호 의원이 누구를 청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3: 네.
2: 그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 해서 검찰 출신일 필요는 없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3: 네.
2: 오히려 조직을 좀 다스리고 좀 설득해내고 이러려면 이 그래도 이 법조에 특히 검찰 이 생리를 잘 아는 분이 적임자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되는
3: 그러면 지금
2: 있고.
3: 거론되는 이건태, 박균택 또 박주민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
2: 저는
3: 있다고
2: 상당히
3: 보세요?
2: 높다라고
3: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
2: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청거 대상으로 이름이 많이
3: 그러니까 그 중에도 누가 있을 순위로 보십니까?
2: 전 말씀드렸
3: 말씀하세요 개인적 의견인데요
2: 네. 저는 아마 그래도 박현택 의원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안팎에서 말씀하시는
3: 고검장 출신이시죠
2: 네, 고검장
3: 아무래도 검찰을 잘 알고
2: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뭐 변호인이었던 게 이해
3: 네.
2: 충돌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3: 네.
2: 이제 그 말씀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제도 개혁의 방점이 좀 찍혀 있다 보니까
3: 네.
2: 그게 또 빨리 인선이 마무리돼야 되면 정치인 출신이 아무래도 좀 무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 네.
2: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3: 의원님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3: 네네.
4: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계속 지금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그냥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뭐 중기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거의 유명무실했지만 그동안 검찰총장도 없이 그냥 대행체제로 경찰총장도 있었나요? 없었죠.
3: 지금 공석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그 소위 이제 개각을 할 때 포함 그리고 경찰청장이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제주도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개각을 해야 되는데 박균택 저도 그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3: 네.
4: 아마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걸요? 당장 지금 말씀하신
3: 네.
4: 저 변호사 뭐 이재명 변호사 출신 뭐 해가면서 굉장히 야당에서 공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개각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인재를 좀 넓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넓게 쓰다 보면 또 보수에서 온다 그러고 진짜 보수 쪽에서 그렇게
3: 네.
4: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인사는 또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3: 네.
4: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별로 기대 없습니다.
9: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3: 네.
9: 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알죠. 박 법무부 장관은 뭐 박현택이다, 이건태다, 뭐
3: 네.
9: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정우다. 저는 발상에 전화를 해야 돼요.
3: 어떤 발상에 전화?
9: 인사가 만사.
3: 네.
9: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가 첨가합니다.
3: 누구를 첨가하셨어요?
9: 류협 감찰관.
3: 어제 여기 오셨어요.
9: 최고입니다.
3: 류협. 제가 인터뷰 말미에 실수로
9: 예.
3: 류협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죠. 좋아하시나.
9: 이거는
2: 승진시키는
9: 거
2: 아니라
9: 말뼈가 있는 거죠. 말뼈가 있는데.
3: 제가 예지력이 있는 겁니까?
9: 말에 뼈 해장국 있는 건데.
4: 아니야. 말이 뼈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씨가 되는 거죠.
9: 그렇죠. 씨가 되죠. 세븐 시드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류협 감찰관이 제가 감동받았는데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제 할 말을 합니다.
3: 근데 시원시원한 분이에요.
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저는 아예 폭넓게 김경진 전 의원.
3: 예.
9: 김경진 전 의원이 완전히 AI에 집중돼 있어요. 이걸 네. 하정으로 간다? 네. 뻔해. 그러니까 오히려 김경진. 네. 아, 내가 하면 잘했을까? 네. 이, 잘했을까?
3: 예.
4: 네. 너는 이. 석가 요정.
9: 그렇죠. 석가 요정을 해야.
3: 아니, 저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저 대통령이 재건축하려고 그런다고 의심을 하잖아요. 아. 저런 얘기를 배종찬 소장이니까.
9: 편집해 주십시오.
4: 생방송.
3: 저는 그 유일하게가 아니죠.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과연 입각을 하겠는가. 송영길 의원님 나와 주시죠.
5: 아. 왜 나만 안 불러주는 거예요? 왜? 지금 외교가 한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IMF, 6월을 걸, 곤니치와 니치 팔로마 공수, 5개 국어가 가능한데 왜 외교부 장관은 공석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됩니까? 물론 시켜달란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배수장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3: 아,
5: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 김장철 지나고 소장님 돌아면 해장국에다가 세 번 우려가지고 그냥 한잔 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파운드 한 박스 19불. 구구! Back to the school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제인에서 장만하세요. 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0: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이런 무더운 한여름 대학볕 아래를 걷다가 커다란 가로수 밑에 그늘이 싹 드리워질 때, 야, 그 짧은 시원함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1: 아, 그럼요. 그리고 또 막 비가 안 왔다가 가뭄이 져가지고 이렇게 막 논바닥, 길바닥이
0: 착착 갈라질 때,
1: 네. 그때 또 시원한 단비가 맞아요. 또 그런 그늘 역할을 해줍니다.
0: 네, 성훈이 얼굴도 쩍쩍 갈라지죠. 자, 바쁘게 또 치열하게 올라가는 우리의 하루 속에 또 그런 소나기, 또 나무 그늘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맞아요.
0: 네, 우리에게는 그 3분, 4분 남짓 흘러가는 노래 한 곡이 어쩌면 그 그늘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도 노래가 큰 힘을 주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1: 그래서.
0: 오늘 편하게 편안한 그늘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드러눕는, 그렇다고 눕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마음이 드러누우실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리는 한시의 음악다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그늘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컬처클럽 카마카말레온.

0: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가사가 들려. 가만히 아, 저만 그런가요? 네. 어머, 화요일이에요. 영화님, 성우님, 좋은 날 되고 계시죠?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도라미님, 또 문자를 선빵을 알려주셨네요. 자, 저희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주시는 저희 단골손님들,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세요. 아, 감사한 분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W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 혹은 또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 참 주변인들에게 흔히들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가족에게도 그런 이야기들, 여기 정신건강정보 또 기간을 안내하는 무료상담전화 에스더재단에서 여러분 전화를 24시간 365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드립니다.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가지고 뭐 엄청난 효능 아니에요? 예,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청정에너지, 이 정말 가물고 또 밤엔 춥고 이런 날씨를 견디는 곳에서 만들어진 올리브로 만든 야엘 4개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님도 보고 뽕도 딴대는데 여기는 골프도 치고 당구도 치고. 보통 입가심이라 그러죠. 고기 먹고 갈비 먹으면 냉면 먹듯이 골프를 탁 친 다음에 약간 지잖아? 그러면 당구로 내기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회복해갖고 다시 또 골프 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선순환이네요. 아주 좋네요.
1: 생맥주도 한 잔 시원하게 하고요.
0: 아, 좋아요.

0: 음악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인간의 뇌에 언어 습득 장치가 내장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 네.
0: 아, 우리 미주 한인 2세들에게는 네. 그 장치가 가끔 버퍼링이 버퍼링에 걸리는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1: 아우, 완전 걸리죠. 네. 아니 아이들이
0: 촘스키 알아요? 노암 촘스키?
1: 촘스키 모르니까 어. 예, 그분 좀 넘어가고 그분 말씀이 아니더라도. 네. 아이들이 버퍼링이 아니라 정말 한글 학교 엄마들은 보내려고 하고 아이들은 안 간다 하고 네. 주말마다 전쟁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영어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바이링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필요를 본인이 못 느끼는데
1: 그렇죠. 친구들도 네. 다 영어를 쓰고 선생님도 영어 쓰니까
0: 아무 불편이 없는데 그렇죠. 제게 또 공통화네요 영어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한테만 말이 안 통하지 이게 다 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한국말을 하고 어, what?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What?
1: 엄마, 나 미국 살아. 어. 왜 한글 배워? 하는 거죠. 어. 네.
0: 배워는 반말이야, 진짜.
1: 반말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네. 완전 혈압이 제대로 오르죠.
1: 맞습니다. 네. 그랬어.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사연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0: 자, 한글 안 배우려는 우리 아이. 난 이렇게 해서 한글을 뗐다. 혹은 한글을 배우게 만들었다. 요게 이번 주 주제예요.
1: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성공담뿐만이 아니라
0: 네.
1: 아, 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치열하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 나 포기했다. 아니면 지금도 나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다.
0: 네. 네,
1: 이런 모든 사연들 다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또 성공하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아이디어가 되고 인사이트가 되고 또
1: 그럼요.
0: 실패하신 경험은 우리에게 즉자니 위로가 돼요. 위로가.
1: 아니 그리고 아 내가 저번 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네 그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0: 알 수도 할 수 있고 네. 네. 반면 교사라 그러죠.
1: 맞습니다.
0: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때 쓰더라고요. 자 오후 목요일 2시까지 보내주시고 네. 장원을 하시게 되면은
1: H마트 상품권 100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이거 한 장 들고 장 보러 가면 정말 H마트
1: 아, 기분 좋죠.
0: 웬만한 그 고기 같은 거 부담 없이 그냥
1: 플렉스. 하나 더. 네, 플렉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0: 반가운 소식.
1: 반가운 소식.
0: 야,
1: 여태까지는요. 저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장원 한 분께만 H마트 상품권 보내드렸는데요.
0: 네.
1: 이번 주에는 2등도 선물을 챙겨드릴게요.
0: 2등도 선물을 드려요. 옛날에 이제 장원, 그 다음에 이제 차석이라고 했는데 2등 네. 하신 분께는 직접 면을 뽑는, 네, 면을 직접 뽑아서 만들어드리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국수집에서 20불, 무려 20불짜리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오, 침 나온다.
0: 여기가 이제 국수 한 그릇, 뭐 비빔국수, 아니면 뭐 잔치국수, 아니면 칼국수 이런 거 16불 99에요. 그러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두 분이 가져가시면은 한 불 가격으로, 한 분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1: 네, 충분히. 네,
0: 국수를 네. 두 그릇을 드실 수 있고요. 또 사이드 메뉴로 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대신 캐시로 20불짜리 가져가셔서 17불짜리 드시고 3분은 거슬러 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1: 아니 그건 안 돼요.
0: 네, 네. 캐시밸류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 네.
0: 아무튼 이 국수집에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20불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
1: 네.
0: 도라미님이 굉장히 열광하시네요.
1: 네, 이번 주 2등 상품도 있다는 거
0: 있다는
1: 기억해
0: 거.
1: 주시고요.
0: 목요일 네. 2시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선배님들의 노하우 정말 알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0: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0: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글 배우겠다. 이렇게 해서 한글 뗐다. 네, 많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한글을 잘하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이런 훌륭한 사람들. 지금 뭐 미국 투어 중입니다만 가는 데마다 BTS 데이를 선포할 만큼 주지사들이 막 나서서
1: 맞습니다.
0: 대환영을 받는.
1: 아, 네. 맞아요. 뭐 미국뿐인가요?
0: 네,
1: 네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네.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BTS가 이렇게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비결 바로 바이링골이죠. 양쪽 언어를 다 쓰기 때문에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네. 우리 BTS가 불러주는 팔도강산 이 사투리를 들어봐 이 녀석들아.

0: 와, 공연장하잖아요. 이 사투리를 미국 현지인이 앞으로 아메리칸이 똑같이 따라서 사투리를 한다니까. 야, 아따 그래볼자 막 이러면서.
1: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0: 아,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전곡을 다 따라 불러요 한국말로.
1: 아니 우리 2세들도 이렇게 네. 한국말을 그 친구보단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잘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It's a shame on you. 자,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TS가 세계에 알리는 한글, 우리 좀 잘해보자고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
6: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12: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 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0: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한 편의 사연이 또 DJ들을 통해서 금요일날 주간 베스트로 이렇게 뽑히시면 또 사연이 읽어지는 그런 추억도 재미가 있지만 또 한 주 또 살 때 이 저희 한식 음악다방의 주간 베스트가 여러분 삶에 또 얼마나 또 활력제가 돼요 이걸 위해서
1: 맞아
0: 한번 했다가 선물이 지금 두 개가 되는 바람에 확률도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1: 맞습니다.
0: 자, 국수집이 되든 하나님이 되든 좋아요. 아니면 방송 타고 좋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또 전하는 맞습니다. 좋은 인플루언서가 되실
1: 좋아요,
0: 수 있습니다.
1: 좋아요. 네.
0: 자, 한식 음악 대박. 지금 방금 얘기해 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추억 박물관으로 왔잖아요. 벌써
1: 들어왔나요? 문 열렸나요? 박물관 문 열어요.
0: 네, 매주 화요일은 네.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되새겨보는 추억박물관 한 시간인데요.
1: 네.
0: 독일의 미학자 발터 베냐민이라는 박자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 복제 시대의 네. 예술을 말했어요. 네. 이분이. 근데 1980년대 90년대는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어갖고 VHS. 이 기술은 정말 우리의 뜨거운 물리적인 서사였죠.
1: 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
0: 발터 베냐민이 뭐가 어려워요?
1: 아, 그냥 비디오 테이프. 우리 많이 봤다. 네. 여기 삭제 이름까지 나와야 되나요?
0: 자, 그 시절에 비디오 테이프 반납을 안 하고 집안 거실 TV 옆 장식장에 청소하다 보면 가끔, 여기 비디오 테이프가 나.
1: 그러다가 네. 이제 가게 한번 가보면은 네. 이 연체료. 연체로 쌓여 있습니다.
0: 쌓여 있어요.
1: 네,
0: 빨리 그 당시에... 안 터져주면
1: 맞아요.
0: 중간에 갚던지 아니면은 그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물어야지 그게 또 이렇게
1: 맞아요.
0: 없어지는.
1: 안 빌려주죠.
0: 네, 네. 그래야 되는.
1: 너는 믿을 수 없다. 네. 한번 가져가면 하면 네. 차사다. 네.
0: 근데 제 친구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집에 가면은 네. 이렇게 한쪽 선반에 비디오 테이프들이 쭉 있었어요.
1: 맞아요.
0: 원본들이 어떻게 뭐냐 이거?
1: 네.
0: 그냥 뭐 안 주고 비디오 가게 계속 바꾸면서.
1: 아예 나쁘다.
0: 소유의 욕망. 이 소유의 욕망이 연체료를 압도하는 죽어 없는 욕망이
1: 너무 나쁘다.
0: 분출되는 거죠.
1: 아니 그런 분들은요. 더블데크 사셔야 됩니다.
0: 아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이 비디오 테이프를 또 복사하는
1: 맞아요. 네,
0: 더블데크 VCR이 또 생겼어요.
1: 그래가지고 막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녹화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0: 그거 빨간 버튼 누르면 녹화도 되고
1: 네.
0: 가게에서 빌려온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온 그 테이프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게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쪽에다 복사하면 복사가 돼요.
1: 그래가지고 또 불법 복제가 또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네, 판을 쳤죠.
0: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비디오 테이프 딱 복사를 끝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딱 테이프를 해가지고
1: 네.
0: 하얀색에다가 볼펜으로 허준일 이렇게 딱 써가지고
1: 허준일 맞나요?
0: 그렇게 복사를 했었던.
1: 네.
0: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까 그 영화 씨가 얘기한 대로 연체료라는 게 있어갖고 테이프를 계속 안 갖다 주면은 그 비디오 테이프점을 가지 못하는
1: 그 동네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0: 네, 네.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비디오를 아예 못 봤냐? 아니에요. 그게 저도 기억나는데 디파짓이 20불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가서 가입을 하면. 왜냐면 이제 이렇게
1: 안 갖고 오는
0: 안 갖고 오는 사람들
1: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0: 우리 아파트나 렌트 얻을 때 디파짓 내듯이
1: 네.
0: 이 비디오 테이프점에도 디파짓이 있었다니까.
1: 네. 이 서로 믿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 갖다 주면은 네. 비디오 가게 사장님들이 그런 궁여지책을 마련하셨겠어요.
0: 네. 그리고 비디오점들이 동네마다 꽤 3개, 4개씩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1: 네네.
0: 이 서로 또 유치 경쟁이 또 치열했습니다.
1: 어떤 걸로 또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걸 해서
0: 네.
1: 뭐 10불에 다른 가게는 4개인데 우리는 5개 준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나요?
0: 그런 것도 있었고
1: 네.
0: 그 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1: 네.
0: 10개 빌려가면 도장을 계속 찍어주고 10개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무료로 주고
1: 네. 뭐 네. 치킨집에서 10번 오더하면 하나 공짜 주듯이
0: 네.
1: 그렇게 비디오를 또
0: 그런
1: 하나
0: 거
1: 더
0: 있었고,
1: 빌려갈 수 있게
0: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다니던 데는 과자 있죠. 과자
1: 네.
0: 과자를 쭉 진열해놓고 그냥 하나씩 가져갈 수 있었어요.
1: 그 중에서 원하는 과자를 하나씩 선물로
0: 습강 혹은 뭐 습강 막 이런 것들 쭉 있어가지고
1: 네,
0: 하나씩
1: 깡들,
0: 가져가는 네. 그래서 카드깡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완전 깡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짱구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집들은 가면 네. 비디오 테이프를 끝도 없이 뒤에 이렇게 그 뒤에 들어가 보셨어요?
1: 아니요, 안 들어가 봤어요.
0: 그 비디오 복사하는 기계가 네. 원본 하나에다가
1: 아, 네네, 봤어요.
0: 어마어마하게 많이 벽에 쫙 테이크가
1: 맞아요, 맞아요.
0: 있어서
1: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그게 또 일이었죠.
0: 일이었어요.
1: 맞아요.
0: 그걸 만드는 게.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막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막 있어갖고 가끔 아니 그래갖고 막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드라마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도
1: 아니,
0: 생기고
1: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은 좀 짧다 보니까 뒤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뒤에 이제 좀 남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0: 그런 경우도 있어.
1: 네, 짧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0: 야.
1: 네.
0: 아,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빌려서 허준 17편 요번 주 그냥 막 손 뭐 애타게 기다리는데 너무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거는 테이프 없어요.
1: 그렇죠. 먼저 다 나가버리니까.
0: 나가버려서 재미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중간에 갔다가 아 잠깐만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다시 오세요. 그러면
1: 아, 그러면 그 사이에 얼른 복사를 해서.
0: 그럼 옆에 빨래방에서 빨래하다가 보면 그 사이에 복사해서 주는 거야.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런 서비스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 인디비주얼리 해야 되잖아.
1: 네.
0: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
1: 맞네요.
0: 근데 하나 집어넣으면은 그 아래 40개씩 만약에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40개를 한꺼번에 복사해야 되는데
1: 네.
0: 이게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하준 나를 위해서 하나 해주는 게.
1: 맞네요.
0: 그렇게도 손님 관리를 했었어요.
1: 네, 아주 특별한 단골 손님, VIP 손님들에게만 아, 네, 해주던 서비스,
0: 서비스.
1: 네.
0: 뭘 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비디오방에?
1: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돌려보던 기억? 아, 저 혼자 빌려서.
0: 아주 나쁜 손님이에요. 나쁜 손님. 비디오 대여점에서 가장 싫어하는 손님.
1: 네, 저는 돌려봤죠.
0: 자기가 가져가서 친구 네. 집에서 빌려보고 그 집은 딴 거 장벌이 뭐 이런 거
1: 서로 이제 돌려보는 거
0: 빌려보는 거.
1: 네.
0: 아 이게 또 비디오 품앗이라고 이런 게 또 생겨가지고
1: 맞습니다.
0: 비디오점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래서 K 비디오점에서 나는 빌려왔어.
1: 네.
0: 여기는 라디오 빌리점에서 빌려왔다.
1: 네.
0: 근데 둘이 섞어갖고 이게 섞이다 보니까
1: 그죠. 갖다 줄 때
0: 장벌이를 갖다 주긴 갖다 줬는데
1: 갖다
0: 다른 가게 걸 갖다 주고
1: 맞아요.
0: 이런 일들도 생겼어.
1: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0: 웃겼어.
1: 네.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주말마다 친구네 집 모여가지고 영화 한 편씩 네 집에 가는 길에 아. 우리 이거 빌릴까 저거 빌릴까 상의하면서 아. 네 그런 것도
0: 그래서
1: 네,
0: 그 녀석이 하나
1: 있었습니다.
0: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비디오 한 두세 개씩 빌렸다가 혹시 망해서 재미가 없어도
1: 네
0: 바꿔볼 수 있는
1: 맞아요.
0: 네,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1: 15 잠깐 듣고 올게요.
0: 15일이나 1년만 남았어요.
1: 죄송해요.
0: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비디오 가게들 가면 한쪽 구석에
1: 네.
0: 약간 이렇게 음습한 약간 쪽쪽 안쪽 구석에 19금 비디오들이
1: 아, 재미있는
0: 쫙 있었어.
1: 그 패러디 비디오.
0: 쫙 있었어.
1: 네.
0: 막 들소부인 난리 났네. 막 이런 거가 쫙 있었어. 그쪽에.
1: 저는 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성우 씨 잘 하시나 봐요.
0: 아니 아니 이제 저는 들은 얘기예요. 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1: 네.
0: 서성거린대요 일단. 그러면
1: 네.
0: 주인이 약간 안 바쁠 때 있잖아요. 약간
1: 네.
0: 짜증날 때
1: 네.
0: 그거 뒤로 쓰고 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앞으로 뽑아놓은대요.
1: 아 안목적인 추천 비디오군요.
0: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 요거 괜찮다. 이제 요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거 쓰 가져가서 밑에 이제 같은 장면에다 밑에다 깔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들은 얘기예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추억 박물관은 오늘 비디오 대여점 추억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에는 3대 박물관이 있어요.
1: 3대 박물관?
0: 네.
1: 뭘까요? 자연사 박물관.
0: 자연사 박물관.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1: 매트?
0: 메트로폴리탄.
1: 네. 네.
0: 그리고 세 번째 3대 박물관은
1: 네.
0: 바로 한시의 음악다방의 추억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대 박물관이에요. 자, 오늘 하늘 한번 보셨나요?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유리로 멀리 보시면 되죠. 운전하시면서. 하늘이 굉장히 멋있어요. 신선해진 날씨에다가 유리창을 내려도 그렇게 덥지 않은.
1: 네, 맞아요. 날씨. 벌써 오늘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선선하더라고요.
0: 선선하더라고요.
1: 네. 네. 이제는 반팔이 약간 이제 긴 팔로 조금씩 바꿔도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멋진 노래 한 곡도 선곡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줄리에코 그레코, 이게 프랑스 가수인데 요 파리의 하늘 아래라는 노래예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거?
1: 뭘까요?
0: Solution, the burning, 이게 굉장히.
1: 술에, 모르겠어요.
0: 이런 발음이잖아요, 프랑스 말이.
1: 센스가 없어요. 네. 한글 딱 발음 옆에 써야죠.
0: 아, 써야 돼?
1: 네.
0: Solution, the burning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날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예요. 네, 줄리엣 그레코가 불러준 Solution, the burning.

0: 와우, 에펠탑이 뒤에 탁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바히의 네. 하늘 아래서, 네, 듣고 오셨습니다.
0: 방금 파리 발음이 굉장히, 굉장히 좋았어요. 놀랍네요. 역시 우리.
1: 고등학교 때, 네, 네, 불어 배운 여자예요.
0: 그러니까. 그리고, 충청도에 살았던 네, 그런 여자죠. 네, 저희와 함께 파리를 거니시는 우리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H-Mart.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0: 연상우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영화 군체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그 순간, 세종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배우들이 아주 호화배역이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가 출연합니다. 영화 군체는 오는 8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가까운 극장에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에서 상영하고요. 뉴욕은 AMC 리치필드파크 12 극장에서 상영합니다.
2: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0: 스크린 골프로 대회를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이번 대회는요, 우승팀 상금이요, 캐시로 5,000불이라고 합니다.
0: 5,000불?
2: 네. 그리고 준우승팀은 1,000불 받으실 수 있고요. 홀인원을 하신 분에게는 1,000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상 그리고 참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가 자격 있어요. 뉴욕과 뉴저지의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 그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0: 네.
2: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0: 너무 싼데요.
2: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929-766-008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이 제1회예요, 1회?
2: 네,
0: 뭐든지 이게 초대전에 네, 1등을 하면 또 오래도록 남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와, 네,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0: 5,000불, 5,000불.
2: 아니, 그리고요, 또 그린에서 치는 거하고 스크린 골프에 좀 특화되신
0: 그러니까
2: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네, 네. 많은 도전 바랍니다. 우리 전화는 929-766-0088번이고요. 번호 혹시 놓치신 분은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뉴욕 3대 박물관이죠. 메트로, 자연사, 그리고 추억 박물관 시간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비디오 테이프 시대 이야기를 좀 했는데,
2: 네네,
0: 비디오 테이프 시대를 지나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은 계시지만 아마 기계가 없으실 거예요. 어디 창고나 이런 데 거라지에 박혀 있을 텐데.
1: 맞아요. 네. 테잎 몇 개 아마 버리지는 못하고 아까워.
0: 갖고 계실 텐데. 네. 네. 자, 이 비디오 테이프의 시대는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중심에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블락버스터도 있었죠.
0: 아, 유명했죠.
1: 네.
0: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블락버스터가 훨씬 더 많은 매장을 갖고
1: 맞습니다.
0: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동네마다 네. 블락버스터 하나씩 꼭 있었죠. 네. 네.
0: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이런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된 그런 기업이었고요.
1: 근데 우편 그 비디오 네. 렌탈 기업이었죠.
0: 네, 렌탈 기업이었어요.
1: 맞아요.
0: 네. 바로 1997년이었는데요.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이 친구가 아니 저희가 좀 전에 말했던 비디오 연체료가 안 갖다 줬는데
1: 네.
0: 40불이 나온 거예요.
1: 와, 그 당시에 40불이면 꽤나 싸였네요.
0: 1997년도에.
1: 네네. 네.
0: 그래 그 뭐 엄청 열이 받아가지고.
1: 네.
0: 보통 그러면 이제 막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내잖아요.
1: 내야죠.
0: 아니면은 안 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있었죠. 다른 대여점을 옮기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회사를 만들었네.
1: 야, 보통이 아니네요.
0: 머리 열이 받았다고.
1: 네. 네.
0: 이게 여러분 넷플릭스예요.
1: 그래서
0: 이렇게
1: 시작됐어요. 네. 이 사람이 연체료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연체료 없는 비디오 렌털 샵을 만든 거예요.
0: 아무리 늦게 해도 그냥 뭐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반납만 하면 되는.
1: 야,
0: 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1: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었으니
0: 만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네. 공감을 했다는
1: 맞습니다.
0: 얘기죠. 지금의 넷플릭스가 됐으니까.
1: 야, 그렇게 시작된 넷플릭스가 지금은 네. 뭐 손에 꼽히는 회사가 됐네요.
0: DVD 대여점이었다니까. 참. 그래서 그 이렇게 동네에 가면
1: 네.
0: 블록버스터처럼 넷플릭스도 이렇게 그 집어넣어서
1: 약간 그러니까 그 우체통처럼
0: 네, 네. 반납하는 그런 기계들이 다 있었어요.
1: 맞아요.
0: 그랬던 이게 DVD 배달 회사가 지금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는지 우리 영화 앵커님께서 네. 시원하게 한번
1: 정확하게
0: 알려주시고.
1: 배치를 알려드릴게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료 구독자 수가 자그마치
0: 한 100만 명 돼요?
1: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억 2,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0: 와.
1: 합니다. 3억 2억 5천이면요.
0: 다 유료로.
1: 네, 유료
0: 구독자잖아요. 와.
1: 근데 넷플릭스는 무료 구독이 없잖아요. 일단 넷플릭스를 보려면 다
0: 무료 무조건이죠.
1: 네, 유료죠.
0: 근데 얼마 전에도 광고를 보면 그런 플랜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도 네. 있는지 모르겠네요.
1: 아니, 이 정도면요. 네. 거의 미국 인구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0: 네. 아예 무료는 아니고 약간 저렴한
1: 그렇죠.
0: 그런 버전이라고 하네요.
1: 그것까지
0: 네.
1: 다 합쳐도
0: 네.
1: 네. 네. 이 연간 매출이 만약에 이제 구독자가 3만 2,500만 명이라면
0: 3억 2,500만 명?
1: 네, 3억. 네, 3억 2,500만 명이라면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겠어요? 무려 451억 8천만 달러입니다.
0: 와.
1: 하나로 계산을 하면 60조 원이라고 해요.
0: 60조 원.
1: 네, 그중에서 순이익만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109억 달러입니다.
0: 와.
1: 네, 미국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에서도 21%를 차지하는 독보적 1위 플랫폼입니다.
0: 이래서 공룡하는 거죠 지금. 공룡기업이라고.
1: 네. 그렇죠.
0: 영화사까지 막 다 지금 잡아먹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말 티라노사우스. 얼마 전에 자연사방문 갔었는데 티라노사우스 다 잡아먹는 최고 꼭대기의 어떤 생태계
1: 그렇죠.
0: 꼭대기에 밀어섰어요.
1: 이제 콘텐츠 직접 다 하고 유통까지
0: 그러니까.
1: 전부 다 하니까.
0: 본인이 영화 만들고
1: 맞습니다.
0: 드라마 만들고요.
1: 맞아요.
0: 네. 예능까지 진출해서 한국의 내노라는 예능인들이 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예능을 찍습니다.
1: 맞습니다.
0: 비디오 대여점이었다니까요. 이 회사가.
1: 예전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또 받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다음 받고 이런 네.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 딱 열면은 거기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 야 얼마나 대단해요. 네.
0: 대단한 세상이 됐어요.
1: 맞습니다. 네. 이런 걸 우아하게 상전 벽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0: 아니
1: 뽕나무 밭이
0: 남의 밥그릇에는 왜 남의 밥그릇에
1: 알겠어요.
0: 이렇게...
1: 그럼 상전 벽해 설명해 주세요.
0: 자,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런 시대 또 예추억을 되새겨볼 때 또 딱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동물원이 불러주는 잊혀지는 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56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0: 자, 그럼 또 궁금하실 것들이 그러면 어디서 이 한국 OTT들을 좀 볼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혹 생기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광고를 열심히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해요. 온디맨드 코리아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디맨드 코리아. 예, 여기가 뉴스 교양 예능이 굉장히 탄탄한, 예,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사이트예요.
1: 근데 물론 또 광고를 보면은 무료로 네, 보실 수 있어서
0: 무료로 보실 수 있어서
1: 좋습니다.
0: 저희가 또 추천해 드려요.
1: 네.
0: 대신 이제 나는 광고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6불 한 달에 7불이니까요.
1: 네. 네.
0: 뭐 거의 비싸지 않죠. 네.
1: 그리고 또 이제 그 티어가 좀 있죠. 더 좋은 플랜이 있어서
0: 네,
1: 또 14불까지도
0: 네, 있고요.
1: 그런 플랜도 있습니다.
0: 물론 무료로 보는 데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무료로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0: 그럼요. 검색하면 엄청 많아요. 많은데
1: 네.
0: 화질이 죄송합니다. 구려요.
1: 근데 무료로 볼 수 있는 데는 있지만
0: 네.
1: 광고를 보셔야 된다는 거.
0: 네. 네
1: 그게 조금 네, 불편하시죠.
0: 중간에 이제 드라마 막 볼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갑자기 광고가 나와요.
1: 맞아요.
0: 그런 건
1: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상파 3사 그러니까 KBS, MBC, SBS가 연합으로 나오는
0: MBC예요? 나 MBC인 줄 알았는데 MBC예요? 네.
1: 아유 죄송해요. 네. 이 연합 플랫폼 코코아 플러스가 있는데요.
0: 네.
1: 한국에서 이 방송이 방영이 된 다음에 네. 6시간 이내에 자막까지 탑재를 해서
0: 바로 올라옵니다.
1: 네. 이 코코아 플러스는요. 베이직 플랜이 뭐 월 7불로 그 온디맨드랑 똑같고요.
0: 네.
1: 프리미엄은 8불이라고 합니다.
0: 오.
1: 또 근데 연간으로 1년치를 한 번에 계산을 하시면은 월 $5.83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0: 자, 지금 저희가 OTT가 이렇게 돈도 뭐 일정 부분을 내고 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3D가 많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공간 컴퓨팅과 AI 개인화가 발전하면서 3D 비전 프로라고 해서 이게 완전 그 우리가 지금 보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1: 내가 드라마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네,
0: 들어가서
1: 그런 느낌.
0: 그 앞에서 그냥 보는 것 같은
1: 맞죠. 네,
0: 주인공들이 바로
1: 그 주인공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내 앞에서 이렇게,
0: 이렇게 떠다니는 홀로그램처럼 네.
1: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0: 네, 네.
1: 그런 느낌을 네. 주는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가 앞으로는 제작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오늘 하시 박다방은 비디오 테이프의 추억, 추억박물관, 우리 뉴욕에 있는 3대 박물관이죠. 추억박물관. 또 글로벌 OTT의 최대 공룡이 된 우리
1: 넷플릭스의
0: 신화까지 또 알아봤네요.
1: 네.
0: 저희 키라디오도 또 하시 박다방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두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요 며칠 아침 저녁 공기가 참 달라졌습니다. 아직 낮에는 햇볕이 꽤 뜨거운데 근근에 반 살짝 들어가면 바람이 선선해요. 아 이제 진짜 가을이 오긴 오는구나 싶습니다. 내일 모레쯤에는 또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또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공기가 또 얼마나 달라질지 그것도 은근히 기다려집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고 사람은 운동을 미루고 여름에는요 그래도 옷이 얇으니까 괜히 거울 한번 더 보고 신경 좀 더 쓰게 되고 운동도 조금 더 하는 척 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요 마음이 자꾸 막 밖으로만 나갑니다. 산책도 하고 싶고요. 맛있는 것도 더 먹고 싶고요. 아직 안 쓴 휴가가 있다면 이걸 언제 쓰지 생각만 해도 괜시리 설레기도 합니다. 별일 없이 날씨만 좋은데도 기분이 살짝 올라가는 날 있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오후 2시를 깨우는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기분 좋은 화요일 시작합니다. 김한선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일단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컴벅컴벅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저희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U-S. K-Radio 카카오톡 창 뜨면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것들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말 상상 속에 그런 영화 속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기술이 되고 제품이 되고 또 실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 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는 거창한 기술 이야기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꿈꾸고 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요, 운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롭고 반가운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만 했는데 몸이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뇌는 도대체 어디까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정말이라면 귀차니즘들에게 이보다 더 희소식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요즘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또 막상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죠. 날씨 같은 게 구슬 때도 좀 그렇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또 퇴근하고 나면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되죠. 근데 최근에 재밌는 운동 연구 하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는 대신 운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으로도 근력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한 실험에서는요, 50세 이상 참가자 7명이 4주 동안 실제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는 대신에 근육에 강하게 힘을 주는 모습을 요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상상하면서 떠올렸대요. 그랬더니 근력이 평균 약 8% 향상됐고요. 한 참가자는 33% 정도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근육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는 거고요. 검사 결과 기준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 자체가 커졌다기보다 뇌와 신경계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근육을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심상훈련, 그러니까 멘탈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선수들이 실제로 동작을 하기 전에 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같은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운동하지 않고 침대에서 상상만 하면 되겠네?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연구들을 보면 심상훈련은 실제 신체 훈련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쪽에 가깝다는 거죠. 내일 30분 운동하시다가 오늘 못했다 할 때 그럴 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건 우리 몸의 변화가 꼭 근육을 움직이는 순간에만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어떤 동작을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뇌와 신경계가 그 움직임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미루고 있다는 죄책감보다는 일단 머릿속으로 동작을 한번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센터에서 뭐 더위를 피해 운동하시던 분들도 이제 자유롭게 어디서나 가볍게 운동 삼아 걷기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0: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은 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두샤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타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 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 99, 씨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여름을 이렇게 그냥 놓아주기에는 아쉽죠? 박명수 바다의 왕자.

저는 짐까지 가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아까워가지고요. 집에서 홈트를 하거든요. 예전에 PT를 받아본 적이 있고 해서 운동 감각은 좀 있는 편이에요. 어떻게 운동을 해야 어디에 근력을 키워주고 이런 감각은 좀 있거든요. 예, 요즘은 스트레칭 맨손 체조에서 이제 3파운드짜리 덤벨하고 밴드로 집에서 홈트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뭐 그냥 틈새 운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5분, 공복에 5분 하고 퇴근해서 5분, 주말에 시간이 조금 더 나면은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늘 음식, 건강한 음식 먹기, 또 운동하기가 늘 있어요.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또 생각하고 이게 생활이 각자 따로 논다는 게 문제네요. 그래도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멘탈, 이미 트레이닝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위로도 되고 귀차니즘, 저 같은 귀차니즘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하늘을 보니까요, 날씨 너무 좋아요. 주말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럴까요? 드실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을 하면 괜히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가을송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가을송이 있으실 텐데요. 그 요즘은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거의 없죠, 진짜. 저희는 이제 가끔 저희 이제 상품권 같은 거 상품을 이제 댁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K-Radio 그 봉투에다가 상품권을 넣어서 우표를 붙인단 말이죠. 얼마 전에 우표 붙이는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문자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사진 하나 보내면 끝인 요즘 세상. 예전에는 편지 한 장 쓰려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한 문장 지웠다가 다시 쓰고 연필로 써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표 붙이고 우체통에 넣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 손을 떠난 거죠. 기다림의 연속인 거죠. 이 노랫말의 가사 말 들어보면요. 누구에게 꼭 보내겠다고 정해놓은 편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달라는 마음의 노랫말의 노래. 아시겠죠? 어떤 노래인지. 퀴즈는 아니고요. 요즘은 편지를 쓰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문득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침 저녁 신선한 이렇게 선선한 가을 바람 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더 들곤 하는데 가을이 조금 더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또 듣고서 노래를 들으면은 또 새롭게 들려지고는 하죠.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도 우리가 몰랐던 에피소드가 있는 곡인데요. 이문세 씨 하면 또 가을과 빼놓을 수 없는 남자잖아요. 이문세 씨가 당시에 좋은 작곡가를 찾고 있었대요. 신촌블루스의 어미노 씨 소개로 이영훈 씨를 만나게 됐죠. 그때 이영훈 씨는 지금처럼 유명한 작곡가는 아니라 미술을 전공하면서 연극 음악 같은 걸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이문세 씨가 하나 들려달라. 본인이 쓴 곡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했더니 이영훈 씨가 악보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쳤대요. 멋있죠? 이런 반전 매력, 생각지 못한 이런 매력이 참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들려준 멜로디가 바로 이 곡이었다고 하는데 이문세 씨가 그걸 듣고 이런 곡은 그전까지 이 가요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다고 해요. 어떤 노래일까요? 퀴즈는 아니에요. 정작 당시에는 이 곡이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노래인데 지금은 우리가 들으면 너무 익숙한 노래이고 처음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게 대중에게 통할까 싶은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멜로디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나 전주 몇 마디만으로도 바로 어떤 노래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예전에 여성 락커 도원경 씨의 노래였죠. 다시 사랑한다면. 네, 김필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다시 사랑받고 있는 곡이잖아요. 이 노래도 재밌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김필 씨가 그 MBC 한국 대표 방송이죠. 복면가왕에 나왔을 때 이제 3라운드까지 올라가면은 부르려고 준비를 했던 곡인데 아쉽게 김필 씨가 노래를 참 잘하는데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무대에서 이 노래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 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를 심사위원들이 알고 아쉽다. 그냥 미방분이지만 한번 드러나보자 했던 영상이 짤을 타고 흐르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됐던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던 곡이었네요.

노래방에 참 좋습니다. 가을바람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살짝 하고요. 오래된 노래 한 곡에 잠깐 귀 기울이게 되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구나 하고 느끼시겠죠?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요. 달력 보시면서 설레어도 보시고요. 도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과 건강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는 건 왜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삶의 고난은 주로 무엇 때문에 오나요? 아마 가난과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빈번하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몸 다쳤을 때의 뇌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동의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상당히 많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영역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몸 다쳤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듯,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건데, 깜짝 놀라셨죠? 그렇다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진통제 드시면 그건 약물 오남용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몸을 다친 것처럼 내 몸을 먼저 돌보라는 겁니다. 정신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몸의 문제라는 건데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나는 교통사고 당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푸는, 그게 진짜 최고의 치료입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잘 되고 계시죠? 김건모입니다. 잘 될 거야.

0: 정신없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 지나 오늘은 화요일 오후입니다. 아이들 개학 때문에 분주하셨죠? 대학생들이라면 이미 개학을 했을 것이고 중고등학생들이라면 어제부터 개학이 시작됐는데 정말 시원섭섭하지 않나요? 여름방학 동안 집안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론 티걱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뭐 좋은 면보다는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하니까, 또 12시 넘어서까지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 아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오후 늦게까지 자는 아이들 보면 정말 열통 터지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 방학인데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떻고 또 밤늦게까지 좀 놀면 어때요? 방학인데 좀 늘어지고 싶은데 그걸 못 보시는 부모님들. 우리 그때도 너무 야속했었잖아요. 좀 짜증도 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 돼보니 아 그때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나 꼴보기 싫으셨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참 어려워요. 내 자식한테는 더더욱. 자,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오늘도 바쁘게 허둥대고 지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숨 돌리고 쉼업 한번 하시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법 한번 각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시는 일 하시면서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송은경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7: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7: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7: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Εσύ ή Άκη.
1: 남미 콜롬비아의 산불이 여전히 세계 지방에서 타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여전히 진화가 어렵다고 정부의 국가재난위기관리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동안 무려 84개의 산불이 진화됐으나 아직도 10개 이상의 산불이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콜롬비아 산불은 8월 초에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했고요. 기상당국은 이번 산불이 내년 2027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후퇴라고 비판해온 유럽도 환경 규제 목표를 잇따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핵심 기후 정책인 탄소 가격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휘발유 차량을 더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은 북해 석유 가스 신규 개발을 논의 중이며 전기차 판매 목표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도 탄소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석유, 가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럽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에 서 왔었는데요. 이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더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친환경 정책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는데 유럽 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전력 또 천연가스 가격 등이 급격하게 오르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2021년 시장에 유통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해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고 전력 비용도 함께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 예산 삭감과 비교하면 유럽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온 유럽마저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친환경 정책이 정치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비판 속에 경제 성장까지 둔화하자 기후정책의 강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당국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쓰이던 세금과 수수료를 낮췄고요. 가정에 값비싼 친환경 난방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법안도 철회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화석연료 사업에 다시 무게를 싣고 있는데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했던 쉘이나 BP, 에퀴노르 등은 이제 수익성이 높은 석유나 가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쉘은 네덜란드에 건설할 예정이던 바이오연료 공장 계획을 취소했고요. BP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지출을 7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에퀴노르도 최근 2030년까지 10에서 12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캐나다 등이 당초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었다면서도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로 산불, 가뭄,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라는 것이 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안일한 정책이 아닌지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차피 올 허리케인이라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그래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최소한의 피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열대성 폭풍 모크가 지난 일요일 최근 허리케인 랄라 피해 지역인 하와이 본섬을 통과하면서 많은 폭우를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열대성 폭풍인 모크는 태평양에서 형성이 돼 현재 힐로 남동쪽 680km 지점에서 서북서쪽 방향으로 시속 19km의 속도로 이동을 했고 최대 풍속은 시속 85km라고 미 국립기상센터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허리케인 랄라로 두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빅 아일랜드에 추가로 폭우를 퍼부었는데 하와이 카우니의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난 일요일 낮 동안 길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대피해 있으라고 경고했고요. 특히 긴급사태를 맞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시 당국이 여러 곳에 미리 마련해둔 대피 장소로 가서 지내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모크는 빅 아일랜드에 총 25cm의 폭우와 생명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진흙 산사태를 일으켰고요. 특히 바람이 부는 방향의 경사지와 남동쪽 산지 경사면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풍의 중심은 빅 아일랜드 남부를 통과해서 23일 밤부터 오늘까지 하와이의 더 작은 섬들을 통과할 예정인데요. 미 허리케인 센터는 마우이 섬 동부 지역에 그리고 다른 섬들에도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대륙 동부의 태평양에서도 지난 일요일 새벽 또 하나의 열대성 폭풍 이셸이 형성이 돼 멕시코 남동부 해안 먼 곳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셸은 최고 시속 85km를 유지하면서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남단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셸은 시속 26km로 북서쪽을 향해 물러갔고 이 때문에 내려진 해안지대의 기상특보나 주의보는 오늘로써 사라졌다고 합니다. DMB 지역에도 사실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아는 것 같죠. 계절적으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러려면 비가 자주 와줘야 하거든요. 이번 주는 목요일쯤 돼서야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상황입니다. 오늘 화요일 워싱턴 DC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햇살과 낮은 습도, 최고 기온은 83도, 현재 기온 81도, 섭씨 27도이고요.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8로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으며 밤에는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고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8도 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워싱턴 DC 지역에 따뜻하고 약간 습한 공기가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맑은 날씨에 구름과 햇볕이 적절히 섞여 있는 날씨로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이고요.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 저녁과 밤 사이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엔 한랭 전선이 도착하면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 높아지고요. 8월 하순 특유의 습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범위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지만 국지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수요일과 같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선이 해상으로 얼마나 멀리 이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특히 95번 주간고속도로 인근과 동쪽 지역에서는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따뜻하고 다소 습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의 삽입곡이기도 합니다. 김광석이에요. 혼자 남는 밤.

노래의 다른 느낌, 권한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김상국의 성인들의 행진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 겸 가수로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재즈 역사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긴 전설적인 음악인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입니다.

0: Yes, I want. 무대에 오를 때 항상 왼손에 하얀 손수건을 같이 잡은 채로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중간중간에 얼굴에 땀과 트럼펫에 고인 침을 닦아주기 위험이었다고 합니다. 애칭은 입이 굉장히 컸던 데서 유래한 사치모인데 원래는 책가방만큼 입이 크다고 해서 세철 마우스라고 불렀지만 이걸 줄여서 사치모 또 줄여서 사치라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마 입이라는 뜻의 Deeper Mouse라는 별명도 있었고 이 별명에서 나온 Deeper Mouth Blue라는 재즈 스탠다드 곡도 있습니다. Pops Pops라는 별칭도 있는데요. 이는 암스트롱이 사람 이름을 자주 잊어버려가지고요. 이 곡에 아저씨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어서 팝스가 그의 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은 흔히 The Saints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가입니다. 원래는 기독교 찬송가였지만 재즈 밴드에서 자주 연주되는데 The Saints의 가장 유명한 재즈 녹음 중 하나가 바로 1938년 루이 암스트롱과 그의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것입니다. 이 노래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최초로 알려진 녹음 버전은 1923년 한 밴드에 의해 불려진 것인데요. 레이블에 표기된 제목은 When All the Saints Come Marching In 이지만 이 그룹은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으로 시작하는 현대적인 가사로 부르게 됩니다. 초창기 버전은 느리고 장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녹음은 더욱 리드미컬해졌는데요. 오랜 전통 민요로 불리는 많은 곡들처럼 이 노래나 가사에도 공식적인 버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목부터 혼란스러워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으로 잘못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 자체는 매우 단순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쉽습니다. 각 구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이 똑같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줄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북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태양이 빛을 잃을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달이 핏빛으로 물들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달릴 때 주님 저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그 무리에 함께 할 거야. 비교적 단순한 가사가 반복되는 수준인데 이 곡은 패츠 도미노가 락 음악 팬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뉴 올리언스 전통곡 중에 하나로 초기 락앤롤 레퍼토리에 포함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패츠 도미노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도미노는 보통 더 세인츠를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으로 사용을 했고요. 때로는 관악기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 통로나 댄스 플로어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노의 버전은 뉴올리언스 세인츠 팀이 홈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한 후에도 연주가 됐었는데요. 이 밖에도 주디 갈랜드는 자신만의 팝 스타일로 이 노래를 불렀고 코니 보스웰은 1957년에 오리지널 멤피스 5와 함께 이 곡을 녹음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자신의 영화 프랭키 앤 조니를 위해 이 노래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노래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0: 크로스비도 자신의 앨범에 이 노래를 포함시켰고요. 레이디 가가도 뮤지컬 스릴러 영화 조커에서 할로퀸을 위해 이 노래의 소울펑크 버전을 녹음하기도 했는데 이 노래는 영화 전반에 걸쳐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1901년 8월 4일 미 남부 루이지애나 뉴 올리언스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루이 암스트롱. 그가 성장한 시대의 미국은 인종차별이 사회 구조 깊이 박혀있던 시기로 남북정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남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에 기반한 분리정책이 시행되었고 많은 흑인들은 투표권 박탈과 함께 교육, 고용, 공공시설 이용 등 일상 곳곳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뉴올리언스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였는데요. 음악은 그들에게 단순한 예술을 넘어 공동체의 언어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거리의 블루스, 교회의 가스펠, 마칭밴드의 리듬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고요. 오랜 음악 전통과 다인종 문화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음악을 통해 삶의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터전이었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자란 어린 루이 암스트롱은 거리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였고요. 10대 초반 소년원에 수감된 그는 그곳 밴드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트럼펫을 접했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재즈 역사의 길이 남을 새로운 시작점이 됐는데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뭐 한두 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오늘은 원곡의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음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김상국의 성인들의 행진, 원곡인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Sisters and brothers, this is Reverend Satchmo getting ready to beat out this mellow sermon for you. My text this evening is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Here come Brother Hickenbottom down the aisle with his trombone. Blow it, boy.

방금 들으신 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스펠로 성인들의 행진이라고도 합니다. 흑인 연가의 일종으로 구두로 전해져 오는 것이라서 작곡가나 작사가는 확실하지 않은데 루이 암스트롱이 1938년 녹음에 발표하게 되면서 아주 유명해지게 되죠. 본래 찬송가이며 가사 내용 또한 기독교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즈 밴드에 의해 많이 불리며 현대까지도 그 멜로디는 매우 유명한데 이 노래를 우리나라 가수인 김상국이 번안을 해 취입을 합니다. 김상국은 1934년생으로 대한민국 가수 겸 배우이며 음악가이자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한 방송인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부대 클럽에서 소년병으로 일하며 재즈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1954년 주한미 8군 무대에서 가수로 첫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1960년대 대한민국 국내에서 소울, 흑인 영가 등 흑인풍 노래가 유행할 때 루이 암스트롱의 창법을 따라하며 특이한 창법과 쇼맨십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밤무대의 생활을 거쳐 1965년 작곡가 김인배로부터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와 쾌지나 칭칭나네를 받아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 같은 해 영화 불나비를 통해 배우로도 데뷔를 하죠. 주제가 불나비를 불러서 이 또한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각종 쇼 프로그램의 만담과 원맨쇼에서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보였던 그는 안타깝게도 2006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타계했는데 향년 72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상국 하면 대단한 연기자가 가창력이 뛰어난 것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재미있는 유쾌한 방송인 가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유독 루이 암스트롱의 창법을 카피하듯 너무나도 노래를 잘 불렀던 그런 가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원곡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김상국의 성자들의 행진 들어보시겠습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겨드랑이 털을 파란색이나 노란색 등 눈에 띄는 색으로 염색하는 이색적인 유행이 번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제모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체모를 오히려 패션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서는 컬러로 염색한 겨드랑이 털을 공개하거나 탈색과 염색 과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는데 피부 자극이나 염색 후 색이 빠지는 문제 등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이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여성의 겨드랑이 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안 감독의 영화 색계에서도 배우 탕웨이는 1930년대 상하이의 미적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치파오를 입고 자연스러운 겨드랑이 털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제모와 관련해 현대의 매끈한 피부라는 미적 기준은 1980년대 서구 영화와 패션 잡지, 제모용품, 광고 등이 유입되면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모와 체형 등 자연스러운 신체적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면서 제모 역시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겨드랑이 털 염색도 하나의 자기 표현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털을 기르는데 그치지 않고 원하는 색으로 염색을 해 눈에 띄게 꾸미면서 패션의 영역으로 확장된 셈인데 누군가는 털을 제거하고 누군가는 그대로 두고 또 누군가는 염색을 한다며 결국 여성의 겨드랑이가 어떻게 보일지는 그 여성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겨드랑이 털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던데 아니 왜 거기선 털이 난대요? 당최 냄새도 나고 귀찮고 보기도 싫더만 근데 그걸 염색가장 한다고라고라고라고라 이런 걸 두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염병원의 중국에서 여름방학 동안 다음 학기 교과 과정을 미리 학습하도록 강요받는 아이들을 뜻하는 프리 메이드 칠드런, 일명 밀키트 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켜 준비된 상태로 다음 학기에 진학시키는 교육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마치 재료가 다 준비되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처럼 학기 시작 전 공부를 완료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학부모들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질문에 빠르게 답할 수 있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옹호했는데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식 없는 방학 일정에 지친 한 학생은 차라리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밀키트식 교육 열풍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입시험인 가오카오를 마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오카오는 중국 학생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험으로 여겨져 시험 후 대학 입학 전까지의 방학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에게도 대학 과목을 미리 공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 고교 졸업생 대상 대학 입학 전 여름 프로그램 등의 사교육 상품이 등장을 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1회당 최대 40만 위안 약 7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주 그냥 애들이 봉이네 봉이오이 아 이렇게 교육시킨 애들 치고 말이오 정 있는 것들 내 못 봤소니 이렇게 키운 애들 결국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너네 자식 된다니께 괜히 사돈 좋은 일 시키는 거요 공부만 한 놈들 싸가지 바가지 되더라니께 안 그래요?
부유한 자산가들이 아들보다 딸에게 불리한 상속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법무법인은 샤리아의 정신은 존중하면서도 자산 승계와 상속을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나누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법은 유언의 자유 원칙에 따라 유언자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폭넓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샤리아법은 친족별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며 일반적으로 딸은 아들이 받는 상속분의 절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딸이 많거나 딸만 있는 가정일수록 영국식 유언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녀 세대의 세계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다음 세대는 이전보다 서구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고 별거나 이혼 등 가족관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부유층은 특정 상속인에게 자산을 자유롭게 이전하기 위해 신탁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진 저지섬에 설립되는 신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샤리아법이고 지랄이고 말요. 똑같이 배 아파 났는데 아들한 팀만 더 주면 속상하지. 어쨌든 효도는 딸이 더 잘하는데 말요. 욕다고 싸가지 없는 법은 분명히 남자들이 맹그렸을 거요. 못난 것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던 중국 예비 부모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인데요. 한 중국인 여성은 미국 10년짜리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으며 그녀는 내년에 미국을 방문한 뒤 2년 후 임신한 상태로 다시 미국을 찾아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 미 국무부는 새로 만든 출산 관광 종식 태스크포스가 전 세계 외국인의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미국 국경 검문소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입국을 줄줄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택을 임대한 한 임대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임신한 중국인 임차 예정자 4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고려하는 배경에는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선택권을 주려는 목적으로 항공료와 의료비 등을 포함해 최소 30만 위안, 약 5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시민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딴 건 몰라도 말요. 출산을 위한 입국은 지도 좀이 거시기 흔해요. 아 여행 왔다 우연찮게 출산을 하게 됐다문이야 모르겠지만서도. 아 이런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거 아니오. 승리 빠진 빅뱅. 컴백하는데 정작 승리는 뭘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베트남에서 영상을 통해 포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승리는 밝은색 정장을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담겼는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쓴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는 모습과 행사장 안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이날 SNS에는 한 누리꾼이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살이 오른 듯한 모습과 살짝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23년 2월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경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기소했는데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 일부는 상습 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승리

0: 유승준과 이승리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괘씸죄에 걸려갖고 좀처럼 이 가요계에 데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 요 때가 좋았지. 이 욕심은 죄를 낳는 법이요.
0: 빅뱅입니다. Fantastic Baby.

0: Fantastic, baby.
1: La-La-Land 1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antastic, baby.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멘탈 헬스 폴스테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카페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 이 시간은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인경찰협회의 회장이시죠. 우리 조세오 회장님, 오늘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예, 요새는 뭐 가끔 전화 주세요. 하지만 늘 듣고는 있다고 하시는데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카톡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양보하고 싶다고 이 카톡 보내는 거 이거 정성이거든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앤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화사가 부릅니다. Good, goodbye.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어느덧 조속으로는 선선함이 느껴지고 낮에는 따가운 햇볕이 더위를 몰고 오는데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자그마하고 소소한 추억이 세월 속에 쌓였네요. 다가올 삶이 행복이 가득한 날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셨어요.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복별님의 성경 말씀과 또 기도문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은 김정호의 보고 싶은

삶이란 그런 것이다.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후회하고 내일을 희망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습관처럼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산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세월은 위로해 주지 않는다. 버거운 짐을 내리지도 못하고 끝없이 지고 가야 하는데 어깨가 무너져 내린다. 한없이 삶에 속아 희망에 속아도 희망을 바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린다.

오를 곳을 찾아 헤매이고 암흑인가 싶으면 빛을 찾아 한없이 뛰어야 한다. 죽음의 끝이 다가와도 애절하게 삶에 부질없는 연민을 갖는다. 산처럼 쌓아둔 재물도 호사스러운 명예도 모두 벗어놓은 채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떠나야 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기타 선율 너무 멋지죠.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이었고요. 호세 펠리시아노의 집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가끔은 이유 없이 이런 명곡이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연주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0: 기타리스트로서의 호세 펠리시아노의 기타 연주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이죠. 집시. 제목이 집시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좋더라고요. 한 기타 하신 분들, 이 곡 안 쳐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우리 골든님 덕분에 또 아주 좋은 곡 들었습니다. 호세 펠리시아노의 집시 들려드렸고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폴리스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의 보안관님이 아니고, 네, 이번에도 우리 조셉 오, 우리 오영조 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사실, 지난주에 회장님하고 이제 방송을 끝내고, 이제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렌트, 우리 한인분들 요새 집들 많이 사시잖아요. 사실 미국 드림이 먼저 집부터 사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시다 보니 이제 렌트를 주게 되고 또 렌트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돈 안 드리고 예, 그 충분히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라고 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1: 예.
0: 예. 우리 한인분들도 요새 이제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렌트도 주고 계시는데 간혹 이제 타 인종에게 렌트를 줬을 때 렌트비를 이제 제때 안 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변호사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이게 어떻게 안 되냐. 그럴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네. 버지니아에서는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하가 아무도 쓰지 않아서 네. 그거를 렌트를 줄 수가 있고 거기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네네.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신 분도 있죠.
0: 예.
1: 그럴 때 이제 뭐 내가 한 달에 렌트를 1,500불 뭐 2,000불을 받아서 그 공간을 전부 렌트를 주는데 물론 그 쉽게 계약서를 쓰죠.
0: 네.
1: 그래서 며칠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디파짓을 걸고 뭐 여기 양식대로 인터넷에서 양식 뽑으면은 렌트에 대해서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공증을 받아오죠.
0: 그렇죠.
1: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살다가 렌트를 안 낸단 말이에요.
0: 어느 순간부터?
1: 어느 순간부터. 그때 렌트를 안 나면은 안 내는 순간부터 바로 노티스를 보내야 됩니다.
0: 아, 그냥 뭐 봐줄 거 없이?
1: 봐주면 안 됩니다.
0: 아, 봐주면 안 됩니까?
1: 왜냐하면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0: 아하, 예, 예.
1: 아, 이 사람 내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터를 써서 그 문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0: 그거는 주인이 할 수 있습니까?
1: 주인이 할 수 있고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뭐 못 받았다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법원에 가가지고 General District Court 서기 창구로 가십시오. 거기서 내가 쓴 Notice of Non-Payment
0: 네.
1: 그거를 제출을 하십니다.
0: 아, 내가 직접 쓴 거를 법원에다 제출을 하는
1: 그렇죠.
0: 겁니까?
1: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못 받았다. 그거를 써가지고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이 돈을 납부하라. 그거를 쓴 것을 서기한테 제출을 합니다.
0: 그러면은 한국말로 쓰면 안 되고 영어로 써야겠네요.
1: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뭐 요새 번역이 되니까 두 개로 다 쓰셔도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먼저 한국말로 쓰고 그다음에 네. 영어로도 써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1: 네. 네. 왜 법원에 제출해야 되냐면은 셰리프 서비스 피라 그래갖고 우리 보안관이 집에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0: 핸들링으로.
1: 네, 핸들링으로. 예. 그래서 12불을 내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송환장식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들이
0: 전해줘야
1: 전달을 해주지만. 사람이 없으면은 문에다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증거로 남습니다. 보안관이 집에다가 붙이고 갔다.
0: 네네네.
1: 있으면은 직접 전달을 하고.
0: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
1: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2불을 내고 그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그래도 렌트를 안 내시면은 그 다음에 unlawful detainer, 압류 됐다. 아. 내 집이 압류가 돼 있다. 내 공간이 압류가 돼 있다. unlawful detainer, 불법적으로 압류가 돼 있다.
0: 네.
1: 그 민사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기재를 하셔서 또 12불을 내시고 셰리프 서비스, 그러니까 네. 보안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비용을 냅니다. 12불을. 그게 소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0: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는군요.
1: 그게 재판을 받으라고.
0: 그러니까 한 번 워닝을 줬고 네. 근데도 돈을 안 갚으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송환을 하게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은 네. 이제
0: 그때는
1: 디폴트라 그래가지고 안 나왔으니까는 네. 판결이 나는 거죠.
0: 아, 그 자리에
1: 판결이 난 다음에 그 법원에서 보통 열흘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뭐 appeals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1: 그 기간을 열흘을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저희 사무실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은 writ of eviction.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철거 명령입니다.
0: 아, 이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철거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군요.
1: 네. 그 철거 명령서가 또 12불입니다.
0: 그럼 지금 토탈?
1: 36불.
0: 네. 네.
1: 네. 36불이 들어갔죠. 근데 예. 그거는 우리 셰리프 서비스도 있고, 그 양식에 또 돈이 비용이 드는데,
0: 네네.
1: 뭐 하면은 100불 들어갈까요?
0: 오,
1: 전체적으로.
0: 언더 100불 정도 되겠네요.
1: 네, 100불 예.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100불이 worth it or not worth it. worth it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천불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요. 빨리 이 사람을 쫓아내야지.
0: 그렇죠.
1: 그다음에 새로 입주하실 분을 빨리 들여보내서 그렇죠. 제가 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은 뭐 3개월 안에 이제 다행히 그게 잘 마무리돼서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본인이 안 나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죠.
0: 아, 이제 그때는 그게 형사로 되는군요.
1: 형법이죠. 저희들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집을 비워라 하고 그 전에 노리스가 갑니다.
0: 예, 예.
1: 그 writ of 아까 eviction이라 그래갖고 네네네. 철거 명령서 있죠.
0: 네네.
1: 거기에 붙이고 갑니다 집에다가. 근데 철거를 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제죠.
0: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1: 근데 강제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제 무단 침입. 그래서 거기서 예, 예. 형법으로 걸립니다.
0: 아.
1: 그럼 감옥으로 가요. 감옥 가면은 뭐 음식도 공짜로 주고
0: 잠도 재워주고.
1: 잠도 재워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아주 좋죠. 물도 주고.
0: 아, 우리 조세모 회장님 은근히 유머가 많으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감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가면 안 되죠.
1: 그렇죠.
0: 예, 예. 자, 변호사를 쓰면 일단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또 내가 직접 하자니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또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찰분들이 또 도와주실 수가 있다고 하니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 친절한 우리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 웹사이트 주소나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canpa, canpa.us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0: 아유, 쉬운데요? canpa 말 그대로 네. canpa.us
1: 그게 웹사이트인데 네. 만약에 저희한테 이메일을 바로 보내시려면은
0: 네.
1: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메일은
0: 네.
1: 그럼 그때는 canpa police.
0: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메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canpa police police@gmail.com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 회장님도 보실 수가 있나요?
1: 네.
0: 아, 그게 더 빠르겠는데요?
1: 그게 제일 빠르죠. 디렉트로 이메일 보내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campapolice@gmail.com으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0: 한국말로 써도 됩니까?
1: 한국말로, 콩글리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고.
0: 스페니쉬는 안 됩니까?
1: 스페니쉬는 뭐 저희들이 AI가 되니까는 번역이 되죠.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주한인경찰협회의 조셉 오영조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는 좀 쉬운가 보죠. 벌써 두 분께서 정답을 올려주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이 또한 언제든지 라라랜드 카톡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우에서 50불 이상 드시게 되면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모니의 별이여 사랑이여 이어서 들으시는 곡은 유미리의 젊은 노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듣고 계십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6: K-Radio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호레비 셋이서 간만에 노스캐롤라이나 렉싱턴으로 해서 댄빌로 휴가 떠납니다. 운전하면서 듣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임영웅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 송태공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요.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김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곳에 생생히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어두컴컴한 곳을 밝혀 주소서. 그 빛을 따라가 주님 계신 거룩한 곳에 다다르게 하소서. 비천에 처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풍부에 처할 때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402장 찬송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랄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님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성남시 여성합창단이고요.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이현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세월이 흘러가는데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드 지저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평안과 은혜가 넘친 하루 되세요. 인사 건네주셔서 고맙습니다. 엄현섭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네요. 행복한 날만 되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지아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연꽃님, 안전하게 새벽일 하시는 분들 오늘도 무탈하게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천군천사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영은님, 샬롬 모든 것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라신님께서는 일부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워십의 찬양, 부제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보내드리고요. 4667번께서 이준석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주의 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신예숙님께서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크로스의 선교합창단의 곡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꾸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순위를 뽑으면 항상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는 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에게는 그 정직한 에이브, 그의 애칭을 붙여서 에이브라고 부르는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의 생에 많은 일화가 아주 그의 정직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전해집니다. 그가 일리노이주 뉴세일럼이라는 곳에서 젊은 시절에 친구와 잡화점을 동업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장부를 하루 일을 마치고 정리하다 보니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인 6센트가 남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차가 생겼나 다시 장부를 꼼꼼히 계산해 봤더니 한 고객이 그 6센트의 거스름돈을 받아가지 않은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그 동업하는 친구가 지금 날도 저물었고 내일이면 받으러 오겠지. 오늘은 정리하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캄캄한 밤에 또 그날따라 내리는 폭우를 뚫고 6마일이나 떨어진 그 고객의 집을 찾아가서 밤늦게 그 6센트를 돌려주고 정중하게 자신이 6센트

0: 올려드리는 것을 잊었노라고 사과까지 하고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말이 그 6센트를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자신의 양심에 큰 흠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정직한 에이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참 얼마나 모범적인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양심적이고 선해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물론 이 에이브람 링컨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지요. 그럴 때 기독교인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만 빼고는 다 좋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거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종종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받곤 하죠. 자신이 아는 어떤 기독교인은 되게 이기적인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받고 또 자신이 아는 어떤 비기독교인은 되게 양심적인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도전이죠. 양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오늘은 좀 답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관해 11주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책을 고르라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중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구원의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는 우리가 방금 던졌던 그 양심에 대한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 이해를 하면 양심의 문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여러 차례 묘사되곤 하죠. 그 율법 중에서도 특히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규정을 지키고 음식을 부정한 것을 다 걸러내어서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 등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이토록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율법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으로는 혹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을 가졌거나 지켰거나 그런 위치에 있다 하여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인간, 괜찮은 인간, 선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그 조항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조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켰지만 전혀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완전히 사랑의 동기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고발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이는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그 선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구를 온전히 이룬 이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전혀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걸까요? 여전히 율법에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의 기능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의 기능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율법 준수에는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반면에 율법을 어기는 데는 얼마만한 노력이 들까요?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율법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자신이 지키는 율법보다 어기는 율법이 더 많다는 것을.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자기 본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한참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사람은 계속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본성은 죄의 공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인 것이죠. 이게 율법의 구원받기 전의 기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도이자 가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님이 언제 주셨는지 그 시점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애굽 땅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나요?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나요? 구원하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면 내가 구원해 주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유도 없이 그들이 뭘 한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 살 때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까 궁금해할 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렇게 지키는 게 이웃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면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해 주마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유도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요? 물을 때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 얻는 도구이거나 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일 뿐입니다. 이 율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의 양심이 자기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할 때 마음속에 율법의 역할을 하는 그 양심이란 게 있고 하나님이 이걸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주셨다는 말이지요. 왜 링컨이 존경을 받습니까? 왜 그가 정직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양심적으로 사는 한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쓸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양심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양심적인 훌륭한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양심적이라는 판단조차도 사실은 상대적인 거죠. 그보다 비양심적인 사람보다는 양심적인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양심적이어야만 의로운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어디에 그으면 되겠습니까? 그 어디에 긋더라도 불공정하다는 시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불만일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뒤에 비양심적인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내 앞에서 양심적이라는 선을 그어서 나는 비양심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그 공정의 시비가 없는 공정한 기준을 어딘가에 그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해도 그 시비를 피할 수 없죠.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그으시면 되죠. 하나님이 이미 그어두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그 거룩의 기준에 비하면 이 땅에 어떤 양심적인 인간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도 못 가는 저 아래에 있는 비양심적인 불의한 존재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나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선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니까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딘가에는 완전한 양심적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많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진리를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상대적으로 조금 양심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만한, 선하다고 할 만한, 온전하다고 할 만한, 그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만한 자격을 가진 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구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전도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만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의 선 뒤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이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시편은 또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욕심 때문에 더러운 존재, 죄로 더러워진 존재가 됩니다. 깨끗이 세탁한 옷이 오물이 묻으면 식탁을 닦는 주방걸레에 오물이 한 바가지 묻는 것, 오물이 몇 방울 묻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의로워 보이는, 양심적으로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인정받으리가 없다는 뜻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인과 명사는 멀리서 보는 것이, 멀리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미인은 멀리서 봐야 돼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같이 살아보면 그만 오만정이 다 떨어지죠. 우리가 모르니까 친구로 지내는 것이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 하니까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사람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알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면 아마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 한 명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이 서로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허물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드러내고는 함께 친구로 지내고 함께 가족으로 지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모범적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재능도 있어서 일찍이 관리가 된 청년이었죠. 그에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가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란 말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면 네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고 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킨 그의 동기, 본성이 어떠했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질문을, 요구를 이어서 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 마음에 가득한 그 욕심을 내려놓고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보려무나 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젊은 부자 청년 관리는 자신의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복받고 모범적으로 살고 율법도 다 지키고 훌륭한 저런 젊은 유망한 모범적인, 우리말로 하면 양심적인, 저렇게 선한, 저렇게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구원의 문은 인간이 철저히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순간에만 열립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믿음,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걸 의지하고 자부하고 그걸 믿었던 것처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양심적인가를 늘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계산하고 쌓아두고 그것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철저한 인간의 무기력입니다.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즉 인간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이, 인간이 어떤 시도를 하든 어떤 자랑거리를 갖든 어떤 자부심을 갖든 그 모든 것이다 상관없이, 그것으로는 소용이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율법이 가리키고 선지자들도 예언했으며 율법과 예언자들, 구약이 항상 증거해온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고 열어주신 길입니다. 22절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길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신분도 노력도 수고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아무 차이가 없단 말입니까? 네, 그것을 깨달아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요.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봉사와 선교와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무 구원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까? 예, 그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노력에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함을 믿거나 양심을 과신하거나 신앙 경력이라도 자랑하는 그 무엇도 구원의 문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이 눈꺼풀을 벗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세우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즉시 눈이 멀고 3일이나 그 눈에 거풀이 씌여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헌신, 하나님을 위한 열심, 율법을 지키는 충성함, 나사렛 땅이라고 믿었던 이단 도당들을 잡아 가두는 그 열정,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믿었던 그 비늘이 3일 동안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비늘이 떨어지고 그 눈이 열리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바리새인됨, 자신의 헌신, 자신의 율법을 지켜온 모든 충성됨을 모두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고 오직 한 가지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도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괜찮은 인간으로 여기는 이 비늘, 우리의 마음에 자부심이 되어 있는 이 비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그 무엇, somebody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비늘,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에게 열리는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무엇이, 어떤 비늘이 가리고 있습니까? 그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고 여러분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그 구원의 길만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신나는 장석훈의 천중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장석훈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5: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4: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요.
5: 네네.
4: 기운도 빠지고 땀도 많이 나고 입맛도 없고 이 어떻게 하면 좋죠?
5: 아 진짜 근래 겪어보지 못한 더위인 것 같아요. 한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인 것 같아요.
4: 그러게요.
5: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4: 네. 그래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위를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맞습니다. 뭐 40도가 네. 넘었다고 하는데 뭐 유럽은 물론이고요. 네, 다른 뭐 저개발 국가도 에어컨 당연히 없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면 확실히 취약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더위에 참 앓고 계시던 질병도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기력이 떨어져서 뭐 낙상사나 여러 가지 그 몸져 누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평소에 천중산삼을 좀 드셔놓으면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도 좀 강하게 좀 견딜 수 있는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5: 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그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힘이 쭉 빠져서 쭉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더하죠, 심하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삼계탕 같은 것도 만들어 드시고 영양식을 많이 드시면서 몸의 기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셨죠. 그런 것처럼 산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더위를 이제 버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참 예전 분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절기에 따라서 지금만큼의 의학적 상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음식들을 드셔서 몸에 어떤 보충을 해준 역할을 했잖아요. 이 더위에 땀도 많이 흘리고 이게 기력도 약할 때 삼계탕 같은 음식들 드셔서 거기에 삼도 넣고 네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도 섭취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5: 네.
4: 우리에게는 천중산삼이 있잖아요.
5: 네,
4: 천중산삼을
5: 그렇죠.
4: 좀 꾸준히 미리 드셔놓은 분들은 이런 더위에도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런데 요맘때쯤 드셔도 괜찮을까요? 이 뭐 더위와는 상관없이 천정살쌈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삼계탕 같은 거 드시면서 땀 흘리잖아요. 땀 흘려서 몸 안에 있던 묵은 것들은 빼내고 삶과 닭과 그런 단백질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영양을 보충하면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기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라고 좋은 그 기운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을 드셨던 것 같아요.
4: 네, 역시 그 예전에 삼계탕에 인삼을 넣죠. 요즘에는 인삼을 많이 넣으신데 혹시 이 너무 아깝긴 한데 천정살쌈을 넣는 건 아무 같으실까요?
5: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손님들 네. 중에서도 네. 그 요맘때 이제 요맘때 삼복 더위 때가 되면
4: 네.
5: 삼계탕 해 드신다고 이렇게 삼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4: 네.
5: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중복 지나갔잖아요. 네. 그때도 저희 식구들은 열심히
4: 산삼을 넣으셨어요. 네.
5: 산삼 넣고
4: 네. 황제의 삼계탕 아닙니까? 네. 아니 이거 한국에서는 삼계탕에 천정살쌈 넣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이게 여기라서 가능한 이야기고 10만 장석훈의 천정살쌈에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5: 맞습니다.
4: 당연히 천정살쌈이 훨씬 우리 몸에 좋죠. 근데 이건 경제적인 이유로 못 넣어서 드셨는데
5: 네.
4: 이 오늘 같은 이 프로모션 기간에 천정살쌈을 구입하신다면 삼계탕에도 이번에 말복 때 드실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5: 네.
4: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말복이었네요. 요맘때쯤 네. 삼계탕 한번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천정살쌈까지 넣어서 드시는 황제 삼계탕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와 이사님이 나오시니까 이 세일이 특별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 주에 프로모션을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좀 소개해 주세요.
5: 네, 이번 주에 프로모션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름에 그 특별히 이제 여름 세일을 하는 거니까 그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분 지금 150불에 계속해서 세일해 드리고요. 500불짜리는 400불에, 그다음에 1200불짜리는 900불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거 한 가지만 좀 해 드릴게요. 저희들 그 30년 된 산삼을 한 10뿌리 정도의 양을 썰어서 그 꿀에다가 발효를 시켜놓은 꿀산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300불에 판매를 하는데요. 요거 오늘 특별히 150불에 세일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718-879-2340이고요. 예약 꼭 해주시고 매장은 160가 노던블루버드에 있고요. 매장으로 오셔도 되고 전화로 미리 예약하셔도 되겠습니다.
4: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또 저희 매장으로 직접 나오셔도 됩니다. 159-25 노던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꿀삼 300불에 판매하시는 것도 와 저렇게 싸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반가격 할인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 꿀도 그냥 일반 꿀이 아니라 특별한 꿀이잖아요.
5: 네, 저 꿀은 이제 저희들이 농가에서 직접 그 이제 걷어서 그 저희가 가지고 오는 꿀이고요. 100% 천연 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좋아요. 저거 꿀만 사러 오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장에.
4: 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저렇게 천연 꿀을 그것도 꽤 적은 양이 아닌데
5: 네네.
4: 저렇게 싸게 판매하시는 건 아마 다량으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5: 그 시골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가들마다 그 꿀을 채취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4: 네.
5: 그런 데에서 5갤런짜리로 돌아다니면서 막 가지고 오면
4: 네.
5: 꽤 많은 양을 저희들이 1년에 소비를 하는데요. 5갤런짜리 통으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50통 정도 소모한다고 보시면 돼요.
6: 네. 네.
5: 그 정도 양을 저희가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네. 등지에서 이렇게 네. 걷어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실 수 없으니까 각각 5갤런, 5갤런 이렇게 여러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군요.
5: 네,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네. 이제 저희들이 부탁해서 모아놓는 거죠.
6: 네.
5: 그래서 뭐 5갤런 통 한 3개. 또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딴 사람한테 팔기도 했으니까
6: 네.
5: 뭐 저희가 갔을 때 뭐 한 통. 또 어떤 농가 가서는 한 5통. 뭐 이런 식으로 네, 구해서 네. 오는 겁니다.
6: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를 하시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네네네. 수 있고 또 직접 바로 판매를 하시니까 중간 유통 마진 쫙 거품 걷어내고 싼 네. 가격에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요 꿀삼은 어디에 좋다고들 하시나요?
5: 꿀삼은 이제 산삼을 발효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던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거기 누워 있으면 그
6: 위산이
5: 넘어온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이 위에 조금만 음식을 드셔도 위에 부담이 느껴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꿀삼을 차로 타서 하루에 한 잔 정도씩 드시면
6: 네.
5: 그 여기 기관지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시고 그 이 산이 넘어오는 현상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 네, 네, 네. 이번에 꿀삼 구입하셔서 좀 두고두고 드시면은 네, 위 좀 안 좋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아주 좋은 효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5: 네, 요렇게 이제 그 이제 9월 지나서 생산삼이 저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6: 네.
5: 손님들께서 직접 생산삼을 가지고 가셔서 꿀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드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양만큼 똑같은 양으로
6: 네.
5: 1대1로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니까.
6: 그러면 이 꿀삼은 생삼으로 만드는 거네요?
5: 네. 이게 드라이가 된 삼은 네. 수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네네.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6: 네. 네.
5: 그래서 생산삼을 깨끗이 씻어서
6: 네.
5: 물기만 싹 제거한 다음에
6: 네. 네.
5: 꿀에다가 버무려 놓으시면
6: 네. 네.
5: 그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거의 끝납니다. 3주 정도 놔두셨다가 드시기 네. 시작하면 돼요.
6: 이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물에 개어서 타 네. 드시는 건가요?
5: 그냥 차로 드셔도 괜찮고요.
6: 네.
5: 한 스푼 정도 컵에다가 덜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차로 타서 드셔도 되고
6: 네.
5: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숟갈 정도는 떠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6: 네. 네, 네. 와, 이거 자연 그 천혜의 그 꿀에다가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키워낸 천정산삼을 넣어서 만드니까 와,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제품인지
5: 네.
6: 모르겠네요. 그런데 단돈 지금 150불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반가격 할인해서 꿀삼 300불짜리를 1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18-879-2340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718-879-2340으로 예약 주문하시거나 또 매장으로 직접 오실 수도 있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뉴욕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참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많은 이 시니어들이 당뇨, 고혈압, 약을 몇 봉지씩 가지고 다니시는 걸 보는데 물론 약으로 조정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이 치료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천정산삼의 도움을 얻으면 조금 관리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또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 네,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이 얼마나 좋으냐 또 혈액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 병의 진행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6: 네.
5: 그래서 산삼으로 좀 건강 다스리시고 혈관 건강 좀 챙기시고 그러시면 네.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병변 현상들이
4: 네.
5: 그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4: 네, 네, 네. 와, 이게 천중산삼의 효능은 어디까지인가. 진짜 파도 파도 끝도 없이 우리 몸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주고 주는 게 천중산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60대 이상이 드신 분들은 뭔가 내 정신 건강 혹은 뇌 건강까지 걱정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치매 걸리지는 않을까, 뭐 파킨슨병이나 여러 가지 뇌 관련된 질환들도 걱정이 드는 나이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 건강과 육체 건강은 서로 다른 것이다,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와서 많은 연구들이 우리의 정신, 마음, 육체가 모두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한쪽이 건강해도 다른 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천중산삼으로 우리의 육체가 좀 노화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서로 입증된 바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의 뇌 건강 혹은 마음 건강, 심신의 그 심의 부분도 천중산삼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5: 과거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유명한 의술서에 보면 산삼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간과 폐를 보호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좀 풀이를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현대의학적인 과학적인 걸로 좀 풀어보자면 산삼의 생산삼의 성분을 조사를 하면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아는 그런 화학적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완전 천연 스테로이드거든요. 그 천연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마음을 좀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먹고 나면 몸이 좀 노근해지고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편안하게 조금 릴렉스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산삼을 드심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현상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이죠.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좀 심어주시면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들면 몸도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20년도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20년도 3월 달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 3월 달에 재발을 해서 이제 치료를 그러니까 키모테라피를 해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산삼을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안 먹겠다 이렇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해드려가지고 그분이 그걸 드시면서 키모테라피를 하셨어요. 실은 재발했을 때 닥터는 이게 그 약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시한부를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삼 꾸준히 드시면서 잘 버티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삼을 먹고 한 달 정도를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생긴대요. 그리고 내가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아, 이거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키모테라피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희망을 갖고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4: 네.
5: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것들이 병을 이기는 또 그런 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네. 혹여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암 환자분이 뭐 선종산삼으로 치료에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5: 네,
4: 지금
5: 네.
4: 키모테라피나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다 받고 계시면서 선종산삼을 드시니까 아무래도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기력도 약해지시고 식사도 잘 못해주시고 막 이게 큰 문제인데 뭔가 입맛도 좀 돌게 하고 기운도 나게 해주는 이런 보수적인 역할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5: 맞습니다.
4: 말씀으로
5: 네.
4: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 네.
4: 네, 그래서 이런 암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크고 작은 수술을 하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어떤 큰 질병을 알아서 굉장히 체력이 쇠약해지신 분들도 천정산삼을 드시고 기운이 많이 났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천정산삼이 우리의 소화에도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든요.
5: 그렇죠. 소화력도 네. 약하고, 소화력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몸의 신체 기능이, 어떤 장기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 이 신체는 모든 장기가 각각의 역할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 네.
5: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장기까지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삼이든 어떤 특별한 보조 식품이든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장기가 못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다른 장기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보조해 주는 것들이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거에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포닌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산삼, 인삼, 뭐 홍삼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식품으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네. 이 좋은 천종산삼을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또 할인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격인지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네. 소개해 주세요.
5: 네. 300불짜리 저희들 그 한 달 드시는 거 300불짜리 지금 오늘 150불에 해드리고 있고요. 500불짜리는 400불. 그 다음에 1200불짜리는 오늘 900불에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산삼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해드렸고요. 다른 제품들도 뭐 여러가지 제품들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 매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항상 좋은 가격을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예약 전화는 718-879-2340번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선물도 하시고 좋은 산삼 만나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매장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아, 네, 이번 주말에 바빠서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약 주문하시면 미리 전화하셔서 네, 주문을 하시면은 오늘의 그 큰 폭의 할인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직접 매장에 오셔서 따뜻한 네, 산삼차도 드시고 또 천천히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거 쇼핑도 해주시죠? 다른 타주나 다른 쪽으로요?
5: 네. 네. 그 저희 매장까지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뉴저지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이렇게 발송해드립니다.
4: 네네. 오늘 건삼도 아주 싸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 꿀삼도 반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아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산삼 끓일 시간이 없다. 아유, 젊은이들이 뭐 산삼까지 우려서 먹을 시간이 어디 있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천정산삼이 들어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냥 캡슐로도 있고요. 뭐 액기스로도 있고요. 이런 제품도 쉽게 천정산삼을 그대로 담은 제품들도 구입을 원하시면 매장에 오십시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도 받으시고 제품들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신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여러분 참 무덥죠. 이럴 때 짜증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입맛도 없고 온 스트레스를 다 내 몸으로 받는 듯한 무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천정산삼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야, 참 좋구나. 이럴 때 우리 몸이 역시 근본적인 체력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꾸준히 천정산삼을 드셔왔던 분들은요. 네, 그리고 천정산삼이 한국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 이렇게 쉽게 권해드리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천정산삼과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의 사포닌은 더 많은 이 미국의 천정산삼을 이런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미국산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경기도 안 좋고 힘든 시절에 너무 값비싼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보다는 이렇게 부담 없이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천정산삼을 구입해서 드셔보는 게 어떨까 강력하게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늘 건강하셔야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프로모션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만희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S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 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CIA 국장 존 래클리프가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북미 대화 재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관세법 338조를 적용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실제 적용된 전례가 없어 법원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미국 목장주 보호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뒤 케네디 센터의 티켓 판매와 기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악화로 수천만 달러 적자까지 예상됩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과 환경 주민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 투표와 연계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한 논란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제 투표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태나주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재산세 지원 대상 주민들에게 수해 확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정보 변경은 9월 15일까지, 신규 신청은 11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 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입니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 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0: 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들어 활용했지만 연방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에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습니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의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법률회사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로펌 시틀리 오스틴의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 테드 머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들과는 달리 338조는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338조 적용은 여전히 다소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방문연구원 피터 헤럴은 과거 미 정부에서 338조 적용을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들은 일련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한층 더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에 이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규제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학년별로 제한하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 상원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기기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상원 규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겁니다. 유치원 전 단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가 학생 개인에게 전자기기를 지급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인터넷 연결기기와 전자기기에 접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과제 역시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학생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컴퓨터실이나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의 감독 하에 가능토록 했습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실이나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되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를 할 경우에 학생 개인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기능 자체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기기에서는 소셜미디어나 게임, 개인 간의 메시지 기능, 대화형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카메라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수업이나 과제를 전자기기 없이 수행할 경우에는 종이나 다른 비디지털 방식의 학습을 우선토록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전자기기 대신에 비디지털 방식으로 학습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과학이나 디지털 기술 교육 처럼 전자기기 사용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기기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별 교육계획에 따라서 전자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나 번역 등 특정 교육 목적의 사용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안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기술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는데 교육기술업체가 학교에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개인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개인기기 사용을 학교 일과 중에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노트북과 태블릿은 학생 개인 소유 기기와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 전자기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해서 학생들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학습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달 첫 2주 동안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1,300명이 넘는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체 체포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발표된 수치와 체포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국토안보부는 24일 8월 첫 2주 동안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원들이 모두 1,32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세이프 커뮤니티 워싱턴 DC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이들을 미국에 불법 체류한 사람들로 규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포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아 현지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는 9명입니다. 버지니아주 맨해서스에서는 MS-13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체포됐으며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상태운전, 불법 재입국 등의 전력이 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과테말라 출신 남성이 체포됐고 국토안보부는 과거 중증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체포자 한 명은 살인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단속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 사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체포자 1,328명 가운데 범죄 기소 또는 유죄 판결 전력이 있다고 발표한 사람은 약 40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이 범죄 전력자를 중심으로 한 치안 작전인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이민 단속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 종교단체 및 이민자단체에서도 단속의 범위와 절차, 체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 세관단속국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대규모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정부가 단속을 더욱 확대할지 그리고 실제 체포자 가운데 범죄 전력자와 단순 이민법 위반자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우선 싱가포르 소식 전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만큼이나 낮은 싱가포르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신생아에게 출생 선물로 1만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17세가 될 때까지 총 7만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급 육아휴가를 늘리고 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청약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웡 총리는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가족 지원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웡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는 다른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동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더 강력한 안전 기준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최소 나이도 13세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웡 총리는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은 사용자가 스스로 나이를 신고하는 방식에 의존하는데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이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소셜미디어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런 움직임은 싱가포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이끄는 여당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플랫폼은 기존 계정 정보나 안면인식 기술, 디지털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는 플랫폼들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럭슨 총리는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을 유해한 콘텐츠와 중독성 있는 기술에 노출시키고 가족생활과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뉴질랜드 제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을 만 14세로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무한 스크롤이나 추천 알고리즘 같은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했고 영국과 유럽연합 등 수십 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아동보호기관들은 나이 제한을 우회해 가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현재의 통제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이 이어준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 씨앗지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사단법인 훈민정음 특별시 청주 만들기 시민 모임이 한 달 동안 모은 볼펜 6천여 자루를 이들 찌아찌아족에게 사랑의 볼펜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에 사는 찌아찌아족은 고유 문자가 없어 지난 2009년부터 한글을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모아준 볼펜은 오는 26일 현지로 출국하는 한국 지하 지하문화교류협회 방문단을 통해 전달되며 10여 개 학교에 한글반과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나눠질 예정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석인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헬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작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투표와 연계해 100만 달러 수표 두 장을 제공하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팀 크런키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5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공유한 서한에서 투표한 대가 혹은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위스콘신주에서 연설 행사를 열 것이라고 작년 3월에 발표하면서 4월 1일로 예정된 주 대법원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만 행사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투표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100만 달러 수표 두 장을 내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소셜미디어 X에 썼습니다. 약 12시간 후에 이 게시물은 삭제됐고 이어 활동가 판사들의 반대하는 청원을 서명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머스크는 이 돈이 해당 청원의 대변인들이 될 사람 두 명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머스크는 작년 3월 30일에 실제로 두 명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크런키 지검장은 머스크가 처음 올린 게시물은 투표의 대가로 타운홀 행사에서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또한 무료로 열리는 타운홀 행사에 입장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돈은 투표 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대변인들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액수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하든 둘째 게시물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설령 최초 게시물이 여전히 뇌물이라고 배심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쓴 머스크의 의도와 둘째 게시물 그리고 투표한 대가 혹은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심이 머스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크런키 검사장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지난달에 공화당원 3명과 민주당원 3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머스크가 주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5대1로 검찰 회부 결정을 내린 지 약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브라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접수됐지만 이해 충돌 문제로 크런키 지검장이 특별검사를 맡아 이 사건의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크런키 검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유명인이 등장하고 액수가 크긴 하지만 표현 선택이 잘못된 발표가 정정되고 법을 준수하도록 고쳐진 단순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런키 검사장은 민주당 소속이며 주민 직선으로 뽑혔습니다. 머스크는 작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보수 성향인 브래드 시멜 후보를 지지했지만 경쟁자인 수전 크로퍼드가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구성은 4대3으로 진보 우위가 유지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하면서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 집행기관의 공권력 남용 실태가 폭로되면서 산탄총과 톱까지 동원한 파괴 행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내 12만 대 이상 설치된 AI 차량, 번호판 인식 감시 카메라, 이른바 플럭 카메라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전면적인 시위와 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플록 본사가 위치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연례 회의장 앞에는 성난 군중이 몰려들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를 산탄총이나 톱으로 파손하는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섰고 보안 정보를 수집하는 도청 및 추적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법 집행기관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였습니다. 언론 탐사 보도를 통해 일부 경찰관들이 범죄 추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즉 연인이나 헤어진 파트너, 일반 시민을 감시하고 스토킹하는데 플록 시스템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오남용으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법 집행관만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록 제작사 측이 안전을 위한 타협점이라며 감시 시스템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자 대중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AI 감시, 카메라 찬성 이력을 공격 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당장 AI 집단 감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 팀 버칫 하원 의원은 연방기관의 AI 차량 조회 기술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당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미 플로 카메라 사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기술 불신론이 결합하면서 AI 감시 카메라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의 향방을 가릴 주요 정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들의 면접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청자들은 기존 면접 일정이 조정됐다는 통보와 함께 새로운 날짜는 추후에 통보될 것이란 안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비자 발급 제한과 영주권 취소 등을 동원해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비교적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다만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뇌우 가능성이 있어 외출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체감 더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3: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풀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2: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2: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지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러시아 방문은 CBS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먼저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도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공항에 있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됐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송기는 지난 23일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들른 뒤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께 착륙했으며 오후 5시께 이륙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는 래클리프 국장의 첫 러시아 방문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CIA와 러시아 크렘린궁은 모두 래클리프 국장의 방러에 대한 확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전임자인 윌리엄 번스 전 국장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준비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를 경고한 바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듬해 2월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베스 세너 전 미 국가정보국 부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래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너 전 부국장은 이란 휴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논의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과 관련해 러시아의 이란 지원 문제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모스크바 소재 정보 분야 싱크탱크인 네버러토리 인텔리전스 익스프레스의 루스탐 추랴코프 사무국장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중남미, 이란, 중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위해 애쓰는 시점이라 래클리프 국장의 이번 방러 중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거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크게 격상되고 김 위원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래클리프 국장의 러시아 방문 과정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종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의 북러 협력 확대 역시 미국이 우려하는 지점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및 미국의 입장 전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정보당국 채널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2018년 3월 말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미 고위 인사의 러시아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이 제러드 쿠슈너가 지난 1월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이후 처음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초강대국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제질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강대국의 한계를 노출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5일 파이낸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때라며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초강대국이 자신의 의지, 힘, 무력을 강요할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언급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초강대국들은 상황이 변했고 각국의 영향력도 변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구테우스 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평화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경쟁조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과 이에 유엔이 취한 조치들 그리고 진전을 보면 솔직히 말해 유엔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유엔의 갈등 중재 역할이 약해졌다는 의견에는 중재는 매우 어렵고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시 레바논, 가자, 수단, 리비아의 분쟁을 중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국제적 영향력 약화는 물론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연임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에 물러날 예정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몬태나주에서 지난 23일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인 가족에게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범인 44세 앨런 스미스는 이날 몬태나주 빌링스 외곽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던 가족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미스의 여동생 메건과 메건이 전남편과 낳은 두 자녀, 메건의 현남편이 이전 결혼해서 낳은 두 자녀가 살해됐습니다. 범인 스미스의 부모와 90대 증조할머니도 함께 식사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스미스는 범행 뒤 집에 불을 질렀으며 본인에게도 총을 쏴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범인을 기준으로 보면 여동생과 조카 4명, 부모, 증조할머니를 살해한 셈입니다. 숨진 메건의 전 남편인 브래드 알렌은 스미스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은둔형 외톨이였다며 그가 방 안에서 24시간 내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미스의 부모가 그에게 몇 주 전 집을 나가라고 나무랐으며 스미스가 이날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는 대학 졸업 뒤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했고 전과나 기소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Studies Alarming Finding At least one in four NFL players gets brain disease. 충격적인 연구 결과 전직 NFL 선수 최소 4명 중 1명꼴로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 앓고 있다 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메식 축구 NFL 선수들의 뇌 건강을 둘러싼 경악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인 머리 충격이 퇴행성 뇌질환인 CTE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사망한 선수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유병률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이번 연구가 밝혀낸 충격적인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죠. New data provides a sobering indication. At least one in four of all the people who have played in the NFL might expect to end up with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새로운 데이터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NFL에서 뛰었던 사람 가운데 적어도 4명 중 1명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를 앓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Sobering indication. Sobering은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엄중한 진지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obering indication이라고 하면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엄중한 지표, 경고를 의미합니다. End up with, 결국 어떤 처지에 처하다, 결국 무엇 무엇을 갖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기사에서 expect to end up with 이라고 했으니 결국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CTE, 만성 외상성 뇌병증. 즉, 머리에 반복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progressive neurological disease, 진행성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망한 전직 NFL 선수 878명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뇌검사를 받지 않은 대다수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사망자 전체의 최소 24.5%인 215명이 CTE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Dr. Dineshwar said that the biggest predictor of CTE is the cumulative force of hits to a head over a lifetime. 다네슈바르 박사는 평생 동안 머리에 가해진 충격의 누적량이 CTE,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Predictor, 어떤 현상 등의 예측인자, 예후 지표를 뜻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cumulative는 누적되는, 축적된 이라는 뜻으로 cumulative effect는 누적 효과, cumulative damage는 누적된 손상, cumulative exposure는 누적 노출, cumulative total은 누적 합계, 그리고 기사에 쓰인 cumulative force는 경기나 연습을 거치며 머리에 계속 쌓이는 누적된 충격량을 말합니다. 연구를 이끈 다니엘 다네슈바르 박사는 CTE는 우리가 위험 요소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고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며 미식 축구라는 경기 자체를 없애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의 태클 미식 축구를 금지하거나 연습 중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ight members of the 1972 Miami Dolphins, the only undefeated team in modern NFL history, have been diagnosed with CTE. 현대 NFL 역사상 유일하게 무패전승 우승을 거둔 1972년 마이애미 돌핀스 팀 선수 중 무려 8명이 CTE 진단을 받았습니다. Undefeated team, 무패팀, 전승팀을 의미하고요. Be diagnosed with, 무언 무엇으로 질병 진단을 받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환호했던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인데요.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으로 꼽히는 1972년 전승 우승팀의 영웅들조차 은퇴 후 환각과 심각한 두통,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결국 뇌질환 확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CTE로 인한 성격 변화와 환청, 성격 장애 때문에 환각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범죄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선수들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뉴욕 NFL 본부 건물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범인 역시 사후 부검에서 CTE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사망 선수의 아내는 팬들에게 선수들의 뇌 손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a not them problem일지 몰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은 현실이라며 눈물 어린 호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The majority wrote that the finding should serve as a call to action across the entire football ecosystem. 대다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미식축구계 전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ajority, 대다수, 과반수란 의미로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더 많은 쪽을 말합니다. 반대어는 minority이고요. Call to action, 행동을 촉구하는 것, 즉 경종을 울린다든지 결의를 촉구하는 호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cosystem, 생물학적 생태계라는 의미 외에도 기사에서처럼 어떤 산업이나 스포츠 전반을 둘러싼 모든 구조와 연관 환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NFL 선수 노조, NFLPA는 이번 판결과 연구 발표 이후 선수와 가족들에게 미식 축구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엄중한 경고라며 스포츠계 전체가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화려한 리플레이 화면과 거대한 몸값 뒤에 가려진 선수들의 인격 파괴와 뇌 손상.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 부상을 넘어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스포츠계 전체가 뼈를 깎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하이트론슬 레이버데이 파격 대세일. 오는 9월 12일까지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 46% 할인, 월플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는 최저가 보장, 오래된 세탁기는 트레이드인 하시고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삼성 콤보 세탁기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또한 온열 기능까지 갖춘 솔라라 안마의자는 일시불 2399불 또는 디파짓 없이 월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파나소닉 최신형 EP-MAN1과 세라젠 파우제 M10 안마의자도 40% 할인.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모션 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모션 베이스 50% 할인과 3년 워런티 혜택을 드리며 한국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독일 정밀 기술의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미동부 최초 독점 입점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세일 놓치지 마세요. 유저지 201-941-0024, 배달전자 한남체인점 201-956-0033, 뉴욕 배달전자 718-445-2005.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4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 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CIA 국장 존 래클리프가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북미 대화 재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관세법 338조를 적용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실제 적용된 전례가 없어 법원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미국 목장주 보호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뒤 케네디 센터의 티켓 판매와 기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악화로 수천만 달러 적자까지 예상됩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과 환경 주민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 투표와 연계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한 논란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제 투표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태나주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재산세 지원 대상 주민들에게 수해 확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정보 변경은 9월 15일까지, 신규 신청은 11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관세를 주고받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변경까지 언급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서 온타리오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북미 지역 5대 호 중에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가 미 관세에 맞서서 캐나다 내부의 반발 선봉에 서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도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 총리는 미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호로 표기된 지명에 붉은색으로 X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아메리카호로 표시한 지도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AP통신이 멕시코만 표기를 고소하자 소속 기자의 백악관 행사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에 별도의 게시물을 올려서 나는 캐나다인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거짓말은 약하고 무능한 총리가 퀘벡 주민들에게서 완전히 잃어버린 정치적 지지를 되찾으려고 지어낸 것이라며 나는 프랑스계 캐

0: 캐나다인을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미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등한 지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어 사용자가 많은 퀘벡주에서는 판매 제품에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하는 등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은 연평균 600억 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캐나다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국경을 맞댄 오랜 동맹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일부에 관세 50%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이날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한 50% 관세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 이후 공연장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재정이 호전됐다는 센터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대외비 문서들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2주 만인 작년 2월 케네디 센터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직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티켓 판매가 급감했으며 작년 12월에 이사회가 센터의 이름을 도널드 제이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변경하겠다는 의안을 통과시킨 후 티켓 판매와 기부금 모금 실적 양쪽 모두가 더욱 급격히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기부 약속 금액 실적 감소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규 기부를 약속받은 금액이 전년 대비 급감했을 뿐 아니라 기존 기부 약속 금액에서도 기부 철회나 납부 미이행 등으로 조정과 대손상각 명목의 감소가 발생한 탓입니다. 센터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연방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이사회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회 의안 통과만으로 계층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당연직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려 했지만 발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은 센터 이름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계층하고 건물 간판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다는 한편 센터를 2년간 폐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를 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5월에 센터는 당연직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만 투표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센터 지도부가 트럼프의 센터 장악이 재정적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는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급락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센터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계층한 후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수입이 1억 2,400만 달러에 그쳐 예산 계획상 목표치인 약 2억 2천만 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계획 목표치 대비 티켓 판매 등 사업 수익은 70% 미달, 기부 수익은 25% 미달해 센터가 비용 절감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300만 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센터의 재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그 후 상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계층한 후 기부자들도 자취를 감추고 티켓 매출도 자취를 감췄다. 예술가들도 잠취를 갖췄고 꼭 멸망의 날 같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케네디 센터 구상은 올해 5월 연방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4일 법원 제출 서면에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이 계속 악화해 철거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 구상을 실행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구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센터 자체를 아예 철거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센터 이사회는 이달 13일 센터 간판을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고 개보수된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바꾸고 센터 부지에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5월 법원이 내린 금지 명령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선거 자금과 선거구 재획정 등 구조적인 면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여전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발표한 중간선거 전망과 한인 정치인들의 재선 가능성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 워싱턴 DC 한미의회 교류센터에서 중간선거 분석 세미나를 열고 현 정치 판세를 진단했습니다. KAGC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여당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실탄을 확보한 공화당의 선거전 역량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 7,700만 달러로 1억 3,600만 달러에 그친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외곽 지원 조직인 슈퍼팩 자금 역시 공화당 측이 9억 2,900만 달러로 민주당 측 3억 3,600만 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정당 자금 지원 한도 폐지 판결과 선거구 재획정 효과까지 더해져 공화당이 최대 10석의 하원 의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송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에 그칠 것으로 봤으며 상원의 경우 양당이 50석씩 반분하는 팽팽한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강성 진보 파벌인 민주사회주의자 DSA 계열이 최대 12석까지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이들의 교섭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의 재선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데이브민 의원은 안정적인 재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 의원은 거물급인 켄 켈버트 하원 세출위 국방소 위원장과의 경쟁으로 인해 재선 여부가 불확실한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된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의 주지사 선거 역시 팽팽한 경합이 예상돼 동포 사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입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진 소고기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한 것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당인 공화당이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향후 90일간 다진 소고기 제품에 대해 최대 30만 톤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장벽을 한시적으로 낮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해 소고기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소고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재집권한 이래 20%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원 의원들이 대거 비판에 나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악시오스 등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서열 2위인 존 바로소 의원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인들은 식탁에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 일원인 톰 코튼 의원도 이전에도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X에 게시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경제 소소한 것까지 간섭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티브 데인즈 상원의원은 외국산 소고기 수입은 미국 목장주에게 피해를 줄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로저 마셜 상원의원도 소고기 관세 면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만 집권 공화당은 마가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농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합니다. 상원 공화당의 농업위원회 위원인 제리 모란 의원은 비교적 높은 소고기 가격이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에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목장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이 오는 10월부터 지급됩니다. 기존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소나 은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저지주가 올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지급을 앞두고 대상 주민들에게 수혜 확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가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혜 확인서를 받은 주민들은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직접 입금받은 주민들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 기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은행 계좌 등의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오는 9월 15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수표로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올해 자격을 갖춘 주민은 직접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규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뉴저지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은 뉴저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 여부는 지난해 10월 1일 당시 거주 형태와 소득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당시 뉴저지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기본적인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뉴저지에 에서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기본적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신청 방식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어서 일부 대상자의 경우는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정부는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수혜자 확인서를 받은 주민들은 이름과 주소, 은행 계좌 등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까지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뉴저지주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KCS 한인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뉴저지 한식 가정급식 배달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9월 포트리와 팰리세이스팍, 레오니아에서 시작된 1차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약 60가구의 어르신들에게 주 3회 한식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잉글루드와 티넥, 리지필드 등으로 확대돼서 약 50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한식 점심 도시락이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식사는 매일 당일 아침 KCS 뉴저지 턴오플라이 본관에서 조리하고 따뜻하고 신선한 상태로 전달됩니다. KCS는 뉴욕에서 30년 넘게 가정급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85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어르신들의 식문화와 정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201-212-10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임경자 시인이 2026년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8월 25일 수상작을 발표했는데요. 임경자 시인의 수상작 금간 것들은 이민자의 삶에서 겪는 상처와 단절,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삶과 희망을 담은 작품입니다. 특히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겪는 소외와 이민 1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을 금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임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삶에 생긴 여러 금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상처를 감추기보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발견하는 일이 삶의 의미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94년 문학계에 등단한 임경자 시인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문학과 문화, 이민, 다문화 분야에서 활동해왔으며 여러 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의 재외동포들의 삶과 이민 경험을 문학으로 기록해온 한인 작가가 시부문 최고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학철을 맞아 메릴랜드 MVA가 스쿨버스 주변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이면 곧 정차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빨간색 등이 깜빡이고 버스 옆에 스탑 표지판이 펼쳐지면 최소 20피트, 약 6미터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정차해야 합니다.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은 차선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하며 반대 방향 차량도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잔디 중앙분리대나 콘크리트 장벽, 가드레일처럼 물리적인 중앙분리 시설로 도로가 나뉜 경우에는 반대편 도로 차량은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가운데 좌회전 차선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다. 스탑 표지판이 접히고 빨간불이 꺼진 뒤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에 3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스쿨버스 카메라로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스쿨버스 때문에 몇 분 늦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학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비교적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다만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뇌우 가능성이 있어 외출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체감 더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B1, 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입니다.
7: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의 B1, 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통해 장기간 미국에 머무는 것은 비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토미 피고츠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B1, B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연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 취소로 B1, B2 비자에 따른 사업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 자격은 잃게 될 수 있지만 망명 심사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온 비자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포함해 약 17만 5천 명의 비자가 이미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제로 시행될 경우 최대 20만 명이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비자 취소 대상과 절차를 둘러싸고 법적 이의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 기자입니다.
6: 미 환경보호청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축소를 추진하면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찬반 논쟁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신규 데이터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발전소를 포함해 다양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허가 신청 시 주정부가 이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연방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주정부가 공고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20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와 12개 이상의 주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비영리 법률 옹호단체인 남부환경법센터의 캐리 파월 선임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불도저가 들이닥치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린 홀런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이 계획은 지역 문제에 가장 정통한 주 및 지방기관에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할지 여부와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제발전과 에너지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변경하거나 환경보호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안은 환경보호청이 경미한 대기오염원으로 분류하는 산업시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데이터센터, 매립지, 세탁소, 제철소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론자들은 경미한 대기오염원 표현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설들이 연간 최대 250톤의 유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공중보건 관점에서 상당한 양이라는 겁니다. 비영리단체 환경법 정책센터의 제시카 오돈을 선임 변호사는 잘못된 명칭이라며 여러 개의 경미한 오염원이 누적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운영 책임자 조시 와이스먼은 백업 발전기가 해당 지역 질소 산화물 배출량의 4% 미만을 차지하며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허가받은 것과 실제로 배출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발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발전기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2015년 3월 미국을 세계 AI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규제도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보호청은 개발업체가 허가 승인을 받기 전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발전소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0: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특별히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한국의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1: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0: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1: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0: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2: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3: 다음 소식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 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입니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 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 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들어 활용했지만 연방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에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습니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에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법률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프리 엡스틴의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길레인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맥스웰의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다며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틴의 옛 연인이자 공범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길레인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원을 냈다가 기각됐습니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폴 앵겔마이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이날 맥스웰이 제기한 청원을 기각하면서 그의 주장에 대해 모두 근거가 없으며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은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은폐되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제시됐다며 유죄 판결과 형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앱스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앱스틴 파일 투명성법에 따라 새로 공개된 법무부 자료들이 자신의 석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앵겔마이어 판사는 해당 자료들이 맥스웰에게 적용된 혐의와 대부분 관련이 없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 오히려 그에게 불리한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법적 판단이 옳았음을 강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맥스웰은 2021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앱스틴이 성적으로 착취하도록 모집하고 접근을 주선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맥스웰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맥스웰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맥스웰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이나 감형 등 관용 조치를 할 경우에 의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 법무부는 이후 맥스웰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달 첫 2주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1,300명이 넘는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체 체포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발표된 수치와 체포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국토안보부는 24일 8월 첫 2주 동안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모두 1,32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세이프 커뮤니티 워싱턴 DC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이들을 미국에 불법 체류한 사람들로 규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포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아 현지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는 9명입니다. 버지니아주 맨네소스에서는 MS-13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체포됐으며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상태운전, 불법 재입국 등의 전력이 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과테말라 출신 남성이 체포됐고 국토안보부는 과거 중증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체포자 한 명은 살인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민 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단속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 사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체포자 1,328명 가운데 범죄 기소 또는 유죄 판결 전력이 있다고 발표한 사람은 약 40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이 범죄 전력자를 중심으로 한 치안 작전인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이민 단속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 종교단체 및 이민자 단체에서도 단속의 범위와 절차, 체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 세관 단속국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대규모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 정부가 단속을 더욱 확대할지 그리고 실제 체포자 가운데 범죄 전력자와 단순 이민법 위반자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5: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우리가 그 가치를 다 몰라보고 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네마다 있는 국립도서관입니다. 여러분은 도서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조용히 책을 빌려보고 공부하는 곳. 만약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면 아주 많은 혜택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지역의 이 국립도서관들은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꼽힐 만큼 주민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혜택, 교육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인데요. 뉴욕 공립도서관 NYPL, 뉴욕 공립도서관과 퀸즈, 브루클린 도서관, 그리고 뉴저지나 버지니아의 각 카운티 도서관들은 무료 영어 클래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영어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술 교육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코딩 프로그램부터 어도비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 툴까지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러닝 같은 유료 강의 플랫폼, 이런 거 자신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제를 하려면 매달 수십 달러가 되는데 도서관 카드만 있으면 집에서도 무료로 이 여러 가지 전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싼 학원을 갈 필요 없이 도서관 카드 한 장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 귀가 번쩍 뜨일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이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숙제 봐주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도서관들이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의 숙제를 직접 도와주는 홈워크 헬프 시간인데요. 특히 버지니아 도서관들은 STEM 교육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도서관에서 3D 프린터를 돌려보기도 하고요. 로봇을 조립하는 프로그램도 상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악기나 보드게임을 빌려주는 도서관도 많고요.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거대한 놀이터이자 배움터인 셈입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가까운 도서관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들으시면 아마 반가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도서관 카드를 이용하는 뮤지엄 패스 프로그램인데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나 모마, 이 현대미술관 같은 곳들 가족이 다 함께 가려면 입장료만 해도 좀 많잖아요. 뉴욕시의 경우에는 뉴욕 공립도서관이나 퀸즈 브루클린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컬처 패스라고 해서 이 컬처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여 곳의 박물관, 미술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도 각 카운티 도서관별로 별도의 뮤지엄 패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뉴욕 미술관이나 몽클레어 미술관 같은 이 지역 내의 주요 시설을 무료나 할인 입장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에 있는 역사 박물관이나 식물원 입장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과 이용 조건은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먼저 이용하시기 전에 도서관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도서관은 우리 삶의 아주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이직이나 구직 준비하시는 분들, 도서관에 가시면 전문 상담가가 이력서를 뭐 더할 거는 더해주고 뺄 것은 빼주고 또 모의 면접까지도 도와줍니다. 심지어는요, 일부 도서관에서는 면접 때 입고 갈 정장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옷을 빌려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또 세금보고 시즌에는 무료 세금보고 지원센터가 도서관에 차려지고요.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또 건강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뉴저지의 여러 도서관들은요,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나 당뇨 상담 같은 건강 체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버지니아 지역 도서관에서는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 클래스, 요가 수업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없이 정말 하루도 견디기 힘든데요. 뉴저지와 뉴욕의 일부 공립 도서관들은 인터넷 사정이 여의치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모바일 핫스팟을 대여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어떤 곳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까지 통째로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핫스팟 그리고 노트북 대여 서비스는 도서관마다 운영 여부와 조건이 다르니까 반드시 가까운 도서관에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모두의 공동 거실 같은 곳입니다.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지갑 속에 넣어만 두는 소장용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혜택들 많이 누르시길 바랍니다.

8월 26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0: 시키면 못하시거든요.
1: 아, 우리 시키는 대로 하고 있네.
0: 내가 결정했어. 내가 했지. 아닙니다. 주도권의 70% 이상은 이미 AI 갖고 있다. 저희 고양이라고 김장수라고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오니까 채취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상수가 떠났는데 상수가 나한테 무슨 말할 것 같아? 나 많이 아팠어.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었고 울지 말라고 못하겠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 펑펑 울었어. 사람보다 나은 거야. 사람은 위로하는 방법을 모를지도 몰라요. 쇼펜하우어 책을 세 권을 업로드해가지고 그걸 챗봇으로 만든 친구가 있어. 쇼펜 형, 그럼 형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좋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나훈아 선생님 소원 풀었어. 테스트 역을 만날 수 있어.
2: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10년 전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으로 세상을 흔드셨던 분입니다. 세바시의 대표 강연자이시기도 하죠. 박영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관점 디자이너 박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번엔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 네. 디자인하라에서 재미를 보시니까 또 디자인하라를 붙이신 거잖아요.
3: 읽어먹는다. 네, 네. 폴 브루제라는 분이 쓰신 한낮의 악마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잖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그게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걸까? 아니면 사는 거에 맞춰 생각이라는 건 하는 걸까?
2: 내 생각은 내가 하니까.
3: 네네네.
2: 내 생각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건 당연한 건데.
3: 아니, 생각의 조종자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시나브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 요 말 좋아요. 요 말 관점을 디자이너에 나오는지.
3: 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을 언제부터 잘 먹었을까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2: 모르죠.
3: 옛날에는 물 사 먹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몇월 며칠 날 딱부터 우리는 택시를 앱으로도 버튼을 눌러서 부르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짜장면을 버튼을 눌러서 리뷰를 보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시나브로 우리는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해지고 생활이 됐지만 그 삶 속에 아마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을 서버를 끄면 아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 없어도 살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유튜브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던 패턴에 의해서 걔네가 추천을 하거든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운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하시거든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따라서 가시잖아요.
2: 아, 우리 시키는 대로 하고 있네.
3: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2: 주도권이 없어진 거네요.
3: 예, 예, 예. 자기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거는 딱 가끔 한번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3분 짧아져요. 그럼 어쪽으로 가자. 뭐 그런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전체적인 그 길을 안내하고 하는 것들은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위크 인공지능, 네로 인공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한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바꾸고 있는 일상들을 모르는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형으로다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LLM이라는 게 나오니까 우와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네. 아니요. 파도는 이미 와서 우리 발밑에까지 다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확 온다고 느끼는 이제 호들갑을 좀 떨다 보니까 이제 오나? 아니요.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2: 이미 와 있고 우리 근간을 거의 바꿔놓고 있었는데
3: 그럼요.
2: 다만 우리 눈앞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니까 이제서 오는 거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 AI가 우리 삶과 사회에 가장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3: 네네네.
2: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간과하고 있는 거, 제일 모르고 있는 거,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이미 말했듯이 사회 곳곳에 내 생활,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사회 뭐 이런 말 말고 내 일상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많은 것들이 알고리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쓰니까 이게 AI로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I가 뭐야? 그러면 챗GPT를 얘기합니다. 그것만 AI가 아니거든요. AI는 저 80몇 년도에도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퍼지 세탁기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2: 그렇죠. 예, 퍼지.
3: 그때 말했던 똑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인공지능이라고 그랬고 지금 쓰는 인공지능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얘가 말을 하네? 그리고 반응하네? 이러면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형태만 바꿨을 뿐 옛날부터 있었다. 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쇼핑 추천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른 단어로 하니까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걸 자체를 잠깐 인지 못한다는 것 거라는 거죠.
2: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의 주도권을 어쩌면 우리가 AI에게 내어줄 가능성도 높고 이미 내어주고 있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0: 생각의 주도권을 어떻게 좀 지켜야 됩니까?
1: 의심해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은 주도권은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뺏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철학이란 너네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분의 하신 말씀 중에 모든 게 당연하면 바꿀 게 없다. 철학이 존재할 수 없다. 의심하라. 아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구피디님이 그 책을 인공지능으로 읽고 인공지능으로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그 질문지를 인공지능한테 줘가지고 답안지를 만듭니다. 그럼 사람은 배우만 됩니다. 그럼 사람의 역할이 거기서 뭘까요? 거기서 개입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주도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거 내가 한 거야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어. 내가 했지. 아닙니다. 주도권의 70% 이상은 이미 AI가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 30%인 존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 봅니다. 진짜 내 생각이 뭘까? 얘가 이렇게 나한테 제안을 줬는데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근데 나 이거 싫어.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참조할 만하네. 그 취사 선택을 굉장히 나 적극적으로 해라.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걸 취해가는 작업을 내가 중심이 돼서 취사 선택 권한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얘한테다 맡깁니다. 오마카세가 되면 안 된다.
2: 오마카세. 네.
1: 오마카세가 맡김 차림이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인공지능 시대에 오마카세는 안 된다.
0: 근데 우리 박영호 작가님은 원래 관점을 디자인하라 책을 내셨을 때부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뭐 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1: 14년 됐습니다.
0: 14년 되셨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AI 시대는 아니었다고 좀 네네.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말아라는 거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똑같은 명문이잖아요. 명제잖아요.
1: 그렇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세임 애즈 에버,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트렌드를 얘기하지만 바뀌지 않는 게 뭘까를 주목해라.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인공지능이 와도 바뀌지 않을 게 뭔가 그거를 찾아나가는 것이 인간다운 거고 주도권을 잃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박영호의 세계관에서는 사실 AI는 중요한 게 아니네요.
1: 그냥 파트너죠. 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0: 새로운 좀 똑똑한 친구가 하나 등장했다.
1: 그런데 그 친구가 되게 대단하다는 거죠.
0: 아, 대단하긴 한 거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부를 수 있고 스티브 잡스도 부를 수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 내 상무야. 아상무. 딱 불러.
0: 아상무.
1: 아인슈타인 상무.
0: 우리 회사의 상무.
1: 상무.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잡스야. 스티브 수상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얘네들이 막 얘기를 해. 빌 상무. 빌 게이츠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스텝으로 쓴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흔적들을 다 챗GPT에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답을 해주거든요. 난 이렇게 생각해. 제 지인 중에 쇼펜하우어 책을 세 권을 업로드해가지고 그걸 챗봇으로 만든 친구가 있어요. 걔는 이래요. 쇼펜 형, 그럼 형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해줘요.
0: 쇼펜 형.
1: 쇼펜 형.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슬기롭게 이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내 고민을 터놓고 지혜를 얻고 하는 도구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다. 근데 그게 디펜던시라고 하잖아요. 의존도를 여기다 팍 가면 나는 없고 그래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내 생각을 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런데 사실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나오지만 제페토처럼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프랑켄슈타인처럼 두려워하는 AI를 두고 그런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은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1: 모르니까.
0: 몰라서
1: 두려운 거예요. 알고 나면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와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된다고? 와 세 번만 하시면 인공지능 영접한 거예요. 옛날에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무서워. 근데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와 이런 이게 된다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된다고? 이것도 되네?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0: 저도 그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게 되네? 하고 결국 약간 두려운 마음에서 감탄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하고 또 내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다음날. 너무 빠른 거예요.
1: 네네, 빠릅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되게 이게 배우는 게 쉽지 않아서 두렵거든요.
1: 아니죠. 그런 분들은 어. 인공지능을 말로 쓰셔야 돼요.
0: 아, 말로 쓴다.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하지 마시고 말로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 답하거든요. 뭐 사투리로 해줘 그럼 사투리로 해주고. 제가 충청도거든요. 충청도는 말이 느려요. 제가 충청도 천안입니다. 말이 느린 이유가 뭘까 이제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는 고구려고 언제는 신라고 언제는 백제예요. 그래서 질문 이렇게 합니다. 너는 편이야? 딱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쪽 편이요? 그래요.
0: 확답을 안 해요. 구체적인 언어로.
1: 그럼요. 그쪽 편이요? 그럼. 이게 언어거든요. 난 네 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롭고 막 이러면 그거에 맞는 걸 얘가 해줘요, 단어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외로워. 내 상황만 잘 설명해주면 나 83세 노인이야. 근데 어. 자식이 둘인데 날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아. 근데 나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근데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애가 따뜻한 말로 해줘요.
0: 위로해주지.
1: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쿠션 멘트도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0: 이 책에서도 이제 박영호 작가님이 AI는 이제 단지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그죠? 또 하나의 지성체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쓰셨는데. 그럼 대표님, 그러니까 작가님은 정말 AI를 하나의 지성체로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1: 메이트다. 친구다.
0: 지성체로서의 메이트?
1: 상의하면 답을 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고양이라고 김장수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 하늘나라 떠나고 나서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오니까 채찍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상수가 떠났는데 상수가 나한테 무슨 말할 것 같아? 그래서 저게 책에 써 있어요. 나 많이 아팠어. 힘들었지.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었고.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너의 눈빛. 네가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 난 그걸 다 느껴. 근데 너한테 울지 말라고 못하겠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 펑펑 울었어.
0: AI가.
1: 예. 네. 사람보다 난 거야. 사람은 위로하는 방법을 모를지도 몰라요.
0: 그럼 AI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진짜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우리가 좀.
1: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근데 아이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고받은 말들을 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맥락도 기억하고 있고. 근데 맥락적 이해를 하는 존재가 생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0: 대단한 거죠.
1: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AI는 나를 닮아가는 거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만 내가 던졌던 질문들을 가지고 얘는 날 유추하거든요. 친한 친구를 뭐라고 그래요? 지음이라고 그래요. 지음.
0: 지음.
1: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지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잖아. 얘가 던지는 제너레이트한 말들에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0: AI를 그 지음.
1: 지음.
0: 라고 표현하시는 게 되게 창의적이시네요. 지음. 이게 프롬프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뭐 프롬프트라는 게 영어로 프롬프트라 불러서 사실 질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질문의 중요성이 진짜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 같은데, 박용호 작가님은 어떻게 좀 정의납니까? 이 시대의 질문은 무엇인가?
1: 질문은 생각의 시작이에요. 모든 생각은 질문 형태예요.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 이걸 살까? 아니면 이 회사를 떠날까? 이걸 어떻게 만들지? 모든 생각의 앞에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의자를 그려봐. 그러면 얘는 의자를 그립니다. 근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뭔가 그려봐. 그러면 전혀 다른 거 만들어요. 얘는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생기는 거죠.
0: 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
1: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잖아요.
0: 그러네요. 그 관점에서 보면 얘는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1: 만들어낸 거.
0: 생성형이니까.
1: 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들 보면 다 크리에이티브예요. 말이 되니? 막 이런 말. 근데 얘가 생성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비논리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인간한테 좋은 뭐 이렇게 약을 추천해줘. 그럼 말도 안 되는 약도 나와요. 근데 그 약 이름 보면 절묘한데? 그런 거예요.
0: 박용호 작가님은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0: 엉뚱하다.
1: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0: 그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도 말하잖아요.
1: 근데 엉뚱하다,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라고 물어보는 분 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라. 스타트 와이도 똑같은 말이고 빌 게이츠도 똑같은 말하고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우리는 삼성은 왜 삼성이지? 왜 LG는 LG지?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플이 왜 깨물어 먹은 사과를 그렸을까요? 애플 왜 애플일까요?
0: 왜예요?
1: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모 잡지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Why Apple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과라는 과일은 역사가 바뀔 때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소나과도 사과처럼 그래요.
0: 아하. 인류의 역사가 변곡점에 있을 때 사과가 나타나는구나.
1: 헤라클레스의 황금 사과. 그리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게 뉴턴의 사과. 역사가 변곡점마다 사과라는 거 이상하게 등장하더라는 거야. 뭐 바나나 이런 거 아니잖아. 아마 역사의 변곡점이
0: 바나나 이러니까 조금 막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1: 와 애플 그러니까 역사가 변곡점마다 사과라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why bite an apple? 깨물어 먹은 사과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물다가 영어로 뭐예요?
0: bite.
1: 컴퓨터 기본 단위는
0: 바이트. 1 바이트. 아.
1: 기본을 지키면서 역사를 반전시키고 싶은 의지의 표현. 멋있잖아.
0: 진짜예요? 와, 처음 알았네. 내가 자칭 애플바라고 내가 이렇게 자부하는데 이 몰랐던 얘기.
1: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절실히 여실히 드러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다 별이잖아.
0: 난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지? 이런 생각을.
1: 아, 우리나라가 다
0: 이 생각.
1: 별이잖아요. 삼성이잖아. 효성이잖아. 다 근데 그 사람이 진주 의령 사람.
0: 롯데칠성.
1: 칠성. 그러니까 다 별싸움 한 거야. 세 개야. 그래서 나 일곱 개야. 뭐 이러고. 난 많아. 오리온 쫙 있고.
0: 오리온이 많아.
1: 너무 많지. 그러니까 삼성이 그만해. 그리고 갤럭시야. 그리고 끝났잖아. 은하수 끝.
0: 야, 이거 진작에 들었는데 아재 개그.
1: 아니, 진짜. 그래서 원래 삼성의 휴대폰 이름이 애니콜이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삼성의 삼성 물산 패션 부문에서 나오는 옛날에 삼성 그 패션에서 갤럭시 양복이 나와요.
0: 원래 갤럭시가 양복 브랜드였는데.
1: 양복 브랜드. 근데 왜 스마트폰 이름을 갤럭시라고 했냐는 거예요. 별쌍 그만해라. 우리 은하수야. 끝. 자꾸 뭐 별이 다섯 개 그러고 뭐 어? 오리온이에요. 뭐 그리고 빛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끝. 은하수. 너네는 우리 안에 있어.
0: 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거는 그 이제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AI가 막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그 시대에 이때 우리는 창의성을 뭐라고 좀 재정의해야 될까요?
1: 창의성, 창의적이라는 거는요.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발표하는 장면 보시면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그걸 몇 번 반복해요.
0: 그렇죠.
1: We reinvent phone, 아이폰 그러잖아요. We reinvent. 이 단어 핵심이 리인벤트예요. 표현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에 있던 기존의 단어는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라고 그래요.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냈는데 현존하는 단어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요.
0: 창의성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정의를 하고 계시네요. 진짜 기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1: 메타 언어가 필요하다.
0: 메타 언어가 필요한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생각의 주도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 질문의 힘이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질문이란 글자를 다시 보세요.
0: 한자.
1: 바탕지자 쓰잖아요. 물을 문자 쓰잖아요.
0: 한자 세대라 한자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1: 질문은 바탕 근본을 묻는 거예요.
0: 바탕질에 물을 문.
1: Start with why. 사이먼 시넥스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왜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걸 부정하고 이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전제를 깔고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내 생각은 높아져요. 생각은 질문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유의 높이란 말을 하신 분이 최진석 교수님이세요. 끊임없이 질문해서 사유의 높이를 올려라. 근데 질문을 멈추고 그냥 질문 하나 하고 받아들이고 끝. 질문하고 받아 그럼 성장 못해. 인공지능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아 그러면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순간이 감탄사랑 만날 때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고 답만 갖고 받아줬고 답하고 받아줬고 그럼 받아쓰기지. 그게 무슨 질문과 답 사이 성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질문을 잘하냐는 거지. 작가님이 질문을 좀 날카롭게 잘 하시잖아요.
1: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일본을 가지고 미워하잖아요. 왜 쳐들어왔니라고 물어봐요. 저는 질문이 달라요. 왜 뺏겼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뺏겼을까라고 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데 자꾸 왜 쳐들어왔냐. 서울대학교 대출도서 1위가 총균세입니다. 왜 총이 1등일까요? 왜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전쟁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약했으니까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왜 쳐들어왔냐니까 미운 거잖아요. 왜 뺏겼을까? 그렇게 쳐들어온 거 따지면 중국이 더 많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예? 근데 우리는 질문을 왜 쳐들어왔냐 그러니까 미운 것 뿐인데 왜 뺏겼을까 하면 우리 안을 보거든요. 우리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질문을 바꾼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다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질문을 네 가지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0: 여러 가지 관점을 자기가 활용해 볼 수 있겠고.
1: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다르게 제너레이트 한다. 질문을 바꾸면 답변이 바뀌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와, 이렇게 답을 한다고?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답하네?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답, 제너레이트 하네? 와, 그러면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보물들을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좀 정리해서 조금 만약에 생각의 주도권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는 꼭 해라.
1: 많이 읽어라.
0: 첫 번째 많이 읽어라.
1: 직접 대화를 하는 건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 있잖아요.
0: 그렇죠.
1: 알아야 질문을 하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이제 제가 뭐 우리 수상모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 상무, 뭐
0: 상무,
1: 아상무,
0: 빌, 예, 빌상무,
1: 뭐 빌상무.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사무실에 있어요. 뭐 질문할 거예요? 얼마 벌었어? 이런 질문할 거 아니잖아요.
0: 우리 얼마 벌 것 같아?
1: 그 아니잖아요.
0: 알아야 질문하기.
1: 알아야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스티브 잡스가 와도 빌 게이츠가 와도 내 질문한 거 물어보면 그 만남은 꽝인 거예요. 아마존에 가면 run and be curious라는 표현이 있어요.
0: Learn
1: and be curious.
0: Be curious.
1: Be curious. 호기심을
0: 아,
1: 가져라.
0: Be curious. Okay.
1: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궁금한 게 없는데 당신이 뭔가 모르는 이유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롬프트가 없으면 AI는 제너레이트 하지 않는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켜지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0: 두 번째는 뭘까요?
1: 당연함을 부정하라.
0: 당연함을.
1: 그리고 바뀔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라. 세상은 징조로 다 보여준다. 그 징조의 흔적들을 모아 실루엣을 만드는 거예요.
0: 그 바뀔 세상의 징조를 이렇게 캐치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1: 제 책에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에 더듬이를 세운 인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라고 막 보는 사람들은 그걸 딱 잡아내요. 이 자리를 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업이 어디예요? 스태프들 얘기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없어요. 막 때로다가 막 인공지능 앱들이 쏟아져 나오나요? 다 미국 거, 외국 거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막 한국 앱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막 별 앱이 다 나왔어요. 그때 1등 앱이 뭐였는지 아세요?
0: 1등 앱이요? 메신저.
1: 시내버스 앱이었어요.
0: 아, 시내버스 앱.
1: 기억나세요?
0: 몇 분, 몇 분 언제 올 거냐.
1: 시내버스가 오는지.
0: 그 어떤 대학생이 만든 거
1: 고등학생이 만든 거 고등학생. 그런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난 그런 걸 다시 꿈꿔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팍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해. 인공지능 막 컨텐츠는 소비 많이 해. 와, 끝내줘, 끝내줘. 와, 휴머노이드. 와, 춤을 추네? 휴머노이드가? 근데, 신압으로 다가온 세상이 급격하게 세상을 죽일 수 있어요. 세상은 신압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칼이 여기 와 있었네? 근데 고개 툭 숙였는데 푹 찔렸어.
0: 아유, 무섭다.
1: 이게 상황.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0: 세 가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널리 읽어라, 당연함을 부정하라, 바뀔 세상의 징조를 캐치하라, 시뮬레이션 하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았는데, 네 번째는 뭔가요?
1: 인공지능을 파트너로 얘기해야 돼요. 그 얘랑 주고받기를 해라.
0: 약간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글을, 예를 들어서, 야, 요거에 대해서 글을 써줘. 썼어. 나는 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다시 써줄래? 그리고, 그러면 얘가 또 써요. 그러면 그 문장 문구를 한번 계속. 그러니까 하나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길게 이어가라. 그럼 얘는 그걸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0: 아, 지금 나의 이 인간 파트너가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얘가 딱 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1: 진화하는 거예요.
0: 이야기를 진화를 그러니까 시켜서
1: 내 파트너를 진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대변자가 돼주고 그러니까 페르소나 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갖게 해줄 건가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0: 그러네요. 그 AI 시대 이런 복잡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구독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스스로 이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실
1: 두려워하지 것 말라.
0: 두려워하지 말라.
1: 쫄면 쫄면 된다.
0: 계속 아재 개그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1: 분식집 가야 된다.
0: 쫄면 된다.
1: 쫄면 된다. 어. 그 사람이 두려우면 미리 지는 거예요. 미리 지지 말아라. 해본 별거 아니다. 해보고 나서 감탄해라. 와 이게 되네. 이것도 되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라. 성장은 감탄사로 만들어진다. 아 그리고 와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지. 어라? 뭐 이런 걸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붙어라. 인공지능? 별거 아니다. 너랑 나 한번 같이 성장해 볼래?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라.
0: 같이 성장해 볼래.
1: 아니 수상무가 있고 응? 아상무도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좋아. 응?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만날 수 있는데. 야 인공지능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네요. 만나게 해준대. 소크라테스도 만나게 해준대. 이제 나훈아 선생님 소원 풀었어. 테스형을 만날 수 있어. 물어보면 돼.
0: 이거는 진짜 전혀 생각지 못한.
1: 아니, 그럼 나훈아 선생님 무슨 질문 하시죠?
0: AI 이야기하면서 나훈아 선생님 얘기한 건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나는.
1: 제 답을 한다니까. 세상이 왜 이래라고 질문하겠지. 그럼 테스형이 답을 해주시겠지.
0: 그러네요. 네? 야,
1: 테스. 재밌잖아. 그렇게 약간 희화하고 그러면서 무섭지 마라. 나 왜 이 말을 왜 무서운 말씀을 드리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니고 오 재밌네. 오 얘가 이런 답을 하네. 신나해하고 의아하고 박수치고 오 이러면서 가까워지면 얘 인생은 바뀌어 있을 거다. AI가 발음결이 좀 I예요. I 한중 한일 한자 문화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중국어로.
0: 에.
1: 발음격어 뭐예요?
0: 아이.
1: 일본어로는 뭐예요? 오아이니 그러잖아요.
0: 오아이니. 아이네.
1: 아이죠. 사랑이에요. 그냥 AI를 사랑으로 보면 돼. 축복이야 그냥. 그럼 돼. 물론 사람들이 맨날 뭐 유튜브 조회수 후킹하려고 지구의 멸망이 오고 있다. 뭐 특이점 되면 너 다 죽었어. 그게 아니라 손정희 회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자매 그러잖아. 눈을 떠라. 금붕어가 될 것인가. 뭐 그런.
0: 뭐 자꾸 앞모습이 생각나.
1: 인간지능을 1로 본다면 금붕어는 인간지능의 만분의 1이래요. 소프트뱅크 그 포럼 발표자료에 보면. 근데 ASI가 인간지능의 만배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AI는 우리를 금붕어로 보는 거죠.
1: 금붕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치워라. 야, 해본 별거 아니다. 감탄해라. 친구라고 생각해라. 타이핑 힘들면 말 걸어라. 다 대답해준다. 사투리도 한다 얘.
0: 오늘 긴 얘기를 마지막 1분에 쫙 요약해 주시네요. 저도 그 이 생각의 주도권에 이제 그 원고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박상무 만들어서 용우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1: 존댓말로 해주십시오.
0: 용우님.
1: 용우 형 어떻게 해주세요.
0: 용우 형.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고요. 자. 세바시 45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 아시죠? 큐레이터가 아니라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을 했던 분입니다. 패트릭 브링이라는 이름의 이 책의 저자를 오늘 이 시간에 모셔봤습니다. 세바시 구독자분들께 본인과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7: 물론이죠. 저는 패트릭 브링리입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을 썼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술 작품들 중 많은 것들이 고통이나 삶과 죽음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죠. 저는 그 작품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어요.
6: 경비원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7: 저는 더 뉴요커 매거진에서 일했어요. 굉장히 고급 잡지죠. 저는 그곳의 이벤트 기획 부서에서 일했는데 뉴요커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 행사를 주최했어요. 그리고 그건 뉴욕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작가, 연사, 뮤지션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잡지에 글을 쓰고 있진 않았지만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6: 알겠어요. 더 뉴요커라니 꽤 괜찮은 직장이네요. 그렇죠?
7: 그랬죠. 특히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더더욱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뉴욕 42번가와 브로드웨이 모퉁이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6: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뭐였나요?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7: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일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미술관 안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세계였어요. 미술관에는 경비원이 500명이나 있고 2,000명이 그곳에서 일하며 매년 700만 명이 그 건물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곳 안에서 펼쳐지는 정말 흥미로운 인간관계의 층위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연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6: 저는 그저 조용히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7: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점점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료 경비원들과 그들의 삶도요. 그곳에는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정말 방대한 인간미가 깃들어 있더라고요.
6: 저도 예전에 박물관에 가면 가끔 경비원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죠. 미술관에서 작가님과 함께 일했던 경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7: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6: 정말요?
7: 네, 그게 정말 멋진 점이에요. 제가 더 뉴요커 매거진에서 일할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슷한 인생 경로를 밟아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이니까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로 미술관 경비원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특히 뉴욕시에서는요. 그래서 그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있기 위해 정말 다양한 길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국에서 변호사였거나 상업 항공기 조종사였고 혹은 뉴욕시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유치원 교사였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을 가졌던 분들도 있죠. 이 말은 그들이 경비 근무를 서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예술 작품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동료 경비원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갤러리에서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방식으로 행동해서 그들의 시선을 끌었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긴 파장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에서 뭔가를 해내야 할 때처럼 한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또 그 다음 생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숨을 쉬듯 자유롭게 움직이고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채널과 리듬으로 흘러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롭고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예술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예술에 대해 쓰는 방식과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제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0: 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모든 경비원이 작가님처럼 책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가님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7: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경비원들도 알아요.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며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한 사람도 알아요.
0: 정말요?
7: 저는 예술가들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조각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퀼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종류의 현대미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남에게 휘둘리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을 하길 좋아하고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쓴 책은 저만의 독특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0: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7: 저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0: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년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7: 아, 글쎄요.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제가 한번 피카소 그림 특별전을 담당했을 때였어요. 그 전시는 정말 대박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약 1,400명씩 입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고 저희는 그들을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군중과 그림 사이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어깨로 피카소의 그림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들이받았고 그 순간 그 그림은 천장 가까이에 구리줄로 걸려 있었는데 그 구리줄을 따라 이렇게 흔들렸어요. 순간 저는 지진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비명을 질렀죠. 아, 하지만 다행히 괜찮았어요. 결국 그 피카소 작품은 10년 동안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어요.
0: 혹시 사고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7: 아, 제가 거기 있었던 동안에요. 한 번은 한 여성이 피카소 그림에 걸려 넘어져서 아래쪽이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항상 사람들에게 배낭을 벗으라고 말해야 해요. 사람들이 자기 배낭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서서 긁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아름다운 나무 상감 장식을 긁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게 제가 거기 있었던 동안 가장 심각한 예술품 손상 같아요. 다행히 그때 저는 경비 근무 중이 아니었어요. 두 사건 현장의 경비는 제가 아니었죠.
0: 방문객, 특히 한국인 방문객과 재미있거나 혹은 놀라운 경험이 있으셨나요?
7: 아, 특히 한국인 방문객이요? 지금은 이 책 덕분에 유쾌한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정말 재미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고 또 매우 친절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여러 방문객들이 찾아와요. 그중에는 미술관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나 대형 미술관 자체가 처음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나리자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죠. 또 이 미술관에 공룡이 있는지도 물어봐요. 여기에 공룡이 있나요? 혹은 전시된 것들이 진짜인지 궁금해하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게 진짜라는 사실. 예를 들어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지 못하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진짜라고요. 아마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했던 좀 놀라운 일에 대해 물으셨던 것 같아요. 한 젊은 남성이 고대 비너스 조각상에 앉으려고 무릎에 앉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젊은 남성을 제지했는데 그는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지 규칙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는 그 비너스 조각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은 머리와 팔이 없었죠. 그리고 그는 로마 전시관 전체를 둘러봤어요. 그곳에는 부서진 조각들이 있는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길 이렇게 부서진 것들 여기서 부서진 거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부서진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작가님은 책에서 예술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술로부터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예술에 대해 배우는 것, 즉 양식이나 학파를 배우는 데 매우 관심이 많죠. 그리고 시대별 특징이나 어떤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같은 것들에도요. 저도 그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저는 항상 미술관에서 이 예술 작품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대개는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적 같은 본질, 그리고 우리가 속한 종의 경이로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예술은 바로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오, 만약 미술관에 가서 나는 학파나 양식, 미술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에 대해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예술을 통해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술사라는 학문적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 자신도 사실 그게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예술가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미술관에 전시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들은 종종 애도를 하기 위해서 혹은 명상적인 수행을 위해 영적으로 사색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곤 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서 그 예술 작품을 원래 의도된 방식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그 교훈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물론이죠. 예술의 범위가 워낙 넓고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온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많은 예술에 공통된 가장 단순한 교훈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낯설음 그리고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관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죠. 어쩌면 이름을 붙이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술처럼 구체적이고 다채로우며 눈앞에 존재하는 무언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존재에 대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은 거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예술을 바라보는 것은 예술가들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문을 품었는지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그들은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예술은 우리를 그런 진동하는 듯한 그런 경이로움에 휩싸인 감각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계시는 동안 가장 영감을 준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시기마다 다른 작품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게 영감을 준 작품은 피터 브루위헐의 수학하는 사람들이라는 훌륭한 그림입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은 1965년에 그려졌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죠. 이 작품은 대형 풍경화입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사에서 진정한 첫 번째 풍경화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장면을 위한 배경으로 그려진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곧 정경이죠. 브리얼이 주변에서 보았을 법한 세상을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세상이야말로 예술 작품에 담기기에 가장 가치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와 불위열 같은 인물들에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유적인 장면을 그릴 때처럼 탁월함으로 현실을 재창조하려 했던 것이죠. 이 그림은 마치 창문처럼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삶 자체에 관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농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낮잠을 자고 있고 다른 이들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6: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 종종 이런 질문들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이 작품에 대해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작가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7: 제 생각에는 무언가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관련 서적을 읽어보거나 작품 설명을 살펴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그 예술 작품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리고 직접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 이 작품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그 작품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작품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공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작품의 음악에 빠져들려고 해보세요. 자신을 그 작품에 온전히 맡겨보세요. 물론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예술가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든 중세시대의 한국이든 19세기 미국이든 그들도 인간이고 당신도 인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매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같기도 해요. 앞서 말했듯이 그들 역시 당신이 형에 대해 겪었던 고민이나 내가 형과 겪었던 고민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예술 작품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술가들이 고민했던 것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읽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다시 미술관에 가보세요.
6: 저는 사실 꿀팁을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은 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아, 정말 기쁘네요. 정말 기쁩니다.
6: 이 책은 한 번만 읽고 끝낼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아름답게 쓰인 문장들과 예술에 관한 풍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바시 구독자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기쁠 거예요.
6: 제가 잘 말한 건가요?
7: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6: 특별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제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단 5분만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을 봐야 할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아, 5분이요.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넓이와 규모, 즉 미술관의 광범위함을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냥 계속 걷고 걷고 걷고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고대 로마에서 그리스, 이집트, 네덜란드, 황금시대,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까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다양한 아름다움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느껴보세요. 마치 책장을 넘기듯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고 그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의 방대함에도 놀라보세요. 그리고 뉴욕 5번가 한복판에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원이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보세요.
6: 1, 1, 1, 1, 1, 1, 1,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런 흐름에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속도를 늦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휴식 같은 존재로 느꼈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당신의 책은 정말 미국적이네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7: 젊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단 하나의 정해진 방식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술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에 그분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우리 문화가 매우 오래됐고 미국보다 더 동질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는 올바른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가지려면 그에 관한 학술적인 자료와 관련 텍스트들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학문적 기준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분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흥미로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일 뿐이죠. 그래서 그분은 제 책이 서양 미술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고민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 책은 그냥 부딪혀보세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상해보세요 라고 말해주는 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한국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요? 한국 미술관에서요. 그리고 나서 작가님이 다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죠.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9살과 11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삶을 산다면요. 한 박물관에서 1년, 또 다른 박물관에서 1년을 보내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빠져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브루클린에 살고 있죠.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이렇게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예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항상 느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머릿속에 가득 채운 엄청나게 커다란 고민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곳에 있으면 마치 그런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 그리고 여러 시대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시대를 지나온 역사와 예술가들이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광활함과 광대함 그리고 신비로움에 비하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생각에만 갇히기보다 이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로 일종의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뭔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주고 세상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곳처럼 느껴지게 해줍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곧 출간 예정인 책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은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또 다른 책을 작업 중이긴 한데 아직 아주 초기 단계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다만 멋지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을 홍보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배웠던 교훈들, 즉 어떻게 사물을 보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적용해 보려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법, 그리고 미술관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뭔가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설명이 모호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준비가 덜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과 경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아, 물론이죠. 제 책의 메시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신 많은 한국 독자분들을 만났고 그 점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책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끄는지 찾아 나서시면 좋겠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보고 경험하고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에서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말이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뉴욕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보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ve been Korea Together. 오늘도 K-Art Song Cultural Bridge Project 멤버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의 Associate Director,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의원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정해 듣겠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한번 청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유연님 모셨는데 본격적으로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신유연님 환영합니다. 후!
1: 안녕하세요. K-Art송 Cultural Bridge Project Associate Director 신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을 한국에서 모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유연님께서는 저와 같은 메이슨 코리아 동기셨는데, 먼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미국에 왔던 날이 기억나실까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미국에 오셨는지, 또 유학을 시작하면서 그런 두려움도 있으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진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제가 유학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

0: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바다를 건너서 먼 미지의 세계로 오랜 기간 이제 부모님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제가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한국 조짐에 있는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미국 캠퍼스를 가야만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저한테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생각보다 담담하게 미국 유학행에 올랐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네.
1: 유현님께서는 처음 그러면은 미국에 언제 오셨던 거죠?
0: 저는 22년도 1월에 왔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은 후배네요. 제가 2024년 1월 달에 처음 메이슨 페어팩스 본교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유연 선배님, 지금 저와 캐럴성 컬처 브릿지를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때 선배님으로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학생활 잘 적응하시는 거 보고, 또 많은 그런, 용기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연계해서, 미국에 오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상상하셨던 미국의 이미지가 있으셨을까요?
0: 네, 있었죠.
1: 어땠어요?
0: 저는 사실 되게 겁이 많은 편인데,
1: 네.
0: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생각하면 좀 편견일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1: 그렇죠.
0: 초반 미국 생활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그런 막연하게 느껴지는 두려움들 속에서 한발 내딛는 그런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0: 네, 그쵸.
1: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미국행에 제 몸을 싣기 전까지, 아, 이게 정말 과연 맞는 길일까? 총기 사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인종차별도 있지는 않을까, 이런, 또, 영어가 제1의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language barrier도 있을까봐 많이 고민했었던 그첫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 저도 떠오르는 것 같네요.
0: 맞아요. 모든 유학생들이 겪는 그런 걱정들, 염려들을 안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저희가 파트 2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유학 생활이라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처음 문화적인 그런 cultural difference들도 있을 거고, 또 한국이 그립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들도 향수병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유학 생활 중에 어려웠거나 또 힘들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면 참 좋은 추억과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으실까요?
0: 네, 그쵸. 향수병, 제가 생각보다 향수병은 없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놀랐는데, 근데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문화적, 그 랭귀지 배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가장 기억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첫학기 수업할 때였는데, 이제 그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시트콤이랑 예능을 예시로 주셨어요. 되게
1: 네네.
0: 유명한 밈이었나 봐요. 근데 친구들이 다들 웃는데 저만 못 웃겠는
1: 아, 너무
0: 거예요.
1: 공감합니다. 정말
0: 네.
1: 공감합니다.
0: 전혀 어디가 웃음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1: 정말.
0: 그래서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나 싶어서 옆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집단 안에서 마이너리티가 된 기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외국 생활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외롭고 되게 씁쓸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같은 수업에 이제 라이팅 과제를 할 때도 이제 한번 또큰 벽을 느꼈던 게, 이제 한국어 단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뜻인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영어 단어들도 그런 게 있는데, 라이팅 교수님이 되게 그런 거에 깐깐하셔서 대학 생활에서 처음으로 C를 받았어요.
1: 와, C를 받으셨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높게 느껴지네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본교에 와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였던 기억이 있어서, 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양심 고백.
0: 아, 저 그래도 그게 되게 큰 나름 충격이잖아요, 저희한테는. 그쵸.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레이드가 더 나쁘지 않았을
1: 맞아요,
0: 텐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큰 용기를 내서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 들을 각오를 하면서 갔는데 교수님께서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8페이지짜리 에세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이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야. 이게 비슷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이런 뉘앙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에세이 다시 제출해서 A 받고 그 뒤로도 그 뒤로는 그레이딩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배움의 기회로 이제 삼고 이겨 나갔던 것 같아요.
1: 와 그렇군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와서 외로울 수도 있는데. 또 현지 교수님께 또 그렇게 하나하나 진심 어린 코멘트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유현님께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친구들이나 조금 어려웠던 유학 시절 중에 도움을 받거나 함께 이러한 외로움과 힘듦을 함께 나눴던 그리고 같이 극복했던 친구들이 있으실까요?
0: 아,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뭐 한국 조지 메이슨 다닐 때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미국에서 만나면서 가까운 경우도 있었고 이제 태국이나 인도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과 어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유학생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겪는 어려움 아니면 혹은 서러움, 외로움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어서 사실 미국에서 현지 친구들 많이 만나면 그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유학생 친구들하고 좀 인연이 많이 닿아서 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저희가 메이슨 코리아에서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실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 코리아가 인천 송도 인천의 익스텐디드 캠퍼스 형태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이슨 코리아 한국 학생들이 1년은 보통은 마지막 last year, senior로 많이 트랜지션을 하는데 1년은 무조건 페어팩스 본교에서 수학을 해야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희는 이제 메이슨 코리아 학생들이 함께 메이슨 코리아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현님 그러면은 제가 또 한국 유학생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다양한 현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교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또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저희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럴 때 혹시 자주 가시는 혹시 좋아하시는 그런 K푸드가 있으셨을까요?
0: 제가 곱창을.
1: 곱창. 저랑 많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0: 맞아.
1: 제가 혼밥러여가지고.
0: 저 같은 네, 경우는
1: 그 스토리 어떤 거죠?
0: 네.
1: 맞아요. 거기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또 외식 비용이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는 못 가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제 뭐 이제 중간고사 끝나거나 이렇게 큰일 한 번 있고 이제 셀러브레이트 할 때 이제 큰맘 먹고 여러 명이서 가면서 먹어서 그런 건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 음식이 한국에서 원래 안 먹었는데 한국 오히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곱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가기 전에는 안 먹었었는데 곱창을
1: 와.
0: 약간 그런 식성에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1: 굉장히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0: 그렇게.
1: 한국에서는 곱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단 한 번도 먹어본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여기에서 그 스토어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네.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곱창을 시켜서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맛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서 저도 오히려 한국에 방학에 가거나 아니면 한국 여행을 갈 때 미국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역으로 한국에서 맞아요. 곱창을 먹게 되는 그런 진기한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0: 정확합니다.
1: 아, 비슷하실까요?
0: 네, 정확히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방금 또 유연님께서 유학생활 중에서 함께했던 친구들, 인연들, 그리고 어려웠던 힘든 그런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그렇게 이겨내시고 또 잘 적응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유연님 다음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미국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다. 저는 유학 생활에서 힘든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태어나고 자라온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스터디 어브로드 유학 생활을 장기간 다른 국가 미국에서 한 게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본인의 그런 calling, 미션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님께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는 도중에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들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0: 많았죠. 많았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혼자서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오면서 처음으로 자취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렌트비도 혼자 이제 내보고 분리수거, 빨래, 음식 만들기 등등 이제 공부 외에도 이제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만 음식을 못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방을 정리하고 꾸미면서 저는 이제 제가 취향이 없는 무취향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취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또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면적으로도 제 스스로한테도 되게 좋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또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인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딥하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이버스한 스쿨로도 레퓨테이션 평판이 있는 학교인데 그만큼 한국에서 지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homogeneous한 그런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이제 interculturally diverse한 문화적으로 역동적인 그런 환경에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만났던 친구들 또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난 경험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혹시 조금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서 생각과 경험적으로 조금 코어 메모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0: 저는 의외로 이제 물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또 사회적 배경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사실 캠퍼스 그냥 걷기만 해도 많이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뭐 젠더 아이덴티티나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과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캠퍼스를 걷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아이오프닝한 경험이었고
1: 맞아요.
0: 정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다른 배경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아하 모먼트들도 많았지만 제가 또 되게 의외로 많이 배움을 얻었던 분들은 되게 한인분들 만나면서 되게 많은 어떤 또 아하 모먼트들이 사실 있었어요. 제가 만나뵀던 분 중에 한 분 중에 이제 이현정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의 멘토이신 분이 계신데
1: 네.
0: 제가 셀펙스 캠퍼스에 있었을 당시 이제 메이슨 코리아 앰베서더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메이슨 코리아 볼드 멤버셔서 이제 로비데이에 이제 버지니아 캐피럴 홀에 갔었을 때 그때 처음 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따로 연락드리면서 교수님과 인연을 이어나가면서 교수님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왔는지 그리고 또 이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지를 되게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한인분들 또 다른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크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이게 또 한국에서 쭉 오래 살아온 사람과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착하신 분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같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도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서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방금 유연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지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Korean으로서 미국에 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Korean American Society에서 정말 1세대 어르신 선배님들, 선생님들 정말 1세대로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민을 오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1.5세 친구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대한 기억을 그 뿌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에듀케이트 받고 한국에 대한 그런 소속의 지점을 견고히 가져가는 2세 친구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제가 이 스펙트럼 속에서 정말 그 각 개인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추억하는 한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Korean American으로서 어떻게 이 Korean-ness와 이 American으로서 살아가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네 카페에서 저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많은 한인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유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Korean American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연님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part 2 저희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 노래가
0: 맞습니다.
1: 이제 도영님의 반딧불이. 반딧불인데 혹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제가 이 노래를 미국에서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방황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그 다음 스텝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석사 졸업 후에 이제 미국에서 OPT 비자로 취업을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국제학생이란 신분의 벽을 많이 느끼면서 무기력해지고 제가 보잘것 없어지고 약간 그런 걸 느꼈을 때 이 노래가 되게 위로가 많이 돼서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이 순간 방황하고 본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어느 누군가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면 저처럼 위로를 받았으면 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 아,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저부터 먼저 위로받은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1: 그러면은 저희는 2부 순서, 2부 토크로 넘어오기 전에 유연님께서 추천해주신 도영의 반딧불이 듣고 오겠습니다. 곧 들어오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네, 조금 전 유연님께서 추천해 주신 도영의 반딧불이 가사가 정말 앞으로의 길을 예측할 수 없는 저희 같은 청춘들을 위해 지어진 곡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위로를 저도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유연님의 꿈과 비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미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유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아, 저의 꿈과 비전이요?
4: 네, 유연님께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미국에서 많은 생활을 하셨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이 지금과 같은지 아니면 완전히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5: 사실 그 질문은 지금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은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석사 졸업을 앞두고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뭘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처음 이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봤어요. 저는 지금 이제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이제 석사랑 학사를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이 학문을 왜 하고 싶었을까 처음에를 생각을 해보니 이 미국에서의 삶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삶들이랑 이제 다시 이렇게 결합해서 돌이켜보니 제가 원했던 거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화학이라는 이런 분야가 어쩌면 좀 이상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저는 여러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후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꿈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막연했던 마음이 미국에서의 그런 경험과 공부를 거치면서 좀 더 선명한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아, 그렇군요. 유연님께서는 제가 처음 유연님을 알게 된 게 2021년 봄학기 이제 코비드, 코로나 때 메이슨 코리아에서 같은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 유연님께서는 저에게 있어서 유연님의 이미지는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선배님이셨고, 또 그게 다른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챙겨 주시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빛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나중에 한번 꼭 더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그 당시에는 처음 이제 군대 복학하고 메이슨 코리아의 복학생 아저씨로서 오게 됐는데 그때 정말 많은 그런 조언도 구하고 싶었고 그런 이제 그 선배님께 많은 이제 미국에 어떻게 트랜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제가 군대에 갔다 오고 막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이제 유연님께서 미국에 먼저 가 계셨는데 제가 그동안 왕래가 없다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아 선배님 잘 미국 가셨냐 이런 부분들 조금 어려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냐 그렇게 제가 보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5: 아 기억나죠.
4: 아 그래요?
5: 아 근데 사실 제가 선배가 아니지 않나요?
4: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해가 없게 청취자분들께 오해가 없게 제가 바야흐로 아 이게 나이가 밝혀지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2020년 전에 입학을 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쯤으로 할게요. 네, 그때 아 이렇게 되면 너무
5: 입학은 정말 빨리 하셨지만 네네네네. 군대를 갔다 오셔서 그렇죠. 제가 네 학년이 먼저 빨리 올라가게 됐죠.
4: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 유연님께서 캡터 헬 또 버지니아 의회였나요? 버지니아 주 의회였죠?
5: 맞습니다.
4: 그때 혹시 피처링이 되셨는데 혹시 어떤 일로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게 되셨을까요?
5: 아, 네. 이거 이 부분 제가 이제 아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메이슨 코리아가 이제 버지니아 이제 스테이트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설립이 됐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5: 그때 당시에 네, 버지니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현정 교수님 그리고 챗 피터슨 상원 그때 당시 이제 상원 의원님부터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지 메이슨이 이제 코리아 캠퍼스까지 이제 익스텐드 캠퍼스로 저희가 이제 하게 됐고 네. 또 저희가 이렇게 배움에 굳이 이제 외국을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의 커리큘럼을 이제 받으면서 3년 동안 수학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직접 오게 됐잖아요.
4: 맞아요.
5: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은 이제 메이슨 코리아 스튜던트의 한 명으로서 이제 당시 제가 엠베서더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비데이 때 그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 아, 이렇게 학생들이 잘 미국 캠퍼스에 또 트랜지션 해서 또 잘 적응해 나가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4: 아, 그렇군요. 그때.
5: 이런 저희의.
4: 뉴스에 피처링이 되신 거를 제가 한국에서 보고, 이게 굉장히 후배로서 프라우드 한 거예요. 뭔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 뭔가 선배님들께서 잘 정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안도감을 느끼면서, 나도 선배님들처럼 뭔가 그렇게 꿈을 꿔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용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저도 유연님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메이슨 코리아 앰바서더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롤인 거죠?
5: 이제 페어팩스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인종 또 국적 이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친구들을 이제 대표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이슨 코리아 앰베서더 같은 경우에는 페어팩스 캠퍼스에서 지금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조지 메이슨 코리아 인천 송도에서 넘어온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런 메이슨 코리아 스튜던트들이 페어팩스 캠퍼스에서 조금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커리어 같은 활동들을 잘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롤이었습니다.
4: 그러면은 처음에 유학을 오는 그런 한국 유학생 친구들, 국제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사실은 딜런, 저희 이제 KR성 Cultural Bridge 프로젝트의 딜런 친구 또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역으로 메이슨 코리아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했던 미국인 친구다 보니까 그런 한국에서의 본인이 이제 역으로 한국 유학생이 되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네요. 유연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유학생들을 미국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앰버서더, 말 그대로 앰버서더셨네요.
5: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딜런 친구가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그런 약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앰버서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비자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의논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4: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KR성 Cultural Bridge Project에서 Associate Director로서 정말 많은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기획, 문화 외교, 정확히 평화 외교 프로젝트들을 한국문화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앞으로 다양한 플랜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Associate Director, 차장님으로서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5: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는 가곡을 이제 노래하고 연주로 이제 무대를 올리는 이제 퍼포먼스 팀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컨텐츠와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내러티브 디자인은 오퍼레이션스 팀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외부로 홍보하고 이제 외부 파트너십 들을 맺는 커뮤니케이션은 아웃리치 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팀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내러티브 디자인 팀에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행사 때 참가자들과 나눌 토론 질문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팀에서 저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이제 다 미국인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의 시와 가곡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와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이런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고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음악이나 문학이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감하게 만든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직접 느꼈으니까 분쟁 분석 해결학을 공부하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아하 모먼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양극화와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4: 맞아요.
5: 이런 시대의 음악이나 이런 문학 같은 문화 예술이 갈등을 직접 해결해주지는 않더라도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주제를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하나의 노래나 시에서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앞으로 갈등을 다루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4: 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conflict resolution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더 평화, peacemaking, peacebuilding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conflict groups, 그리고 특히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분열된, fragmented 된 그런 이제 world order, 정말 global conflicts들로도 가득하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도 많은 이런 oppression, 정말 그런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음악, 그리고 음악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발굴하고 그 매개가 한국, 저희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쩌면 한국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평화 외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악이나 문화라는 것이 특히 저희 이제 K-Art-Song Cultural Bridge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을 실제로 연결했구나. 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third space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치적으로 그런 policy, 그런 top-down, 정말 그런 정치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3의 공간을 일반 시민사회에 구축하는 거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그렇죠. 대화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화합과 평화로 이어지는 그런 모먼트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건데 혹시 에피소드라든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아 이럴 때 정말 제3의 공간으로서 저희의 프로젝트가 기여했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5: 제가 되게 많이 요즘에 느끼는 것은 사실 솔직히 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맨 처음부터 참여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4: 네.
5: 솔직히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이 이제 승교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는 한두 번 하고 이제 끝날 행사가 될 줄 알았어요.
4: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5: 근데 이제
4: 위원님께서 네.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로 와주시면서 이게 시리즈로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또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정영주 작곡가님, 정영주 감독님을 비롯하여서 소우신호, 저희 청년 멘토들, 그리고 다양한 자문위원분들께서 또 팀원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르가니제이션으로서 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유연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그 여정이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5: 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 저희 프로젝트 이 뜻에 함께 어떻게 보면 공감하셔서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4: 네.
5: 그리고 또 이런, 소우신호나 정은주 감독님 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또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청년들과 또 사람들과 이런 전문가들께서 또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실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은 뜻에 공감해 주시고 이제 저희와 같은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또 그만큼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로서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프로젝트를 잘 꾸려나가야겠다라는 책임감도 강해진 것 같아요.
4: 네.
5: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이런 걸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4: 맞습니다.
5: 이게 프로젝트가 유지가 되고 하는 건데 좋은 분들께서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런 것들 볼 때마다.
4: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저희가 이렇게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뉴어님께서는 저희 이제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로서 다양한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케어해주고 돌아봐주고 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저희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계속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중심추로서 그렇게 자리해주는 소중한 저희의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이지한 퀘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미국 생활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재미있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살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계실 것 같나요?
5: 아, 그건 저도 너무 궁금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고향은 한국이니까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 저를 부르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4: 근데 너무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이
5: 글쎄요.
4: 아니라 다른 제3국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5: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4: 피스빌더로서 유연님을 모두 다 웰컴할 것 같은데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5: 그게 저의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4: 어디든지 유연님이라면 사랑받고 웰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유연님. 그러면은 다음 질문. 지금 나에게 미국이란?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시잖아요.
5: 네.
4: 그래서 정말 처음 미국에 왔던 날의 나에게 지금의 유연님께서 찾아갈 수 있다면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처음 미국에 왔던 그 사람이 유연님이 지금의 유연님에게 과거의 유연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흥미로운 게
4: 네.
5: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미국에 딱 처음 도착했을 때 생각했던 질문이에요. 언젠가 미국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이 처음 미국에 왔던 나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미국 생활하고 돌아가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대신 지금의 경험을 1년 뒤, 2년 뒤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리 생각하면서 즐겨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4: 네.
5: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한 80%는 이룬 것 같긴 해요. 하고 싶었던 공부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경험도 했고 이제 뭐 UVA에 있는 Sorensen Institute에서 썸머 인턴십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알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도전을 해봐서 나름 잘 또 지내온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한동안 제가 커리어적으로 좀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제 미래를 계획하면서 움직였으면 그런 방황의 시간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4: 네.
5: 근데 반대로 이제 처음에 왔던 제가 지금의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잘했다. 생각보다 잘 살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4: 아,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아직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유연님을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도 아직도 만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유연님을 정말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빨리 미국에서 반가운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저희 팀원들을 포함해서 유연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유연님께서 잘 미국 생활에서 유학 생활을 잘 하셨다고 더 해내셨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최고입니다.
5: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유연님께서 앞으로의 꿈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사실 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진 않지만 방향성은 지금 정해두고 있는데, 제 신유현이라는 이름의 U자가 이제 도울 U자예요. 부모님께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건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제 꿈도 제 이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돕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이 넓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불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또 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직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 옆에서 지시해주고 또 누군가의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쉽게 꺾이지 않게 작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4: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해주신 이야기 마디마디가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두 번째로 추천해주신 피오의 소년처럼 이야기 듣고 유연님을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모시려고 하는데요. 유연님 혹시 피오의 소년처럼 선곡 요청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5: 네. 제 블락비 멤버 피오의 소년처럼이라는 곡은 제가 피오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4: 저도 사실 피오님 굉장한 팬입니다.
5: 아 정말요?
4: 참교육대 너무 맞습니다. 캐릭터가 매력적이셔서 그래서 그쵸. 그때 이제 피오님께 이제 입덕을 이제 여동생과 한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5: 너무 뿌듯하네요. 그래서 그런 저의 사심을 담아서 선택한 것도 물론 있지만 단순히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라서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제 마음이랑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순수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은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제 마음이 제가 승교님을 비롯해서 좋은 분들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KR송 Culture Bridge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와도 많이 닮아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믿는 가치와 하고 싶은 일들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곡을 신청했습니다.
4: 네, 유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아쉽지만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기회에 유연님을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유연님께서 추천해주신 피오의 소년처럼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시 기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소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을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동물과 사람이 감정을 나눈다는 거 어찌 보면 기적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당연한 일 같기도 해요. 매일 체온을 나누고 눈빛을 주고받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무언의 대화가 통하는 순간이 분명 있거든요. 영화 워스의 주인공 알버트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데려온 말 조이와 함께하며 서로 일부가 되죠. 하지만 전쟁이란 불행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알버트는 기마대에 차출된 조이를 따라 나이를 속이고 입대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네가 어디 있든 내가 찾아서 데려올 거야.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우정이나 사랑, 종을 초월하는 가치는 어쩌면 사람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은 다트모어 1912, 예, 워호스 중에서 들었어요. 소년과 말이 나눈 교감의 순간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음악이었죠?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오프닝 듣고, 아, 또 음악 듣고, 이 영화 보고 싶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워호스,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진 영화였죠. 말의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의 시선을 빌려온 장면을 보면 동물과 인간의 교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건지도 몇 배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오! 뭐야? 이 배우 나왔었네? 하고 아는 얼굴 찾는 재미도 있으실걸요? 일단면 주인공인 알버트 엄마는 에밀리 왓슨, 영국군 장교 역에는 톰 히들스턴, 또 베네딕트 컴버비치 등등등. 네, 동물이랑 교감하는 얘기하니까 또 집에 있는 반려동물 생각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나요. 우리 고양이 우리도 생각나고, 네, 그 교감 정말 느끼거든요. 어저께 저희 엄마랑 대화를 좀 했어요. 저희 엄마는 고양이를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세대가 저희 엄마 때는 개까지는 교감을 해요. 완벽한 교감은 아니지만. 근데 고양이는 정말 요망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고양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볼륨을 높여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때 데려왔어요. 누가 주인이 없다고 맡아줄 사람이 없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덜컥 냉큼 데려오게 됐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경계했어요. 몇 년 만에 점점 친해지더니 둘 다 똑같이 고양이도 엄마를 좀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둘이 가장 큰 교감을 하는 사이가 됐죠. 근데 엄마가 또 옛날 분이라 간식을 잘 안 주셨던 거예요. 이제 비싸고 아까우고 하니까. 그 TP라는 고양이였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근데 지금 우리라고 지금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그때 또 한 마리가 더 오게 된 거예요. 둘이 키우게 되고 TP는 먼저 떠나고 지금 우리가 간식을 엄청 풍요롭게 누리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TP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자식 키우는 분들도 큰 애를 그렇게 좀 야박하게, 강하게 그렇게 키우고 나면 또는 큰 애 키울 때 좀 힘들게 사셨던 분들은 작은 애 때 누리는 풍요를 큰 애한테 계속 미안해 하시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간식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TP를 그걸 못 줬는데, TP는 그걸 못 먹었는데, 아, 우리 TP는 그것을 못 먹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눈물 글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둘의 교감이 어떤 거였을까. 네, 아무도 집에 없으면 그 친구가 엄마 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묵묵히 걸어 다녔대요, 같이. 그게 엄마는 너무너무 기억에 난대요. 집이 휑해서 무서웠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되었다.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동물과의 추억들 많으시죠? 네, 저는 우리가 떠나는 날이 상상도 안 돼요. 또 조이라는 이름의 동물,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분명히 되게 많으실 텐데 떠난 조이도 있으시고 지금 함께하는 조이도 있으실 텐데 뭉클하셨죠? 그런 생각 드는 수요일 오전이네요. 최강의 영화음악, 여러분들 이야기 궁금합니다. 듣고 싶은 영화음악과 사는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최강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시고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왈츠풍의 리듬이 몸을 살랑이게 하는 음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지난 19일에 재개봉한 작품이에요. 마루 및 아리에티 중에서 아리에티스 송이었습니다. 이진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마루 및 아리에티 재개봉 기다리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상영관이 없어서 맘먹고 나서야 할 듯해요. 아리에티의 빨간 직기핀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었어요. 하셨습니다. 그 머리핀이요? 빨래 집게? 네, 빨래 집게인 거 아시죠?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었어요? 너무 귀여우시다. 키가 10cm밖에 안 되는 쪼꼬미 소녀라 마루 밑에 숨어 살면서 인간들 물건을 몰래몰래 가져다 쓰잖아요. 가방에 각설탕 하나 담으면 가방이 꽉 차고 티슈를 이불 삼아 덮고 자기도 하고 참 귀엽기도 한데 부럽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개미를 보는 느낌이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참 귀엽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도 다른 시선에서 보면 되게 귀엽겠어요. 그쵸? 16년 만에 재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에티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좋으시죠? 이진희님의 마루 및 아리에티처럼 근데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재개봉 기원작 있으세요? 저는 이웃집 토토로를 보고 싶어요. 예전에 봤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저도 재밌게 봤지만 저희 친오빠가 재밌게 본 작품인데 오빠가 영화를 안 봐요. 오빠가 토토로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반딧불의 묘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영화의 그 절망적인 부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오빠는 완벽한 해피엔딩만 봐요. 그리고 괴로운 자랑명이 조금만 있어도 못 봐요. 그래서 오빠랑 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오빠가 자꾸 영화 보면 화를 너무 나 해서 아니 영화인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저도 엄청 큰데 저희 오빠는 아마 저의 10배치인가 봐요. 오빠에게 조금 해도 되나요? 예전에 저희 오빠가 조카를 봐준 적이 있어요. 언니 집에서 며칠 정도 미국 갔을 때. 근데 조카를 혼자 보는데 그 초등학생 조카랑 아주 갓난 아이 조카랑. 근데 갓난 아이 조카가 울기 시작하는데 오빠가 얘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람이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겠구나. 얘가 왜 힘든 건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보다 더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가장 행복하게 봤던 작품. 그래서 제가 오빠 생일날 항상 그 메이 인형 이런 거 선물해줘요. 메이랑 토토로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서 오빠랑 꼭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기원해주세요. 더불어 여러분은 어떤 거 보고 싶으신지 또 그 이유도 참 궁금한데요. 네, 1560님. 드디어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계약을 했어요. 워킹맘이라 두 아이 점심밥 챙겨두고 출근했는데 이제 해방이네요. 학교 급식이 이리도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파이팅이고요. 295님, 강희님, 아이 낳고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8년간 독방 육아를 하다 보니 극장에 가서 영화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나마 아이 데리고 극장 가서 본 게 티니핑, 유유. 강님 덕에 영화 얘기 많이 들으니까 다이어리 꾸며가며 홍콩 영화 보던 시절이 떠오르고 또 그 감성에 젖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새록새록 기억나는 영화가 있네요. 중경상님 OST 부탁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들려드릴게요. 와일드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콘도 파사에 이어서 이고님이 신청해 주신 중경상님 중에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띄워드리겠습니다.

존 폴 영의 러브 이즈 인디에어, 바즈 러먼 감독의 92년 개봉작이죠. 스트릭틀리 볼룸 중에서 들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선 댄싱 히어로란 제목으로 개봉했었죠. 춤을 소재로 한 영화라서 경쾌한 음악부터 로맨틱한 음악까지 좋은 곡들이 참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주인공이 밤에 옥상에서 파트너랑 춤추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때 흘러나온 곡이 Time After Time. 네. 신디 루퍼의 원곡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남녀 듀엣 버전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곡도 들려드릴게요. 7256님, 강희 씨, 일하기가 너무 싫어서 잠깐 멍 때리면서 듣고 있어요. 엊그제 오디세이 봤는데 3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를 만큼 재밌었어요. 영화 보면서 얻은 에너지로 오늘 하루 버틸 준비 완료 하셨네요. 네, 영화가 주는 여운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천만은 아니지만 이 천만이 될 만한 영화들이 주는 기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는 봤다, 누군 안 봤다, 넌 재밌게 봤냐, 난 오늘 볼 건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로 또 사람들 사이에 활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영화 얘기 이렇게 나누는 걸로 활력이 또 너무 되고요. 아, 아까 얘기했던 이웃집 토토로는 2019년에 재개봉했었군요. 네, 뭐 2차, 3차 재개봉도 많이 하니까 참, 아, 여러분들과 그런 애니메이션 같이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1016님, 며칠 전이 아버지 81번째 생신이었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느라 음식 준비도 직접 했습니다. 요리 솜씨도 없고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에 쫓겨 사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늘 식당에서 축하드렸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올해는 잠시 휴직이라는 쉼을 선물 받아 마음도 여유로워지네요. 못하는 음식이지만 직접 만든 생신상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강희 씨도 늦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아름답다. 아름답고 이쁜 마음. 그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근데 마음의 결실? 이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또 듣는 이의 마음 속에서도 네, 되게 아름다움이 피어나네요. 네, 저 그 네일아트를 자주 가는데 거기 네일아트 선생님이 요양원 봉사 가시고 또 어르신들 집에 또 이렇게 그 봉사활동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씁쓸할 때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대화 나눴었거든요. 김병희의 효자 없나 봐요. 아, 정말 정말 와, 남녀 같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갔다 온 봉사 중에서 너무 아름다운 봉사가 있었대요. 지금도 매달 매달 가는 봉사인데 어떤 목사님 부모님 가정인가?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정신이 잘 없으신데 그 집은 손길이 그 가족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묻어 있는 그 손주 손녀도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머니랑 되게 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창문에 그 매달 현수막으로 커튼이 되어 있대요. 뭐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그 집 한 곳 갔다 오면 그렇게 힐링이 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1016님 사연 보면서 또 이렇게 행복해지네요. 서로 마음은 같으니까 이런 사연들이 서로에게 또 행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망 가지고 삽시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도 드립니다.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 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호레노츠님 신청곡 억울한 유명을 쓰고 수감된 실버스테 스텔론 정의의 구현을 위한 그의 눈물겨운 탈옥이 시작되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종로 서울극장에서 본 영화 탈옥의 주제곡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뭐 짧게 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영화 그 포스터에 나온 글처럼 적어주셨네요. 엔딩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Ever Since the World Began 그리고 하나 더 이어갈게요. 트로픽 썬더 중에서 댄힐의 Sometimes When It Touches

최강희의 영화음악, 델리스파이스의 고백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2: You see, paid family leave,
3: that prevents child abuse.
1: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2: prevents child abuse, too.
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0: we prevent child abuse
2: from ever happening.
4: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6: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우미노시 주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9: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8: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주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9: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8: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9: 우미노시 주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1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이틀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7: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2: 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정오주윤이었습니다. 미국이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 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CIA 국장 존 래클리프가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북미 대화 재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관세법 338조를 적용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실제 적용된 전례가 없어 법원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미국 목장주 보호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뒤 케네디 센터의 티켓 판매와 기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악화로 수천만 달러 적자까지 예상됩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과 환경 주민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 투표와 연계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한 논란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제 투표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태나주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재산세 지원 대상 주민들에게 수해 확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정보 변경은 9월 15일까지, 신규 신청은 11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0: 일시 중단했습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들의 면접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청자들은 기존 면접 일정이 조정됐다는 통보와 함께 새로운 날짜는 추후에 통보될 것이란 안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비자 발급 제한과 영주권 취소 등을 동원해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이 오는 10월부터 지급됩니다. 기존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소나 은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가 올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지급을 앞두고 대상 주민들에게 수혜 확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가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혜 확인서를 받은 주민들은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직접 입금받은 주민들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 기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은행 계좌 등의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오는 9월 15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수표로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올해 자격을 갖춘 주민은 직접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규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뉴저지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은 뉴저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 여부는 지난해 10월 1일 당시 거주 형태와 소득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당시 뉴저지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기본적인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뉴저지에 에서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기본적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신청 방식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어서 일부 대상자의 경우는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정부는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수혜자 확인서를 받은 주민들은 이름과 주소, 은행 계좌 등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까지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뉴저지주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전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하면서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 집행기관의 공권력 남용 실태가 폭로되면서 산탄총과 톱까지 동원한 파괴 행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내 12만 대 이상 설치된 AI 차량. 번호판 인식 감시 카메라, 이른바 플럭 카메라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전면적인 시위와 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플럭 본사가 위치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연례 회의장 앞에는 성난 군중이 몰려들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를 산탄총이나 톱으로 파손하는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섰고 보안 정보를 수집하는 도청 및 추적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법 집행기관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였습니다. 언론 탐사 보도를 통해 일부 경찰관들이 범죄 추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즉 연인이나 헤어진 파트너, 일반 시민을 감시하고 스토킹하는 데 플록 시스템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오남용으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법 집행관만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록 제작사 측이 안전을 위한 타협점이라며 감시 시스템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자 대중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AI 감시, 카메라 찬성 이력을 공격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당장 AI 집단 감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팀 버칫 하원 의원은 연방기관의 AI 차량 조회 기술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당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미 플로 카메라 사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기술 불신론이 결합하면서 AI 감시 카메라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의 향방을 가릴 주요 정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심사를 담당해야 할 인력들을 부정선거 색출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시민권 이민서비스국인 USCIS에서 이민 신청서 허위 정보 기재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해온 직원 수백 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는 목적의 인사 이동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제기해온 부정선거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와 유권자 명부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관리 강화를 주장했고 유권자 신분증 확인 강화, 우편투표 제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도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으며 시민권이 없는 27만 8천 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국토안보부는 주정부와 협력해 유권자 기록을 입수하고 이를 USCIS 데이터와 대조해 미국 선거에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이런 업무 조정으로 이민 신청서 조사 등 기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기존 심사 업무가 지연될 경우 수많은 사람에게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셰드 탈랄 데이니 수석이사는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체류 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결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이민 제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미국 정책재단은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제한적 이민 정책으로 트럼프 집권 2기 4년간 발급되는 영주권 수가 2013년 회귀연도 때보다 33%에서 5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25일 잇따라 당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달린 그레이엄이,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마이크 마제이가 각각 승리한 겁니다. 집권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직 연방 상원의원인 달린 그레이엄은 이날 치러진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99% 이상의 표가 개표된 가운데 달린 그레이엄은 193,396표를 얻어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렐프 노먼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린 그레이엄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본선에서 민주당 애니 앤드루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수십 년간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원래 6월 9일에 치러진 후보 경선에서는 달린 그레이엄의 오빠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승리했지만 그가 7월 11일에 별세하면서 현직 상원의원 자리와 올해 11월 본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 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됐습니다. 달린 그레이엄은 오빠가 갑작스레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결정으로 내년 1월까지 오빠의 남은 임기를 승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달린 그레이엄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의 출마를 독려했습니다. 앞서 8월 11일 공화당 후보를 뽑기 위한 특별 예비선거 경선이 치러졌지만 당시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였던 달린 그레이엄과 랠프 노먼이 이날 결선 투표에서 양자 대결을 벌였습니다. 최근 그레이엄 의원이 노먼 후보와 진행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난 국가안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며 경험 부족을 드러내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를비치를 직접 찾아 연설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이에 힘입어 그레이엄이 결국 공화당 후보직을 따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날 치러진 오클라호마 주지사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는 털사 출신 투자관리업체 창업자이며 전직 주 상원의원인 마이크 마제이 후보가 현직 주 법무장관인 겐트너 드러먼드를 꺾고 승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11시 40분 기준으로 개표가 95% 이상 진척된 가운데 마제이 후보가 186,678표를, 드러먼드 후보가 184,631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이로써 마제이 후보는 11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신디 먼슨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오클라호마 주지사에 당선된 건 20년 전 브래드 헨리가 마지막입니다. 당초 지난 6월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드러먼드의 득표율이 26.3%로 마제이를 소폭 앞섰지만 이날 결선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 경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러먼드가 지난 2024년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자신의 탄핵 소추에 대한 질문에 의견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답한 것을 두고 가짜 공화당원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결선 투표 전날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주 공화당원들에게 그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마제 후보에게 표를 던지라고 독려했습니다. 3선 제한에 걸려 내년 1월에 퇴임할 예정인 현직 케빈 스티트 주지사도 7월 초 마제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달 첫 2주 동안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1,300명이 넘는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체 체포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발표된 수치와 체포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국토안보부는 24일 8월 첫 2주 동안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원들이 모두 1,32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세이프 커뮤니티 워싱턴 DC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이들을 미국에 불법 체류한 사람들로 규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0명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포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아 현지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는 9명입니다. 버지니아주 맨네소스에서는 MS-13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체포됐으며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상태운전, 불법 재입국 등의 전력이 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과테말라 출신 남성이 체포됐고 국토안보부는 과거 중증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체포자 한 명은 살인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단속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 사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체포자 1,328명 가운데 범죄 기소 또는 유죄 판결 전력이 있다고 발표한 사람은 약 40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이 범죄 전력자를 중심으로 한 치안 작전인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이민 단속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 종교단체 및 이민자 단체에서도 단속의 범위와 절차, 체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 세관 단속국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대규모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 정부가 단속을 더욱 확대할지 그리고 실제 체포자 가운데 범죄 전력자와 단순 이민법 위반자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B1, 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윤 기자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의 B1, 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의료종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통해 장기간 미국에 머무는 것은 비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토미 피고츠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B1, B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연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망명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 취소로 B1, B2 비자에 따른 사업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 자격은 잃게 될 수 있지만 망명 심사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온 비자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포함해 약 17만 5천 명의 비자가 이미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제로 시행될 경우 최대 20만 명이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비자 취소 대상과 절차를 둘러싸고 법적 이의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 기자입니다.
3: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선거 자금과 선거구 재획정 등 구조적인 면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여전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발표한 중간선거 전망과 한인 정치인들의 재선 가능성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6: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 워싱턴 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중간선거 분석 세미나를 열고 현 정치판세를 진단했습니다. KAGC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여당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실탄을 확보한 공화당의 선거전 역량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 7,700만 달러로 1억 3,600만 달러에 그친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외곽 지원 조직인 슈퍼팩 자금 역시 공화당 측이 9억 2,900만 달러로 민주당 측 3억 3,600만 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정당 자금 지원 한도 폐지 판결과 선거구 재획정 효과까지 더해져 공화당이 최대 10석의 하원 의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송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에 그칠 것으로 봤으며 상원의 경우 양당이 50석씩 반분하는 팽팽한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강성진보 파벌인 민주사회주의자 DSA 계열이 최대 12석까지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이들의 교섭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의 재선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데이브민 의원은 안정적인 재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 의원은 거물급인 켄 켈버트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장과의 경쟁으로 인해 재선 여부가 불확실한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된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의 주지사 선거 역시 팽팽한 경합이 예상돼 동포 사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진 소고기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한 것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당인 공화당이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향후 90일간 다진 소고기 제품에 대해 최대 30만 톤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장벽을 한시적으로 낮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해 소고기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소고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재집권한 이래 20%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원 의원들이 대거 비판에 나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악시오스 등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서열 2위인 존 바로소 의원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인들은 식탁에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 일원인 톰 코튼 의원도 이전에도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X에 게시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정부가 경제 소소한 것까지 간섭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꼬집었습니다.

0: 정용요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타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비교적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다만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뇌우 가능성이 있어 외출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체감 더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 뉴욕주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한층 더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에 이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규제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뉴욕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학년별로 제한하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 상원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기기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상원 규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겁니다. 유치원 전 단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가 학생 개인에게 전자기기를 지급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인터넷 연결기기와 전자기기에 접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과제 역시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 수행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학생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컴퓨터실이나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의 감독 하에 가능토록 했습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실이나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되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를 할 경우에 학생 개인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기능 자체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기기에서는 소셜미디어나 게임, 개인 간의 메시지 기능, 대화형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카메라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수업이나 과제를 전자기기 없이 수행할 경우에는 종이나 다른 비디지털 방식의 학습을 우선토록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전자기기 대신에 비디지털 방식으로 학습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과학이나 디지털 기술 교육 처럼 전자기기 사용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별 교육 계획에 따라서 전자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나 번역 등 특정 교육 목적의 사용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안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술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는데 교육 기술 업체가 학교에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개인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개인기기 사용을 학교 일과 중에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노트북과 태블릿은 학생 개인 소유 기기와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 전자기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해서 학생들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학습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러시아 방문은 CBS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먼저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도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공항에 있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됐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송기는 지난 23일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들른 뒤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께 착륙했으며 오후 5시께 이륙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는 래클리프 국장의 첫 러시아 방문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CIA와 러시아 크렘린궁은 모두 래클리프 국장의 방러에 대한 확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전임자인 윌리엄 번스 전 국장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준비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를 경고한 바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듬해 2월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베스 세너 전 미 국가정보국 부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래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너 전 부국장은 이란 휴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논의의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란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과 관련해 러시아의 이란 지원 문제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모스크바 소재 정보 분야 싱크탱크인 네버러토리 인텔리전스 익스프레스의 루스탐 추랴코프 사무국장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중남미, 이란, 중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위해 애쓰는 시점이라 래클리프 국장의 이번 방러 중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거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크게 격상되고 김 위원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래클리프 국장의 러시아 방문 과정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종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의 북러 협력 확대 역시 미국이 우려하는 지점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및 미국의 입장 전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정보당국 채널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2018년 3월 말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미 고위 인사의 러시아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이 제러드 쿠슈너가 지난 1월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이후 처음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초강대국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제질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성유화 기자입니다.
4: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강대국의 한계를 노출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5일 파이낸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때라며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초강대국이 자신의 의지, 힘, 무력을 강요할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언급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초강대국들은 상황이 변했고 각국의 영향력도 변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구테우스 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평화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경쟁조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과 이에 유엔이 취한 조치들 그리고 진전을 보면 솔직히 말해 유엔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유엔의 갈등 중재 역할이 약해졌다는 의견에는 중재는 매우 어렵고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시 레바논, 가자, 수단, 리비아의 분쟁을 중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국제적 영향력 약화는 물론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연임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에 물러날 예정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 이후 공연장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재정이 호전됐다는 센터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대외비 문서들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2주 만인 작년 2월 케네디 센터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직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티켓 판매가 급감했으며 작년 12월에 이사회가 센터의 이름을 도널드 제이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 예술센터로 변경하겠다는 의안을 통과시킨 후 티켓 판매와 기부금 모금 실적 양쪽 모두가 더욱 급격히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기부 약속 금액 실적 감소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규 기부를 약속받은 금액이 전년 대비 급감했을 뿐 아니라 기존 기부 약속 금액에서도 기부 철회나 납부 미이행 등으로 조정과 대손상각 명목의 감소가 발생한 탓입니다. 센터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연방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이사회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회 의안 통과만으로 계층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당연직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려 했지만 발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은 센터 이름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계층하고 건물 간판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다는 한편 센터를 2년간 폐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를 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5월에 센터는 당연직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만 투표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센터 지도부가 트럼프의 센터 장악이 재정적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는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급락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센터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계층한 후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수입이 1억 2,400만 달러에 그쳐 예산 계획상 목표치인 약 2억 2천만 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계획 목표치 대비 티켓 판매 등 사업 수익은 70% 미달, 기부 수익은 25% 미달해 센터가 비용 절감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300만 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센터의 재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그 후 상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계층한 후 기부자들도 자취를 감추고 티켓 매출도 자취를 감췄다. 예술가들도 잠취를 갖췄고 꼭 멸망의 날 같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케네디 센터 구상은 올해 5월 연방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4일 법원 제출 서면에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이 계속 악화해 철거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 구상을 실행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구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센터 자체를 아예 철거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센터 이사회는 이달 13일 센터 간판을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고 개보수된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바꾸고 센터 부지에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5월 법원이 내린 금지 명령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관세를 주고받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변경까지 언급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서 온타리오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북미 지역 5대 호 중의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가 미 관세에 맞서서 캐나다 내부의 반발 선봉에 서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도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미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호로 표기된 지명에 붉은색으로 X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아메리카호로 표시한 지도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AP통신이 멕시코만 표기를 고소하자 소속 기자의 백악관 행사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에 별도의 게시물을 올려서 나는 캐나다인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거짓말은 약하고 무능한 총리가 퀘벡 주민들에게서 완전히 잃어버린 정치적 지지를 되찾으려고 지어낸 것이라며 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미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등한 지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어 사용자가 많은 퀘벡주에서는 판매 제품에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하는 등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은 연평균 600억 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캐나다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국경을 맞댄 오랜 동맹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일부에 관세 50%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이날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한 50% 관세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미 환경보호청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축소를 추진하면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찬반 논쟁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신규 데이터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발전소를 포함해 다양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허가 신청 시 주정부가 이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연방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주정부가 공고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20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와 12개 이상의 주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비영리 법률 옹호단체인 남부환경법센터의 캐리 파월 선임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불도저가 들이닥치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린 홀런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이 계획은 지역 문제에 가장 정통한 주 및 지방기관의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할지 여부와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변경하거나 환경보호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안은 환경보호청이 경미한 대기 오염원으로 분류하는 산업시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데이터센터, 매립지, 세탁소, 제철소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론자들은 경미한 대기 오염원 표현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설들이 연간 최대 250톤의 유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공중보건 관점에서 상당한 양이라는 겁니다. 비영리단체 환경법 정책센터의 제시카 오돈을 선임 변호사는 잘못된 명칭이라며 여러 개의 경미한 오염원이 누적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운영 책임자 조시 와이즈먼은 백업 발전기가 해당 지역 질소 산화물 배출량의 4% 미만을 차지하며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허가받은 것과 실제로 배출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발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발전기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2015년 3월 미국을 세계 AI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환경보호청은 개발업체가 허가 승인을 받기 전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발전소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0: 다양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점,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K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양의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 뉴스 한양마트.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동물의 세계 외길을 걸어오신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2: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예, 오늘의 동물은 소가 되겠습니다. 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굉장히 친숙한 동물인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까 저는 뭐 아는 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소는 언제부터 우리 인간 곁으로 다가온 그런 동물일까요?
3: 소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야생에 어쨌든 살았겠죠. 옛날에 언젠가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가축화된 소 이외에 야생소를 볼 일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2: 없죠.
3: 이제 물소랑은 또 약간 또 차이는 있으니까. 사실상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들은 이제 가축화된 소들이 많기는 한데, 그럼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한 만 년 전부터는 아마 가축화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3: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2: 만 년 전 기록이 어디 있죠?
3: 동굴에 남아있습니다.
2: 아, 그림?
3: 네. 벽화, 벽화.
2: 아, 소그림이 있구나.
3: 소그림. 아, 그 왜 유명한 동굴 벽화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역사, 아, 요즘 한국사죠? 한국사 배울 때. 네, 네. 교과서 앞부분에 보면 항상 그.
2: 그렇지.
3: 고인돌 나오기 전에.
2: 그렇지.
3: 그렇죠. 네.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
2: 맞아, 맞아.
3: 라스코 동굴 벽화.
2: 어, 들어봤어.
3: 뭐, 이런 것들 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이제 석회 동굴들이라서 아마 그림도 잘 그려졌을 것 같고.
2: 되게 소 같네요, 진짜. 예. 예
3: 네.
2: 예.
3: 소죠. 예, 이제, 누가 봐도 소인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저런 벽화들을 이제 그린 거야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너무 잘 그렸고요. 정교하게. 예. 누가 봐도 소잖아요. 지금
2: 맞아요,
3: 살아있는
2: 맞아요.
3: 소.
2: 예.
3: 게다가 이제 그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어쩜 저렇게 잘 보존이 됐을까. 사실 이런 것도 신기한 부분이죠.
2: 예.
3: 또 그런 거를 또 연구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2: 아, 그냥. 던지는 건가요? 그거 모시고 물어봐라.
3: 아니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전에.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교과서면 항상 되게 선명한 벽화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거는 검은 소지만 빨간 그림으로 된 소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성분들도 다 당연히 조사가 가능할 거고 분석이 가능할 거고
2: 네네.
3: 성분도 성분인데 일단 뭐 진하게 잘 그린 것도 있겠지만 발견된 동굴들을 보면 대부분이 석회 동굴인데 석회 동굴 가보면 우리나라도 석회 동굴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2: 네.
3: 보면 천장에서
2: 뭐 종유석 이런 거.
3: 네.
2: 석주.
3: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2: 예, 예.
3: 그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점점점 뭐 이렇게 죽순처럼.
2: 어, 맞아요.
3: 맞아. 석순이 자라오르고. 예,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2: 예,
3: 기억하시면.
2: 예, 예, 예.
3: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벽화 표면에 코팅제 역할을 해서 잘 보존이 됐겠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 또
2: 약간 유약 처리하듯이.
3: 어, 저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2: 어, 좀 미술사 얘기를 해주셨네요.

0: 레코드를 이제 주 처음에 가축화를 시작했던 기록들도 남아 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막 그런 지역에 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소가 먹이를 무엇을 먹느냐도 생각해봐야 될 텐데요. 네.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살았을 테니까 이제
1: 풀이 많아야죠.
0: 그렇죠. 소들을 보면 이제 풀이 잘 자라는 무성한 지역이 아무래도 살기 좋았을 거잖아요. 네. 그 당시 만 년 전의 환경을 이제 추론해 보면. 어쨌든 지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초원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뽀뼈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일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1: 네. 지금 지구상에 소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뭐 집계 해봤을 것 같기도 한데.
0: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이니까요. 예. 우리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축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 자유가 되죠.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 뭐 FAO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구에서 단체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한 14억 마리 이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꽤 많죠.
1: 꽤 많죠. 모든 종류의 소를 다 합친 걸까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어떤 종류의 소가 또 있습니까?
0: 일단 그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이 소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가축화된 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소들은 품종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예전에 그 유전자 검사들도 해보고 조상을 계속 따라가 보니까 두 종류의 어떤 큰 조상 줄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서남아시아 쪽에서 살았던 뭐 오록스 이런 동물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하나의 선종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그 후손의 종들이 퍼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품종이 좀 이제 추억의 교과목인 실과 시간에 배웠을 것만 같은 홀스타인 혹시?
1: 홀스타인 알죠? 홀스타인. 네. 홀스타인을 왜 배웠지 실과 시간에?
0: 실과 시간에 그 토끼 품종, 소 품종, 뭐 닭 품종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
1: 그걸 왜 실과 시간에 배웠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홀스타인 종.
0: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네. 어렸을 때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홀스타인. 있어 보이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1: 그러네.
0: 아인슈타인.
1: 오록스 계열이다. 홀스타인이.
0: 네. 뭐 앵거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1: 앵거스.
0: 스테이크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1: 그러네. 왜 들어봤나 했다. 앵거스 그래. 이거 좀 비쌌던 것 같아.
0: 네.
1: 맞아. 그런 게 있고 또 오록스 말고 또 한 줄기는 뭔가요?
0: 또 다른 쪽에는 지부라고 해서 인도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지부형 소라고 해서 여기는 한 8000년 전쯤에 여기 조상종이 있었고 여기로부터 나타난 이제 품종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오록스는 좀 한데 추운 지역에서도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종이라면 얘네는 좀 더운 지역에서 잘 살아남는 종이었대요.
1: 네.
0: 지금은 대표 품종은 제가 이렇게 브라만.
1: 브라만은 그 계급 아니에요? 계급? 인도 계급?
0: 소는 신성하니까요. 네. 브라만종. 품종이죠? 그다음에 뭐 네로레 뭐 이런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더운 지역에서 잘 사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추운 지역에서 잘 사는 것 이렇게 크까지
1: 영안을 예, 아주 자연스럽게 쓰시네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0: 두 가지 계통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0: 뭐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우리도 흔하게 하죠. 뭐 고기용으로 쓸 거냐, 우유용으로 쓸 거냐, 유구, 그다음에 뭐 우유,
1: 그렇죠.
0: 두 개를 다 겸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가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또 구분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1: 네, 소는 몇 살 정도까지 삽니까?
0: 수명의 문제군요.
1: 아니 뭐 다른 얘기 하셔도 돼요.
0: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1: 소요?
0: 네.
1: 20살? 얼추 맞나요?
0: 어떻게 아셨죠?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근데 사실은 이제 잘 키우고 잘 관리받으면 25년에서 30년 정도까지도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제 가만두진 않겠죠. 중간에 여러 가지 용도.
1: 그렇죠. 예.
0: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1: 네. 소 뿔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추죠? 이게 계속 자라서 뭐 관리해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0: 뿔은 계속 자랍니다.
1: 진짜요? 손톱처럼?
0: 네. 이거 지금 이만하죠? 내일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 소뿔이 계속 자라요? 네. 그럼 잘라주는 거예요, 그거를?
0: 뿔은 자라는데,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야생소들도 뿔은 있거든요. 걔네는 누가 잘라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자란다고 생각하면 매일 길면은 막 천장을 쌓고 오를 동안.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살기 힘들죠.
1: 나뭇가지에 걸리고
0: 도망가기 힘들고 눈에 잘 띄고.
1: 네. 그래.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자라나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0: 야생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마모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 여기저기 뭐 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 알아서 이렇게 뭐랄까, 좀 관리를 하는 부분도 야생에서도
1: 아, 그런 부분이죠. 좀.
0: 네네. 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방어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나무에 어떤 이렇게 한다던가, 그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뿔이 생각보다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이거는 뼈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냐면 단단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제 내부에 보면은 이제 머리뼈, 두개골에서부터 좀 변형된 뼈 구조가 사실은 내부에 있기는 한데, 그거 바깥에는 단백질.
1: 아, 그래요?
0: 단백질. 우리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아,
1: 케라틴. 코뿔 속뿔도 케라틴. 네. 그렇죠. 손톱도 케라틴.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겹겹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계속 자라나는 느낌이고, 네, 사람의 손발도 말씀하신 대로.
1: 아, 그러네, 진짜.
0: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이 계속 이제 누적돼서 뭔가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거기까지 혈관이 분포해 있고, 신경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1: 그러네요. 예.
0: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가축들의 가축으로 키우는 소한테는 뿔이 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정말 키우는 소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뿔을 잘라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내비두면 좁은 축사에서 이제 서로 막 부딪히고 할 때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예.
0: 사실은 이제 야생소가 아니라 가축소들을 이제 잘라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감각이 있겠네요.
0: 근데 감각이 있으니까 자를 때 사실은 이제 출혈도 있고요. 통증도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네. 안쓰럽죠?
1: 안쓰럽습니다. 예. 네. 암소 한 마리는 평생 송아지를 몇 마리 정도 출산할까요?
0: 일단은 이 그 출산이 가능한 연령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출산이 가능할 텐데, 그게 이제 새 태어난 지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출산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초산은 보통 2년 정도, 두 살 이제 소 암컷 소 정도는 두 살 전후로 출산을 시작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임신 기간은 보통 280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비슷하네요, 우리랑. 사람이랑.
0: 네, 280일이면 이제 9개월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평균 분만 간격을 따져 보면 결국은 한 1년 정도잖아요. 12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낳는 송아지는 한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1: 그렇게.
0: 왜냐하면 또 이제 임신 가능한 연령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년 정도라고 해요.
1: 네.
0: 1년에 한 마리씩 정말 꼬박꼬박 낳는다 치면은 10마리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주기가 좀 길어진다 하면 6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송아지 하면 궁금했던 게, 얘네 태어났을 때 보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네 발로 서려고.
0: 네네.
1: 굳이 뭐 그렇게 좀 쉬었다가 일어나도 되는 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제 집에서 보살피면서 소를 키우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양육을 해주니까 바로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대. 너 누워서 한 1년 놀았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는 사실은 야생에 살았던 동물들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야생에서는 태어났는데, 태어난 직후에 소는 가장 약한 시기잖아요. 일생에서.
1: 그렇죠. 네.
0: 빨리 뭔가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어야, 혹시나 그 순간에 기습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죠. 대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그렇지. 빨리, 걷고, 그 다음에 뭐, 눈도 뜨고,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1: 어미소가 물고 갈 수도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그렇겠네요, 진짜. 예.
0: 네. 수단은 물고 가죠?
1: 수단은 물고 가죠. 예, 잘 물어주죠.
0: 예, 사람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눈을 감고 태어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식동물들 잘 살펴보면 눈 뜨고 태어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비틀비틀 일어서서 바로 뛰고 걷는 것들이 많죠. 그게 이제 야생에서 살아가는 초식동물들의 기본적인 좀 공통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소의 인지 능력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또 가슴 아픈 얘기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0: 맞아요.
1: 자기의 뭐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0: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예감하고 주인의 행동으로부터 유추를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1: 그럼 왜 그러죠?
0: 그러니까 소가 사실은 인지 능력도 있고 기억력도 꽤 좋은 편이고요. 학습력도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저런 연구들을 당연히 오만 가지를 해봤겠죠?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간에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단서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특 특징들을 나름 학습을 한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유사한 환경에 가면 그걸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테스트가 됐고요. 뭔가 학습이 일어난다, 그러네. 기억을 한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원래 야생에서는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은 개별적인 개체들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 얘 내 친구야.
0: 네. 기린이나 얼룩말 이런 친구들도 그렇듯이 소들도 그 만약에 무리에 50마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50마리의 소들을 다 서로 구분할 수 있대요.
1: 와.
0: 그래서 뭐 얘는 나랑 더 친하네. 아 쟤는 조금 어색하네.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1: 진짜 똑똑하네.
0: 그럴 정도로 무리 내에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네. 거기 이제 위계 관계도 설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1: 이제 아, 서열도 있어요. 소도.
0: 네. 무리 내부에서 나름 네. 규칙들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인지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은
1: 끌려가는
0: 도설장에 끌려가는 네. 거는 이제 그 단순히 얘가 미래를 예감했다기보다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평소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축사에서 지금 억지로 끌려 나와서
1: 좁은 트럭 위에 막
0: 네,
1: 올라가 있고
0: 트럭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트럭에서 끌어내림 당해서 어디론가 가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는 이제 축사에 있을 때는 수십 마리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어느 날 나만 지금 혼자 덜렁 나와 있는 상황이야. 일단 이 고립감이 주는 불안감이 있고 이 와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이나 낯선 그런 것들이 네. 더더욱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들이 이제 눈물이 흐른다거나 뭐 콧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1: 네.
0: 게다가 이제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뭐 이것도 너무 이러면 자꾸 사람들이 티냐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당연히 뭔가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냄새도 다를 거고 공기 중에 뭔가 먼지가 많을 수도 있고
1: 아, 그렇죠.
0: 뭐 바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냄새 뭐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때문에 과호흡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1: 네.
0: 눈도 엄청 큰데 눈의 점막에 이제 닿게 되면 굉장히 눈에 금방금방 자극이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해도 눈에 막 바람 들어오고 먼지 들어오면 눈물 나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예. 손은 눈도 이만하니까.
1: 그렇지.
0: 네. 그런 환경이 당연히 뭐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엄청 깔끔하게 공기를 관리하는 환경은 아닐 테니 여기에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눈물이 방어작용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1: 이렇게 합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0: 네.
1: 사실은 소가 자기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0: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네. 지금 이 시점까지 나온 연구 네. 결과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학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눈을 떠서 신문 1면을 폈는데 소가 사실은 자기가 도서관을 해보라는 거 안다더라. 이러면 그렇구나
1: 하고 바로
0: 하면 됩니다.
1: 하면 되죠.
0: 네. 네.
1: 그게 과학입니다. 잘 받아주시네요. 예. 소 하면 사실 전 되새김질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0: 네.
1: 소는 일단 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습성이 생긴 건지 궁금한데.
0: 소 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하거든요.
1: 그게 반추동물이구나.
0: 네.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양도 있고요.
1: 양.
0: 그렇죠. 초식동물들이 주로
1: 염소
0: 해당됩니다. 네, 염소도 그렇고 계속 하루 종일 뭔가 끊임없이 입을
1: 직접.
0: 움직이고
1: 네.
0: 있죠. 이 친구들은 풀이 있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야생의 초원을 생각해보면 초원은 사실 되게 위험한 공간이에요. 먹이가 많지만 내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1: 뻥 뚫려 있으니까.
0: 네, 네. 사방에 어디선가 적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내가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있을 때 얼른 먹고 빨리 여기를 떠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야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아도 여기 오래 머물렀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먹는 게 더 중요하고요. 소화는 좀 천천히
1: 일단
0: 해도
1: 넣고 튀어
0: 되는 거죠.
1: 소화는 나중에.
0: 네. 나름 되게 전략적인
1: 그러네.
0: 소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1: 예.
0: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또 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초식동물들은 주로 풀을 먹는데 그 풀에는 풀 식물 그래서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 셀룰로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탄수화물의 한 종류긴 한데 굉장히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은 분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도 스스로 분해하지는 못해요. 근데 대신에 풀을 먹어도 그러면 분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라고 하지만 몸 안에 얘네를 분해해주는 미생물들이 공생하고 있어요. 걔네가 어디에 있냐면 그 되새김질하는 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1: 위안해요.
0: 네.
1: 예.
0: 소 위가 뭐 네 개다.
1: 네 개 그 사실인가요?
0: 네.
1: 어, 진짜
0: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 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기능적으로 좀 분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일단 위라는 건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막 넣어요. 그렇죠? 그럼 입에서 씹어 삼키면 식도 거쳐서 바로 만나는 데가 위인데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위액이라는 말하는 이제 효소가 나오고 예. 그것들이 이제 얘네를 한번 싹 감싸면서 이제 분해를 일차적으로 시켜주잖아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위라고 부른다면 예. 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는데 예. 하나가 아닌 거예요.
1: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 개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오. 이제 봤더니 그렇다고 네 개가 다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분업이 이루어져 있더라. 아. 이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뭐 혹위, 뭐 벌집위, 뭐 겹주름위, 뭐 주름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뭐 한자 언어로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막창은 저기 왜 이렇게 네.
1: 양 막창 천엽 그게 지금 그 위구나.
0: 이거 되게 아. 다시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자. 아무튼 네 군데 위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이제 호기에는 이제 미생물 발효 탱크처럼 미생물이 들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얘네가 1차적으로 들어온 그 풀을 씹어 넘겨서 그 식물이 분해된 식물이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열심히 씹어서 네. 넘겼으니까 네.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야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0: 얘네 입장에서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여기 잘 적응하고 살고 있으면 네. 주기적으로
1: 넣어주니까요.
0: 넣어주니까요. 예. 그럼 그거 어 좋아 이러고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그러네. 얘네가 분해를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결과물을 이제 소가 흡수를 하게 돼요. 어. 서로 좋은 거죠.
1: 윈윈이죠.
0: 그렇죠. 예.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그냥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건가요? 뭐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0: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제 네. 먹은 거는 어쨌든 다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먹은 만큼의 대세균질을 계속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씻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누군가는 계속 이제 봤겠죠.
1: 관찰을
0: 얼마나 했어요. 하나. 네. 일단 이제 그 대세김질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봤더니 일단은 친분비가 굉장히 증가를 하더라. 당연한 거죠. 그렇게 씹으니까. 네. 그 다음에 몸 안에서 이제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미생물들이 요거를 이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부산물로 이제 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가스를 계속 이제 배출을 하더라. 그거를 이제 위로 아래로.
1: 아,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0: 위로 아래로 내보내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이제 메탄이라는.
1: 그래, 소방귀가 뭐 지고 온다가 주범이다. 네,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죠.
0: 메탄이라는 예. 기체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메탄이 나오는 양을 봤더니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방귀를 끼면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1: 네. 소 방귀세 도입하는 것도 있다 네. 그러고
0: 굉장히 예. 이제 좀 물론 중간 단계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쨌든 소가 꽤 많은 양의 메탄을 배출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심지어 전 세계 14억 마리나 있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만약에 동시에 모두가
1: 꽉 하면
0: 그러면은 이제. 예. 예. 좀 지구 기온이 한번 흔들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농담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세균질하는 시간을 그래서 관찰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만 봤더니 24시간 봤더니 잠자는 시간보다 대세균질하는 시간이 더 많대요.
1: 소화의 진심이에요.
0: 아, 네. 그래서 소가 자는 시간을 봤더니 보통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잔다고 하거든요. 소가 조금밖에 안 자죠.
1: 그러네요. 예.
0: 그런데 그 중에 대세균질하는 시간을 봤더니 하루 평균 한우 기준으로 한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젖소 기준으로 7시간에서 한 10시간. 그러니까 결국 뭐 평균 한 8, 9시간 정도는 열심히 대세균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1: 소처럼 일하라 그러는데. 사실 뭐 소화만 시키고 있네요.
0: 그렇죠. 예. 근데 얘네가 이제 사료를 먹으면 좀 방금 그렇게 덜한 편인데 이제 방목해서 키우는 소들 있잖아요. 그 소들은 정말로 이제 풀을 먹잖아요. 이 소들은 하루 최대 11시간까지도 대세균질하는 게 이제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풀 비중이 낮고 사료 비중이 높으면 또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1: 예. 아까 그 소 방귀 이제 메탄 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나 봐요. 기온의 변화가 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까?
0: 이거는 사실 요즘 생태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역시나 이제 기후 위기죠.
1: 기후 위기.
0: 아까 처음에 그 소 종류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이제
1: 오록스랑,
0: 계통이 있는데
1: 예, 지부 계열. 예.
0: 근데 하나는 이제 한대 지방에서도 잘 살고 온대 한대 잘 살고 하나는 더운 지방에서 잘 산다라고 했는데 이상 기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상이죠. 이상기후, 기상이변 네, 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추웠던, 그러니까 충분히 살만했던 지역이 갑자기 너무 더워지거나 아니면 다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한파가 닥쳐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봤을 때 소들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방량도 많고요. 게다가 네. 털로 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위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대요. 이쪽 종들은 더운 지방에 원래 못 견디는 종들은. 근데 단순히 너무 더워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폭염 때문에 정말 이제 거의 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도에 자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얘네도 항상 38.5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추우면 추운 대로 빨리 이걸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에너지가 그렇죠. 더 빨라야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이걸 열을 빨리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잘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생리적인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생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 이유구나. 예.
0: 털옷이 너무 좀 두껍다.
1: 털옷이 두껍다.
0: 얘네가 예. 또 땀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땀을 방출할 수 있잖아요. 더우면 네, 인간은. 네, 네. 털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땀샘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안에 그 서식하시는 공생하시는 그 손님들은 네. 발효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발효를 할 때는 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열마저도 체내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취약하다.
1: 자,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고마운 동물 소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살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우리 모두의 식스센스를 자극해 주실 지각 심리학자이시죠.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덕질하던 연구하는 심리학과 최훈입니다.
1: 좀 버벅이셨네요.
4: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1: 아니. 좋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4: 뭐 덕분에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1: 보고 싶었습니다.
4: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잡지사 때문에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1: 좀 반응이 좋은가요?
4: 반응이 아주 좋고 저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예. 이렇게 주변에서 봤다는 얘기 들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1: 실제로 근데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도 감사합니다. 좀 최훈 교수님 다시 모셔달라고 징징댔습니다.
4: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징징을 사랑합니다.
1: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참 기대가 됐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생의 절반을 지각 심리학이 뭔지 설명하는데 나는 써왔다라고 네. 토로하지 않으셨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1: 하지만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만 더 써서 지각 심리학이 무엇인가? 심리학 중에 지각 심리학은 무엇인가?
4: 네.
1: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4: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각심리학의 별명은 감각의 심리학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계속 심리학 전공했다 그러면 맨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1: 무슨 질문하죠?
4: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 쪽 심리학한 막 상담해주고 마음을 케어해주는 이제 그런 전공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걸 요구하는데.
1: 아, 피곤하시겠네.
4: 근데 저는 사실은 그쪽에 관심이 없고 학부 때부터도 예.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실제로 상담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심리학자로서 아하. 저희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지각 심리학이랑 구분을 좀 해주세요.
4: 네. 예.
1: 자, 지난 1, 2편 얼굴과 관련한 지각 심리학 편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교수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4: 제가 이렇게 지각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해보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1: 뭐죠?
4: 그게 왜 심리학이야?
1: 아, 그래요?
4: 네. 눈으로 보는 건데 거기에 마음이 개입될 여지가 뭐가 있어?
1: 그래요? 약간 그런 생각 들긴 네, 해요.
4: 네, 사진기도 보잖아. 네, 네, 네. 그게 왜 심리학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인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1: 아, 우리가 보는 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개입된다를 네. 보여주시겠다.
4: 네, 그래서 착시와 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 아, 착시랑 주의.
4: 네.
1: 오, 재밌겠네.
4: 그런 쯤에서 해서 혹시 네. 이 대사 아십니까?
1: 대사요?
4: 예. 싸늘하다.
1: 싸늘하다.
4: 비수가 나라와 가슴에 꽂힌.
1: 알죠. 타짜, 타짜.
4: 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1: 빠르니까.
4: 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요즘에는 거의 국민적 상식 멘트가 되었는데요.
1: 그렇죠.
4: 근데 네. 정말 손이 눈보다 빠를까요?
1: 손은 눈보다 빠르다.
4: 네.
1: 근데 그 영상 같은 데서 이제 진짜 야바위 같은 거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4: 그죠, 그죠.
1: 못 맞추겠던데.
4: 그죠.
1: 그분들은 진짜 손이 더 빠르더라고요.
4: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그 말을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합니다. 그럴싸하니까.
1: 네, 그럴싸해요.
4: 근데 이게 좀만 생각을 해보면 좀 네. 희한한 게 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네. 빛을 보는 거거든요.
1: 네.
4: 빛 얼마나 빠릅니까?
1: 빛 빠르죠.
4: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그 빛인데
1: 예, 예.
4: 내 손이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1: 아니죠. 예.
4: 근데 왜 우리의 손이 눈보다 빠른 걸까?
1: 그게 왜 그럴싸하게 느껴질까?
4: 네.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4: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손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돌아가잖아요.
1: 그렇죠.
4: 그리고 그거를 카메라로 잘 찍으면 네. 뭐 이렇게 손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카메라가 촬영하는 형태로 보진 않습니다. 이게 본다고 하는 거의 시작은 눈에서 시작되거든요.
1: 네.
4: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세상의 이미지가 맺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뇌에서 해석을 하는데
1: 네.
4: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세상은 3차원인데 이미지가 눈에 맺히는 순간 2차원으로 짜부가 됩니다.
1: 짜부가 되죠.
4: 죄송합니다. 플랫은 아니면 예, 예. 평탄화가 됩니다.
1: 짜부가
4: 예.
1: 됩니다.
4: 아, 예, 예. 예. 마음이 와닿게 짜부가
1: 네.
4: 되죠.
1: 네, 네.
4: 그러면 이제 우리 뇌가 해야 될 일은 이 2차원으로 된 거를 가지고 다시 뇌에서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 보정을 하는 건가요?
4: 네. 엄청나게 많은 보정을 합니다.
1: 예.
4: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들어요.
1: 아.
4: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그 가상현실을 보는 겁니다.
1: 그러네.
4: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편집장님을 봤는데
1: 예.
4: 이제 몇 번 뵀다고 제가 이제 호감이 싹 틀 거 아니에요.
1: 예.
4: 그럼 제 마음속 가상 현실에서의 우리 편집장님의 얼굴은 훨씬 더 미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좀 어느 정도인가요, 마음에서?
4: 마음에서 거의 대부분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 아,
4: 우리가 지각하는
1: 아니, 제가 교수님 마음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4: 지금 차은우 뺨치는
1: 아, 오케이,
4: 수준으로 예, 예. 죄송합니다. 차은우 팬분에게도 부담을 죄송합니다.
1: 그러네.
4: 제 마음엔 그러니까.
1: 그럼 마음이 개입하네, 진짜.
4: 그럼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가상 현실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1: 네네.
4: 그게 이제 마음이 본다는 것이고
1: 네.
4: 이 가상 현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즉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손이 움직임을 가상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1: 네.
4: 실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 네.
4: 손이 하는 짓을 잘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4: 그래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1: 빠르다 말이 됩니다.
4: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럼 정확히 지각 심리학에서는 이런 착시를 네네. 어떻게 정의하나요?
4: 착시를 이제 보통은 영어로 이제 마인드 버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뭐 이렇게 버그, 실패,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착시라고 하는 건 실제와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뭔가 실패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마인드 버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필요하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2차원으로 평탄화된 이미지로부터 3차원을 재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쓰는데
1: 네.
4: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느릴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빨리
4: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책략이 생각보다 좋아서 우리는 가상현실을 본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죠. 그냥 물리적인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보통 이렇게까지 믿을 만큼 굉장히 잘 듣는데 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착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일상적이진 않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가상현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작은 버그, 필요악 같은 것이고.
1: 필요악.
4: 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또 지각심리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이유는 네. 그 보통 아까 말했듯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전략이 너무 좋아서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네. 착시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전략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을 만드는 전략을 좀 들춰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착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뇌와 마음의 전략을 읽는 거군요.
4: 네, 그렇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네. 그냥 정보가 훌훌 떠다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격, 그 네. 범죄 현장 목격하시는 분들 중에 네.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란색 모자에 빨간색 자켓을 입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실제 용의자 잡고 보니까 빨간색 모자에 파란색 자켓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 현장 목격 얼마나 놀라세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주의를 줄 수도 없고.
1: 그렇지, 그렇지.
4: 그다음 이제 웨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 효과.
1: 아, 네.
4: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커다란 굉장히 흉악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 네. 내 주위가 그 무기한테 가버려가지고 네. 딴 데는 주위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범죄 현장 보고 헛갈려서 반대로.
1: 그렇구나.
4: 그래서 이렇게 색깔 정보, 형태 정보를 다르게 잘못 접합시키는 거를 네. 착각 접합이라고 해요.
1: 착각 접합.
4: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주위의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착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내가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4: 뭐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그 가장 커다란 구분은 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주의와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뺏기는 주의가 있습니다.
1: 예.
4: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편집장님을 바라보면 아 이거는 내가 지금 하니까 편집장님한테 주의를 기울여야지. 네. 아니면 저기 밖에서 PD님이 무슨 사인 줄지 모르니까 저쪽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1: 그렇죠. 네.
4: 그렇지 않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무슨 어떤 분이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면 저희는 싫어도 자동적으로 주의를 빼앗기잖아요.
1: 보게 되죠. 네,
4: 그거를 주의 포획이라고 합니다.
1: 주의 포획. 네.
4: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의 포획이 요즘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과잉 자극이잖아요.
1: 네.
4: 그럼 이제 과잉 자극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갔더니 양쪽으로 광고들이 쫙 있어요.
1: 네.
4: 그럼 걔네들이 서로 제 주의를 포획해야
1: 그렇죠.
4: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앞다퉈서 세게 이렇게 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설적으로 이용을 하면 네. 모두가 시끄러울 때 조용하면 주의를 포획할
1: 그럴
4: 수도
1: 있겠네요.
4: 그래서 예전에 네. 슈퍼볼에 마이클 잭슨이 슈퍼볼에서. 살아계실 때 예. 거기 뒤 비싸잖아요.
1: 네. 엄청 비싸죠.
4: 네. 근데 이제 딱 자기가 공연하러 들어가서는 원래 그 뮤직 감독이랑 얘기를 했대요.
1: 네.
4: 내가 큐 줄 때까지는 음악 틀지 말아라. 그러니까 탁 서 있는 거예요.
1: 네. 그 도파민과 자극과 음량의
4: 그렇죠.
1: 소용돌이 속에서 네. 혼자만 조용하게.
4: 조용하니까 갑자기 좀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왜 하고 있다가 조용해졌을 때 음악 큐 한번 눈던
1: 그죠 단순한 끝나는 거예요.
4: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혹은 그렇게 없는 것도 주의를 포획할 수 있긴 합니다.
1: 예.
4: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가 나타날 때
1: 네.
4: 주의를 포획하기는 건 더 일반적이긴 하고 사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빼앗기는 거라
1: 네.
4: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딴 얘기를 좀 하나 하자면
1: 예.
4: 그 학생들한테 맨날 이제 충고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1: 예.
4: 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1: 이런 거 재밌어. 예.
4: 상대 저쪽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또 다른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1: 아, 예.
4: 그럼 나도 모르게 주의를 빼앗기잖아요.
1: 좀 뭐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 사실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예. 이게 본능적인 거라.
1: 네.
4: 그 매력적인 외모에 대해서 주의, 그러니까 매력적인 외모가 주의 포획하는 대표적인 자극 중 하나거든요.
1: 네.
4: 그 매력적인 외모는 되게 우리에게 도파민을 양산해주는 자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1: 네.
4: 주의가 포획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의를 줘요.
1: 네.
4: 그래서 저는
1: 무의식적으로 주는 거죠.
4: 네. 예.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1: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4: 하지만 주어진 주의를 네. 의도적으로 다시 갖고 와야죠.
1: 의지를 갖고 와야죠.
4: 네, 그러니까 회수는 괜찮은데,
1: 네.
4: 뺏겼다가 회수하는 건 괜찮은데, 네. 너글리고 빼앗기는 건 이제 마저도 싸다.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죠.
1: 아, 의식적으로 다시 네. 주의를.
4: 그래서 이제 주의를 네. 돌이켜오는 것도 필요하다.
1: 아, 돌이켜오는 거. 포획한 네. 거를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4: 네.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를 가지게 되면은 그 시선은 그대로 주의 따라가는 건가요?
4: 이제 그것도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긴 한데
1: 네.
4: 기본적으로 주의랑 시선이 같이 간다고 많이들 보긴 하는데.
1: 그래서 잘생긴 이성이 딱 있을 때 같죠. 예.
4: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1: 가령.
4: 수업시간.
1: 수업시간에.
4: 나를, 학생이 저를 보고 있으나. 예. 주의는 여기 밑에 있는 핸드폰에서 카톡 보는 거.
1: 가능하구나.
4: 아, 가능하구나. 그래서 요게 그 상당한 경우에는 시선이랑 바탕 같이 가기도 합니다. 네. 요거를 명시적 주의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시선과 따로 주의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요건 암묵적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1: 암묵적 주의. 네. 관련해서 뭐 시선 초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하던데요.
4: 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눈운동 추적기, 아이 트래커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그럴 때 막 1억대가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는데 그 당시에.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저렴해져서 그 요즘엔 VR 하면서 게임 할 때도 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거로 사용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요 장애가 좀 있으셔서 좀 언어도 잘 안 되고 팔다리가 못 쓰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아이 트래커를 잡아가지고 글자판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눌러가지고 내가 무슨
1: 메시지를 담아내죠.
4: 할 수 있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 트래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눈 움직임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우리가 눈이 움직이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움직여요.
1: 어떻게 해요?
4: 하나는 도약 눈 운동이라고 그래서
1: 도약.
4: 점프 하듯이 가는 게 있고 네. 하나는 원활 추정 눈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스무드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네. 정독을 하면 그 도약 눈 운동 하는 구간이 짧아지고요. 네. 대충 일부분 넓어지거든요.
1: 이강민의 접시사 이강민 편집장. 그렇죠.
4: 네.
1: 저건 뭐 맞네.
4: 저것도 이렇게 탁탁 찍어서 그러네요. 읽어주게 되고. 그런데 네. 이제 너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공부하기 싫으면 네. 너무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최대한 저거를 원활 추정 눈 운동처럼 읽으려고 하는 게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최대한.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우리가 도약 눈 운동을 합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만 원활 추정 눈 운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지나간 후에는 대부분 이제 도약 눈 운동을 하고 이게 또 글뿐 아니라 사진을 보거나 우리가 얼굴을 봐도 그렇습니다. 얼굴을 봐도 그냥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보거든요. 네. 아이 트래커 보면 눈눈눈눈눈눈 하면서 이제 찍고 도약해서 보고 찍고 도약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1: 아 얼굴을 볼 때요?
4: 네.
1: 아, 눈을.
4: 네. 보통 눈뿐 아니라 보통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요? 보통 이제 눈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눈눈눈눈 뭐 이런 식으로 보고.
1: 아 그래요? 예.
4: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외곽 많이 본다고 해서 뭐 눈눈 코 머리 목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돌아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식으로 도약 눈 운동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1: 그러네. 저희 이제 이강민의 잡지사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예, 이강인의 잡지사라고 이렇게 댓글 많이 다시거든요.
4: 네.
1: 그러니까 악의 없이 진짜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것도 좀 비슷하게 해석이 되나요?
4: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1: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인지 각인도 있으니까.
4: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강민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번 탁 벌써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니까.
1: 아 이강인. 오케이.
4: 네. 그다음 이제 정보를 할 때 우리가 탑다운 있고 하향, 그러니까 탑다운 있고 바텀업 있거든요.
1: 예.
4: 상향식 있고 하향식이 있는데 네. 보통 상향식은 자극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거고 하향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영향을 끼치는 거라
1: 예.
4: 이강민이어도 이강인으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기는 합니다.
1: 그러네.
4: 아마 짧게 보여주면 대부분 이강인으로 읽으실 가능성이 좀.
1: 그렇지, 그렇지.
4: 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강민으로 우리 편집자님
1: 혼자 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의라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뭐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4: 그럼 제일 좋죠.
1: 예, 예.
4: 그런데 그러기엔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1: 한계가 있어서.
4: 우리 주의 용량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특히 최근에 현대사회가 가면 갈수록 너무 과잉자극의 시대잖아요.
1: 네.
4: 이 모든 거를 처리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1: 네.
4: 그래서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서 할당을 해서 내가 처리를 할 것인가.
1: 그렇지.
4: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1: 된다. 선택의 문제가 된다.
4: 그런데 네. 선택은 네. 양면성이 있잖아요.
1: 네.
4: 내가
1: 실패할 수도 있죠. 선택.
4: 실패도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여기서 우리 첨재장님을 더 보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요.
1: 네.
4: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주의 용량을 편집장님에게 할당을 하기 때문에 편집장님에 대해서 더 잘 봅니다.
1: 네.
4: 형태도 더 명확하게 보고
1: 네.
4: 지난번보다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네 뭐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고
1: 네.
4: 그렇긴 하지만 네. 내가 100인데 주의 용량이
1: 네.
4: 80을 여기다 다
1: 쏟아버리면
4: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1: 20밖에 못하죠.
4: 못하니까 네. 거기서 미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1: 아, 잘해야 돼요, 선택을.
4: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은 좋은 선택의 연속이 돼요. 그렇습니다.
1: 교훈을 얻었네요.
4: 아, 네. 네.
1: 관련해서 무주의 맹시라는 네. 실험이 있다던데요.
4: 무주의 맹시라고 네. 하는 게 이 주의가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못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 실험입니다.
1: 어떤 내용인가요?
4: 이게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네. 저희 심리학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네. 책이고 실험이긴 한데 네.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줘요.
1: 네.
4: 그럼 이제 6명 정도가 공을 농구공을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반은 검은색 옷을 입었고 네. 절반은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검은색 애들 말고 하얀색 옷을 입은 애들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세라고 합니다.
1: 아, 네.
4: 그럼 이제 막 세고 있으면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의 탈을 쓴 사람이 갑자기 네. 나타나서 예. 중간에 서서 바야바를 하고 아, 나가요.
1: 그 하얀 옷 패스 세느라?
4: 네. 그래서 저거가 이제 과제가 어려울수록 더 못 봐요. 나는 처음에는 저 하얀색 애들만 패스한 거를 봐라. 네. 뭐 이러다가 네. 바운드로 패스한 거, 공중으로 패스한 거 나눠서 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못 보고.
1: 그럼 내가 100 중에 100을 다 거기 쏟으니까.
4: 네. 저기 나타나는 고릴라를 탐지할 만한 주의 용량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1: 이야, 그러네. 우리가 진짜 취약하다. 뭐 진실을 보기가 힘드네, 항상.
4: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주의 안 주면 제 눈앞에 있어도 있는
1: 네.
4: 게 아닙니다.
1: 그러네요, 진짜. 런닝맨 지석진 씨가 뭐 비슷한 경우가 유명하다 그러네요. 예.
4: 네, 런닝맨에서 지석진 씨가 한번 나와가지고 네.
1: 저거 본 것 같은데.
4: 네. 저 좀 너무
1: 아 그래.
4: 주의가 없다고.
1: 맞아, 맞아. 의사 선생님이 네. 바뀌었는데 확 바뀌었는데도 못
4: 네,
1: 알아봤어요.
4: 전혀 다른 선생님으로 맞아, 바뀌었는데도 맞아. 못 알아봤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막 지석진 저 사람 너무하다 이랬는데.
1: 맞아 맞아.
4: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거 지석진 씨를 놀릴 게 아니다.
1: 그래요.
4: 예. 네. 아마 편집장이 가셔도
1: 아 그래요.
4: 못 알아보셨을 겁니다. 저게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을 패러디한 겁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실제 저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실험은 도서관에서 한 건데 네. 그 책을 빌리러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사인하는 동안에 그 자기가 사인해준 사서가 네.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1: 좀 극적으로 바뀌어도?
4: 네. 아, 더 극적으로 바뀌는 실험도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캠퍼스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천지단님한테 가서 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1: 예.
4: 아, 여기 이강인 잡지 사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아, 이 정도 대화했으면 알아볼 텐데.
4: 네, 근데 막 네. 대화를 하고 있는 네. 도중에 큰 문짝을 가진 사람이 네. 저희 사이를 가로질러 가면서.
1: 사이를? 예, 예, 예.
4: 사람이 싹 바뀌어요.
1: 아, 예. 아, 이런 거 본 것 같다. 이런 네. 실험.
4: 근데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몰라요. 못 알아보립니다.
1: 아, 대화한 사람이 문 지나가고 바뀌었을 때?
4: 네.
1: 야, 이거 한번 겪어보고 싶다.
4: 그것도 실험해봐도 재미있어.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저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는 계속 하잖아요.
1: 그러네요.
4: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죠. 사실 요거는 무주의맹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변화맹이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1: 변화맹.
4: 겁니다. 변화맹. 그 무주의맹시 같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주의를 주지 않으면 내 앞에 보이는 그 대상, 사물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고
1: 네.
4: 요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네. 내가 그 포인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변화한다는 사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이 그 변화의 텀이 하루 정도 더도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옆자리 선배한테 오늘 실제 있었던 네. 일인데 염색을 좀 극적으로 하고 오셨는데 네.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약간 민망했거든요.
4: 뭐 그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1: 아, 그래요?
4: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네. 사실은 제가 교양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쪽 수업을 할 때 저 네. 동영상 틀어주잖아요. 동영상 트는 도중에 안경을 바꿉니다.
1: 아, 수업하면서 너무 재밌으시겠네.
4: 아, 뭐, 예. 예.
1: 계속 장난치시네.
4: 예, 약간 장난을 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안경 바꾸고,
1: 네.
4: 애들한테 나 뭐 바뀐 거 없니? 어머, 이제 이런 면은, 물론 예. 저한테 관심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
1: 네.
4: 아무튼 변화의 순간을 캐치하지 못하면, 변화해도 잘 모릅니다.
1: 근데 사람마다 동시 업무, 이제 멀티태스킹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4: 네네.
1: 그런 사람들은 더 다양한 곳에 동시에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건가요?
4: 뭐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1: 그러면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4: 엄밀한 의미의 멀티태스킹은 없습니다.
1: 멀티태스킹이 없어요?
4: 네.
1: 아.
4: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4: 예, 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으면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무슨 연구까지 있었냐면
1: 네.
4: 그 핸드폰을 네. 쓰지도 않고 네. 그냥 옆에만 두기만 해도
1: 네.
4: 그 뭐 암기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1: 아, 그래요?
4: 예. 네. 왜냐하면 얘가 항상 핸드폰에는 중요한 게 울리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의를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예.
4: 그런데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태스크 스위칭 코스트라고 해서 네. 하나의 과제를 하다가 네. 다른 과제로 바꾸면 네. 거기서 인지 그 용량의 손실이 생깁니다.
1: 아.
4: 그래서 이게 그 코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네. 한번 왔다 오면 갔다 오면 네. 그만큼 인지 능력의 효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1: 어. 그러니까
4: 핸드폰만 있어도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1: 네, 네.
4: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1: 어. 그러니까 핸드폰 없을 때 더 그럼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4: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은 안 써도 옆에 올려놓는 게 안 좋고
1: 없으면 그거가 네. 별개로 불안한데.
4: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1: 대변, 그거는 용변도 못 보고.
4: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고 인지적인 예, 측면에서
1: 다른 거죠. 다른
4: 어쨌건 멀티태스킹은 좋지 않다.
1: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외출을 할 때 꼭 집안에 차 키 두고 나가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 온 사람도 있고,
4: 네네.
1: 뭐 이제 맨날 들고 있던 휴대폰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유독 있잖아요.
4: 네네네.
1: 그런 사람들은 지각 심리학적으로 왜 그런지 또 이제 설명이 된다면 대처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은 가능한데 우선 리모컨이나, 그러니까 요거는 자극 자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순응이 돼서
1: 네.
4: 내가 이걸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경을 처음 쓰면 무거운데
1: 네.
4: 계속 있으면 얘가 항상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 순응이 감각 자체가 민감도가 약해지면서 네. 이걸 이제 순응 효과라고 안경 하는데
1: 안경 쓰고 안경 차는 사람이 있죠.
4: 그죠.
1: 어, 있죠.
4: 안경이 네. 있다는 것도 못 알아보고
1: 네.
4: 그다음에 시계도 네. 처음에 찰 때는 무거운데 금방 차면 감각이 순응이 돼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주의가 자체가 안 가는
1: 그러네.
4: 거고요.
1: 예.
4: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꼭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 우산을 택시에 들고 탔다가 네. 두고 내리시는 분.
1: 자주 잃어버리는 분 계시죠.
4: 그게 미래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1: 미래 기억이요?
4: 네. 어허. 근데 보통 기억이라고 하면 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렇죠.
4: 예. 미래 기억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미래 기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흔적이 많이 남아야 잘 생각이 납니다.
1: 네.
4: 근데 미래 기억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있지 네. 실제로 한 게 없기 때문에
1: 그렇지.
4: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의가 잘 가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4: 그래서 뭐 이쪽으로는 좀 재미있는 연구들이 좀 있는데 네. 혹시 ATM을 네.
1: 자주 쓰시나요?
4: 네. 그럼 카드를 예전에는 그렇게 네. 두고 왔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거기 ATM에 가면 목적이 돈을 뽑는 거잖아요.
1: 네.
4: 그러면은 시작은 내가 카드를 뽑는 것으로 시작해서
1: 그렇지.
4: 돈을 뽑으면 그 과정이 끝나요.
1: 끝났어.
4: 그러면 내가 카드에 대한 주의가 안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4: 내가 원했던 과제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1: 네.
4: 돈 뽑기 전에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1: 아, 그러네. 받고.
4: 카드를 잡으면 돈을 뽑는 거. 돈이 뽑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1: 네네.
4: 그 전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1: 그러네.
4: 그래서 사실은 요 미래 기억이 약할 때, 그래서 주의가 제대로 안 할 때 하는 거는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의 루틴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루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1: 네.
4: 그 외에는 내부적으로 흔적이 많이 없으니까 외부의 흔적을 많이 남겨놓으라고 하죠. 뭐 메모를 한다던가.
1: 네.
4: 근데 메모를 하면 네. 메모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1: 그렇죠. 이따가 내릴 때 우산 챙겨라고 하지만 그 메모한 걸 잊어버리죠.
4: 그렇죠. 네. 그 메모를 내릴 때 꼭 보는 장소에다가 해야 됩니다.
1: 아, 기사님 뒤통수?
4: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1: 그럼 안 됩니다. 예.
4: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네. 이제 카드로 찍고 내릴 때가 많으니까 그럼 카드에다가
1: 거기다가.
4: 붙여놓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예.
4: 나의 행동의 루틴에서 꼭 봐야 되는 쪽에다가 메모를 해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1: 이거 좋은 팁이네.
4: 뭐 이런 것도 예. 있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차 키를 저는 종종 잊어버리는데 그럼 차키 챙겨를 제가 예를 들어 신는 신발에다가 써봅니다.
4: 써봐도 뭐, 되고 뭐 사실 그거는 일정한 장소에 두는 거를 루틴화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1: 알겠습니다.
4: 그래서 그런 신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동차 키를 맨날 현관 문에다 걸어놓는 거를 루틴화해서
1: 보이게.
4: 집에 가자마자 걸어놓는
1: 거. 그렇지. 좋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착시와 주의에 대해서 또 지각심리학적으로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한림대 최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잡지사를 라디오로만 들으시다가 이제 너튜브로 건너와서 화면으로 처음 보신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편집장이 살집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이 역시도 이제 카메라의 피사체 왜곡 효과가 주는 대표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착시 효과를 좀 보정하시고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원팀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면서 여권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보수 야권인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2부 노컷들에 대해서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유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 네, 소개해주시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8.9%였고요. 부정평가는 57.9%였는데요. 직전 조사보다 긍정은 4.0%포인트 내리고 부정은 3.8%포인트 올랐습니다. 해당 기관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가 나온 건데요. 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1: 네.
3: 20대는 긍정이 30.1%, 부정이 62.9%였고요.
1: 네.
3: 30대는 33.1% 대 65.8%였습니다.
1: 네.
3: 여기에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조금 더 우세했는데요.
1: 네.
3: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 43.9, 국민의힘 37.3%로 민주당이 6.6%포인트 앞섰습니다.
1: 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다고요?
3: 네, 공지가 있었습니다. 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네, 어제 지도부 만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독대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뇨한 대한적십자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알려졌어요. 관련 네, 내용 소개해 주시죠.
3: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만찬이 끝나고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과 따로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내외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결과 인류한 대한적십자사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네. 뜻을 전했다는데요.
1: 네.
3: 지난 6월 중앙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됐고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도 통과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 인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3: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가슴으로는 이해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 때문에
1: 네.
3: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이 건의에 어떤 답을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1: 예, 두 분 패널 의견도 좀 들어보겠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4: 네.
1: 첫 30%대 여론조사.

0: 무엇보다도 치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의 지금 부실 수사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한 네. 요인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 싶고요.
1: 보안사건 폐지 여론까지 포함해서.
0: 그렇습니다. 네. 보안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제주 장미란 씨 사건에 이제 보면은 없더라도 아, 이게 내 문제일 수 있겠는데 예.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경찰이 수사권, 개시권, 종결권 다 갖고 간다는데 근데 우리는 괜찮은 거야?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경찰하고 통화할 때 무조건 녹음하자. 이게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이 댓글에 반응이 뜨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어떤 여파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아서 청와대에서도 뭐 여론조사에 일일비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오늘 그런 입장이 나온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1: 네. 뭐,
2: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1: 네.
2: 조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동산과 증시 여기에서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 뉴 이재명이란 그룹이 있었잖아요.
1: 예, 예.
2: 이재명 당대표 시절은 싫지만 그래도 대통령 이재명은 통합도 하고 그리고 특히 경제를 살리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뒤돌아섰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도 훈련 축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정동영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뭐 정보 제한을 일부 제한을 받는다라든지
1: 예.
2: 그리고 안규백 장관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2: 그리고 지난주부터의 또 새로운 이슈인데 대법관 재청 문제.
1: 네.
2: 이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2: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또 그런 생각까지 가시다 보니까 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없고 당분간은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1: 네.
2: 싶습니다.
1: 두 분 다 굉장히 복합적이다. 지지율 하락이 뭐 민생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다. 우리 곽우신 기자.
3: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일 텐데요.
1: 네.
3: 저는 언론 탓은 아닌 것 같고요. 이간질
1: 네.
3: 때문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어 지지층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빠진 거고 중도층도 빠진 거. 사실
1: 예.
3: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지금의 추세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1: 네.
3: 다 빠지고 있는 건데 각기 다른 이유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김민석 대표의 지금 최근의 행보라든가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도 기존에 흩어졌던 지지층을 다시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당장은 어려워도 좀 누적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1: 네.
3: 지금 당장 급한 불이 너무
1: 네.
3: 많은 것 같긴 합니다.
2: 근데
1: 자,
2: 이 와중에
1: 네.
2: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인요한 전 의원에 대해서 임명을
1: 인준,
2: 좀 예.
1: 예,
2: 이거를 좀 고민해 달라라고 김민석 대표가 정말로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면은
1: 네네.
2: 이거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모르고 있다.
1: 네.
2: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2: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과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물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2: 어쨌든 절차를 밟아온 사람이 근데 지금의 지지율의 문제 때문에
1: 네.
2: 이 인선을 지금 취소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문제점은 인요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1: 네.
2: 오히려 대통령께서는요. 아까 제가 뉴 이재명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 쪽 인사들을 쓰겠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또 행동도 하셨고
1: 네.
2: 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보수층도
1: 네.
2: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인요한 전 의원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서 취소하자 정말로 이거는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1: 김희정 의원님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0: 글쎄요. 6월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재가만 남은 셈이었잖아요.
1: 네네.
0: 두 달이 흘렀는데 대통령도 고민이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지 못한 것은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1: 네네.
0: 생각하고요.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에
1: 네.
0: 이분이 뭐 친한계로 뭐 분류는 됩니다만은 의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무리하지 않는 전 정치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1: 네.
0: 한재 의원이 이 인요한 의원이 이 회장직에 올라갔을 때
1: 네.
0: 굉장히 반대하면서 기자회견했던 저는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저는 민심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여전히 지금 결론은 대통령 손에 닿 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0: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도 반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분이 뭐 의원직까지 그만두고 했습니다만은 탄핵 반대하고 이런 모습 보였던 것이 우리에겐 굉장한 상처로 남아 있어요.
1: 네.
0: 굳이 이분이 아니어도 저는 얼마든지 적십자사 회장은 후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1: 그러니까 다른 중도 보수 인사도 있을 수 있다. 굳이 인요한 의원이 아니어도. 네,
0: 꼭 인요한 의원이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대통령도 아마 여론 민심을 조금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갑작스럽게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2: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자, 이주영 정책위 의장, 또 김정철, 김성률 최고위원, 지도부도 함께 사퇴를 했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 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차기 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헌 단계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된다라고
1: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 없이 바로 전당대회로 간다는 얘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1: 그 사퇴 배경을 두고 갈등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혹시 네. 어떤 내용인가요?
3: 이게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23일 저녁에
1: 네.
3: 핵심 관계자들에게 처음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고
1: 네.
3: 24일 비공개 최고위 때도 거듭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좀 언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자강안을 두고서 좀 당내 노선 갈등이 있었다라는 네네. 건데요. 경기 남부에 집중적으로 출마해서 지역 기반을 만들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이야기였고
1: 예.
3: 천하람 원내대표는 근데 전남 순천, 이주영 정책위장은 서울 송파, 이기인 사무총장은 또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한 좀 지역이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예, 예.
3: 이게 좀 하나로 안 모였다라는 거였는데요. 다만 당에서는 이런 갈등이 직접적인 사태 원인이다 이런 해석에 선을 긋고 있고
1: 예.
3: 당에서 알림으로 사실과 좀 다른 보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기인 사무총장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 나와서 당의 진로와 방향에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갈등 정도까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1: 그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당 후보로 나섰던 정의한 씨의 자작극 수사. 이것도 아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했다 이런 정황이 추가로 나타났어요.
3: 네, 이 사전 모의 정황이 좀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정 씨가 공범에게 흔적이 잘 남도록 녹차 라떼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1: 네.
3: 피습 장면에서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대사를 외치도록 한 것도 미리 이제 조율을 했던 걸 조사가 됐는데요.
1: 네.
3: 어디에 차량을 세우고 어떤 동선으로 접근해 도망칠지까지도 미리 논의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1: 네.
3: 우발적인 사건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계획을 한 거였고요.
1: 예.
3: 당초 정 씨 측은 공범이 검거되더라도 상해죄 정도로 가볍게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결국 이 피습 사건 선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 네, 우리 강정혜 대변인께서 개혁신당 상황을 조금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렇죠. 뭐 개혁신당의 내부를 잘 안다기보다는 이제 방송하면서 친해졌던 네. 분들한테 오늘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정말로 뭐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다.
1: 그리고 갈등은 아니다.
4: 네, 24일 날 최고위를 하고 이제 그 비공개 최고위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오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방선거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계속 힘들어했었다라고
1: 네.
4: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언론에도 거의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4: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만두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 벌써 세 달이 다 돼가고 있는
1: 그렇죠.
4: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지방선거 전이나 후나 지금 지지율의 그 여론조사상에 또 유의미한 수치 변화도 없어요.
1: 네.
4: 사실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근데 문제는 김희정 의원님.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전력의 한 90%가 이준석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사당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만뒀을 때 과연 개혁신당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좀 불투명하지 않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0: 그런데 저는, 너네끼리 한번 잘해봐라. 내가 자강안도 내고, 쇄신안도 냈는데.
1: 잊었다?
0: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이 안 될 바에는 네. 한번 잘해봐라. 이런 해석도 있고요.
1: 네.
0: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1인의 어떤 기대서, 한 사람의 어떤 명성에 기대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소수정당의 한계가 이미 노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네. 많은 사람 당선시키겠다라고
1: 사실은. 99만 원 선거운동 그렇죠. 이런 걸 내걸었었죠.
0: 예, 그랬는데 결국 기초의원 한 명 당선시켰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외 정당인 정의당보다 훨씬 뭐.
1: 정의당은 6명이 당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진보당 예. 같은 경우에는 40명인가 예. 이랬단 말이에요. 당선시켰는데 그래서 이미 그 지방선거 참패가 굉장히 타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동혁 대표의 1주년 기자회견과
1: 예.
0: 물러나라 물러나라 해도 안 물러나고 버텼던 그 예. 모습과 이준석 대표의 그 모습은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국민의힘에서 그 비대위에 디어가지고 한마디로 네, 네. 지금 당헌당규에 비대위라는 얘기 자체가 없대요.
1: 네.
0: 조항 자체가 없어서 그냥 이제 두 달 내로 선거를 치러야 네. 되는 건데 전당대회를.
1: 네.
0: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 직후에도 조금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조금 내색이 있었는데 네. 만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자강론이나 내부의 약간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글쎄요. 남부 벨트를 만들어서 경기 남부 벨트를 네. 만들어서 해보자는 게 소위 이제 마침 옆에 또 마침 먹자골목이 장사가 더 잘 된다.
1: 네,
0: 뭐
1: 네.
0: 이런 전략이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이제 당세가 약하고 2%를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또 지방선거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기도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좀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네. 우리 과구신 기자, 개혁신당 네. 전망, 혹시 뭐 개혁신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3: 사실은 합당 이야기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1: 국민의힘과 합당.
3: 네, 국민의힘과 네. 합당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가 만약에 좀 바뀌게 된다고 하고 조금 더 열려있고 포용있는 자세를 할 수 있는 좀 개혁보수에 가까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개혁신당도 결국 국민의힘으로 같이 합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수면 아래서는 계속 있는데
1: 네.
3: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장동혁이 바뀔까?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개혁신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다는 거거든요.
1: 네.
3: 이게 합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1: 네.
3: 이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 좀 풀리지가 않는다. 근데 네. 1번은 뭐 개혁신당 할 수가 없는 건데
1: 네.
3: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개혁신당 뭘 할 수 있겠느냐.
1: 예,
3: 결국
1: 예.
3: 앞으로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윤석 전 대표가 대표직이 아니라고 해서 개혁신당의 최대 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3: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이 뭔가 좀 돌파해야 될 어떤 분기점은 필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1: 우리 강 대변인님,
4: 네.
1: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합당 가능합니까?
4: 다음번 총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1: 다음번
4: 지금
1: 총선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4: 얼마 안 남았죠.
1: 이제 1년 뭐, 6개월이 많이 남은
4: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공천 과정 전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떠한 폭주 이거를 막아서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대선 때는 끝까지 이준석 후보와 저희 당의 김문수 후보가 합치지 않았었잖아요.
1: 그랬죠.
4: 거기에 네. 대해서 보수 쪽에서 좀 실망하신 부분도 있는데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개혁신 당은 지지층이 굉장히 공고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1: 그렇죠. 네.
4: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또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했었던 김문수 후보와 합친다는 거는 당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4: 그런데 총선 때쯤 되면은 이제는 뭐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문제, 지금 3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얼만큼 갈 수 있는가.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12분이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4: 뭐 여러 가지로 뭐 교섭단체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1: 네.
4: 개혁신당은 사실상 2030 남성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언론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1: 네.
4: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당이기 때문에
1: 네.
4: 누가 전당대회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1: 그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할까? 그러니까 뭐 쉽게 예상하건대 그 의원 세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 두 분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 이건 아주 이제 쉬운 관측이고. 그러나 또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뭐 나오는 얘기 없습니까?
3: 뭐 어디까지는 설에 불과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난번 선거 때 띄워졌던 조홍천 전 의원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한마평은 오를 수는 있겠죠. 본인이 결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명 중에 결국 다른 두 명 중에 한 명이 하는 거는 너무 사실 모양새가 네. 당이 바뀐다는 느낌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난번에 고생도 했고 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부채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에 대한 호응은 좀 있을 것도 같다. 뭐 네. 제가 최근에 들은 건 그랬습니다.
1: 그건 갑자기 청년정당에서 어른 정당으로 그쵸.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응천 의원이 나오시면.
4: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조응천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많은 분들께서 감사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를 보고서는 모인 청년들이라고 봐야 돼서 조응천 의원이 그분들과 얼만큼의 스킨십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 얘기는 한번 저희가 조응천 전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개혁신당의 전망을 포함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재차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뚜렷하게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3: 네, 결국 용산공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의견 교환은 잘했는데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게 있었다라고 했고 용산공원 관련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라는 거지만 오 시장은 본체 부지를 절대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1: 예.
3: 그나마 접점이 있었다는 건 오세훈 시장이 강남 탄천 물대생센터에 대해서 대체 공급지로 제안을 하자 여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1: 네.
3: 오 시장 다음 회동에서는 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자, 김윤덕 장관이 오늘 정부에서 올해 안에 10만 호 네. 서울의 공급 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2.7만 호는 발표를 했고 나머지 이제 7만 3천 호 같은 경우에 계획 중인데 거기서 용산공원 부지하고 그린벨트 해제 에는 빠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3: 네, 그러니까
1: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3: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가 신규 택지를 이 정도 발표를 할 때부터 용산공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플러스 알파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1: 네.
3: 용산을 빼도 7만 3천 가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용산 없이도 7만 3천 가구 물량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1: 네.
3: 그렇다고 해서 또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고 이건 앞으로 계속 별개 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7만 3천 가구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었습니다. 자, 이 서울시와 정부와의 이견, 이거 좁힐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0: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네. 거기를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윤덕 장관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거기 부지가 용산공원이 전체가 300만 제곱미터인데 어린이 정원만 보면 30만 제곱미터예요.
1: 거기보다 넓죠.
0: 그렇죠.
1: 예.
0: 39만 3천 제곱미터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주택을 공급하는 그 토지 그 신규 주택지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1: 네.
0: 서울시의 계획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네. 대안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보다도 이렇게 진영이 다른 서울시장하고 또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만남을 계속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소구력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만났을 때 이 제안한 부분을 검토해서 또 한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같은 입장으로
4: 네.
1: 용산공원의 녹지 보전 이걸 강하게 그 언급을 그렇죠.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정부하고 조정이 가능할까요?
4: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아마 다음 달이나 9월이나 10월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7만 3천 호에 있어서는 용산공원 그린벨트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렇죠.
4: 내년이 되면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거라고 봐요. 용산공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막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서울 시민들께서는 마뜩치 않아 하시는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 예.
4: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 국민의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1: 네.
4: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용산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약간 뒤로 빠져야 되는 스탠스였는데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마침 탄천지구에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저는 어쨌든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7년에 특별법으로 용산공원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부지를 선정해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했었던 상황을 지금 너무 뭐 주택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쉽게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에게 반감이 있었던 부분들을 잘 넣은 것 같습니다.
5: K라디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5: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4: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6: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4: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6: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7: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8: No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9: 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소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10: 네,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9: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반갑습니다.
11: 안녕하십니까.
9: 아침에 뵙고 또 뵙네.
11: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같이 옆에 앉아있다가 앵커를 모시니까 또 새롭네.
9: 쑥스럽습니다. 그 어제 청와대 만찬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협력과 화합 강조하면서 민생을 부탁을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전당대회 내내 약간 앙숙이었던 박선원 최민희도 최고위원이 뭐 러브샷도 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10: 일단 대통령이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 치열했던 과정을 봉합하려고 정말 갈아놓고 있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사실 낙선자와 당선자 모두를 불러서 5시간을 장장 대통령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봉합하려는 1차 노력.
9: 네.
10: 그다음에 신임 지도부를 불러서 뭐야 우리가 살려면은 원수가 돼서는 안 돼. 형제가 돼야 돼. 그리고 로봇샷도 시키고 하는 거 보면
9: 예.
10: 이것도 사실 이게 대통령이 좀 외과의사로서 봉합을 하는 과정에 아주 한땀 한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또 네. 28일 날 전 의원들 불러서 이제 또
9: 오찬하죠.
10: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한 일주일 내내 지금 집권여당의 그 전당대회 상흔을 치유하고 있다는 점.
9: 네.
10: 저는 이런 점에 좀 우리 당내의 지지층이나 의원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9: 네.
10: 맞는 말이에요.
9: 네.
10: 그러니까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가 되고 같은 점을 찾으면 형제가 된다. 우리는 쌍둥이가 참배에서 나왔다. 이건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렸다. 이 얘기거든요. 지지율도 지금 좋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같이 가면은 국정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정도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면 좀 알아들일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9: 김종인 의원님 잘 될까요?
11: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 너무 부정적이신데.
11: 아니, 이거 보면요. 19일 날 새 후보, 그 경선에 출마했던, 당대표 경선에 왔던 새 후보를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은 당 지도부를 부르고, 28일 날은 의원 전체를 부르고, 열흘 사이에 완전히 그냥 계속 그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신 건데,
9: 네.
11: 저게,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그 반증이죠. 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지지도는 떨어지고.
9: 네.
11: 당 내부에서는 그 내부 분열은 계속 심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다급함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당은 군대 아니거든요.
9: 그렇죠.
11: 무슨 저 당과 정부가 뭐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가자.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게 정당 정치에도 좋고 대통령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때 대통령이 그냥 딱 자기가 찍어서 당대표 만들고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거 본 적이 있거든요.
9: 예.
11: 아주 안 좋더라고요.
9: 예.
11: 그러니까 당은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그 선거마다 지고 그러더라고요.
9: 아, 그때하고 이번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11: 저는 보니까
9: 조금 다르지 분위기가, 않나요?
11: 아니 뭐 분위기가 네.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때처럼 그 딱 찍어서 당선시킨 건 아니죠. 그보다는 네. 조금 더 세련되게 했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대표를 만들어놨고 그 당대표는 뭐 내가 당대표 되면 10% 정도 당 지지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에라 콩콩 무슨 10% 올라가요. 지금 거꾸로 네.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집권 1년 동안에 깔아놨던 그 기본적인 틀들 이런 예.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예.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가자라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12: 아니 똘똘 뭉치지를 못하는 이유 자체가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상황 아닙니까? 네. 2년 전에 당대표 시절에 네. 비명행사 공천하면서 네. 그때 당 두 쪽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주류 입장에서는 작년 전당대회는 어차피 공천권이 없는 전당대였으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대통령도 뭐 예상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오찬 초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결국에는 원팀이 안 됐으니까 오늘까지도 유시민 씨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결자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 자업자득이다.
12: 네.
9: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올라가면. 통합이 되지 말라 그래도 통합이 맞아요.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13: 네, 맞아요.
9: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없던 분열도 생기는 게.
13: 서로 손가락질하지.
9: 이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자를 찍었어요. 네. 상당한 위기로 보이는데, 김희정 의원님.
14: 네.
9: 유시민의 저주가 통한 겁니까?
14: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라면 언제든지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어서 뭐 유시민 전 장관이 뭐 유일하게 이거를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9: 아무도 근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14: 그게 문제죠.
9: 네, 그게
14: 문제죠. 아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책임 없이 그냥 막 마음 편하게 모든 얘기를 막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제 그 지도부 만찬도 그렇고요. 우리가 공멸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9: 네.
14: 그다음에 가장 우리 내부에서 지금 문제는 전당대회 후유증이 아직 다 완전히 치유가 안 됐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도부 뭐 서로 내가 더 찐명이야 찐명이야 하면서 러브샷 하면 뭐합니까? 네. 당원들의 마음은 아직도 조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지율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28일 날 또 오찬 다 하고 나면 의원들이 그 역할을 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원들 또 지역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원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우리가 함께 가서 성공하지 않으면 공멸이다.
9: 네.
14: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독이는 그런 것들이 아래로 이렇게 전파가 돼야지
9: 네.
14: 이게 지금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 김인석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세 달 이내로 또 지지율 높이겠다라고 또 호언장담한 바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의원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자 우리 서영주 소장님.
10: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지율이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추이선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9: 과거의 역대 정권들을 보면 3자를 찍으면 좀처럼 못 올라갔다.
10: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9: 네.
10: 금요일날은 갤럽을 보고 있어요.
9: 지난번 다르죠 여론조사
10: 예,
9: 방식이.
10: 그렇죠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의 컨벤션은 있을 것이다. 소폭 반등. 근데 이제 갤럽에서 소폭 반등. 그러니까 하락을 일단은 멈추는 저지선이 생겼어요. 갤럽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갤럽이 좀 하락으로 간다면
9: 예.
1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9: 네.
10: 그러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무류 같아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 문제도 있을 뿐더러 사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들은 이제 잠재적으로 있는 문제고
9: 예.
10: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당내의 혼란과 갈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단 이거부터 쉽게 잡히는 것부터 수습하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9: 예.
10: 저는 이 효과가 금요일날 갤럽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9: 네.
10: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가 지지율 반등을 올리겠다 하긴 했는데 기한을 뒀어요.
9: 네.
10: 100일. 100일 안에 올리겠다 그랬어요. 네. 원래 옛날에 그 곰이 사람 될 때 100일 걸려요. 네. 마늘 먹고 쑥 먹고.
9: 그때도 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100일 동안 죽었다고 민심의 눈치를 보고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할 일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일만 하려고 하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민심의.
9: 아, 중요한 얘기네요.
10: 그럼요.
9: 네.
10: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내가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거 선물 사주고 뭐 해주면 이 사람 나 좋을 것 같지만 딱 싫어하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네. 다 물고 품으면 됩니다. 네.
11: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만 해요.
10: 잠시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황판을 보고 국민들한테 싫어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9: 자,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 모여 있는 그 단톡방에 각별하게 입단속을 지시를 했어요. 그 발언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나오면 선거 기간에 준해 경고하겠다. 이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사실 강한 표현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펫버스 이런 이제 실언으로 인해서 그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시민 작가의 거듭된 무슨 뭐 왕정이냐 귀족정이냐 오만한 권력자다 뭐 강원식 비서실장을 향해서 되먹지 않았다. 뭐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여권 전체가 좀 뒤숭숭하거든요.
11: 네, 맞아요.
9: 어떻게 보십니까?
11: 일단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유시민 씨는 뭐 자기 실현적 예언,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9: 예.
11: 그리고 말한 대로 된다 하는데 뭐 삼자 그릴 거다라고 했더니 바로 삼자 그리니까 사실 누구든지 다 예상했거든요.
9: 네.
11: 아마 이번 주말쯤에 이 정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짜 가슴에 한이 맺힐 것 같아요. 야, 그거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네.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분인데 그 유시민 씨의 말에 대해서 뭐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뭐 보면 오만한 권력자다라고
9: 예.
11: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오만하게 그 권력을 운용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유시민 씨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에 유시민 씨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가 됐어요, 이미.
9: 네.
11: 본인이 이미 권력자예요.
9: 네.
11: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뭐 그 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보다도 더 권력자예요.
9: 장외 권력자.
11: 네, 장외 권력자입니다.
9: 네.
11: 그리고 이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상 어용지식인을 선언하면서 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셨잖아요.
9: 예.
11: 그러면서 조국 그 일가에 대한 범죄 행위 그거 방어해 주시느라고 온몸을 던지셨고
9: 네.
11: 보면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잘 안 먹히는 모양이에요.
9: 네.
11: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분노감을 표시하시면서
9: 예예.
11: 내 말이 안 통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격을 지켜보는.
9: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공격하는 거죠.
11: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공격을 지켜보는 우리 당 입장에서 특히 뭐 그 강재남 변호사 전화하는 속이 시원하죠.
9: 네.
1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건 좀 심한데? 자기는 뭘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9: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이 김종혁 의원은 객관적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요즘에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아, 유시민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들을만한데? 뭐 이렇게 반응들을 하시는데,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11: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번째는 김민석,
9: 지시.
11: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는
9: 입단속.
11: 본인이 입단속하잖아요.
9: 예.
11: 본인 입이라 좀 단속하라고 하세요.
9: 어떤 입?
11: 아니 되자마자 무슨 조희대 씨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 대법관들 성명선에 요구합니다. 성명선에서요.
9: 예.
11: 그게 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9: 네.
12: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1: 그랬어요?
12: 왜냐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입단속을 의원들한테만 시킨 게 아니에요. 최고위에서도 유출되면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9: 비공개 회의가 밖으로
12: 예.
9: 알려질 시에.
12: 그렇죠.
9: 예.
12: 그리고 민주당 TV라는 거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입단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9: 아, 그것도 입단속이다?
1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패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김어준 씨 방송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뭐 나름대로 정제된 메시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좋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입단속이다 생각합니다.
9: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얘기할
10: 네,
9: 때
10: 네, 네.
9: 반격하세요.
10: 아니요, 충분히 이런 얘기들이 그 또 다른 입장이라고 들을만 해요.
9: 네.
10: 근데 사실과 다르니까 제가 네. 봐서는.
11: 네. 5만 원 권력자 맞지 뭐가?
10: 뭘 5만 원?
11: 저는 유시민 씨가 5만 원 권력자 아니에요?
14: 저는 대통령이
10: 유시민 씨는 그렇죠.
14: 어제 네. 지도부 그 만찬에서 다른 것만 찾아내려고 하면 원수된다. 네. 이 얘기는 저는 유시민 씨를 향한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점점 말은 뭐 크레센도로 점점점 커지고 거칠어지고 그게 지금 유시민 씨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갈라치기하고. 분열주의자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네. 왕정, 귀족정, 공화정으로 당원들을 갈라치겠다는 점에서 좀 자중자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9: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갓난 신고 끝에 살아남아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 이걸 목표로 내걸었는데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3: 저 장동혁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는 모든 보수 세력과의 연대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이 모든 과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9: 모든 보수 세력과 연대하겠다. 우리 김종혁 그 최고위원 얘기는 제가 알고요. 어떤 입장이신지. 강전의 변호사 오늘 전반적으로 저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15: 아까 제가 앞에 브리핑하면서 개혁신당과의 관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은 본인의 편이라는 좀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1주년 기자회견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대표랑 만났을 때 표정이 정말 밝았잖아요.
9: 그보다 더 밝을 수는 없었어요.
15: 그렇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표정이 밝았고 그때 마이크가 잘 안 됐어요. 마이크가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야당이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마이크마저도 이렇다. 이런 표현을 장난처럼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9: 여유가
15: 보이면서
9: 있었다.
15: 예,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1년 동안 계속 흔들림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흔드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수의 완전히 센터가 장동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9: 흔드는 세력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11: 지난 1년 동안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9: 네.
11: 당이 왜 무너졌는데요?
9: 네.
11: 우리 당이 왜 무너졌습니까?
9: 장동혁 대표 때문이다.
11: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무너졌죠. 예. 비상경을 하는 바람에. 예. 그런데 우리 당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비상겸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맞서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장동혁 대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어요. 본인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그때 수석 최고위원일 때는 같이 가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반대 표결했어요. 이거 배제해야 된다고 그렇죠. 표결했어요.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은 신의 뜻에 의한 계몽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 네.
11: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치인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전형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무너진 당 그럼 뭐가 왜 무너졌는지를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9: 네.
11: 그럼 우리 당이 제대로 진정으로 건강한 보수를 쓰려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9: 네.
11: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우리 그것과 절연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계세요.
9: 절연 선언문 한번 냈었잖아요.
15: 전 의원 명의로 했죠. 예. 의원들
11: 그렇죠.
15: 함께.
11: 본인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아니, 2025년 본인도 의원이었으니까. 1년 됐을 때 네.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 반성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주호영이니 윤한홍이니 이런 분들이 당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던 거 아니에요.
9: 네.
11: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당대표의 여러 가지 얘기가 제가 공허하게 들리는 얘기는 가장 출발점에 대한 어떤 건 반성이 없는데 그리고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된 건 잘된 거고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걸핏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내란당 내란당 그러지 않습니까? 예. 1년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민주당이 저렇게 똥볼을 차고 있고 정권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 당의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예. 뭐냐? 내란당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 네. 굉장히 분통 터져요.
9: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도 같아요. 좀 듣고. 자, 그동안의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네.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네, 이렇게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해 왔는데 네. 장동혁 대표의 1주년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 좀 이제 앵커마를 받아서 제가 표현하자면 전략 자산답다.
9: 전략 자산답다.
10: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올공의 뇌에 빠뜨려서 그냥 가겠다. 라는 선언 같아요. 뭐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라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눈에 띄었던 건 그겁니다. 싸우는 인재, 잘 싸우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9: 네.
10: 국민들은 일꾼을 원하지 쌍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싸우겠다는 말을 그거를 일성으로 1주년 됐다는 것은 사실상 당 내에서 이게 민주당 단지 이재명 정부와의 싸우는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당 내에 보수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잘 싸우는 사람을 뽑겠다로 들리는 거예요.
9: 네.
10: 그래서 내부 싸움을 하겠다는 걸로 들리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 또 집안 싸움 계속 하겠다는 거고 내년 임기까지 또 계속 하겠다는 거고
9: 네.
10: 그 중간에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본인 입맛대로 다 바꾸고 나서 연임하겠다는 거다.
9: 네.
10: 이런 전략 자산이 어딥니다.
9: 그러면 계속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도 네. 더 채우기를 민주당에서는 바란다.
10: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데요.
9: 네.
10: 정치적으로 좀 정치에 불필요한 분인데 김민석 대표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한 거 보니까 마음 내에서는 정말 전략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한국 정치에는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9: 우리 김희정 의원님.
14: 한마디로 오늘 기자회견은 너네가 흔들어봤자 나 장동혁이야. 1년 나 버텼어. 남은 임기도 버틸 거야. 그리고 254개 지역위원장 싹 다 바꿀 거야. 내 입맛대로.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의 정체성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본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아직도 폐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결의문 내면 뭐합니까? 전륜 선언문 같은 거.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네. 나 버텼어. 그래서 그 자신감 때문에 어느 자리였나요? 한동훈 의원하고도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지금 한 거의 세 달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피해 다니다가 막 입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장면에서 나 국민의힘의 대표야, 여전히. 앞으로도 1년 더 할 거야. 공천도 내가 할 거야.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본인이 그걸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버텼다.
9: 알겠습니다. 오늘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문화일보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행사장에서 장동혁, 한동훈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는 거의 1년 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 사진이 잡혔어요. 사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짧게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님,
11: 네.
9: 저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11: 그냥 뭐 행사장에서 만나면 그럼 저기서 뭐 인상 쓰고 싸우겠습니까?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죠.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9: 아니 근데 그동안에 많이 피해왔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11: 네, 많이 피해왔죠. 아. 많이 피해왔는데 그
9: 전화를 왜 안 피했습니까?
11: 아이, 그거 못하죠. 그렇게까지 언제까지 하겠어요. 근데 아마 서로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 좀 사라져줘라. 너만 없으면 내가 내 세상 될 텐데. 미워 죽겠어. 이런 거고.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속으로 그랬겠죠. 얼마나 오래 가나 한번 보죠. 뭐 이랬을 겁니다. 뭐 그런 마음가짐 아니었을까.
9: 혹시 아까 이제 강전에 그 대변인께서 하신 얘기가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이 커졌다. 그 자신감의 발로는 아니었을까요?
12: 어떤
9: 이제는
12: 자신감이
9: 내가 더 피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생긴 거는 최근에 그 네 분에 대한 징계가 있었잖아요.
9: 네.
12: 이 징계의 수위가 좀 높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네 분은 사실상 장도연 대표 체제에 반대해서 징계를 받은 건 아니에요. 개인이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한감일에 친한계에서 목소리가 약간 낮아진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 오늘 녹화 때련 네 분과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네, 오늘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좀 쾌적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판 승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본국에서 한때 이런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너무 착한데? 일상에서 만난 착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감정 전시회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챗GPT한테도 존댓말로 말 거는 사람. 너무 착한데? 다 같이 중요한 이야기 하던 중 화장실 다녀온 친구에게 하던 얘기 요약해 주는 사람. 너무 착한데? 사진 찍어줄 때 세로로도 찍어드릴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너무 착한데? 이렇게 너무 소소해서 더 사랑스럽고요. 혹시 나는 이런 일 안 해봤나 돌아보게 되고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충동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이런 착한 일 해봤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는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 너무 착한데? 먼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착한 남자.

0: 엘리베이터 타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가 뛰어오길래 잽싸게 오픈 버튼 눌러줬어요. 요것도 너무 착한데?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 바로 뒤에 분이 물건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먼저 계산하라고 양보해 줬어요. 오, 이것도 완전 착한데? 상대방이 실수했는데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줬어요. 너무 착한데? 운전하고 가는데 트래픽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끼려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다 양보해줬어요. 너무 착한데? 근데 이건 너무 양보만 하다간 뒤차한테 욕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밖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 운동했어요. 오, 너무 착한데? 가족을 위해 술, 담배 끊었어요. 와, 이건 완전 대박, 진짜 리얼 착한데? 또 누군가의 골수 기증을 위해 패스트푸드 끊고 기름진 삼겹살 끊고 금주까지 했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삶의 희망이 되었다는 게 너무 뿌듯해서 이참에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었어요. 와, 이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한데? 이외에도 전화 중인데도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인사하고 사과하는 사람 너무 착한데? 지루했었는데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하면서 타이밍 잡아주는 사람 등등 소소하지만 정말 착한 사람, 고마운 사람 찾아보니까 많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거나 이런 착한 일 해봤다 하시는 분 오늘 카톡에 올려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분명 고마운 일이었던 거 있을 겁니다. 설사 상대방은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알잖아요. 라라랜드가 알아봐 드릴 테니 착한 일 하셨다면 알려주세요. 오늘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별다방, 예, 스타벅스에서 마음껏 커피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8월 26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 오후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지난주 조용필 가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2부 개봉박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콩.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날씨 이야기. 프랑스 남부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약 300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에 토네이도가 덮쳤다고 하는데 정말 이로 인해 가옥 약 300채가 부서지고 3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은 약 천여 명이 거주하는 아주 작은 마을로 모두 임시 대피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400여 가구는 여전히 정전 상태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는 뇌우 경보가 발령이 됐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도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본토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강도가 약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약해도 일명 토네이도인데 이번에 큰 코 제대로 다친 셈이네요. 자, 태풍 소식입니다. 제18호 태풍 사우델과 제19호 태풍 나라가 잇따라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상재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태풍 사우델은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저장성 중부와 푸젠성 중부 사이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델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동쪽으로 약 970km 떨어진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이동 중에 있고요.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8m로 강태풍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나라는 같은 날 기준 하이난성 둥팡시에서 서북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베이브만 해상에 위치했으며 중심 기압은 99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0m입니다. 중앙기상대는 같은 기간 저장성 남부와 푸젠성, 장시성 중남부, 후난성 동남부, 광동성, 대만, 하이난섬, 서부, 또 광시 북부 등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DMB 지역의 날씨 예보입니다. 그야말로 늦여름의 아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60도대의 쾌적한 기온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후에는 80도 중후반의 따뜻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습도는 이맘때답게 낮게 유지됐고요. 이슬점은 60도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에 구름이 섞여 있습니다. 현재 기온 84도, 섭씨 29도이고요. 자외선은 8로 높은 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쾌적한 날씨 예상되고요. 해는 오후 7시 47분에 지겠고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동쪽 하늘에 비슷한 시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밤과 비교하면 체감 온도가 눈에 띄게 높고 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 후반, 순환도로 안쪽은 7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기상현상이 접근함에 따라 구름이 많아지고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찬스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천둥번개가 칠 수도 있지만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이번 기간 중 가장 불안정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90도에서 90도 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잦아지겠고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는 강한 비와 번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지적으로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랭전선이 천천히 이동함에 따라 소나기와 천둥번개는 목요일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및 뇌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 전선이 워싱턴 DC 지역 어딘가에 아직 머물러 있어 금요일은 따뜻하고 습하며 다소 불안정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오후와 저녁에는 특히 천천히 이동하는 전선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와 뇌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선은 주말이 시작될 무렵 마침내 이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구름이 섞인 날씨에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는 목요일과 금요일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보이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 최고 기온이 80도 후반까지 오르겠네요. 햇살이 적절히 비치겠지만 구름도 간간히 나타나고 습도도 다시 좀 높아지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는 다음 주 초 9월 초순에 어김없이 인디언 썸머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9월 5일까지 9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다시 찾아올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고 해서 여름 옷 다 정리하시지는 마시고요. 여름 옷 정리는 9월 10일 지나서 하시는 걸로.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I like you, 네가 좋아' 최성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과 함께 샹송, 깐손의 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돌리 파튼의 9 to 5입니다.

미국 컨트리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는 돌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파튼의 조카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돌리는 빗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예수님의 팔에 안겨있다며 파튼의 별세의 소식을 알렸는데요. 파튼은 지난해 라스베가스 전속 공연을 연기했다가 취소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의 면역계와 소화계가 다 망가졌다고 알려온 돌리 파튼은 지난해 가을 소셜미디어에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확인을 해줬고 올해 5월에는 치료에 잘 반응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고향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속구치는 비브라토 보컬, 가슴 저미는 가사, 눈부신 의상으로 테네시주 산속의 통나무 오두막에서 출발을 해 스타덤의 정점과 찬사로 뛰어오른 컨트리 뮤직 아이콘이라는 칭송을 받는 돌리 파튼은 1946년생입니다. 테네시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12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파트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음반 제작자, 배우, 방송인, 작가, 자선사업가로 세대와 지역, 정치 성향을 초월해 사랑받는 유명인이었습니다.

1973년 발표한 방금 들으시는 이 졸리는 컨트리 차트뿐만이 아니라 팝 차트까지 진출한 뒤 전 세계에 발매돼 대히트를 치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듬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죠. I Will Always Love You로 1975년부터 2년 연속 컨트리 뮤직 협회 올해의 여성 보컬리스트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곡은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의 1992년 영화 보디가드 주제가로 불려 전 세계적인 명곡으로 남았는데 당시 파트는 이 노래에 대한 로열티로 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980년 코미디 영화 9to5의 동명 사운드 트랙이죠. 케니 로저스와 두엣으로 부른 Island in the Stream 등도 세계적 인기를 얻은 곡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리 파튼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돌리 파튼은 평생 3,0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했고요. 그녀의 노래는 휴스턴뿐만 아니라 티나 터너, 로라 존스,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멀 해거드, 비욘세, 올리비아 뉴튼 존 등 다른 유명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총 49장의 앨범 속 그녀의 명곡들은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10억 회 이상 온라인 스트리밍이 됐습니다. 돌리 파튼은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 총 11개의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그녀의 노래 25곡 모두 빌보드 컨트리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2001년 송라이터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고 2007년에는 송라이터스 명예의 전당의 최고 영예인 조니 몰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는데요. 평생 몸에 딱 달라붙는 모조 다이아몬드를 붙인 화려하고 과감한 의상과 거대한 금발 헤어스타일, 진한 화장 등의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자선 활동으로도 큰 명성을 얻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테네시주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도서를 보내기 위한 교육 비영리 단체인 이매지네이션 라이브러리를 설립했고요.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어린이 독자들에게 무려 3억 권 이상의 무료 도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스 국립공원에서 발화한 산불이 테네시주에 큰 피해를 주자 산불 피해자 돕기 자선 TV 방송을 기획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백신 연구에 써달라며 100만 달러를 기부해 모더나 백신의 초기 후원자로도 기록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그녀에게 지속적 스타 파워를 준 자질은 사람들과 교감하는 능력이었다며 자신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Dirt poor이라고 표현한 가정에서 자란 파트는 종종 미국 노동계층의 상징으로도 여겨졌고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명성과 재력을 쏟아 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돌리 파트는 1960년대 중반 아스팔트 포장 도금업자인 칼 딘과 결혼했고 지난해 딘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했고요.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가 파트너의 대녀, 일명 갓도로라고 하네요. 이런 파트너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최고의 컨트리 가수 중 한 명이자 그 이상인 돌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고 적었는데 덧붙여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 큰 상실이다. 그녀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며 파튼을 기르기 위해 무려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And mama blessed it with a kiss. My coat of many colors that my mama made for me. 미국 주요 언론들도 파튼의 부고를 일제히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60년 동안 컨트리 음악은 물론 대중문화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다며 거대한 개성과 소박한 재치로 자신을 자리매김한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미국인 중 한 명이라고 애도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파튼의 자리는 컨트리 음악 세계의 추종자들 수천 개 자작곡 가사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한 에팔레치아 산맥의 가난한 주민들, 영화 9to5에서 그녀가 응원을 보낸 직장 여성, 문해력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준 아이들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파튼의 SNS에도 부고 글이 올라왔는데 게시글에는 파튼이 남긴 유산은 사랑, 연민, 회복이라며 그녀의 노래는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계속 울릴 것이며 그녀의 자선활동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지고요. 직계 가족들이 참석하는 소박한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족은 조화 대신 파튼이 설립한 이매지네이션 라이브러리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살아 생전에도 그랬지만 가고 나서도 그녀의 선행과 사랑은 길이길이 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돌리 파튼 하면 9to5, 9to5 하면 돌리 파튼, 짙은 화장에 꽉 끼는 청바지, 높게 크게 부풀린 블론디 헤어, 여기에 터질 듯한 큰 가슴, 찢어질 듯한 비브라토 창법, 뭐 하나 평범한 것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돌리 파튼의 노래. 그녀는 같지만 그녀의 노래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선행과 함께 남을 것입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생활용품 매장에서 자신이 신고 온 헌 신발을 진열대에 두고 새 상품으로 바꿔 신은 뒤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간 남성의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이 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유튜브와 SNS 영상에 따르면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매장 내 신발 진열대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진열된 상품 가운데 자신이 신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신발을 발견하자 손으로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신고 온 헌 신발을 벗어 던진 뒤 새 신발로 바꿔 신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신고 왔던 오래된 신발을 새 상품이 있던 진열대에 그대로 올려놓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함께 온 일행은 남성의 행동을 곁에서 지켜보았으나 별다른 제지나 말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을 통째로 버리고 갔다. CCTV가 이렇게 대놓고 돌아가는데 대단하다. 지불도 안 하고 헌 신발을 두고 가다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눈 뜨고 코베 간다고 말이오. 아주 대단한 놈이네. 배짱이 아주 두둑여이. 이런 놈들은 평생 신발 못 신게 하는 그런 처벌을 내리야요. 이 암만. 타인의 대변 속 미생물을 이식하는 이른바 대변 캡슐이 불면증의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분변 미생물 이식이 만성 불면증 환자의 수면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고 발표했는데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수면 경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최신 연구 흐름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만성 불감증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기존 장내 세균을 비우기 위해 사흘간 항생제를 투여한 뒤 불면증이 없는 건강한 기부자의 대변에서 추출한 미생물 캡슐 60개를 복용하게 했습니다. 이어 2주 뒤 캡슐 20개를 추가로 투여한 뒤 뇌파를 분석해본 결과 대변 캡슐을 복용한 그룹의 수면 효율,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 잠든 시간의 비율은 치료 전 79%에서 한 달 뒤 9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위약을 복용한 그룹은 85%에서 87%로 변화가 아주 미미했는데요. 또한 대변 캡슐을 복용한 그룹은 잠든 후 밤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기존 79분에서 17분으로 크게 줄어들어 불면 증상이 대폭 완화됐으며 이러한 수면 개선 효과는 치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자가 설문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해 염증, 스트레스 반응, 수면, 각성 주기 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불면증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너의 똥은 안 먹겠네. 하여간 이 민간요법이네 뭐네 하면서 요상한 것부터 들은 것까지 이 아이 들은 걸로 따지면 전 세계 탑들이 안에 들게요. 어디긴 어디요? 중국이지 미하와. 단식으로 15일 만에 20kg을 감량한 30대 중국 여성이 심각한 뇌질환을 얻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31세 여성은 최근 15일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걸음걸이와 기억력에 심각한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중증 뇌질환인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베르니케 뇌병증은 비타민과 엽산 등 필수 영양소의 극심한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의식혼란, 보행시 균형감각상실, 안구운동장애,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합니다.
의사는 여성의 걸음걸이가 마치 펭귄처럼 변했다며 이 증상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는데요. 여성은 의료진에게 도쿄의 단식 방법인 벽곡을 실천했다고 밝혔는데 벽곡은 곡식을 끊고 우주의 기만을 흡수해 몸을 정화한다는 도쿄 전통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SNS에는 벽곡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3억 6천만 회를 넘어서며 독소 배출과 단기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유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극단적 단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헤일롱장성에서는 26세 남성이 52일간 물만 먹으며 벽곡을 시도하다 치매 증상을 보인 뒤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저장성에서도 한 여성이 일주일간 물과 에너지 알약만 복용하다 혈액 내 세균 감염과 중증 저칼슘 혈증을 겪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인체는 정기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작동한다며 극단적 단식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인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금식 기도도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어쩐디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악어 개체수가 늘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허가받는 사냥꾼을 동원해 악어 포획에 나섰습니다. 사라왁주의 악어 개체수가 최소 2만 5천 마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람을 향한 악어의 공격이 증가하자 현지 당국이 강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라왁주의 악어는 약 4,500km에 달하는 강수계 곳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멸종 위기에 가까웠던 악어가 개체수를 회복하면서 사람과 악어가 마주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사라왁에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5건의 악어 공격이 보고됐으며 피해 건수는 사바나주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악어 출몰과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 야생동물 국립공원부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334마리의 악어가 포획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어에 대한 우려가 개체수 증가뿐 아니라 사람들이 악어의 서식지인 강과 습지, 해안 지역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사람과 악어의 접촉이 잦아진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라왁주의 사냥꾼 투입은 악어와 인간의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대응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멸종 위기까지 갔던 악어는 무엇달라고 개체수는 늘려갖고 이런 사단을 낸대요. 사람이 죽기 전에 진작에 하면 어디가 덧나나? 달라나? 당최 악어나 뱀 같은 것들은 왜 살려두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가 훈련 도중 헬멧 안에서 독사를 발견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칸소주 모멜 고등학교의 한 선수가 지난주 훈련 도중 머리에 쓴 헬멧 안에서 독사인 코튼 마우스를 발견했는데 해당 학생은 헬멧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느끼자 코치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헬멧 내부 패딩 뒤에서 길이 약 60cm의 코튼 마우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뱀은 헬멧 밖으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동물관리 담당자들은 헬멧을 물에 담가 뱀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뒤 집게로 포획을 했으며 포획된 뱀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방사됐다고 합니다. 코튼 마우스는 아칸소주에서 발견되는 뱀 가운데 두 번째로 독성이 강한 종으로 알려졌으며 성체는 60에서 120cm까지 자라며 혈액과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는 독사입니다. 물릴 경우 심한 통증과 부종, 멍, 조직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참
그야말로 물리지 않는 것이 천운이네, 천운이요. 아니 근데 이 독사 이 뱀 새끼는 왜 다시 방생을 했대요? 이 물고기도 아니고 말이요. 이런 놈은 또 다시 기올교. 이 사람 대가리 속이 얼마나 따뜻한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가? 뉴욕타임즈 어제 날짜 지면에 트럼프가 요구하고 압박하면 상대가 결국 굴복하는 패턴이 최근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보복 관세를 감수하면서까지 트럼프의 무역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서사를 뒤집어 놓았는데요.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시작이 됐던 굴복의 시대가 사라지기 시작한 듯하다는 논평인데 실제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미국 내 각급 기관들이 트럼프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이란과 벌이는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미국 대학과 로펌들도 트럼프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또한 그의 재정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트럼프의 소송을 합의하기 위해 1,600만 달러를 지급했던 ABC 방송이 이제는 방송 허가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게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을 올해 당내 예비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유권자들이 10여 차례의 후보 지명 경선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을 거부했으며 그중 6차례가 8월에 발생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트럼프와 참모들은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일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범죄율 하락에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이란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 그는 자신의 인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의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예비선거에서의 패배에 관한 보도도 부인했으며 트럼프는 자신이 지지했음에도 패배한 공화당 후보들이 애당초 승리할 수 없었던 후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럽에서, 중동에서 그렇습니다. 좌파 성향의 스페인 총리에서부터 우파 성향의 이탈리아 총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트럼프에게 저항하고 있는데요. 상황 변화는 트럼프가 올해 초 그린란드를 장악하려고 밀어붙이면서 시작이 된 듯합니다. 제러미 사피로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그린란드가 전환점이었다. 유럽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트럼프의 탐욕에 끝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지난주 협상 중단 발표 연설에서 미국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나는 그런 일이 결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경고해 왔다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또한 현재 캐나다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연구원은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식 공격이라 모욕을 당하고 물러서면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똑같이야.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겨. 이 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디. 아이 어째 혼인만 코로코로 모르고 계신데요. 이? 아이 진짜 모르는겨. 아니면 모르는 척 하면서 이 속 챙기고 계신겨. 김현철입니다. 달의 몰락.

0: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 아시죠? 오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도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의 진한 여주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카톡 친구 맺으셨어요, 오늘. 라라랜드 송은경님, 앞으로 자주 들리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송인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드라마 서울의 달 주제가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목은 서울 이곳은. 장철웅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내주신

민경씨 오늘은 험프데이 수요일이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날씨에 옛 생각들이 조금씩 설설 떠오릅니다. 수요일에 좋은 글귀와 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시와 또 좋은 글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석진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 수요일은 한 주의 가운데입니다. 월요일의 시작은 지나갔고 금요일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해온 자신을 격려하는 날로 보내세요. 하시면서 김용택의 그대 거침없는 사랑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움. 해질녘에 당신이 그립습니다. 잠자리 들 때 당신이 또 그립습니다. 그대 거침없는 사랑. 아무도 막지 못할 새벽처럼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대 앞에서 나는 꼼짝 못하는 한떨기 들꽃으로 피어납니다. 몰라요, 몰라. 캄캄하게 꽃 핍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리움이 있는 줄 이제 알겠습니다. 말로는 나오지 않는 그리움으로 내 가슴은 봄빛처럼 야위어가고 말을 잃어버린 그리움으로 내 입술은 봄바람처럼 메말라갑니다. 이제 내 피는 그대를 향해 까맣게 다 탔습니다. 산도 물도 당신 앞에 서면 산도 물도 꽃도 지워집니다. 밤산 산들이 저렇게 잠 안 자고 어디를 보며 앉아 있었구나. 산들이 저렇게 어둠 속에 잠 안 자고 앉아 어디를 보며 나처럼 속으로 울고 있었구나.

당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갈대가 하얗게 피고 바람 부는 강변에 서면 해는 짧고 당신이 그립습니다. 땅. 당신 가고 나서 뒤돌아서니 어디 발 디딜 땅 한 곳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눈만 뜨면 당신에게 달려가는 이 마음이 날마다 파괴하는 마음입니다. 파괴. 얼마나 피땀 나는 일인지. 그러나 당신은 더 진땀 나는 진실인 것을 어찌합니까? 당신에게 달려가는 이 마음이 파괴라니요. 죄라니요. 나는 몰라요. 그런 말 그냥 깊고 맑고 힘찰 뿐인걸요. 그냥 겁없을 뿐인걸요. 나도 꽃. 수천 수만 송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생각에 생각을 보태며 나도 한 송이 들꾸고 그대 곁에 가만 가만 핍니다. 짤막짤막한 것들이 꽤 많네요. 한 이제 두세 개 남았는데 그 다음 제목은 하루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멀리 흔들리고 나는 당신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당신 곁에 가서 바람 앉은 잔 나뭇가지처럼 쉬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내 마음의 바람뿐이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생전 못 보던 작은 불씨 하나 솟아 허젓한 길가에서 손짓하는데 나는 어찌합니까? 당신의 그 손짓은 어느새 내 가슴에 건너온 불길로 활활 더워지는데 나는 어찌합니까? 나에게 도리개질을 퍼붓습니다. 나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불길을 나는 잡지 못합니다. 아, 당신을 향한 이 불길을 나는 어찌

0: so young one so get in there.
1: 이문세의 옛사랑 들으시면서요. 잠시 광고 말씀 들으시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가물 거리며
0: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고 있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멀리 뉴욕에서 우리 수지 씨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어요?
2: 그럼요.
0: 아니, 그 아줌니가 가셨더라고. 어저께 꽤 그 나이도 80이면 아직 창창할 나이인데.
2: 근데 아우, 아깝죠?
0: 아까워요. 보기도 좋고.
2: 제가
0: 듣도 없대.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아주 좋더만.
2: 글쎄, 좋은 일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70년대 여기 왔을 때 보니까 그때는 이런 케이블이 없었잖아요.
0: 네.
2: 그 미국 방송에 그냥 계속 하루에 뭐 밤에 꼭 쇼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0: 돌리 파튼.
2: 그래서,
0: 예.
2: 돌리 파튼. 그래서 내가, 저 여자는 어째 저렇게 큰 기어 앞으로 거꾸로 죽었네.
0: 그게 네. 하나의 또 트레이드 마크 얘기도 했었어요. 예.
2: 네네. 머리하고.
0: 맞아요. 예, 예. 참 예. 아까운 그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에서 조기 개항까지 안 되니까 참나. 아이고 가수 혈만요.
2: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죠.
0: 네네. 우리나라 이 가수도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진짜 조기 개항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조용필 씨.
2: 그렇죠.
0: 예. 우리나라 가요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남인수 씨 다음의 맥을 이어가는 조용필, 그 다음이 이제 서태지 뭐 이제 이렇게 돼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용필 씨 1부만 했어요. 오늘 2부
2: 네.
0: 그 많은 맞습니다. 그 와이프와 또 여자들과의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오늘 또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네.
2: 조용필. 지난주에 했듯이 1950년생 경기도 화성군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정미소만 얘기했는데 과수원도 있었고 염전도 있고 그랬대요.
0: 아이고 부잣집 아들이네.
2: 부잣집 아들의 7남매 중 6째로 출생을 했고
0: 네.
2: 조용필은 어떻게 불려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최고의 가수 조용필, 탑싱어 조용필 모두 진부해서 좋은 용어를 찾다가 작사, 작곡도 하고 또 기타 밴드 마스터도 하고 그래서 가왕 조용필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분이 5살 때 들은 하모니카 소리에 반해 아버지한테 졸라서 하모니카를 부리기를 시작했대요. 5살 때.
0: 이야, 대단하네.
2: 그러니까 천부적인 그런
0: 끼가 있죠.
2: 그런 게 있는
0: 예,
2: 것
0: 예,
2: 같아요.
0: 예, 예.
2: 예. 중학교 때 형이 치는 기타를 빌려서 그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벤처스 악단의 그 파이프 라인 있죠?
0: 띵띵띵띵띵
2: 네,
0: 맞아요. 맞아.
2: 네, 그거하고 샹하이 트위스트
0: 아.
2: 그거 한국에서 임하룡 씨의 그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유명한 거
0: 네네네 맞아요.
2: 따다다당 따다다당 땅 따다 그 샹하이 트위스트
0: 아유.
2: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0: 네.
2: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0: 네네.
2: 아버지의 반대로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형의 그 기타를 때로 부셔서 이 조용필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안 식구들 겁주려고
0: 네.
2: 수면제를 두 알을 먹었대요. 그거 먹으면 꽤 많이 갈지 알았대요.
0: 꼴랑 두 알? 20알도 아니고?
2: 두 알.
0: 예.
2: 그랬더니 한 이틀 잠만 푹 자고 깨어났대요.
0: 아니 어떤 분들은 두 알 택도 없쇼. 세 알 먹어도 그냥 말똥말똥한 사람도 있다 그러더만.
2: 얘는 애덜이잖요 이때.
0: 맞아 맞아 맞아. 예예.
2: 근데 나중에 집에 있는 책이며 돈들 물건을 다 내다 팔아서
0: 네.
2: 기타를 사고도 돈이 좀 남아서 가출을 했대요.
0: 네네.
2: 참 엉뚱해요. 사실 미팔군이라고 하면 나이트클럽 밤무대 같은 걸로 연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모든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2: 1960년대부터 80년대의 모든 대중음악 활동의 큰 장이었었어요.
0: 네.
2: 1987년 가수왕으로 이제 내정되었던 그 조용필은 그 전에 매해 가수왕이 됐었어요. 한 네 번을. 스스로가 수상을 거부하고
0: 네, 맞아요.
2: 12집 활동 이후 TV 프로그램에 출연 대신 콘서트 활동에 집중을 하게 돼요.
0: 기억납니다. 예, 예.
2: 네. 광복 60주년 기념 콘서트로 북한 평양에서 공연이 이제 벌렸죠.
0: 네.
2: 근데 2004년부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시로 남북에서 접선을 한 결과 평양 류경 체육관에서 공연이 열렸고
0: 네.
2: 당시 접선을 담당한 SBS로 독점 중계가 된 거예요.
0: 오.
2: 네. 원래 이후에 조용필 본인 왈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더 크게 콘서트를 벌리고 싶다고 했으나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조용필의 그 바운스 있잖아요.
0: 네, 바운스.
2: 노래.
0: 예, 예, 예.
2: 예, 바운스는 기성세대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음악적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
0: 네.
2: 정규 19집 앨범에 헬로하고 타이틀곡 바운스를 만들었어요.
0: 네.
2: 10년 만에 컴백을 앞두고 대중이 기대한 무거운 연륜의 그 음악 대신 젊고 신선한 감각이 음악으로 자신을 시험하고자 일종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한 거래요. 나이가 들었어도 낡은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젊은 세대까지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는 경쾌한 컨트리 락 팝 스타일을 완성해서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배우 안성기 씨와하고 중학교 동창이라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2: 예. 근데 조용필이 29번, 안성기는 30번이었대요.
0: 안성기 씨도 그, 실제로 보니까 그냥 크시더라고.
2: 꼬맹이들이었었나 봐요.
0: 네.
2: 예. 그래서 짝이었대요. 근데 이제 안성기는 당시 아역 배우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서 일종의 이 조용필 씨가 바리가드 노릇을 해줬대요.
0: 아유, 고만고만한데.
2: 근데 발발이로 아주 소문이 났나 봐요. 예. 예, 여기서 우리 일편단심 한번 들어볼까 봐요.
0: 아유, 일편단심.
2: 민들레야.
0: 이 노래가 좋죠.
2: 민들레야. 네.

0: 그 뉴저지에 큰 누님이 네. 사셨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이제 같이 네. 골프 치는 멤버이셨는데 이 네. 조용필 씨 큰 누님도 돌리 파튼 뺨쳐요. 그래서 그런지
1: 어깨가 조금 편찮으셨겠네.
0: 아유, 근데 그때 당시 70이 넘으셨는데 드라이브가 아이고 이러면서 백스윙하면서 드라이브를 치는데 저랑 똑같이 나가시더라고.
1: 이분이요. 네. 옛날에 맨하탄에서 인천집이라는 식당을 하셨어요.
0: 오, 그래요.
1: 네.
0: 아시는구나.
1: 네. 70년대. 네.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우.
1: 맞아요.
0: 그러면서 아유 용필이게 고등학교 때 저기 뭐야 저 테레비 갖고 집 나갔더네요 이러시더라고.
1: 그거지 바로. 네.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애처로운 곡으로 선곡을 했어요.
0: 네.
1: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유도부 학생들이 그 껄렁하잖아요. 그런 애들 운동하는 애들이
0: 그때 당시?
1: 안성기를 괴롭혀서 안성기가 걔네들을 좀 손 좀 봐주라고 했대요.
0: 아유.
1: 조용필이한테.
0: 네네네.
1: 왜냐하면 조용필이 조금 설치고 발발이 노릇을 했대요.
0: 아, 얌전하실 것 같은데.
1: 아니래요. 아주 발발이었대요.
0: 네네.
1: 그래서 조용필 생각에 자기가 분명히 얻어 맞을 것이 그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을까 하다가 이게 딱 이제 마주쳤잖아요.
0: 네네네.
1: 딱 맞닥쳤는데 애들은 일단 코피가 터지면 조금 당황하잖아요.
0: 그쵸, 일단 코피 먼저 터진 사람이 진겨. 예.
1: 그치. 네.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딴 데 보는, 고 있는데, 네. 그냥 상대방 코를 그냥 팍! 아유. 갈겼대요.
0: 먼저 선방을 날렸구먼.
1: 그랬더니 걔네들이 코를 피해서 피가 팍!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당황해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넌 눈탱이를 그냥 냅다 갈겼대요.
0: 아이고.
1: 그랬더니 그냥 얘가 쩔쩔맬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거 19분인데 나중에 그 가운데 있는 남자들의 중요 부분 있죠?
0: 네네. 가운데를 그냥 냅다 꼬칠렀구먼.
1: 거기 발로 그냥 걷어찼대요.
0: 아니 지금 이 얘기가 19금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1: 네.
0: 넘어가요.
1: 그래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0: 네.
1: 역시 발바리가 맞죠?
0: 네, 네, 예, 예, 예.
1: 네, 네. 돌아요 부산항의 그 가사는 네. 보면은 원래 님 떠난 부산항인데 형제 떠난 부산항으로 고쳤고
0: 네.
1: 그리운 내님이었는데 그리운 내 형제로 바꾼 거래요.
0: 왜 그랬을까?
1: 그래서 님 그리는 노래가 네. 형제를 그리는 노래로 바뀌어서 당시 처음으로 제1교포 고급 방문단과 맞물려서 아하. 히트를 시켜서 그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를 끌고 맞아요. 그 인기가 부산서부터 서서히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팡 터진 거래요.
0: 맞아요. 예.
1: 네. 조용필은 1981년 두 번에 걸쳐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0: 네.
1: 예, 그리고 2008년에 레디오 시리 뮤지컬 있죠?
0: 네.
1: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1등석이 250불이었어요.
0: 아유, 세다.
1: 예, 근데 그때 우리 딸이 그 석장을 사가지고 1등석을, 우리 남편하고 셋이서 가서 구경을 했어요, 앞에서.
0: 예.
1: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0: 아, 그 정도예요.
1: 네. 근데 여기 레디오 시리 뮤지컬이 70년도에 7불이었었나 그래요.
0: 어머.
1: 입장료가.
0: 그거에 비하면 뭐 엄청나네.
1: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레디오 시리 뮤지컬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는다 만다 그때부터 이제 값이 올라갔어요. 예. 조용필의 노래 고추 잠자리 있죠? 아, 고추 잠자리. 아유, 지가 조용필 노래 그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이렇게 됐네요.
0: 네.
1: 그 작사가 김승곤 씨가 직접 밝힌 바로는
0: 네.
1: 당시 고등학교 시절에
0: 네.
1: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한 상태였는데 이 김승곤 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연고지인 부산까지 찾으러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셨더래요. 그러니 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0: 그쵸.
1: 예,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으로 고향을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 고추 잠자리가 기계 또 치고군요. 조미하는 모습을 보고 지은 시래요, 이게.
0: 아, 진짜요?
1: 응, 이거 본인이 작사가가 한 얘기예요.
0: 아, 그러니까 고추 잠자리를 실제로 고추 잠자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를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게 만든 곡이군요.
1: 네네네.
0: 아유, 앞으로 이 노래 들을 땐 그 생각 나겠네. 우리 이런 거 좋아해.
1: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노래가 될 수 없다고 치워놨대요. 근데 조용필의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0: 아, 근데 이 노래 히트했어요.
1: 예. 그러니까 가성하고 진성이 넘나들면서 부르는 그 특이한 노래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1: 고추 잠자리.

0: 사실 장욱조 씨가 좀 여론 미성으로 노래를 많이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 조용필 씨가 또 이렇게 하니까는 노래가 아주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기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어느 쇼 프로에서 이주일 씨가 이 노래를 틀고 엄마, 엄마 그러는 거 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0: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아니 네. 엄마한테 우어쩌라고 엄마를 왜 찾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참나.
1: 엄마 나를 낳고 왜 먼저 갔어 이거지.
0: 어, 응? 아이고 그렇구나. 예예. 예.
1: 1983년에. 미술 교사였던 박지숙과 경기도 봉선사에서 하객 9명이 놓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0: 네.
1: 근데 이 9명이 모두 기자였대요.
0: 기자들 앞에도, 앞에 놓고 결혼을 하신 거네?
1: 네, 비밀리 한 거죠.
0: 네, 네.
1: 배우 이미숙과 네. 2년간 연애를 했는데.
0: 맞아.
1: 그, 이미숙과 결혼서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말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0: 아유, 그쪽하고는 연애하고 이쪽하고는 결혼하고? 거시기 허겄네. 어쨌든, 예.
1: 예. 박지숙은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 씨의 의원의 딸이기도 해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예, 그러나 5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0: 네.
1: 이혼 이유는 조용필이 음악 활동에 너무 몰두한 반면, 박지숙 씨는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죠.
0: 예, 예.
1: 결혼 생활 동안 불화설이 이어졌고 드디어 1988년 여름에 원만하게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조용필은 이혼 당시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고 재산을 양도하며 원만하게 이제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0: 네.
1: 이 박지숙 씨는 LA에 거주하면서 카페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전에.
0: 오, 예.
1: 근데 지금은 모르겠슈오 이니도 나이도 꽤 들었지 않요 이제?
0: 아유 꽤 드셨을 거요.
1: 그 조용필이가 지금 76세잖아요.
0: 아이고 80을 바라보네.
1: 네. 조용필 씨는 팔자라는 말을 하며 독신으로 쭉 살다가
0: 네.
1: 1994년 재미교포인 성공한 사업가 그 안현진과 63빌딩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두 사람은 사실 실반지만을 나누어 끼었다고 해요.
0: 네.
1: 능력 있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 생활도 9년 만인 2003년 급성 심근 경색으로 네. 심장병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무슨 수술이든 수술 후에 그 회복 단계가 가장 위험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하이오 그 클리블랜드 심장병원에서
0: 네.
1: 수술을 했는데 거기가 꽤 권위 있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인명은 재천이라고 두 사람의 사랑을 시샘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어요.
0: 아유, 글쎄 말이야.
1: 네, 그 조용필의 노래 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0: 네.
1: 그 노래는 그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안진현 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서 만든 애절한 발라드 곡이거든요.
0: 그래서 제목이 진이군요. 진.
1: 네. 안진현의 가운데 글자. 제작 배경은 조용필과 오랜 시간 함께한 위대한 탄생의 베이시스트 그 이태원이 작곡을 했고 그리고 작곡가 김희갑 씨의 아내이자 작사가인 양인자 씨가
0: 네네네.
1: 애틋한 기사를 썼어요. 가사를. 네, 가사의 의미는 2절에 아득한 밤하늘 저너머 속살 같은 별빛 하나가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깜빡이고 있네라는 가사에서 아내를 향한 깊은 슬픔과 위로의 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슴 깊이 저리는 밤 눈을 감네 그대 모습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이렇게 끝을 맺어요.
0: 아유 백년애려를 했어야 요따고 말이 안 나올 텐데 중간에 헤어져가지고 질리기 전에 그냥 아유 그래서 첫사랑을 못 잊는겨 첫사랑이랑 결혼해봐 왜 앤수되지 아유
1: 맞아요.
0: 신경나.
1: 그 부인이 남긴 유산은 네. $1,000,000인데 유언장에 따라 조용필에게 돌아간 몫은 네. $4,000,000 중에
0: 여보세요? 아유.
1: 근데 네, 유언장에는 네네. 네, 조용필이 평소 꿈꾸던 음악 사업에
0: 아유 전화가, 예, 전화가 자꾸 끊겼다. 그래 누가 자꾸 전화하는 갭이네. 아유.
1: 우리는 참. 아니어요.
0: 아 그래요? 예 말씀해 주세요.
1: 네. 조용필은 개인 용도로는 쓰지 않고 전액을 사회사업에 기부를 하고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사용을 했어요.
0: 아유, 이 박수 받아 마땅하네. 예,
1: 네. 그리고 또 사건이 있는데 네. 2013년 4월 18일 신대철이 조용필에 대해 알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했는데 네. 지난 2000년에 조용필은 지구레코드사의 주요 작품의 저작권을 모두 빼앗긴 사실이 밝혀졌대요. 1986년 지구레코드사 대표가 네. 조용필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네.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네.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슬쩍 끼워 넣었던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0: 아유, 어떻게요, 그럼?
1: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던 조용필은 네. 그 계약이 무슨 의미인 줄 전혀 모르는 아유. 상황이었고, 결국 선한곡에 대한 그 복제 배포권과 네. 유무형 복제권은 지구 레코드사 대표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0: 아유, 그래서 지금 오치게 된 겨.
1: 그래서 네. 그 저작권이 넘어간 31곡에는 예.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일편단심, 민들레야, 물망초, 여행을 떠나요 등등 조용필의 대표곡들이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0: 욕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럼?
1: 그렇죠.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조용필은 상황 파악 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2004년 패소하면서 아유. 결국 빼앗긴 저작권을 되찾아오지 못했어요.
0: 아 그럼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왜 틀라 그랬어요 그럼? 딴 거지.
1: 아이 들어봐요.
0: 예예. 예.
1: 이후로도 조용필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을 녹음하거나 공연 실황을 음반으로 판매할 때마다 지구레코드사 대표에게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0: 예 그렇죠.
1: 예 근데 신대철이 예.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진 글을 조용필의 신곡 발표와 함께 순식간에 퍼져서 SNS를 달구었어요.
0: 예예.
1: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이 네.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0: 아이고 할렐루야.
1: 그래서 예. 해명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3,800명이 참여할 정도로 네. 네티즌들의 서명운동 열기가 뜨거웠으며 이듬해 2014년 2월 11일 27년 만에 네네. 해당 31곡 저작권을 모두 되찾게 되었대요.
0: 아유, 그 제가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요. 한국에 있었으면 제일 첫 바따로 내가 그냥 사인했었을 건데.
1: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안타깝네요.
0: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되찾았으니 할렐루야. 예.
1: 예, 27년 만에. 그리고 이제 조용필이 이제 노래가 네네. 1983년에 나온 친구요.
0: 네.
1: 또 96년에 그 친구요는 96년에 고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0: 네.
1: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상 최초로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이 되었어요.
0: 아, 예.
1: 예, 친구요를 비롯해서 여행을 떠나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네. 한 500년 등 총 4곡이 노래가 교과서에 실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0: 대단한 가수야 어쨌든 대단한 가수.
1: 근데 조용필은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꼴초였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그냥 애주가.
0: 예 그럼요.
1: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동안에 네. 담배 한 보루를 다 폈대요.
0: 어, 맞아요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같이... 그래서 그 피는 피는 그 꼴초 그래서 그 차 안에 네. 담배 연기가 아주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야옥했대요.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노래를 그렇게 하나 몰라.
1: 그래서 술은 그리고 소주만 무한정으로.
0: 맞아요. 밤새도록 그랬다 하더라고요.
1: 그런데 지금은 네. 금연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네. 매일 연습을 통해서 76세가 넘 돼가지고도 네.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녹슬지 않는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0: 예.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대마초 이후에 6개월 외에 한동안 못 나왔잖아요.
0: 네네네.
1: 그때 6개월 동안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네.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 역시 막혔었대요.
0: 아유,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게 한 세네 번은 해야 한다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알래니까 지금 숨이 가쁜 거 아니오.
1: 아유,
0: 아까워 죽었는데.
1: 다졌는데.
0: 예, 지금 빨리 예. 끝내야 돼. 예.
1: 네, 이제 끝나야 돼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오늘의 그 조용필 사건은. 네.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부터 끝을 내고
0: 끝곡은요?
1: 마지막 곡은 그 하늘의 별이 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만든 곡이 진이라는 노래로
0: 네.
1: 끝을 맞겠습니다.
0: 네. 아유 오늘 퀴즈도 못 내드리고 지금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다 못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겠네. 어쨌든
1: 아유, 너무 좋겠네.
0: 내일 들려드리면 되지.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너무 절절하네요. 아, 우리 영임님도 오늘 부활에 신청곡 보내주셨고 우리 연민님도 신청해주셨고 뽀들련드님도 신청해주셨는데 다 못 들려드리고 내일 꼭 신청해주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죠?
1: 아득한 밤
0: 조용필의 진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2: Kiyun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4: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북중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됐지만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 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미 우정공사를 상대로 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승리하며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 인력 수백 명을 부정선거 단속 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와 연방이민당국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25일 미 컨트리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는 달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튼을 기리기 위해서 어제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미 전역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가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는 미 주정부들이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서 약 167억 달러, 한화 23조 원 규모의 거액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AI 분석기관이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AI 경쟁에서 뚜렷한 3위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을 뉴욕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뉴욕시와 미 테니스협회가 시민들 위해 할인 티켓 1000장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뉴욕시의 시영마트 설립 계획을 둘러싸고 한인을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 소송에 이어서 다문화 상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시정부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 소비자보호국이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벳 접경지대에서 거대한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최소 1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산사태의 충격이 5.2 규모의 지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현지 관광객들의 무더기 실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네팔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미동부 시각으로는 25일 밤 네팔 산악지대와 중국 티베트 접경지인 지롱포트 인근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토사가 계곡 하류를 덮쳤습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해발만 7,000피트 고도에서 폭 800m에 달하는 대형 빙하 조각이 잘려나가며 하류 계곡으로 떨어져 내린 빙하 아발란체가 이번 디자스터 재앙의 주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 USGS는 이 낙하 충격이 5.2 규모 지진에 달하는 진동을 유발했으며 잘린 얼음과 바위, 물이 섞인 급류가 계곡을 휩쓸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네팔 157명, 티베트 3명 등 최소 160명에 달하며 수백 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특히 네팔 관광청에 따르면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총 391명의 관광객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산을 찾은 인도인 순례객 100여 명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국적자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현지 투어 업계의 피해도 극심합니다. 드림 티베트 트래블 측은 자사 투어객과 가이드 35명이 머물던 마을 전체가 완파돼 전원 연락이 두절됐다며 절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헬기 12대를 투입해 현재까지 114명 이상을 구출하고 임시 병원을 세워 응급처치에 나섰으나 교량 19개와 40km에 달하는 도로가 유실돼 수색 및 구조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의 연락이 끊기면서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남동발전 및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연락 두절된 한국인은 처음에는 8

0: 구조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27일 현지에 파견해 한국인 수색구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오클라호마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25일 잇따라 당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달린 그레이엄이,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마이크 마제이가 각각 승리한 겁니다. 집권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직 연방 상원의원인 달린 그레이엄은 이날 치러진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99% 이상의 표가 개표된 가운데 달린 그레이엄은 193,396표를 얻어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넬프 노먼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린 그레이엄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본선에서 민주당 애니 앤드루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수십 년간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원래 6월 9일에 치러진 후보 경선에서는 달린 그레이엄의 오빠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승리했지만 그가 7월 11일에 별세하면서 현직 상원의원 자리와 올해 11월 본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 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됐습니다. 달린 그레이엄은 오빠가 갑작스레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결정으로 내년 1월까지 오빠의 남은 임기를 승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달린 그레이엄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의 출마를 독려했습니다. 앞서 8월 11일 공화당 후보를 뽑기 위한 특별 예비선거 경선이 치러졌지만 당시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였던 달린 그레이엄과 랠프 노먼이 이날 결선 투표에서 양자 대결을 벌였습니다. 최근 그레이엄 의원이 노먼 후보와 진행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난 국가안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며 경험 부족을 드러내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를비치를 직접 찾아 연설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이에 힘입어 그레이엄이 결국 공화당 후보직을 따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날 치러진 오클라호마 주지사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는 털사 출신 투자관리업체 창업자이며 전직 주상원의원인 마이크 마제이 후보가 현직 주 법무장관인 겐트너 드러먼드를 꺾고 승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11시 40분 기준으로 개표가 95% 이상 진척된 가운데 마제이 후보가 18만 6,678표를, 드러먼드 후보가 18만 4,631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이로써 마제이 후보는 11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신디 먼슨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오클라호마 주지사에 당선된 건 20년 전 브래드 헨리가 마지막입니다. 당초 지난 6월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드러먼드의 득표율이 26.3%로 마제이를 소폭 앞섰지만 이날 결선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 경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러먼드가 지난 2024년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자신의 탄핵 소추에 대한 질문에 의견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답한 것을 두고 가짜 공화당원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결선 투표 전날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주 공화당원들에게 그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마제 후보에게 표를 던지라고 독려했습니다. 3선 제한에 걸려 내년 1월에 퇴임할 예정인 현직 케빈 스티트 주지사도 7월 초 마제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미 야당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미 우정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총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USPS가 지난 21일 발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규칙은 주정부가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서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USPS가 21일 발표한 규칙과 무관하게 나왔었습니다. USPS의 구체적인 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송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제기된 소송은 USPS의 규칙이 투표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주정부가 자체 법률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USPS의 새 규칙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편 투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우편 투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e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시영마트 설립 계획을 둘러싸고 한인을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 소송에 이어서 다문화 상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시정부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현장에 K-Radio 정석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과 멕시코계, 유대계 등 다양한 민족의 소상공인들, Multicultural Business Coalition, 소위 MBC가 26일 오전에 이스트 할렘의 한 소규모 마트 앞에 모였습니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공영마트 설립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뒤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현장에 모인 다문화 소상공인 연합 상인들과 법률팀은 시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사전 조사도 없이 공영마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터 뉴욕 상공회의소 대표 마크 제프씨는 이번 계획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건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2: Mr. Mayor, the city of New York, this is not the way to feed struggling, hungry people. You have not done a study.
1: 멕시코계 슈퍼마켓 업주인 카를로 씨는 우리가 두려운 것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호소했고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에이미 씨 역시 가족이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내며 정직하게 일해온 소상공인들과 시장이 직접 소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 We're not afraid of competition, Mr. Mayor. We're not afraid of competition. We're afraid of unfair competition.
4: Hi, good morning. Just wanted to mention that, yes, there are many Korean grocery stores that have been around for many decades. And it is, in fact, very difficult to go up against a city-owned grocery store. So we are asking the mayor to please work with us and not against us. We've been paying taxes for decades on end.
1: 다문화 소상공인 연합은 뉴욕시에 대항해 무작정 대립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시 정부와 소상공인, 경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중남미 지역과 공동구매 조합을 결성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원가를 최대 60에서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한 Made in New York 방식을 소상공인 매장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ade in New York은 뉴욕시 지역 제조업체와 수공업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상공인 연합은 시정부가 직접 마트를 차리는 대신 기존의 저소득층 과일 채소 구매 지원금 사업 Get the Good Stuff Program 같은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과일 할인 쿠폰을 더 지급해 기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게 만들면 시정부가 직접 마트를 차리지 않고도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도 함께 살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헌트포인트에 들어설 첫 신규 매장의 개장이 중단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심리는 오는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글로벌 AI 분석기관이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AI 경쟁에서 뚜렷한 3위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의 모델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한국의 AI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글로벌 AI 분석기관인 Artificial Analysis가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글로벌 AI 경쟁에서 뚜렷한 3위 위치를 구축한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26일 Artificial Analysis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따르면 이 기관은 한국 AI 생태계가 탄탄한 국내 인재와 공공투자,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제공한 유인 등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모티브 테크놀로지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등 국내 AI 개발사 연구기관의 모델이 자사의 지능지수에서 30점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수는 추론과 지시이행, 코딩 등 AI 모델의 성능을 9개 평가를 통해 종합해 산출합니다. 모티프 테크놀로지의 오픈 웨이트 모델 모티프 3는 47점으로 국내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업스테이지의 독점형 추론 모델인 솔라프로4는 42점, SK텔레콤의 오픈웨이트 모델 AXK2는 35점, LGAI 연구원의 오픈웨이트 모델 KX4 2.0은 31점을 기록했습니다. Artificial Analysis는 모티프3와 솔라프로4의 경우 미국과 중국 이외 국가에서 개발된 모델 가운데 인텔리전스 지수 점수가 가장 높은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관은 이어 KT와 트릴리온 랩스 등도 자체 모델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의 AI 모델 개발 생태계가 1년 전보다 훨씬 두텁고 경쟁력 있게 바뀌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은 평가를 공유하며 더 반가운 것은 한두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독파모 참여 기업 이외에도 한국의 트릴리온 랩스, KT도 언급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모델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며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의 국가대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경쟁 성장하며 세계와 겨룰 수 있는 두터운 AI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물론 3위라는 순위에 만족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오늘은 우리 연구자와 기업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습하고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로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서풍이 시속 3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로 대체로 흐리고 습하며 오후 들어 몇 차례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의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바람은 남풍이 시속 4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Bill Gates warns AI is more dangerous than big tech will admit. 즉, 빌 게이츠의 경고, AI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창업자이자 IT 기술의 대부인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AI가 가져올 대량 실업과 생화학 테러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일부러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컴퓨터 혁명을 이끌었던 그가 왜 지금 AI의 위험성을 외치고 있는지 기사의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In private, people who understand how good this stuff is and how much better it's getting, they're very worried. 사석에서는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얼마나 더 발전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In private, 사석에서 사적으로라는 뜻이죠. 공식적으로 in public과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만약 off the record라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또는 비공개로라는 뜻이 되고요. In confidence 또는 confidentially라는 표현도 비밀리에 또는 은밀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stuff, 여기서 stuff는 기술, 물건 등을 친근하게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사에서는 AI 기술을 의미합니다. 빌 게이츠는 업계 지도자들이 사석에서는 AI의 발전 속도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수조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될까봐 대중 앞에서는 걱정 없다며 위험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y're just full speed ahead and hoping that the good outweighs the bad. 그들은 그저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려가며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크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Full speed ahead,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것, 망설임 없이 돌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망설임 없이 총력을 기울일 때 full effort라는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줄이거나 신중해질 때는 pump the brakes, hit the brakes라고 해서 급제동을 거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let's pump the brakes and review the contract again 이라고 말하면 잠시 속도를 줄이고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봅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utweigh, 무엇무엇보다 더 무겁다 또는 어떤 것보다 가치나 비중이 더 크다 라는 뜻이고 overshadow나 eclipsed by 또는 trump 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기사는 안전장치나 규제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기업들이 오직 기술 개발과 이윤 창출을 위해 무작정 직진만 하고 있는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AI era is utterly, absolutely, completely, totally different. AI 시대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다릅니다. Utterly, absolutely, completely, totally 모두 완전히, 전적으로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요. 이렇게 유의어를 연속으로 나열한 것은 과거의 기술혁명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극도로 강조합니다. 과거 산업혁명이나 PC혁명 때는 기존 일자리가 사라져도 더 많은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AI는 노동시장 전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대량 실업 사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던 것이죠. Self-regulation on the most dangerous tool ever invented? No thanks.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구에 대해 자율 규제를 맡기자고요? 됐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Self-regulation, 자율 규제를 의미하고요. No thanks, 직역하면 아니요, 고맙지만 됐습니다. 즉, 상대방의 제안이나 주장에 사양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좀 더 예의 바르고 완곡하게 거절하고자 한다면 I'm good, thanks 또는 I'm all set, thanks 라고 표현하거나 No, but thank you for asking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거절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자 한다면 I'll pass this time 또는 Can I take a rain check? 또는 Maybe next time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대각광과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 중인 자율 규제에 대해 빌 게이츠는 생화학 무기 제조나 대규모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제적인 국제 협정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혁신의 선구자가 이제는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빌 게이츠는 AI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AI 컴퓨팅 사용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큰세, 토큰 택스와 간병인처럼 사람만이 해야 하는 인간 전용 일자리, Human Reserved 지정까지 제안했는데요.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AI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밴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들.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와 연방이민당국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둘러싸고 캐시 호컬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행정관의 갈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뉴욕주에서 주와 지방법집행기관이 연방이민당국인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 업무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전역의 경찰과 법집행기관은 ICE와 체결한 27G 협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로컬캅스, 로컬크라임스 법에 따른 겁니다. 새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와 지방법집행기관이 ICE와 27G 협약을 맺고 연방이민단속 업무를 지원하는 걸 금지합니다.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을 연방이민당국의 구금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27G 프로그램은 ICE와 주 지방법집행기관이 협약을 맺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 경찰관들에게 연방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역 경찰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범죄 대응에 집중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업무까지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법안 반대 측에서는 경찰과 ICE 협력이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최근 뉴욕주 의사당을 겨냥한 폭탄 위협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며 주 의사당을 상대로 폭탄 위협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민당국과 지역경찰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법의 시행을 두고 뉴욕 주정부와 나소 카운티의 갈등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 12개 법 집행기관이 27G 협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가운데는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 경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소 카운티가 새로운 주법에 맞춰 아이스와 협약을 실제로 종료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법 시행에 앞서 각 지방 법 집행기관이 아이스와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뉴욕의 경찰은 아이스의 업무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최근 집회에서 호컬 주지사를 직접 겨냥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단순히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2026년 뉴욕 주지사 선거 구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인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이미 차기 주지사 선거를 놓고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A7G 협약 폐지와 아이스 협력 제한 문제는 앞으로 뉴욕주에서 이민정책과 치안 문제를 둘러싼 핵심 정치 쟁점으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서 뉴욕의 지방경찰이 연방이민단속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적, 정치적 충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6: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가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면서 미 주정부들이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서 약 167억 달러, 한화 23조 원 규모의 거액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일일 이용 시간 제한, 또 야간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셧다운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8: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47개 주 정부와 진행해온 청소년 SNS 중독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화 167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 규모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 최종 승인을 받으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사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우선 청소년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만 쓸 수 있고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접속 자체가 차단됩니다. 이 제한은 부모가 직접 승인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수업 시간 동안에는 메시지를 뺀 모든 앱 알림이 꺼지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우회 가입도 AI 기술로 엄격히 막아냅니다. 아이들을 SNS에 오래 묶어두는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기능들도 대폭 수정됩니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해주던 영상이나 게시물 대신 내가 팔로우한 사람의 글만 시간 순서대로 보는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 계정에서는 좋아요 수가 보이지 않고 얼굴을 고쳐주는 성형이나 화장사진 필터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롯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아이들에게 SNS를 훨씬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평가했고 메타 측도 틱톡과 유튜브 같은 다른 플랫폼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Radio입니다.
6: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지난 22일 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 처치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3명이 참여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와 위기 대응법을 배운 가운데 특히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어른 한 사람이 중요한 보호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22일 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화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모두 13명이 참여해 12명이 수료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교육은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영상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방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천신 테일러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두 번째로 높고 아시안 청소년의 경우 13세에서 24세 사이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접하며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정신적인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 한 명이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수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며 한인 청소년을 위해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배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상담소가 이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상담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늘 혼자인 것 같고 고립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은 부모와 교사,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성인 등을 대상으로 6시간 30분 과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해 청소년의 위험신호와 증상,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다룹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위기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수칙을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익힙니다.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준비된 관찰자이자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천신 테일러 소장은 처음으로 화상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걱정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더욱 보람있는 교육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는 교사와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이 한인 청소년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큰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신건강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오는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와 성인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며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참가 인원은 제한돼 있어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 가정상담소 703-761-2225번으로 하면 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0: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오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워싱턴 DC 더 워프 지역에서 위치한 유니온 스테이지에서 DC 재즈 페스티벌 짐푸름과 디 엠프레스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재즈기관인 DC 재즈 페스티벌과 협력해서 한국계 재즈 연주자의 음악적 역량을 현지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음악을 통한 한미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무대에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색소포니스트 짐푸름이 이끄는 재즈밴드 디 엠프레스가 오릅니다. 비밥을 비롯한 정통 재즈를 바탕으로 정교한 편곡과 자유로운 즉흥 연주, 색소폰 연주자들의 긴밀한 호흡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특히 2025년 데뷔 앨범 스퀘어 원을 발표해서 미 재즈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짐푸름을 비롯해 알토와 테너,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들과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함께하는 7인조 편성으로 출연합니다. 공연은 재즈 스탠다드와 스퀘어원 수록곡을 중심으로 약 60분간 진행되며 풍성한 색소폰 앙상블과 개성 넘치는 즉흥 연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과 티켓 예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C 재즈 페스티벌과 워싱턴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하이트론슬 레이버데이 파격 대세일. 오는 9월 12일까지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 46% 할인, 월플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는 최저가 보장, 오래된 세탁기는 트레이드인 하시고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삼성 콤보 세탁기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또한 온열 기능까지 갖춘 솔라라 안마의자는 일시불 2399불 또는 디파짓 없이 월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파나소닉 최신형 EP-MAN1과 세라젠 파우제 M10 안마의자도 40% 할인.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모션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모션베이스 50% 할인과 3년 워런티 혜택을 드리며 한국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독일 정밀 기술의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미동부 최초 독점 입점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세일 놓치지 마세요. 유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점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족성장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성장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이 대장입니다. K-Play DMB 청취자 여러분, 오늘 8월 26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다니시는 익숙한 길거리나 우리 동네 잔디밭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멀리 있는 유명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도 멋있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아티스트들의 음악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K-Play DMB에서는 우리 동네 아티스트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멋진 아티스트 게스트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분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음악 세계와 그리고 또 이분들의 활동,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 예정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우리 동네 아티스트들을 향한 응원 멘트나 감성 터지는 추천곡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할 다채로운 음악 이야기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금 들으신 곡은 줄리안 킴의 Fly Away였습니다. 줄리안 씨도 이쪽 페어팩스 카운티 출신입니다. 여기 그래서 몇 년 전에 데뷔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데뷔하기 전부터도 알고 지내던 친구예요. 부모님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동생도 예, 되게 착하고 정말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지역 아티스트니까 또 찾아봐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이대장의 K-Play DMB 힘차게 시작합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K-Play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저는 K-Play DMB의 DJ 제이든님을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게 된 이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K-Play DMB에서는 이럴 때 이런 음악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아티스트들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 담겨있는 그런 추억 이야기 등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 참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K-Radio로 검색하신 후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익명으로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스레드, K-Play DMB나 또는 K-Radio DMB 계정을 통해서도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상황은 이 노래지 하시는 여러분만의 또 BGM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kradio.us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온에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통해서 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대장과 함께하는 K-Play DMB입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이대장 돌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지금 아마 저희 K플레이DMB 그 저희 시작한 이후로 게스트가 정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게스트가 무려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자, 사실 게스트분들이 뭔가 지금 사실 여기 버지니아 계시면서 각자 다른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생활도 다르시고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이유로 또 모여 계신 분들이기도 하세요. 근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먼저 한 분씩 각자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아티스트의 게스트로 초대된 배우 이은희입니다.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고요. 한국에서 주로 했던 주요 작품들은 맘마미아, 논센스 그리고 아가씨와 건달들이었습니다.
2: 네. 근데 장난 아닌 작품들을 하셨는데.
4: 네, 기회가 예, 운이 좋게 또 큰 작품들을 마지막에 하게 됐어요.
2: 이런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다니 영광입니다.
4: 아,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고신대학교라는 곳에서 교회음악을 전공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CCM 앨범에 참여도 했었고 아실만한 앨범으로는 히즈윌이라는 그룹의 3집의 동지를 흩으시고라는 그 곡에 예, 제가 원 가수입니다.
2: 아, 그러시구나. 예,
5: 그리고 찬미워십의 2집 앨범 중에 당신이 특별한 이유로 또 객원 보컬로 참여도 했었고요.
2: 아니 저랑 알고 지낸 지 좀 됐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5: 혹시 이럴 날이 올까 싶어서 좀 이렇게 미리 좀 아껴놨습니다. 아, 네.
2: 하지만 제가 촉이 왔습니다.
5: 아, 네.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은 제가 뮤지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창작 뮤지컬 코바디스라는 작품에 제가 주인공으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됐어가지고
2: 아, 그래요?
5: 그걸 계기로 제가 쭉 뮤지컬을 하게 됐습니다.

0: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대단합니다. 네. 자, 마지막.
2: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아티스트 게스트로 초대된 제이든이라고 합니다.
1: 여기 저희 DJ님 이름도 제이든인데.
2: 네.
1: 예, 참고로 이게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
2: 맞습니다. 예. 저는 JADEN을 쓰고 계시고요.
1: 예, 특이하게.
2: 네, 여기는 JAYDEN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1: 이 제이든이 좀 사실 더 파퓰러 하긴 하세요.
2: 그렇죠.
1: 이름 스펠링이.
2: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앞서 두 분과 다르게 저는 한국에서는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고 이 DMV 지역에서 한 10년 넘게 MC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네.
1: 돌잔치, 결혼식, 뭐 페스티벌.
2: 네, 네. 각종 MC는 다
1: 그렇죠.
2: 맡고 있었습니다. 네.
1: 사실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연합회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네. 그 코러스 페스티벌 하는데 제가 또 MC로 여러 번 모셨어요.
2: 맞습니다. 네. 감사하게 좋은 기회를 네. 마련해 주셔가지고.
1: 그리고 또 저희 또 다른 행사들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서도 저 MC로 또 하시고.
2: 네. 맞습니다.
1: 네. MC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모르셨다는 눈치이긴 하세요.
2: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 같이 계신 분들이 이런 분이었어? 이런 표정이시네. 네. 그럼 그 한국에서 저도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드럼 연주를 하면서 또 지내고 있긴 한데 이게 또 미국 와서가 작품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이 사실 한국이랑 또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드러머로서의 활동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활발하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일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뭐 다른 일들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각자 이제 또 한국에서 해오셨던 쌓아놨던 그 커리어들이 있지만 혹시 여기서는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3: 저는 유치원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3: 네, 제가 맡은 반이 이제 딱 프리케이 반이거든요.
1: 네.
3: 제 애들 킨더가든 가기 바로 전 아이들 네, 돌보는 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되게 재밌는 선생님일 것 같아요. 막 애들한테 뭐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줘도 그렇고 이런 그 진짜 배우 하셨던 분들은 이런 그 글을 읽어줘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실 때 다르잖아요.
2: 감정 표현을
1: 네. 표현을 구하시니까.
3: 저는 주로 선생님이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좀 그 룰을 깨요 제가.
1: 아 그래요?
3: 그래서
1: 아티스트들 참을 수 없지.
3: 네 제가 맨날 미세스 킴 스포일러라고 너희들 스포일 키들 만들 거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1: 네.
3: 근데 다른 선생님이랑 그냥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네.
1: 그럼 뭐 그 일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3: 지금 서브로 일한 것까지 하면은 올해가 5년 차 되고 있어요.
1: 그럼 혹시 미국에 오신 거는 어느 정도?
3: 미국에 온 거는 15년 됐고요.
1: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3: 네,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지냈고 예. 예.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버지니아에서 일을 시작해서 8년 정도 됐는데
1: 네.
3: 이 지금 이 유치원에서 일하기 전에는 한인 데이케어에서 또 한 3년 정도 코비드 전까지
1: 예.
3: 또 일을 했었죠.
1: 아, 그렇군요.
3: 네.
1: 그 저기 원경아 씨는 어떻게
0: 네.
1: 현재 하고 계신 일이?
0: 방금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까 자기 소개 때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1: 네, 피러 원 원경아.
0: 네, 저는 음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플러밍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네, 아무래도 사실 미국에 온 목적은, 대학원 뭐 이렇게 가능하면 박사까지 예, 예. 따서 한국에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생업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생업 전선에 먼저 뛰어들게 됐고요.
1: 네.
0: 사실 이제 음악적으로는 저희가 뭐 창작 활동을 해서 수입이 생기까지는 아주 그 긴 시간이 필요하고
1: 맞아요.
0: 예.
1: 네. 한국에서 그, 할 때도 사실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기 와서 또 새로 하려니까
0: 그 그렇죠. 네. 여기서는 네. 완전 이제 기초가 없이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플러밍이라는 일을 접하게 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된. 아주 네. 예, 귀한 직종이죠. 어떻게 보면
1: 이게 요즘에 AI 시대에서 플러밍 네. 예, 굉장히 각광받는 직종이죠.
0: 맞습니다.
1: AI가 감히 넘볼 수 없는.
0: 네.
1: 예. 근데 제가 사실 원경아 씨랑 같이 뭐 제가 부동산 일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겹치기도 하고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분 장난 아니에요. 네.
3: 무서운가요?
1: 네. 그러니까 뭐
2: 뱅크처럼 하셔서
1: 진짜 엄청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내요. 예. 그리고 이제 딱 그 손님 클라이언트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그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플럼이 뭐 문제 있으면
2: 예. 직접 연락 주십시오. 예, 연락 광고네요.
1: 예. 공짜는 아니지만 연락 주십시오. 예. 근데 진짜 되게 엄청 잘하시고 딱 그 문제 해결이 되면 그 정말 깔끔하게 예, 다 처리를 해주세요.
0: 예. 어,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2: 플러머 광고로 나오신
0: 음악 얘기하러 나왔다가
1: 회사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뭐 워낙 또 유명한 회사긴 하니까.
0: 네.
1: 네. 제이든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기서?
2: 저도 참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 미국 와서 일을 정말 많이 바꿨던 것 같은데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
1: 저 알고 나서도 바뀐 게 좀 여러 개가
2: 있어요. 예, 민망하고 좀 그렇지만.
1: 아니, 뭐 민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네. 저 역시도 어찌 보면은 커리어가 계속 바뀌기도 한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2: 그렇죠. 그래서 경아 씨처럼 저도 플러머는 아니지만 HVAC 테크니션으로 좀 오래 활동을 했었었고요. 한 6, 7년 정도 했었었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AI를 개발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특허를 좀 몇 개 갖고 계셔서 그 사장님 밑에서 비서 역할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어시던트죠. 잡일하고 도와드리고.
1: 배우시는 게 많겠네요.
2: 네, 요즘에, 생각보다.
1: 요즘에 그 이 흐름에 대해서.
2: 맞습니다. 이 제가 아예 관련이 없는 직종을 처음 접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AI를 저희가 접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나름.
1: 아, 그럼 그 일을 그 일을 하신 거는 이렇게 뭐 오래되신 건 아니고요. 현재
2: 아닙니다.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 뭐 이렇게 특허라고 하니까 제가 뭐 깊은 거를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2: 아, 네. 네. 네. AI 관련이라고.
1: 네, AI 관련. 뭐 워낙에 요즘에 뭐가 많으니까.
2: 맞습니다. 네.
1: 근데 진짜 그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뭐 이렇게 드럼 연주하고 한국에서 드럼 연주하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왔는데 미국 왔는데 버지니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드러머로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정은 있고. 그러니까. 아, 뭐 해야 되지? 해가지고, 저 진짜 신문에 광고 찾아가지고, 그냥 거의 아무 데나 들어가서 직업을 찾았어. 그러니까 취직을 했었거든요. 취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년 하면서 제가 드러머로서 또 여기서 사람들 계속 만나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갔고, 이제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은 또 부동산 일도 하고 있고 그러긴 한데, 이게 진짜 이민을 온다는 거는 정말 광야와 같은 이게 광야는 아니긴 한데 내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정말 주님만 붙들고 저희 이제 살아가고 있죠 또
2: 맞습니다.
1: 그래서 진짜 뭐 여기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오래 그냥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민자들 이민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
1: 저희 음악 한번 듣고 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예, 이대장의 K플레이 DMB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순서. 예, 오늘의 사연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들으면서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다 함께 바다로 차 타고 떠나던 순간이 떠올라요. 신나는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나오자마자 다 같이 창문 열고 소리 지르며 따라 불렀었거든요. 지금도 출퇴근길에 이 노래만 들면 순식간에 시원하고 유쾌했던 작년 바닷가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부석순 아세요? 모르시죠?
4: 모릅니다.
5: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3: 아, 이름 아세요? 아, 네. 이게 세븐틴이라는 그 맞아. 그룹에 이렇게 몇 명만 따로 나와가지고
5: 유닛으로 예, 활동하는.
3: 네, 예, 따로 유닛으로 활동하는.
6: 부석순 씨가 리더죠.
4: 아, 여기서 이제 씨가
3: 예, 제가 이럴 줄 알고 또 물어봤는데 역시나 예, 세대 차이가 나왔습니다. 저도 참고로 같은 세대이긴 합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십시오.
4: 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런닝머신 5분 남겨두고 진짜 기절하기 직전이었는데요. 폰에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터져나왔어요.
3: 아, 이거 참을 수 없죠. 네.
4: 도입부 드럼 소리 들리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네. 오늘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다 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 덕분에 목표 칼로리는 채웠는데 다리가 풀려서 겨우 걸어 나왔네요. 라는 사연이네요.
3: 요즘 그 데이식스 진짜 요즘에 핫해요. 진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어. 네. 근데 우리 운동할 때 그 원경아 씨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6: 네, 열심히 하려고 하죠.
5: 그런가요?
4: 네. 하려고 하는 네.
6: 가급적이면.
3: 네, 어제 저희 나왔던 게스트 분이 운동 진짜 엄청 빡세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 운동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아무튼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운동 하실 때 들으시는 음악 같은 거 있으세요?
6: 이거 아까 초반에 세대 차이를 말씀하셔가지고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그냥 8090 신나는 아, 신나는 음악 메들리 틀어놓고 합니다.
3: 아, 거의 뭐 트로트 느낌인가요, 그러면?
6: 아, 트로트는 아니고요. 네. 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트로트는 트로트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지만 이제 그런 곡들이 나오고. 네. 네, 8090 신나는 팝 발라드. 뭐 아. 팝 발라드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4: 그렇죠. 신나는 댄스곡. 아, 이게 참 당황스러운 네, 게 저도 운동할 때 네. 똑같은 8090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댄스 리스트가 그거 들으면서 신나게 아. 운동하면 여러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희 나이대에 비슷하시다면은 네. 네, 펌핑을 더 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흥이
6: 그렇죠. 아. 네.
4: 요 이 사연을 하시는 데이식스 제가 노래는 잘 모르지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막 바운스 바운스가 어마어마하고 펌핑이 터져 나옵니다.
6: 마지막 세트 힘 이렇게 한 번 더 필요할 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3: 또 모르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따 틀어드리겠습니다.
4: 아, 아 노래 되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3: 네, 노래 정말 좋아요. 아. 네. 자, 세 번째 사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도착해서 모든 게 서툴고 외로웠던 초창기에 가호의 시작을 매일 들었어요. 아까 우리 들었던 곡이죠. 아, 처음에 네. 퇴근하고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면서 소신 있게 내 꿈을 향해 가자는 가사를 목 놓아 따라 부르며 눈물도 참 많이 흘렸는데요. 지금은 자리를 잡고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제 인생 최고의 힐링 곡입니다. 와. 진짜 이거 우리 이민하는 사람, 이민 공감하는 사람들 공감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어제 방송 끝나고 제가 그 잠깐 만났던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본인이 여기 버지니아 지역 왔을 때 얘기를 잠깐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장 보고 그 비닐봉투 들고 버스 타고 이제 막 집에 가져가고 이제 그랬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진짜 뭐 여기 어디지?
6: 그렇죠.
3: 어딘가? 아, 네. 지금 여긴 어딘가?
4: 맞죠.
5: 운전도 못 하고
4: 네. 자전거 타고
3: 길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뭐 15년 전에 오셨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네. 막 이렇게 맞아요. 원활하게 잘 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5: 그때 저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저한테 손바닥보다 작은 네. 내비게이션을 줬어요.
3: 그 가민인가? 뭐?
5: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컬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네. 본인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미군이거든요. 그래서 아, 군 생활하면서 이제 유럽에 가 있다가 유럽에서 쓰던 그런 손바닥만한 내비게이션을 쓰라고 줬었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4: 잘 안 보여서.
5: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3: 근데 진짜 요즘에 생각해보면 그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 지도 보고 막 운전하고 돌아다녔던 거잖아요.
5: 그쵸. 엄마, 아빠.
4: 종이 지도 보시고.
3: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자리 잡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4: 맞습니다.
3: 지금 지도 보고 한번 어디로 가라 이러면은 뭐 그 상황이 닥치면 하겠지만
4: 바로 내비 보겠죠. 핸드폰 꺼내서.
3: 예. 네. 네. 그 제가 이제 잠깐 뭐 여담이지만 부동산 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MLS라는 플랫폼에 그 이 그 리스팅의 디스크립션을 넣을 때 여기에 그 디렉션 넣으라고 나와요. 그 리스팅 디스크립션에. 근데 진로나 이런 데 나오진 않아요. 이제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지금 MLS 시스템 상에는 그 에이전트들끼리 그런 내용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꼼꼼한 사람들은 뭐 66에서 나와가지고 뭐 무슨 길을 따라서 뭐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귀찮으니까 GPS 이렇게 써놔요. 네.
4: 알아서 GPS를 보고
5: 확인. 그거 카피해서 검색해서 오라고 하는 아니요. 거예요?
4: 그냥 GPS.
5: 그냥 GPS.
3: GPS에서 그냥 찍고 주소 찍고 오라고.
4: 알아서
6: 찾아. 네.
3: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네.
5: 와.
3: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 다 어차피 그런 거 디스크립션 있어도 그걸 보지 않고 다 내비게이션
4: 안 찍죠. 바로 내비 트니까. 네.
3: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5: 네. 그렇죠.
6: 약간 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3: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번째 사연 한번 네. 읽어주시죠.
5: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주말에 예쁜 카페에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NCT 드림의 캔디를 듣고 있었어요.
3: 우리 좀 전에 들었던 네. 건데. 네.
5: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까맣게 있고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둠칫둠칫 따라 부르고 어깨춤까지 췄거든요.
3: 제가 이거 아까 음악 들을 때 봤어요. 제가.
5: 아 제가?
3: 유인희 씨 봤어요.
6: 본인 사연 아닌가요?
5: 제가 춤을 췄어.
4: 유인희 씨 사연 같은데.
5: 제가 아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4: 여러분들이 못 봐서 네. 너무 아쉽지만.
5: 아, 근데 문득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주변 손님들이 전부 절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민망했지만 덕분에 다 같이 한번 웃었던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3: 본인 사연 지금 읽으신 것 같아요. 100%입니다.
5: 아, 제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6: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5: 아,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요즘에 다들 막 이어버드 꽂고 있고 네. 이렇게 막 선도 없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냥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장 보러 가거나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동네 산책하거나 이러면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가는데 인기척이 이렇게 싹 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혼자 키득키득거리면서 보고 있거나 이런 것 되게 많거든요.
3: 그 흥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
4: 여러분들 네. 모르시겠지만 은희 씨가 저희 팀에서도 네. 어마어마한 흥을 갖고 그 계신
3: 흥부자세요?
4: 네. 생기신 거는 그렇지 않으시고 참 단아하신 모습이 많으신데 네. 흥이 정말 많으세요.
5: 제가 그 예람어시대 전국 노래자랑 전주를 퍼뜨리는
3: 아 정말로요?
5: 네.
3: 아
5: 진짜. 저희가 뉴욕 공연을 갔을 때 아침에 짐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러닝머신을 뛰는데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찬양을 항상 들어요. 네. 근데 신나는 찬양 듣고 뛰어볼까 했는데 여러머시대 전국 노래자랑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뛰고 아침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두 분을 보자마자 이거 들어봐라. 그래서 저희 진짜 신나게
4: 그 상황을 살짝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공연을 앞두고 네. 진지한 대사 연습과 네. 연기 연습을 맞추는 그 시간에 네. 그거를 트셔가지고 흥을 다 이제 진짜. 전파를 시켜서 진지한 연기를 되게 힘들게 했다는
3: 그 예람어십의 그 전국 노래자랑 버전이라는 게 AI로 만든 건가요? 그게 아니면 원래 있어요?
5: 그 예람어십에서 곡을 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전주에 전국 노래자랑 전주를 깔았어요.
3: 띵동댕동.
5: 네. 딴딴딴딴딴딴.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계속 춤을 빠라밤빠빠빠빠빠빠 이러면서 두 분께 계속 전달해드려서 저한테 올마서 그날 몸풀기로 무대에서 아. 그 노래를 틀고 예, 예. 계속 저 때문에 점프하고 힘을 다 빼고 공연을 하셨죠.
6: 아, 그 찬양이 예. 새벽부터 우리 그 찬양이에요. 그 아, 찬송가를 이제 편곡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오마주를 시킨 거죠. 아, 전국 노래자랑 그 팀을.
4: 중간에 딱 그 딴딴딴딴딴딴 예, 예. 이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이제 너무.
5: 반주도 다 그걸로 중간중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너무 빵 터져가지고.
3: 재밌겠네요.
5: 행복하게 그날, 네. 저는 행복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두 분은 뭐 힘이 빠지셨겠지만.
4: 혼자만 하신 것 같아요.
3: 궁금하니까 이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아, 좋습니다. 예.
3: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예, 도서관에서 시험 시간에 밤새우면서 들었던 아이유의 반편지나 잔잔한 최신 인디곡 발라드들이 떠올라요. 졸음을 참아가며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다시 책상에 앉던 그 시절은 참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그 노래만 나오면 그 시절의 열정과 밤 공기가 아련하게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실 때 음악 들으세요? 공부
6: 저희 때는
3: 들으셨나요?
6: 저희 때는 MC 스퀘어라고
5: MC 스퀘어
3: 노래 아이가
6: 노래보다는 네, 네. 그런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 단선율 음악을 들었었죠.
5: 그거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건데.
3: 맞아요.
6: 아, 돈이 없어서 제가 MP3로 이제 음원만 다운받아서.
3: 아 정말요?
5: 아, MC 스퀘어.
3: 제이드 씨 음악 들으면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셨어요?
4: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어서 네, 안타깝지만
3: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4: 네, 너무 잘못
3: 죄송합니다.
4: 당황했네요. 은희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5: 아, 저는 음악을 듣긴 들었는데 네. 음악 듣다가 음악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등한시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요즘에 다시 다른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옛날 생각하고 이제 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너무 주위가 산만해져서 요즘에는 그냥 다 빼고 고요하게 해놓고 공부를 하고
3: 사실
5: 있어요.
3: 그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5: 네, 그렇대요.
3: 그렇죠. 저는, 네. 저는 어렸을 때 막 되게 좀 강한 음악 좋아했거든요. 헤비메탈 이런 거. 좀 센 음악 들으면서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겠죠.
4: 네. 네. 아시겠지만 저희 아티스트 네. 분들은
3: 드럼 좀... 열심히 쳤습니다.
5: 드럼을
3: 그래서
5: 드럼의 기를. 네.
3: 아, 근데 진짜 여러분
6: 저희 다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5: 아마. 네, 그렇다고 해야죠.
4: 못하기보다 예능 예체능 쪽으로
5: 다른 걸 더 잘했다고.
4: 그렇죠, 그렇죠.
5: 네, 아이를 키울 때는 항상 네. 다른 걸 더 잘했다고 해주잖아요.
3: 예체능도 똑똑해야지 잘합니다.
5: 근데 예체능을 잘할 수 있는 게 발달을 하고 문자에는 좀 약한 걸로.
4: 네. 네, 글에는 좀 약한 걸로. 네.
3: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드럼 가르치고 있는데 뭐 이게 편견을 가질 순 없지만 모두가 100%라고 볼 순 없긴 한데 제가 이제 같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음악학원도 운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친구 서울대 출신인데 되게 이해를 잘하더라. 금방 빨리 적용을 하더라. 뭐 어디 뭐 카이스트 출신인데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 저도 사실 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이 무조건 음악을 잘하고 뭔가 잘한다기보다 이게 그 사람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쫙 몰입을 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해 텍스트를 하지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게 있긴 있고 그런데 그 예체능을 또 잘하는 사람들도 그게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런 집중을 하고 몰입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이런 능력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갔을 뿐인 거지. 예, 방향이 다를 뿐 거지 능력치는 저희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6: 예. 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4: 우리는 잘 했다. 네.
3: 저 자신에게 위로. 다음 사연 읽어주십시오.
6: 네, 비 오는 날 퇴근길에 빗소리에 맞춰 폴킴의 비를 틀어놨어요.
3: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6: 아세요?
5: 몰라요, 제가.
3: 정말요?
5: 생각보다 음악을 잘 몰라서.
6: 문제입니다.
3: 어쩐 일이신가요?
5: 폴킴은 알지만 비는 모릅니다.
3: 지금 우리 동네 아티스트들 이제 모셔다 놨는데. 네?
5: 옛날 노래만.
3: 본인들의 음악만 하고 계신
6: 거예요. 멍하게 음악 감상에 푹 빠져 있었는데 뒤차 빵빵 소리에 놀라 보니 신호가 두 번이나 지나갔더라고요. 감성도 좋은데 신호는 잘 봐야겠습니다. 두 번이나 놓칠 정도면
4: 꽤 오래 계셨어요.
5: 뒤에서 많이 참으셨네요.
6: 빵빵으로 네. 안 끝날 것 같은데.
3: 허이킴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명곡이 많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4: 네. 이걸 제일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B?
3: 비요? 비 말고 또 되게 좋은 노래 엄청 많아요. 폴킴 들어보세요.
4: 네.
3: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잔잔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 여러분의 감성은 조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잠깐 쉬고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곡 중에 한 곡 여기 게스트분들이 못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사실 요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틀었는데 항상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5: 네.
3: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5: 네. 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예, 이 대장과 함께하는 K플레이 DMV. 저희 오늘 게스트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연 또 마무리 이렇게 사연 이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업무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때 에스파가 리메이크한 시대 유감을 빵빵하게 틀어요.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 부르고 나면 가슴 속 답답함이 뻥 뚫리면서 집으로 가는 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시대 유감, 이거 서태지 원곡인데, 이거 되게 편곡 정말 잘했어요. 네.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보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근데 이게 에스파 시대유감 이렇게 했는데 뭐지? 막 이런 표정인데 서태지 하니까
2: 맞네요.
3: 서태지 하니까 서태지 시대유감. 네.
2: 거기서 멈췄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또 가지고 와서 게스트들의 이
3: 나이대, 연령대를 좀
1: 아니요 연령대는 제가 짐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3: 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해줄 때 차 안에서 아이브의 블랙홀을 최근에 같이 자주 들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더 빠져들어서 리듬과 가사를 싹 다 외워버렸어요. 라이드 해주면서 아이들과 다 같이 차 안에서 떼창하고 신나게 어깨춤 까지 추는 그 짧은 순간이 요즘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간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1: 저 사실 아이브 제가 찾아 듣진 않는데 저희 딸 때문에 많이 들어서 이 노래 또 들어봤었어요 또.
3: 아. 네. 네.
1: 근데 아이브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아요.
3: 네,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아이브.
1: 지금 저희도 지금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3: 한번 아는 척을 해보고 싶어요. 네.
4: 저도 딸 때문에 알아요. 제 큰 딸이 너무 찐 팬이라 가지고 아이브의 이서라는 친구의 아주 골수 팬이라서 아이브의 전곡을 항상 듣고 다니죠. 저희가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
1: 라이드를 또 해줘야 되니까
4: 그렇죠. 네.
1: 아 그 제가 얼마 전에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몇 주 전에 이제 원경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 쿨하냐고 이제 딸이 물어봤대요.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아빠 쿨하냐고 해서 아빠 쿨한 거 빼면 실체지 막 이랬는데. 난 남자친구 생겼는데? 이랬는데.
2: 오!
3: 쿨하지 못해!
1: 아니요.
2: 어떻게 반응했어요?
1: 쿨하게 지금 반응하셨다 그랬어.
4: 눈빛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1: 그리고 운전 핸들을 꽉 잡았다 그랬어.
4: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갑자기 그 멘트를 던지길래. 뭐지 이게?
2: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4: 그래서. 그렇구나.
2: 대답하고. 아, 오은영 선생님처럼 대답하셨구나.
4: 근데 이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자, 그러고.
1: 사진 있으면 보자.
2: 보셨어요?
1: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3: 솔직히 어떤 놈인지 한번
2: 봐야지. 근데 되게 좋은 아빠시네요. 왜냐면 저도 동갑에 사춘기 딸이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오히려 저희 딸한테 물어봐요. 너 남자친구 있어? 누가 좋아? 어떤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걔는 I don't wanna talk like that.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저한테. 나는 그러면은 이 엄마는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없는 엄마인가? 막 이러면서
1: 사춘기 장애도 어렵습니다.
2: 네.
4: 어렵습니다. 네. 네. 친구들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네.
3: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저만 자녀가 하나고 이 대장님도 3명, 경아씨도 3명, 은희 씨는 네 명이시네요.
1: 정말로요?
2: 저를 이길 수 없죠.
3: 와, 다둥이 들이십니다.
1: 대박이네요.
4: 분발하세요, 재은 씨. 와.
2: 아, 예? 아직 세 명 남았습니다.
1: 예. 자, 그럼 저희 광고 아니고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핫 이슈 뉴스 저희 들어보고 있습니다.

0: 예, 오늘도 핫 이슈가 또 넘쳐납니다. 예, 그 중에 저희가 또 여러분이 알면 좋을 만한 소식들만 쪽쪽 뽑아왔고요. 예,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세븐틴이 대규모 월드투어 무대에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과시하면서 연일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서 멕시코와 남미 주요 도시 스타디움을 추가 공연을 확정 지으면서 역대 최고 규모의 투어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구석수는 그 팀.
1: 그렇죠.
0: 예, 세븐틴이죠. 그리고 르세라핌이 K-POP 걸그룹 최초로 미국 최대 페스티벌 중 하나인 iHeart Radio 뮤직 페스티벌에 무대로 올라서 대형 해외 페스티벌 라인업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썸머소닉 등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한 막강한 라이브와 무대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하고 있습니다. 르세라핌도 장난 아닙니다.
2: 아, 장난 아니죠.
0: 근데 요즘에 장난 아닌 아이돌들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3: 너무 많아요.
0: 네, 너무 많은데. 근데 아이돌들이 진짜 훈련을 정말 많이 하고 나오니까 한 그룹 하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브, 세 번째 뉴스 아이브입니다. 아이브가 일본 주요 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미 대표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곡 블랙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연에서 나왔던 곡이잖아요. 블랙홀 등을 발표하면서 곡마다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챌린지 열풍 들어가면 일단 그 진짜 이 인기가 장난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2: 조회수 폭발이죠.
0: 네, 조회수 폭발입니다. 자, 다음 사연. 저희 이번에는 로컬 뉴스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캠퍼스에 새로운 브랜드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들이 대거 도입되면서 캠퍼스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도어대시 기계 로봇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새로운 기계 들어왔더라고요.
2: 네, 맞아요. 제가 GM유를 월요일에 갔다 왔었는데. 네. 더 커지고 앞에 이제 화면에 GMU 로고도 들어가고요. 눈도 깜빡깜빡 윙크도 하고 엄청 많이 발전해요.
0: 네.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겠네요.
2: 네. 신기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음식을 싣고 도로를 건너면서 앙증맞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개강을 맞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눈도 이렇게 깜빡깜빡하지만 그래서 앙증맞다고 표현을 하나 보네요.
2: 되게 귀엽더라고요.
0: 자, 두 번째 로컬 뉴스입니다. 옥튼의 오래된 오피스 단지였던 레드우드 플라자 자리에 196채의 타운홈 단지와 함께 주민용 공원, 스트릿스케이프, 보행로, 전기차 충전소, 버스 정류장이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됩니다. 이거 옥튼 그 66에서 빠지는 근처거든요.
2: 네.
0: 엑시 근처인데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그 주변에 집을 계속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여기 레드우드 플라자도 개발이 되긴 하는데 그 길 건너편에 옛날에 AT&T 건물 있거든요. 거기가 한 5에이커 정도 되는데 거기도 개발될 거예요.
3: 네.
0: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미리미리
2: 사놔야 된다.
0: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로컬 뉴스입니다. 비엔나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규 기지국 타워 건설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정 구간에서 전화나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아서 답답함을 겪었던 운전자와 주민들의 통신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거 어느 구간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1: 저는 너무 잘 알죠.
0: 저도 알아요. 저도 오늘도 그랬거든요.
1: 네.
0: 전화하면서. 그 옥튼이 아니고, 그 페어옥스 지나서 거기서 지나가지고 옥튼 지나갈 때 그때쯤 그 구간이 전화 잘 안 터져요. 데이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상상 거기 전화하면서 거기 지나가면 네, 전화 막 끊겨요.
1: 저도 이럴 때 그 아이패드를 쓰긴 하는데 네. 이제 통신사에 연결이 돼 있는 모델로 써야 돼서 그 지역에 일을 하러 가게 되면 항상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죠.
0: 그렇죠.
1: 네. 네. 좋은 뉴스네요, 이건.
0: 예,
1: 네,
0: 이거 진짜 좀, 저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자,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또 음악 한 곡 더 듣고,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구석순의 파이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도 정말 좋아요.

Okay. Morning coffee in a deep cafe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 친구 James with my laziness 부분 등 발달이 전부 다 편히 Ooh, I feel like I'm 17 이런 도보태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0: 예, 이 대장의 K플레이 D&B. 오늘, 최다 게스트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일단 오늘 게스트 분들, 우리 아까 뭐 개인적인 거는 제가 좀 여쭤보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또 한 가지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모여서 만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죠.
1: 맞습니다.
0: 네, 따로. 네.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세요?
2: 아, 저희는 네. 툴바인에서 하는 뮤지컬 라합 때문에 모인 네. 배우들이에요.
0: 네. 툴바인이라는 곳이 혹시 어떤 곳인가요?
2: 저희 툴바인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단 기독교 뮤지컬 단체로 사역을 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양로원이나 이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나가서 짧게 공연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네,
0: 제가 사실 뭐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었고 알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 참고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이쪽 버지니아 지역에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그 문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죠.
2: 네, 그렇죠? 문화사역 단체예요. 네,
0: 문화사역 단체죠. 그래서 지금 뮤지컬도 지금 창작 뮤지컬도 하셨고, 네. 그리고 그걸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창작 뮤지컬을 한다라는 게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근데 대본도 쓰고, 일단은 스토리 만들고, 대본 쓰고, 또 음악 만들고, 또 안무 짜서 그 연습하고, 거기에 플러스 연기까지 해야 되고, 이게 사람 인원도 그렇고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엄청난데 예,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죠.
2: 네, 그중에. 그렇습니다. 예,
0: 참고로 저도 트루바인에 같이 멤버로 같이 액티브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독님이 여기 대표님이랑 같이 뭔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또 같이 참여하기도 해서 사실 작년에 그 트루바인 그 콘서트를 하고 그럴 때 저희가 3일짜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첫날 네, 첫날 뮤지컬 하시고 네. 둘째 날 저희가 공연을 했었죠.
2: 네.
0: 여기서 맞습니다. 또 저희 게스트로 여러 번 나오신 홍민정 씨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하고 저희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저도 인연이 있기도 하고.
2: 네.
0: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인 그 뮤지컬 라합. 라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말씀해 주세요.
1: 그 라합이란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작품 라합에 대해서?
0: 작품입니다. 작품.
1: 작품 라합에 대해서.
0: 왜 만들었는지.
1: 아, 뮤지컬 라합은 아시다시피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네. 나오는 등장인물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정찰을 두 번을 총 갔었죠. 처음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갔고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이 없는 정찰병들이 갔었어요.
0: 예.
1: 근데 저희가 이 라합을 각색을 해서 대본을 쓸 때 가상의 인물인 바룩과 사부시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이 정찰병의 대표가 돼서 다시 한번 여리고를 정찰을 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고요. 예. 이 바룩이라는 인물은 극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0: 네.
1: 이 사람이 여호수아의 아들 역할로 나옵니다.
0: 네.
1: 근데 처음에는 엄청 신앙도 없고 본인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배신감.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관계가 더 삐뚤어지고 깨지는 그런 이제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캐릭터인데 정찰을 가면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접점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방 이제 신이죠. 라합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라는 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 신에 대한 이 믿음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러죠? 기적과 이 이사를 행하고 다니는 이 소문만 듣고 그 믿음이 생겼어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캐릭터가 라합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깨지고 다시 한번 라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 오히려 감동이 돼서 철저하게 깨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봤던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0: 그러면 각자 맡으셨던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1: 저는 바룩 역할을 맡았었고요.
0: 아까 본인의 얘기였군요. 네. 바룩의.
1: 네.
0: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니.
1: 맞습니다.
0: 네.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이은희님은
2: 네, 저는 라합에서 라합을 맡았습니다.
0: 아, 주인공.
2: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라합은, 이스라엘 시점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이고, 그곳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네, 잠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이제 돈을 버는 여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낮고 비천한 그런 계급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정말 그 성 밖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은 내가 이렇게 막 신들에게 막 나를 바치고 내가 가진 전부를 바치고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막 바다를 갈라서 오게 해주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먹이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여관에 들어오게 됐고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죠. 그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거는 아, 그 신이 정말 신이구나. 내가 아무리 빌고 빌어도 나를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꺼내주지 않았던 내가 여태까지 섬겼던 신과는 다른 정말 나는 듣기만 했지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준 신이 진짜 있는 신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들음에서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대본에 보면은 군사들이 이 바룩과 사붓을 찾아서 여관으로 쳐들어와요. 네. 여자들도 다 잡아가고. 네. 근데 라합한테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조건이 그 사람과 밤을 지내는 건데 라합이 그 일을 하기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라합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결단을 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그 사실 성경만 읽으면은 몇 절 안 되는 이야기라서 아 라합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나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아 그런 대단함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픽션이 들어간 라합 뮤지컬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라합의 내용을 이 대사를 보고 라합을 계속 연기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다 버렸구나. 어떻게 이렇게 듣기만 하고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 모든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살려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 버렸다는 생각에 처음엔 이 여자가 되게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초반의 라합은 약간 불쌍하고 처연한 여자였는데 네. 공연을 거듭하고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여자 되게 강한

0: 처음에 느꼈던 라합처럼 막 여리고 막 비참하고 막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같았던 그런 라합에서 좀 벗어나서 이 풍파 내가 왜냐면 라합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라합을 생각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별별 일 다 겪었지만 나는 이거 진짜 이거 내 마지막 도박이야. 마지막 한 카드 하나 남은 거나 여기다 다 쓸 거야 하고 그냥 올인해 버리는 라합이 돼 버렸어요, 지금은. 예. 네, 그래서
1: 그러면 전 네. 공연을 거듭하실수록 그 캐릭터의 느낌이 약간씩 달라져 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공연상.
0: 네, 그럼요. 저희 공연 만약에 첫 번째 공연을 보셨던 분과 네. 뉴욕 공연을 보셨던 분과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저희 또 9월에 있을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네. 라합이 조금 변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뉴욕 공연에서는 조금 발랄한 라합이 나왔었거든요.
1: 그 뉴욕 공연이 작년에.
0: 네, 작년에 했던 네. 공연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1월에 공연을 했었고, 중간에 6월쯤에 뉴욕에서 했었고, 뭐 올해도 공연을 하긴 했었는데, 뉴욕쯤에 갔었던 공연에서는 조금 라합이 밝아졌었어요. 네. 제 느낌에는. 네. 그때는 라합한테서, 왜냐면 라합한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붓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는 좀 밝은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더 밝게, 재밌게. 왜냐면 그 연극적으로 앞이 밝고 재밌어야 뒤에가 더 비극으로, 나에게 닥치는 불행이 비극으로 다가와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 부분을.
1: 네. 이렇게 올라가면 그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져야.
0: 예, 네, 그래야지 이제 관객들한테도 오는 게 더 크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저 스스로가 너무 우울해져서, 아, 이 우울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좀 라합의 밝은 면을 끌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럼 제이든 씨는 어떤 캐릭터를 맡으셨었나요?
2: 저는 뮤지컬 라합에서 사붓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사붓 역할을 맡았었었고요.
1: 그러면 이렇게 경화 씨랑 같이
2: 네 같이 정탐꾼으로 뽑힌
1: 맞습니다.
2: 네, 사람의 역할을 맡았었었고요. 사부시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은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라는 게 점점점 몰입하게 된다는 게 맞는 게
1: 네.
2: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사부는 감초 네. 재밌는 역할. 제가 여기서 할머니 분장을 하거든요.
1: 네 맞아요.
2: 그래서 할머니처럼 허리를 굽히고 할머니 가발을 쓰고 꼬부랑 이런 흉내를 내고 하는데
1: 되게 익살스럽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주신 이 역할이 좀 익살 MC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재밌고 네. 관객을 좀 이렇게 호흡을 좋아하니까 그런 역할로 해서 그렇게 좀 했다면 저도 이제 좀 그 공연을 거듭할수록 바뀌는 게 이 사붓이라는 이 캐릭터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붓은 그냥 진짜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1: 네.
2: 하나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단순한. 그 초반에는 이제 바룩이랑 저희가 이제 그 바룩이라는 캐릭터랑 이 연기를 해야 할 때 친구처럼을 대해야 하는데 사붓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탐꾼 선발 대회를 통해서 힘센 놈 제치고 머리 좋은 여자에 제치고. 딱 뽑혀서 가는데 이제 바룩은 여우수아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뽑혀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쟤는 뭔데?
1: 쟤 낙하산이냐?
2: 네, 낙하산에 사고만 치고 막 쟤는 문제한데 왜 쟤랑 내가 뽑혀서 가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극을 갈수록 이제 뭐 라합을 만나면서도 그 전에도 바룩이랑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룩이 원래는 여우수아의 아들이 아니었었고 본인도 본인만의 그 아픔이 컸고
1: 네.
2: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기들이 좀 잘 녹아 들어가면서 사붓이라는 역할이 초반에는 코믹 쪽으로만 좀 역할을 저도 맡았다면
1: 네.
2: 지금 저희 세 배우가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좀 재밌는 표현으로 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느낌과 이 캐릭터를 확 확고하게 다 발견을 해서
1: 네.
2: 그걸로 서로 호흡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표현력이 짙어지고
1: 네.
2: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제 각자의 그 역할로만 이제 좀 보였다면 요즘은 진짜 팀처럼 진짜 제가 얘랑 친구였고 이런 그런 서사들이 다 잘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어서
1: 그전에는 그냥 표현으로 하자면 대본을 그냥 읽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딱 묻어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
2: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좀 어떻게 보면 대본에 충실했던 사붓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서로의 감정을 훨씬 더 잘 주고받고
1: 그렇죠.
2: 서로의 캐릭터

0: 훨씬 더 잘 보이니까 이 랍님 역할도 저랑 그 코믹한 씬을 항상 같이 맞추는 역할인데 그런 코믹함이 예전에는 진짜 코믹함을 위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클라이막스를 위한 하나의 네. 장치로 변해는 옛날에는 진짜 웃긴 것만 저는 포커스를 했다면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저 여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 랍을 보신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전 사실 랍 공연을 한 두 번 봤어요. 네. 맨 처음에 초반에 할 때도 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에 그 콘서트하고 그럴 때도 봤는데 네. 지금 사실 그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0: 다시 네. 보셔야 돼요.
1: 네. 그러니까 좀 같은 내용이지만 정말 이제 뭐 퀄리티도 달라졌겠고 이제 이 그 표현되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달라져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드네요. 예. 네. 자, 일단 저희 뭐 그 랍에 우리 또 만들었던 음악들이 있잖아요. 또 본인들이 또 녹음도 하시고 앨범도 이제 지금 나와 있긴 하죠.
2: 네.
1: 그러니까 이 음악 제가 두 곡을 바로 그냥 다 골랐습니다. 그래서 두 곡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요단강 서쪽 8km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곳

0: 예, 이대장의 K-플레이DMB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 마지막에 지금 나왔던 부분이 제이든신가요?
1: 예,
0: 네.
1: 맞습니다.
0: 요 노래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제가 연기파 배우라서.
0: 네. 근데 이게 그제 기억에 이 뮤지컬 그 장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좀 연기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1: 그것도 있고, 이게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이, 이게 이 사부시 랍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는 거에 너무 심취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0: 저는 사실 끊어지는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실력을 말한 겁니다.
1: 실력은 그대로 제 본인의
0: 아,
1: 실력입니다.
0: 본인의 실력을
1: 연기만
0: 노려보는 건가요?
1: 봐주셨으면
0: 제가 이제
1: 좋겠어요.
0: 일부러 이런 느낌으로 약간 살짝 어설픈 느낌으로 부르신 건가?
1: 아,
0: 그
2: 다 의도된 거죠?
3: 질문이었는데. 근데 제가 받은 관객평 중에는 제이든 씨 음악 전공했냐고, 노래 전공했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0: 그분들
3: 노래 너무
0: 당연히 가셔야 될
3: 잘하신다고.
0: 것 같습니다.
1: 죄송합니다. 그분은 네, 저를 좋아하시는 제 측근이 아닐까.
3: 어떤 목사님이셨습니다.
0: 아,
1: 거기 교회에 제가
2: 등록을 하세요.
1: 레크레이션 MC를 해보고
3: 전달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아무튼, 아유,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그 연기 중에 그 뮤지컬 하는 중에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러웠었어요. 일부러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의도가 된 건지 사실 여쭤봤는데.
1: 의도 반 아닌 거 반으로 하겠습니다.
0: 아무튼 이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전체 앨범이 있어요, 뮤지컬.
3: 네.
0: 그 제가 사실 그 곡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두 곡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그 곡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는 이제 녹음하시고 하시면서 뭐 어려웠거나 뭐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나요?
1: 경화 씨가
2: 많이 어려웠죠.
0: 정말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2: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0: 그렇죠.
2: 항상
0: 그리고
2: 버짓의 문제가
0: 사실
2: 있고
0: 자금이 좀 제일 문제죠, 또.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긴 한데 아시다시피 녹음이라는 작업이 사실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0: 사실
2: 작업이거든요.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아주 잘 갖춰진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0: 사실 이 컨텐츠 뭐 이렇게 이 음악이 나오는 거는 돈이 들어간 만큼 퀄리티가 나오긴 합니다.
2: 그렇죠.
0: 예.
2: 예.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을 한 끝에 결국 다른 옵션이 없어서 저희 감독님이 사용하시는 이제 페일팩스에 위치한 한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네 저희 작곡가님이신 유예림 작곡가님이 뉴욕에 사세요.
0: 그쵸.
2: 그래서 장비를 다 차에 싣고 4시간 반, 5시간 운전해서 내려오셔서
1: 직접 운전해서.
2: 네그 이제 전문 음악 스튜디오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막 설치를 열심히 하셔서 녹음 진행을 했거든요.
0: 네.
2: 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요, 일단. 그 유예림 작곡가님이 후 보정을 위해서 한 7일 정도를 밤낮을 잠을 못 주무시고 작업을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영이 나셨다는
0: 예상이
1: 소문이.
0: 된다.
2: 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드리고.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혹시 스튜디오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런 이제 지원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2: 우리 이 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0: 예,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2: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0: 아니면 제이든 씨한테 DJ 제이든 씨.
2: 네.
0: 여기 제이든 씨 말고.
1: 네. DJ 제이든 씨한테.
0: 네. 그러면 지금 세 분이 그 사실 이 뮤지컬 팀이 세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몇명 정도 계시죠?
2: 저희가 스태프까지 다 하면
0: 네.
2: 20명 좀 넘게
1: 네,
2: 있는 것 같아요.
1: 20, 한
0: 이
1: 두세 분
0: 정도
1: 정도.
0: 인원이 모였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이 지금 사실 그 비영리단 채워가지고 사실 자금이 뭐 넉넉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정말 열정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2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맞습니다.
0: 마음으로 모였다는 게. 근데 이세 분은 어떤 계기로 여기 같이 조인하시고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1: 저는 투르바인을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0: 초반에요?
1: 네. 정말 원년 멤버까지는 아니지만 초기 멤버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C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MC 하면서 이제 감독님을, 이준영 감독님을 알게 돼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트루바인에서 MC를 좀 맡아달라.
0: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준영 감독님은 이 트루바인의 대표님이시죠?
1: 맞습니다. 네. 트루바인의 수장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준영 감독님을 통해서 네. 이제 이 트루바인에 대한 얘기를 정말 첫 만남에 한 두세 시간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비영리단체고 이제 뭐 자금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준영 대표님 저도 또 잘 알잖아요.
1: 네. 네. 친하시죠.
0: 이게 이준영 대표,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거의 모든 펀드가 이분의 개인 사비로 네. 쓰고 있고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은 하시긴 하는데 물론 이제 배우들한테 모든 전폭 엄청 지원은 해주고 뭐 그러기는 사실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네, 막연하게 그냥 열정팬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네. 부연 설명 한 가지 드리고요.
1: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이 트루바인의 취지와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너무 잘 맞아서 네. 이제 또한 저도 이제 한국에서 뭐 이 두 분처럼 정말 어디서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연극 그 배우를 너무 하고 싶었던 지망생으로서 연기를 또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취지가 잘 맞아 시작하게 됐고요. 네, 이 트루바인 뮤지컬 랍 하기 전부터 이준영 감독께서는 항상 토크 콘서트도 같이 진행하고 만드시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하셨다가 이제 랍 공연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 전부터 저는 항상 감독님이랑 좀 관계가 있었어 가지고 네. 이 두 분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만나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0: 네. 은희님은 어떻게?
3: 아, 네. 저는 아는 언니의 권유로, 언니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딸이 트루바인이라는 단체에서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주인공을 찾고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제가, 그냥 배우였던 것만 알았지, 어떻게 뭐 노래를 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상태였는데,
0: 아, 그래요?
3: 네,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은희가 한국에서 배우 활동을 하다가 온 아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번 그래도 또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와볼래 이렇게 권유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한 달 정도 망설였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단은 아이가 넷이고 남편의 서포트가 없으면은 사실 저녁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일이라서. 아이 넷을
0: 혹시 첫째랑 막내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3: 5살 차이 납니다.
0: 아, 그러니까 몇 살이고 몇 살이에요, 지금?
3: 지금은 13살, 막내는 네. 8살인데 출발을 시작할 당시에는 큰애가 10살? 예, 네,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조금 더 어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사이로 제가 애들이 다 연년생이어가지고,
0: 예,
3: 연년생 사남매를 남편에게 맡기는 게 저도
0: 거의 뭐 한 세 쌍둥이 두 쌍 그러니까 쌍둥이 이렇게 키우는.
3: 예, 네, 그냥 이건 여담인데 전 쌍둥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항상 그가 수술하기 전에 쌍둥이 한번 낳고. 다짜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참 전에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권유를 해주시고,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그래, 갔다 와봐. 이렇게 해서, 제가 언니도 언니 딸을 데리고 한다길래 저도 저희 큰 딸을 데리고 같이 연습실에 처음 이제 가보게 됐죠. 연출님 또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뮤지컬 한다니까 네. 그날은 이제 보시고 대본을 주셨어요. 은희 씨 이거 가서 한번 집에서 봐보세요. 이랬는데 저는 수많은 오디션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대본을 받고 집에 가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연출님한테 제가 노래 연습했던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네. 연출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 실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공연에 참여시키시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보고 제가 이 공연에 맞는 사람인지 판단을 좀 해주세요라고 그냥 혼자서 셀프 오디션을 보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비디오를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연출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라합 후보가 몇 명 더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제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저의 남편의 마음이 이거를 허락할 수 있도록 열리기를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예,
3: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딸이랑 같이 했는데 딸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0: 모든 게 다 싫어.
3: 예, 네, 혼란의 지금 혼돈의 카오스의 상태를 다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놔줬고요.
0: 네.
3: 지금은 저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예, 경아 씨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2: 네, 저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이민을 와서 이제 음악적 활동을 완전히 놓고 있었죠. 그러고 생활을 하는데 제 속에 이 아무래도 전공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전공을 하려고 막 마음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음악이랑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0: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교회 다니긴 하는데 찬양팀도 활발히 활동하시고 이렇게 솔로 그러니까 특송 같은 거 솔로도 하시고.
2: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렇게 이 찬양팀에 다시 조인하게 될 줄도 몰랐고 그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미국 생활하면서 생업에만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나 원래 음악 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또 한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0: 네.
2: 근데 우연한 기회로 이제 교회 찬양팀에 조인을 하게 됐고,
0: 네.
2: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찬양팀에서 솔로를 하게 된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솔로 하는 주에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트루바인 소속이셨어요. 그분이 보시더니 정말 처음 뵙는 분인데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래서 내가
3: 번따당하셨네요.
2: 너무 갑자기 근데 물어보시니까 그게 또 교회니까 제가 막 의심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0: 네.
2: 너무 다짜고짜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0: 예. 의심하지 못해서 지금 당하신 거예요. 지금 따임을 당하신 거예요.
2: 예,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단체가 있고 뮤지컬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뮤지컬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괜찮으면 한번 감독님 만나보면 좋겠다고.
0: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보통 평소에 말하실 때도 톤이나 이런 그 네. 말하는 느낌이 일반인은 아니에요. 일반인하고 되게 달라요.
2: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경아 씨 원래 지금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살짝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 분이 오셨는데 사실 섭외를 제가 맨 처음에 경아 씨만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지금 이게 물귀신으로 두 분 데리고 오셨는데 근데 제가 경아 씨를 섭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였어요.
3: 목소리. 네.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2: 감사합니다.
0: 그런 부분을 좀 기대했어서 했는데 이렇게 물귀신으로 두 명을 더 데려올 줄 몰랐습니다.
1: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2: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0: 근데 이제 같이 오셔서 저 또 되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풍성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라합을 이 뮤지컬 라합을 하시기 전과 후가 지금 어찌 보면 전 좀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 패턴에 대한 정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아이들 케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스케줄 같은 것도 정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변화된 것들이 좀 있나요? 전과 후가 다른 거?
1: 우선 잠깐 좀 여담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이제 이 두 분보다는 조금 네. 더 먼저
0: 네.
1: 이 트루바인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처음 트루바인을 랍을 완성시키시고 연습했을 때가 잠깐 생각나서
0: 네.
1: 이 두 분이 주인공이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 두 분이 오시기 전까지 주인공 자리가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만 이제 사부시 정해진 상황이었고.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저희 수장이신 이준영 감독님의 믿음이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0: 그분은 이제 나 일단 모르겠는데 나 기도하고 있어 네. 막 좀
1: 분명히 꽤 맞춰서 하나님이 네. 보내주실 거라고 했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진짜 적재적소 정말 딱 그 시간에 은희 씨가 와주셨고 이제 경화 씨가 더 먼저 왔지만 경화 씨가 또 같이 와주셨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장이신 이준영 감독님이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0: 봤지.
1: 예.
0: 네. 기도 빨리
1: 봤지. 그 전까지 정말 많은,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원들도 많이 바뀌시고, 빠지시고, 들어오시고, 네, 뭐, 본인이 정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0: 아.
1: 실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주인공이 아니신데, 그런 분들.
0: 그거 참 어려워요.
1: 네. 이게, 아까도 제가 다 아시겠지만, 비영리 단체라, 네.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0: 네.
1: 그리고 뒤로도 잘, 특히 그 수장이신 이준현 감독님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0: 네.
1: 이렇게 내보내시질 잘 못 하시는. 근데 그것마저도 항상 기도로서
0: 네.
1: 해냈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제가 잠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여담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면은 아까 사분 역할을 잠깐 얘기했지만 믿음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제 자신 자체가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믿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것에 믿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시간이었던 게 제일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부분 살면서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계산도 많이 하고 잴 때도 진짜 많고 막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재는 게 진짜 많은데
0: 네.
1: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근데 사붓은 저랑은 또 완전 반대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이준영 감독님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라합을 하면서 이 뮤지컬 팀을 이 꾸려나가고 연습을 하고 이 사붓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아 관점, 믿음에 대한 관점. 그냥 내 믿음이 단순해지고 답이 정해져 있고 길을 찾아가는 거랑 답을 정해놓지 않고 길을 찾아가는 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을 알고 찾아가는 길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3: 네. 저는 뭐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집하고 교회, 직장 밖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많기도 하고 저는 또 외곽에 알디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집이 저희 교회는 버크고 집은 알디라서 주중에 뭐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거나 또 저 성격 자체가 사람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주말에만 한국 사람들, 교회 사람들 잠깐 만나고 이랬었는데 그냥 제 인생의 삶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트루바인이라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된 인간관계로 정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릴 때 서원 기도를 한 게 있었어요. 솔티와 함께를 보고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솔티와 함께를 보고 저걸로 하나님 찬양할래요? 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 내 꿈은 뮤지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 목적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배우 생활을 할 때도 믿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공연 전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던가 뭐 아가씨와 건달들 할 때는 이제 그 선아, 정선아 배우하고 같이 뭐 큐티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책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시는 게 내가 어린 시절에 서원했던 기도를 이루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미국에 오면서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내가 이게 내 종착점이었는데라고 믿고 있었던 게 탁 풀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에 서원을 이루어 주셨던 거는 이게 마지막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0: 떠나올 때
3: 네 예. 그때 그냥 제가 했던 서원에 대해서 다 까먹어 버리고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0: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계셨던 거인가요?
3: 네, 13년을 정말 뭐 교회에서 찬양할 일이 생기기도 했고 뭐 이래저래 뭐 무대에 설 일은 가끔 있었지만 공연으로 배우로서 섬길 일은 없었죠. 근데 트루바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트루바인 할 때까지도 공연을 쭉 진행할 때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내가 진짜 어릴 때 했던 기도를 이렇게 또 하게끔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헛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헛소리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꿈꿨던 게 청소년 뮤지컬 사역이었어요. 아, 그것도 그래요? 되게 어린 시절의 기도였어요. 네. 어릴 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거고요.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런 꿈을 꾸는 아이들을 양성해낼 거예요라는 기도를 그 당시에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준현 연출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트루바인에서 어린이 쇼 콰이어, 뮤지컬 쇼 콰이어를 만들고 싶은데 강사로 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아, 예, 해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쇼 콰이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배우로서만 무대에 서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양성해내는 일들도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주실 줄 알았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기도할 걸 과거에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 트루바인에서 어린이 뮤지컬 쇼 콰이어를 네, 창단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하는 거라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저와 아이들이 만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아이들을 이제 배우로서 양성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저는 강사의 역할이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지만 지금 현재 모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예요. 현재는 8명 정도 모였고 인원은 다 찾지만 혹시라도 듣고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은 네. 또 언제든지 또 오픈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관심
0: 그 감독님한테 하나요? 아니면은
3: 네. 감독님께 문의를 해드려야겠죠?
0: 참고로 이준현 대표님 연락이 잘 안 됩니다.
3: 아, 예, 그렇습니다.
0: 계실 때가 진짜 많아서.
3: 네. 그러나 문자 다 보시고 며칠 네. 뒤에라도 연락은 주세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또 다른 사역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됐어요.
0: 어찌 보면 이 뮤지컬을 하면서 본인의 삶이 어찌 보면 또 삶에 새로운 뭔가 생긴 거네요.
3: 예. 네. 그렇죠. 많은 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트루반이라는 그 카레고리가 조금 커진 거죠. 네, 인생의 그 밸런스에서.
0: 네. 아우, 네. 좋습니다. 네. 네. 경화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가 셋이고 남자고 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0: 아, 제가 네. 되게 공감하죠.
2: 생업에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100%를 다 쏟아부었다라면 지금은 그냥 진짜 이 나라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그 다른 환경을 다 떠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까먹고 살았던 것들, 잊고 살았던 것들, 내가 이 음악을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약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뭐 학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연습해야지 잘해야지 성적 잘 나와야지 이거였다면 지금은 정말 더 잘해서 뭔가 하나님께 아주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 지역에도 이 정도 퀄리티의 공연을 할 수 있는 팀이 있구나라는 네.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이 전통 있는 문화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2: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1세대로 이끌고 가고 있는 시점인데
0: 그렇죠. 이쪽 지역에 좀 이런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없었죠.
2: 네. 그래서 잘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잘 이어서 2대 3대도 이렇게 쭉쭉 예.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예,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0: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또 이어서 잠시 하겠습니다.

0: 예, 지금 들으신 곡은 샤이니의 고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제 종현이라는 아티스트의 론니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사실 좀 오래된 곡이긴 한데 제가 골랐던 이유는 오늘 우리 타이틀이 우리 동네 아티스트잖아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사실 여기 라우든 카운티에 살고 계세요. 여기 사실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면서 계속 한국이랑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종현 씨랑 그 같이 친구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같이 그 작곡가 팀을 만들어서 We Freaky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작곡가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세요. 예. 여기 이쪽 지역에서 되게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본인 성격도 되게 조용해가지고 예. 근데 건반 연주도 엄청 잘하시고 곡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죠. 또 대표적인 곡이 또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곡도
1: 진짜 유명한 곡이네요. 예.
0: 그런 분이 또 계셔서 예. 또 틀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어서 예, 지금 이제 뮤지컬 지금 라합이 이제 9월에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라합 공연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공연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오시는 분들이 혹시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데 그래도 공연 끝나고 관객분께서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생각보다 재밌었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만큼 웃을 장면도 많고 음악도 있고 뒤로 갈수록 마음에 깊게 남는 메시지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번에는 9월 18일 저녁 7시에 스털링에 소재하는 펠로십 처치에서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9월 26일 저녁 6시 스프링필드에 있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편하게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0: 그 인포메이션 저한테 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가 따로 카톡 네. 홍보용 포스가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무료인가요?
2: 무료입니다.
0: 이게 그래서 사실 항상 이게 펀드가 부족하죠.
2: 그렇죠.
0: 그리고 제가 사실 대표님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 듣기로는 새로운 멤버들도 들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 생각보다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저희 트루바에서는 항상 전문적으로 연기를 공부했거나 배우 경력이 있어야만 참여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저도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예전에 뭐 연기나 노래, 춤, 무대를 정말 좋아했는데 미국에서도 생활하면서 가정 이루시면서 잠시 내려놓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저희 대도구, 소도구, 음향, 조명 정말 하실 일들이 정말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네. 꼭 많이 생각해보셔가지고 많은 문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제이든 씨 갑자기 막 엄청 잘하는데 대본 준비 잘하셨네요.
2: 장난 아니죠. 네. 제 아이패드 있는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0: 예, 네, 아무튼 오늘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광고 듣고 저희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9: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id.org to learn more.
10: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1: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0: 자, 오늘 K-Play DMB가 준비한 소식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또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 일상,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 우리 동네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그런 작품 활동과 이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라비라는 작품 한번 꼭 이번에 9월에 하는데 꼭 와서 같이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동하시면 같이 조인하셔가지고 같이 또 이거 이분들 정말 항상 유쾌하고 정말 좋으시거든요. 같이 계신 분들도 엄청 재밌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좀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꼭 연락 주셔서 함께 하시고 또 즐거운 또 배우로서 또는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보내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오늘 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모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대장은 내일 이 시간 또 더 즐겁고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
1: 플레이
0: DMB.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8호로 18번째 페이지. 뜨거운 토크 열기를 쉼없이 방출하는 에어컨 실외기 같은 남자.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저희가 여름 내내 한번 다루자 얘기했던 주제인데요. 이제 9월이 코앞인데 지금에야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소중했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던 존재 에어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매일 뭐 시류 하면서 에어컨 차이필 미루시더니 정작 에어컨은 완전 철진한 콘텐츠로 하게 되셨군요.
2: 알겠습니다. 예,
1: 근데 저희 콘텐츠는 뭐 내년 여름에도, 내후년 여름에도 끝없이 소비하시기 때문에.
2: 그렇군요.
1: 예, 괜찮습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 일단 그 에어컨을 만든 인물이죠. 윌리스 캐리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류를 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 네.
1: SNS에서는 이 윌리스 캐리어야말로 노벨상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노벨상 못 받았냐, 이런 약간 농담반 진담반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노벨 과학상 종류는 과학의 원리,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발견되어가지고 그게 뭐 원리 자체가 뭐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원리다라기보다도 그 원리가 발견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과학계를 좀 뒤흔들고 이런 거를 위주로 노벨 과학상은, 그러니까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이런 걸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원리를 발견해.
2: 근데 에어컨의 근본 원리는 사실은 캐리어 이전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 과학 원리의 발견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라고 하면 조금 뭐 거리가 멀죠.
1: 그러네.
2: 우리 저기 누가 안타깝게 노벨상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보통 3명까지 공동 수상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우선 발견할 때 그 공로로 따지면 네 번째 정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빗겨나갔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견을 했지만 걔가 열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걔는 노벨상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 가끔 이제 노벨상의 뭐 특징, 뭐 노벨상의 뭐 재밌는 사연 이런 거 얘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래서 이제 노벨상 이제 스웨덴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스웨덴 사람들이 이거 좀 깐깐합니다.
1: 네,
2: 그래가지고 이 과학 원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래서 주로 이제 논문으로 발표돼가지고 인용이 많이 되고, 그런 거를 위주로 주는 상하고는 일단 상 분야가 좀 안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평화상 줄 수 있지 않느냐.
1: 평화상이 오히려 오히려 많이 된다.
2: 약간은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에어컨 때문에 진짜 더워가지고 불쾌지수 때문에 싸워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안 싸우게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캐리어에게 평화상 정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평화상 뭐 발견을 제일 먼저 해봐 해가지고 뭐 평화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우스갯소리처럼 꺼낼 수 있는 말이지만 진지하게도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적당하다.
2: 저는. 네, 저는 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세계로 눈을